신청에 의한 거 아닙니다. 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피해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신청과 상관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냥 이게 다야. 그러니까 누가 신청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체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속된 이후에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조금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구속 적부 심사제도.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포함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 적부 심사제도는 언제까지? 기소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기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적부 심사는 어디에 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나와서 검사에게 하는 거다. 검찰에 하는 거다. 아니었죠. 법원에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구속된 피의자가, 이거 들어봐. 이거 좀 이따 내가 그래서 연계교재 선지로 갖고 왔어.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해야만 한다. 구속되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건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속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한번 쭉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제 공판 및 선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및 선고에서는요, 요 내용들 한번 백지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형사재판의 당사자,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그렇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형사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 아니다. 하지만 뒤에 요 내용까지도 선지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형사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자.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 맞아. 피해자는 여기 낄수 있어? 피해자는 못 껴. 대신에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형 선고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선고 유형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유죄 선고와 무죄 선고로 나뉘게 되죠. 자, 우리 유죄 선고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실형과 그리고 집행 유예 선고 유예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요거입니다. 이 선지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올해 확정이 나올 것 같잖아. 이렇게 나온 거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예를 들면 피고인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결과 피고인 갑은 유죄 판결 확정 즉시 교도소 등에 수감된다. OS. 다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그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는 갑은 즉시 교도소 등에 수감된다. OX. X입니다. 왜? 자, 우리 정확히는 두 가지 케이스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한 거. 집행유예일 수도 있고, 선고유예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6월. 아니, 그런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건 맞죠? 집행유예, 선고유예 모두 다.

확정이 되었을 때 유죄는 맞아. 하지만 즉시 교도소 등에 수감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것도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잘 생각해봐. 벌금형은 실형 선고 맞아. 근데 벌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형이야? 아니잖아. 즉시 수감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수감되지 않는 발레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참여재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인 사건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그렇지.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에 국한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이랑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심원의 편결과 재판부를 구속한다? 배심원의 편견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요거 기억을 두 가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보석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석제도는 누가 하는 거야? 일단 주체.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은 요 표현 봐봐. 유죄 가능성이 높을 때 청구가 기각된다. 보석제도가. 뒤에서 나와. 유죄 가능성이 높을 때 청구가 기각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유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석제도를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석제도를 허용할지 안 할지 여부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료, 때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거를 활용해서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유죄의 가능성이 보석제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번 연계교재에 나옵니다. 요거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내가 밀어봅니다. 올해, 이제 재심제도 또 나오지 않을까? 올해도 밀어볼게. 이랬는데 안 나오면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근데 올해 또 해봅니다. 자, 재심제도는 언제 쓰는 거다? 바로 올해 내가 왜냐면 확정이랑 연결시켜서 확정에 나오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했더니 재심이더라고. 그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수단이에요. 사실 판결이 확정되면 끝이잖아. 근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 정도까지는 알아뒀자. 법의 이념 중에서 바로 정의를 위한 거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공판 및 선고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모두 한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아직 안본 내용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하나하나 더다 잡아 나갈 거예요. 어떤 내용 다 잡아 나갈 거냐면은,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집행유예랑 선고유예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게다가 형사보상제도랑 관련되어 있고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집행유예랑 선고유예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을 막몇 조인지 외우자 이게 아닙니다. 눈에 익혀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념 교재를 통해서 수특 교재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다 정리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1년 이하의 징역, 뭐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뉘우치는 정성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그다음 요거 체크, 얘들아.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무조건 보호 관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호 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도식화해보자. 선고 유예의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형의 선고일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은 무엇으로 간주된다? 요거 효과 기억해 주셔야 되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1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봐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잘 체크해 보세요.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할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랑 마찬가지로 보호 관찰 명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밑에 적은 거 있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지금 이렇게 체크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지, 보안 처분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등장했을 때 보안 처분과 관련지어서 집행유예랑 선고유예가 이렇게 함께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행유예랑 선고유예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좀덜 나올 때가 됐는데 싶으면서도 또 나오는 게 바로 집행유예의 효과죠. 자,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후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 실효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효과까지 같이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물론 뭐 전제 조건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이지.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늘 헷갈렸다면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요 부분. 요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신 다음에 어디다가 크게 써두세요. 그리고 계속 눈에 익혀 두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부분을 솔직히 암기한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암기해도 되나 싶을 만큼 암기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형사보상제도와 형사피해자 보호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형사보상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크게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죠. 나의 억울한 구금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청하는 거였죠. 자, 형사보상제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도식화해서 기억하자 그랬어. 구속된 적 있어야 돼. 나의 억울한 구속에 대해서. 구속 혹은 정확히는 구금된 적이 있어야 돼. 이에 대해서 억울해야 돼. 무죄여야 돼. 무죄인데 구금되면 얼마나 억울해. 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혹은 재산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피의자, 미결 구금된 피의자가, 얘들아 미결 구금 뜻이 뭐였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구금되어 있었어. 미결 구금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두 번째,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형의 선고를 받아서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쉽게 설명하면 이미 형을 확정이 되어서, 형의 선고를 살고 있거나 이미 다산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 때쓸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 들어가 보자.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어야 돼. 그러면 이거 가능? 기소유예 가능? 기소유예. 안 된다. 왜? 기소

케이스는 무죄 취지 아니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말 기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정상 참작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예 시리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이 되었으면 돼, 안 돼?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유죄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확정되어야 돼. 왜냐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어. 2심에서 만약에 검사가 항소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꼭 올해 나올 만한 거 확정.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되어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무죄 판결이 확정돼?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무죄 판결이 확정돼? 재심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재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케이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부 또는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누가, 이건 너무 자주 나왔지? 국가로 하여금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거를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잘 알아. 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거든. 막 피해자에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가해자에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럼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됩니다. 그 말은 재산상의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수능 기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걸 배상명령제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상명령제도 기억해야 될거두 가지. 일단, 유죄 선고 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상해죄 등 모든 범죄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만. 즉, 중요한 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요. 개념의 빈틈은 어느 정도는 한번 채워봤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불안하지. 왜? 이제 형사 절차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걸 주체 시점 인과관계에 맞춰서 쭉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특이랑 수원을 내가 매번 보면은 정말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한 번에 근데 여러분들이 펴놓고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랑 관련되어 있는 연계 교재 문제를 선생님이 싹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 선지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최근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얘들아, 이런 확정 이런 거잘 봐야 되지? 을은 가해자로부터 전체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병은 강도가 거주지에 침입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해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병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당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형사보상 나오면은 바로 그냥 연결시켜서 기억해. 공식을. 무죄여야 하고, 그리고 구금된 적이 있어야 돼. 잘 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대. 그냥 선고되면 안 돼. 올해 중요한 키워드 확정.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 여기까지 돼. 이거 본 다음에 가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구속 승태하로 수사와 형사재판. 구속된 적이 없어. 그러면 형사재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 형사보상제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을과 병은 모두 피해자이므로 여기까지 맞지? 형사재판의 당사자로 여기까지 끊어봐봐. 재판 절차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뒤에는 맞아. 여기가 틀리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앞뒤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중간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선지 내용 위주로 한번 계속 체크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 디귿이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면은 판사는 배심원의 편결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배심원의 편결과 달라도 된다. 단 이때에는 그 이유를 재판서에 게재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에서 얘들아 이거 잘 봐. 형사법원은 A가 17살이야.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형사법원이 바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죠. 형사법원이 이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형사법원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관할 지방법원 혹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가 되는 거겠죠.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할 거야. 경찰이 여기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살 이상 14세 미만이야. 그럼 일단 어디로 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 그래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근데 일단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야. 누구에 가? 일단 검사에게 가. 그럼 검사가 셋 중에 하나를 고민해. 기소할지, 아니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아니면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 고민해. 자,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가? 형사법원으로 가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2단계야. 형사법원은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형벌보다는, 여기서는 내려지는 게 형벌이잖아. 근데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법원에서 어디로, 이 화살표 도식화해서 기억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거예요, 사건은. 그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도식화에서 같이 봤었던 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요 해당되는 내용 한번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형의 집행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거는 자, 형이 확정되어야 돼요. 요거 확정 단어 잘 봐야 돼. 확정된 경우에 집행을 지휘하는 자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체까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갑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된 상태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의사에게 채혈을 지시했고 사후에 별도의 영장 청구 없이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액을 보내서 혈액 알코올 농도에 대한 감정서를 발급받았대요. 이랬더니 2심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얻어진 2차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대요. 즉, 2심법원은 범죄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 1심법원과 같은 판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까? 아니, 이 감정서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요기로 해야겠다. 이 감정서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위반으로 얻어진 2차 증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갑에 대한 채혈을 했다.

라고 판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1심 법원과 같은 판결했죠. 2심 법원은 그럼 1심 법원에서도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해서 갑에 대한 채열을 했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두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재판과 달리 니은의 재판에서 피고인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얘는 틀렸죠. 왜요? 여기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정확히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3번 문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증거 능력이랑 관련되었고요. 자, 우리 증거 능력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사재판 절차에서, 모두 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죠.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증거로서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자, 얘도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사기죄 혐의로 자택과 회사에 대한 수색, 왜냐면 수색이라고 하는 게잘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봐봐. 형사 절차 단계별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주의를 통해 수사기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며 끊어볼까? 그리고 첫 번째 설명 같이 보자. 기억에 의하면은 영장주의에 의하면 갑은 자택 및 회사 수색에 대해서 영장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영장주의가 뭐였는데?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뿐만 아니라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 심사제도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에 따르면 갑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법원에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못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검사에게 하는 거 아니라 법원에 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보석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석 제도는 누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거였죠. 자, 우리 문제는 안 나와있지만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진술 거부권은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앞에서 증거 능력과 할때 같이 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얘들아, 여기서 판결이 불복하는 루트니까 뭐랑 뭐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항소, 상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 만약에 판결에 불복할 때 유죄 판결이라면 피고인 불복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형이 높습니까? 왜 내가 유죄입니까? 이런 논리로. 검사 가능합니다. 어떤 논리? 나는 형 선고 요구를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런 논리. 자, 근데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검사만이. 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제가 왜 무죄라뇨? 피고인인 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부터 풀어볼 나머지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식화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도식화된 내용이 줄글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줄글로 등장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특히 요거 푸는 팁 중에 하나는 밑줄 친거 위주로 보세요. 물론 앞뒤 내용을 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밑줄 친 내용 위주로 봐주시면 조금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가보자. 갑과 을은 함께 AL4K에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대.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수사의 경우에는 개시는 뭘까? 우리 문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소로만 이루어진다. 맞는 표현일까? 아니겠죠. 고소뿐만 아니라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니은 여기 보자. 니은으로 보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거 갖고 온 이유 있어. 잘 봐. 수사 과정에서 갑과 달리 을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한 주체는 을만이야. 갑은 해당되지 않아. 자, 이거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갑과 달리 을은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을은 구속 수사 받았으니까 구속 적부 심사 청구했겠지. 옳은 설명이야라고 했을 텐데 이거 틀렸어. 나 일부러 요 문제 때문에 가지고 온 거야. 봐봐. 지금 을은 구속 수사를 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을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겠지. 요거는 맞아. 근데 갑은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갑이 실제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걸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구속적부 심사는 청구 못하지. 근데 중요한 건 위에 부분이야.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됐는데 그냥 나 구속적부 심사 청구 안 할래. 이것도 가능한 논리란 말이죠.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닙니다. 다시 구속이 되었어. 구속된 피의자는 무조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갑의 케이스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자. 검사는 갑과 을 모두를 기소했대. 1심 법원은 갑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대. 이런 문제에서는 징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금고와의 차이점 이런 거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2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대. 대법원은 갑, 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소, 상고. 일단 워딩 맞죠? 자, 그다음에 갑의 재판의 경우에는 갑은 무죄야. 무죄이니까 누가 하겠어? 갑이. 제가 무죄라뇨? 안 돼. 이 경우에는 검사일 거야. 을에게는 징역 1년이래. 자, 을의 재판의 경우에는 을 가능해. 징역 1년 너무 세요. 혹은 저안 저질렀는데요. 전 죄가 없는데요. 가능해. 자, 그런데 검사 가능해. 왜? 너무 죄가 낮은데요. 제가 형선고 요구한 거 이만큼인데 왜 이만큼밖에 안 되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재판의 경우에는 을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검사일 수도 있으니까 알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내가 집중해야 돼. 일부러 가지고 왔어. 이거 문제 풀면서, 와, 이거 선지 내용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다. 제시문 자체만 조금 더 변형된다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 거.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의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구속 적부 심사예요. 두 번째.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니까 보석제도예요. 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수사기록과 직접 신문한 내용 등을 검토해서 이를 종합하여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예요. 얘들아, 이거는 진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나올 수 있는 거, 엄청 유력한 거다 모아져 있습니다. 봐봐. 구속적부 심사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구속적부 심사는 누가 청구하는 거야?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얘들아, 이거 때문에 갖고 왔어. 보석제도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을 땐 청구가 기각된다. 그럴싸해 보이죠?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 그럼 보석 안 시킬 것 같은데,
보석의 의미를 생각해봐. 풀려나서 무죄이니까 풀어주는 게 아니죠. 집에 가서 원활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변호사도 자주 만나면서 준비하세요라는 의미로 풀어주는 거죠. 아니,

0: 그러면은 유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각이라든지 혹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때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거지 유죄 무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가 오래 나올 것 같아. 꼭 기억하자. 됐지? 얘들아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이거 진짜 꼭 나올 것 같아. 너무 좋아. 가 나와 달리 다는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얘들아. 자, 우리 현행범에게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다 적용이 될까? 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 현행범이야. 뭐 긴급체포. 현행범의 경우에는 일단은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해. 근데 이후에 구속하려고 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필요하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거쳐야 돼. 그리고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이 되면은 구속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어. 이후에 만약에 구속된 피고인이 돼서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보석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현행범인 경우에도 가나다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나이랑 관련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은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대요. 이후 형사 절차를 예상해 보면 갑과 달리 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얘들아 각각 12, 15, 21살 중에 하나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그러면은 세 나이 중에 뭐가 받을 수 있어? 소년법상 보호 처분. 10살 이상 19세 미만이니까 12살, 15살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갑과 달리래. 그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 갑은 몇 살이야? 21살이야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을과 달리 병은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15세랑 21세야. 근데 21세는 갑이었잖아. 그러면은 누가 되는 거야? 병이 바로 15세가 되는 거고, 을은 12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거 누가 송치하는지 봐야 돼. 경찰서장에게 갔어. 검사에게 안 거고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건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케이스야. 그러면은 10살에서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누가 가능한 거야? 병과 달리 을은 그렇죠. 가능한 거겠죠. 그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 만약에 병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일단 검사에게 가. 그 다음에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기소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갈수 있는 거지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을한 명이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앞에 잘 봐야 돼.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야. 그 말은 일단 기소가 가능해야 되니까 14세 이상이야. 근데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니까 19세 미만이어야 돼. 자,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야? 병만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마지막 설명도 옳은 설명이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형사 절차 제일 첫 번째 개념의 빈틈을 찾고 연계 교재 선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강에서는요, 형사 절차 실제 기출 NG 선다랑 기출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막 답을 써줬는데요. 작년도 교재들의 문제를 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필요한 거잖아요. 모의고사 이런 거 별로 많이 없으니까 작년도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도 좋아요. 예, 그래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4단원 지난 시간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비교우위 관련해서 문제들 쭉 풀어보았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쭉 이어졌죠. 이번 시간엔 무역 정책입니다. 자유무역, 보호무역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 거고요. 예, 두 가지 환율하고 국제수지인데, 국제수지 문제를 먼저 보고 환율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아서 다음 시간에 환율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단원까지 하면 예, 고난도 문제들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 구조죠. 이것도 구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 파트는 좀 대비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하면 구조만 파악을 해놓으면. 그리고 지금 이 보는 이 4단원의 자유무역, 보호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2단원에서 봤던 수요 공급의 변동과 그리고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뭔가 예,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유형만 확인해 두시면 꼭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무역 이전의 각국의 X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무역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이 만나서 국내 가격 100달러에, 그렇지, 10개. 이렇게 수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T기에 이제 시기별로 이제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T기에 각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가격이 얼마냐면 40달러예요. 그래서 수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뭐냐면 T기예요. T기에 40달러 국제 가격 쫙 이게 바로 T기 상황이 되겠다. 써볼게요. T기 보면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싸.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이 높은 가격 수준에서 사겠어? 자유무역인데. 그치? 따라서 국내 가격이 이 가격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 생산하게 되는 거야. 몇 개? 네 개. 그리고 수요는 이렇게 16개로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얼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지? 12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초과 수요분만큼 뭐에 오면 돼? 그렇지. 수입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량은 초과 수요분만큼 얼마냐면 12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랬다가 이제 다음 시기가 됩니다. 정부 T 플러스 1기에 국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지금 4개였어요. 국내 생산을 두 배로 늘리래. 두 배로 늘리려면 8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렇지,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제 가격 수준 대비해서 관세를 얼마나 붙인 거야? 맞아. 40달러만큼 붙인 거야. 이해되지? 그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상황? T 플러스 2기 상황. T 플러스 1기 상황. 1기 상황이 되고, 이제 수입량은 어떻게 될까요? 초과 수요분만큼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관세도 써주고요. 관세 40달러. 이렇게 써줄 거고요. 수입량 초과 수요분만큼. 네. 초과 수요분만큼 몇 개? 그렇지, 4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T 플러스 2기에는 T 플러스 1기에 부과했던 관세가 유지된 상황이야. 이걸 보셔야 돼요. 관세가 폐지된 경우도 있고 유지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X제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이거는 일단 2단원에서 했던 수요 곡선의 이동이네.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4개씩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수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4개씩 증가했어요. 4개 증가시켜 볼까요? 네, 4개 증가시켜 볼까요? 한 칸이 2개씩이죠? 4개, 4개. 이렇게 증가시켜 보는 거죠. 그쵸? 한 칸이 2개씩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T 플러스 2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쫙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T 플러스 2기에 T 플러스 2기 상황이 되는데 이때 관세 유지한 상태에서예요. 관세 유지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그대로 80달러인 거야. 그래서 여기 T 플러스 2기도 가격은 P는 80달러가 되는 것이고 T 플러스 1기도 가격은 80달러가 됩니다. 그렇지? 관세 40 부과해가지고 80달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세 80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국내 생산자는 8개만큼 생산합니다. 근데 선호 증가했다라고 했잖아. 모든 가격 수준에서 4개씩. 그러니까 16개가 된 거야. 그쵸? 그럼 초과 수요분이 몇 개만큼? 초과 수요분 8개만큼 수입해 와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수입량이 어떻게 된다? 수입량이 8개가 된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기의 국내 소비량은 몇 개다? 티기의 국내 소비량은요, 국내 소비량. 여기 있습니다. 그치? 16개입니다. 그쵸? 16개다. 라고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 T 플러스 1기에 부과한 관세는 얼마였어요? 관세 40달러였습니다. 틀렸죠? 네. T 플러스 1기의 수입량은 T기보다 8개 적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8개 적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볼게요. T 플러스 2기의 관세 수입은 T 플러스 1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관세 수입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수입량에다가, 여러분, 관세 수입은 수입량에다가 관세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수입량에다가 관세를 곱해야 됩니다. T 플러스 2기도 관세가 유지된 상태니까. 근데 둘이 같아? 안 같잖아요. 그렇죠. T 플러스 2기가 두배더 많습니다. 그렇죠. 320이고, 네, 160이고. 뭐안 써도 되지만. 따라서 같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2기의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T 플러스 1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판매 수입 어떻게 구하지? 판매 수입 어떻게 구해?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T 플러스 2기나 T 플러스 1기나 가격 어때? 80달러, 80달러. 이렇게 해놨지. 그치? 가격은 80달러로 같아. 그러면서 생산량도 어때요? T 플러스 1기에도 8개 생산하고, T 플러스 2기에도 8개 생산합니다. 다만, T 플러스 2기에는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것뿐 국내 생산량은 8개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수입은 80달러에 8개. 여기도 80달러에 8개. 똑같아요. 그렇지. 따라서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좋은 문제였다. 그래서 얘 기본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 문제였어요. 이게 6월 문제고 그리고 9월에도 났어. 9월에 보시면 그림은 각국의 X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XJ의 국제 가격은 T기에 80달러, T 플러스 1기에 30달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T기의 국제 가격이, 이것도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80달러래요. T기의 국제 가격이 80달러. 쭉, 이렇게 할게. 이게 T기. T기의 국제 P.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달러 언제의 T 플러스 1기의 국제 P. 이거 진짜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죠. 뭐예요? 국내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국내 가격보다 T기에 어떻게 됐어? 국제 가격이 이렇게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국내 생산자들이 자유무역할 때이 가격에 팔겠어? 나 50달러에 팔 거야. 팔아? 아니지. 가격을 국제 가격 수준을 높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국내에서 적게 삽니다. 20개만 사. 맞지? 그리고 생산자는 너무 기쁘니까 80개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래도 걱정 없어. 왜? 이만큼 초과 공급된 것만큼 뭐 하면 돼? 맞아요. 수출하면 됩니다. 국제 가격 수준에서 얼마든지 팔리거든. 그래서 국내 가격보다 이렇게 국제 가격이 높게 나타나면 이 나라가 무슨 국 상황이 되는 거야? 수출국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큼? 초과 공급뿐만큼. 초과 공급뿐만큼 공급량은 얼마고? 80이고요. 수요량은 얼마고요? 다시요. 공급량은 80이고요. 수요량은 2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량 20만큼에서 초과 공급분 얼마? 60개만큼 수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T 플러스 2기의 상황이 됐습니다. T 플러스 2기의 상황을 보면 국내 가격 50이야. 여기에 국내 소비자들이 살까? 안 사. 아니, 국제 가격 수준으로 30에 팔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안 사. 다 수입할 거야. 그러니까 30달러 수준으로 팔수 있는 생산자만 팔고요. 30개. 이제 국내 소비자는 기쁜 마음으로 70개만큼 사게 됩니다. 뭐가 발생해? 그래서 무슨 상황이 돼? 그치, 이만큼 수입하는 수입국 상황이 됩니다. 그 반대지. 그치? 수입국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초과 수요분만큼. 초과 수요분만큼. 수요에서 공급을 빼줘 볼게요. 수요는 얼마였고, 수요는 70이었고, 공급은 30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70에서 30을 빼준 것만큼. 그래서 얼마큼? 40만큼. 수입해 오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네, 다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국 상황, 수입국 상황 할때다 했던 내용입니다. 아래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네. T기에 갑국은 X제를 어떻게 해요? T기에 갑국은 X제를 수출하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수출합니다. 그래서 X. 두 번째, T기에 갑국의 X제 국내 생산자의 생산자 잉여. 와. 이렇게 잉여 구하는 것까지 같이 나와.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2단원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요 곡선의 이동. 선호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 라고 하는 거. 결국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도 2단원에서 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까지. 자, 생산자 잉여입니다. T기의 생산자 잉여 어떻게 구하지? 그치? 가격. 이구요. 생산자 어디까지 생산해? 80개까지 생산해. 생산되는 곳까지 최소 요구 금액 이상이. 바로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88에 6,400 나누기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지? 3,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하는 거 여기에 적용해서 또 나오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각국의 X제 국내 소비량은 몇 개였어요? 국내 소비량 몇 개야? 여기지. 그치? 여기 있잖아요. 국내 소비 이렇게. 나머지 부족한 건 수입해 오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는 70개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틀렸네요. T 플러스 1기에 각국의 X제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 어떻게 해야 돼? 가격 곱하기 수량. 그렇죠? 가격은 얼마였어요? 가격은 여기 30달러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이잖아. 30달러의 공급량만큼 3, 3은 9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생산자의 판매 수입입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9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 T 플러스 1기 갑국이 X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요. 10달러 쫙. 그럼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관세 수입은 어떻게 하죠? 수입량 곱하기 수입량. 초과 수요분만큼 수입하면 되는 거죠. 초과 수요분 수입량 곱하기 관세. 수입량 얼마인데요? 초과 수요분. 그치, 20이지. 관세 얼마인데요? 10달러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200달러. 정답은 몇 번? 그렇지, 5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할만하죠? 예. 이거 같은 형식으로 있는 거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이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다. 예. 6월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9월에 나오고, 수출국 상황 같이 해서 나오고, 그리고 수능 문제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된 거야.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에 T기의 갑국의 X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 전에 T기의 갑국의 상황이에요. 무역 전이면 어떻게 하지?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만난 곳에서 국내 가격, 국내 거래량이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T기의 상황을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T기의 상황은, 네, 여기. 이 점. 그래서 T기. T기 해보면 가격은 얼마고? 10달러이고. 거래량은 얼마고? 10개고. 10만 개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T 플러스 1기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가격 4달러에 X제를 수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맞춰서 해보면 되겠지. 국제가격 얼마? 4달러입니다. 자, 4달러를 표시를 할 거고 T 플러스 1기이 됩니다. 가격은 얼마가 되고? 4달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국내 가격 수준보다 예전에 있었던 국내 가격 수준보다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많아지고 수요량 만나는 데서 16만 개, 공급량은 4만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렇죠? 초과 수요분만큼 뭐 해오면 돼? 수입해 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수요량이 16만 개, 공급량이 4만 개. 그렇죠? 그래서 이 초과 수요분만큼, 얼마만큼? 12만 개만큼, 그렇지, 이게 수입량.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만이에요. 네. 이제 T 플러스 2기가 되겠습니다. T 플러스 2기에 각국은 한 개당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관세부터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각국 정부는 X제 한 개의 국제 가격의 50%. 국제 가격 얼마인데? 4달러잖아요. 4달러에 50%니까 2달러씩 관세를 부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달러 관세를 T 플러스 2기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T 플러스 2기 상황.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되고? 6달러가 됩니다. 역시 초과 수요분은 어떻게 된다? 14, 6. 6개만큼 국내 공급, 이제 국내 공급이 늘어나죠. 수요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큼 수입해 오면 돼? 8만 개만큼 수입해 오면 되겠지. 그치? 8만 개 수입. 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나 더. 이제 T 플러스 3기에는 관세 폐지. 관세 폐지예요. 앞에서 문제 봤을 때는 관세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관세 폐지합니다. 생산자의 개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찾아야 돼요. T 플러스 2기의 수입량을 유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세가 없어. 관세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량이 몇 개? T 플러스 2기 수입량 얼마? 8만 개만큼 수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요거지. 원래. 관세가 있는 건 빨간색으로 간 거예요. 관세가 없는 상태이니까 국제 가격 수준 그대로인 거야. 그대로이면 국내 소비자는 16만 개를 하고 싶어요. 맞죠? 예. 그러면 국내 생산, 수입량을 8만 개만큼 하려면 국내 생산자가 8만 개만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만큼 보조금을 주면 돼? 즉, 이 간격만큼. 이 간격만큼 보조금을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간격을 한번 써볼게요. 간격을 한번 그려볼까? 간격을 보겠습니다. 이 간격만큼. 이 간격만큼. 이 간격만큼. 즉, 간격 얼마? 4달러만큼 보조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치? 이제 만나는 곳, 국내 생산자는 8만 개, 그쵸?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국내 소비자는 16만 개. 그래서 예전처럼 8만 개 수입해서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능 문제가 조금 더, 예, 6월하고 9월을 섞어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그럼 보조금 얼마? 4달러만큼 보조금을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 1번. 기억은 4달러다. 지금 방금 구했습니다. 틀린 거죠? 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에 이제 생산자인, 국내 생산자인여, 국내 소비자인여의 합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T기에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인여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T기. T기는 무역전이야. 무역전은 바로 이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거래돼? 10만 개만큼까지만 거래돼. 거래되는 곳까지만 해서 수요선하고 이 가격하고 만나는 데서 여기서 소비자인여. 그리고 여기랑 여기 공급 만나는데 여기 생산자인여. 설명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20 곱하기 높이 10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인이에요. 뭐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크기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때가 바로 T기의 생산자인이와 소비자인이의 합입니다. 그런데 T 플러스 1기는 어떻게 되죠? T 플러스 1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에요. 소비자인이가 엄청 늘어났어. 여기야.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가 소비자인이요. 됐죠? 생산자인 여는 물론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만큼 늘어났어?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어때요? T기에는 이게 생산자인 여와 소비자인 여의 합총 잉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다 틀린 거죠. 더 커졌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T 플러스 2기의 수입량은, T 플러스 2기의 수입량은 T 플러스 1기보다 수입량 볼까요? 12만 개에서 8만 개가 됐습니다. 몇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4만 개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고, 4만 개. T 플러스 2기의 관세 수입은, T 플러스 2기의 관세 수입 어떻게 하죠? 그렇지. 수입량에다가 8만 개에다가 관세. 관세 얼마였는데요?
그렇죠. 2달러였죠. 그렇죠. 2달러를 곱하면 수입량에다가 관세를 곱하면 관세 수입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8이 16. 예. 그래서 관세 수입은 16만 달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만 틀렸어요. 16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T 플러스 3기의 국내 소비자 잉여는 T 플러스 2기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T 플러스 3기를 우리가 이거 옮겨진 거, 이게 T 플러스 3기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 여러분, T 플러스 2기랑 T 플러스 3기를 비교해서 보면 언제가 T 플러스 2기가 가격이 더 높아요. 예, 소비자가 좋을 게 없잖아. 다시 그래서 해보면 T 플러스 2기에는 자, 여기 가격 6, 그다음에 수요 곡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T 플러스 3기에는 어떻게 되죠? 가격을 다시 관세를 철폐하고 이 가격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급 곡선 옮겨진 걸로 뭐 그거는 수입량의 여부에 그래서 국내 생산이 늘어나서 수입량의 여부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지 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T 플러스 3기에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크다 그대로 면적 놓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수능 문제고 6월에 보여주고 그리고 9월에 보여주고 수능에 딱 보여주는 것까지 이렇게 봤죠. 예. 이제 작년도 6, 9 수능 문제 살펴봤고 이번에 나왔던 6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도 또 나올 거야.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 형식은 완전 똑같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 가격에서 엑셀을 무제한 수입하고 있는 각국의 엑셀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제 각국은 여기 이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어져 있냐면 국제 가격 수준에서 이제 자유무역 상황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국제 가격 수준에서 해볼까요? 국내 소비량 10만 개야. 그런데 국내 생산량은 2만 개야. 그러니까 초과 수입분만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무제한 수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량 여기다 써줄게요. 수입량. 현재 수입량은 몇 개? 8만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국내 가격에서 이 정도 생산해 오고 있고 생산자잉여 이렇게 컸었는데 너무 가격 낮아지고 국내 생산도 적어지니까 생산자잉여 적어지니까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1안과 2안 중에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서 생산된 엑셀 전량 국내 생산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요. 국제 가격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엑셀제 한 개당 국제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가격의 50%에 우리 이거 작년에 문제에서 살펴봤던 거네. 국제 가격의 50%, 국제 가격 얼마인데? 4달러야. 그러면 관세는 2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2달러의 관세를 한번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부과할게. 어렵지 않지? 1안입니다. 1안. 네. 1안이 되겠고요. 그러면 수입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내 수요 8만 개로 줄어들고 국내 생산은 늘어났습니다. 4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입량이 네, 수입량 4만 개만큼 줄어드는 네. 이렇게. 또 하나의 방안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방안은 생산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주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작년 문제에서 봤잖아요.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되지? 즉 국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얼마만큼? 보조금만큼입니다. 2달러씩이니까 이거 한 칸이네.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2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쫙 한번 보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안을 딱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안으로 한 경우에는 네. 국제 가격 수준 변화가 없어. 그렇지? 국내 소비량은 10만 개야. 10만 개인데 국내 생산량이 그렇지 늘어나게 되죠. 여기를 잘 봤나야 되죠. 4만 개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초과 수요분만큼 얼마만큼? 6만 개만큼 수입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량이 6만 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안이 시행될 경우에 관세는 얼마고? 2달러죠. 그쵸? 2달러입니다. 이안이 시행될 경우에 보조금 총액, 보조금 총액은요, 국내 생산자가 생산량에다가 보조금을 곱하면 되는 거지. 국내 생산자 생산량이 얼마야? 4만 개야. 4만 개에다가 보조금이 얼마? 2달러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8만 맞네요. 그쵸?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안이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 의견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어때? 그치, 우리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 소비자 의견은요, 소비자 의견은 바로 이렇게 이게 옮겨지는 경우에 국내 생산량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그거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안이 시행된 경우에 국내 생산량만 증가하는 거예요. 국제 가격 수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제 가격 4달러 어디까지? 10만 개까지. 그러니까 이 면적이 바로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소비자 의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 의견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전이나 이안을 시행한 경우나. 그래서 감소한다. 틀린 얘기가 되죠. 세 번째 갑니다. 수입량은 이안이 시행된 경우가 이안이 시행된 경우보다 어때요? 적습니다. 2만 개 적죠? 그렇죠? 그래서 적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내 생산자 잉여는 이안이 시행된 경우가 이안이 시행된 경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생산자 잉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이 시행된 경우의 생산자 잉여는요? 그렇죠? 가격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격. 그렇죠? 몇 개예요? 4만 개만큼 합니다. 4만 개만큼.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국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맞죠? 예. 이제 이안이 시행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이 시행되는 가격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4달러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격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가격 내려갔어요. 국내 공급 곡선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거래되는 곳까지 해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어때? 둘이 똑같지. 요 면적이나. 둘이 똑같잖아. 그렇지?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다? 같다라고 하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했을 때 관세 부과의 효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좋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비슷하니까 이건 진짜 할 만할 것이고 국제 수제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9월 문제로 일단 연습을 하고요. 작년도 수능 문제 그리고 작년도 9월 문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 각국과 을국의 경상수지 항목별 수치액과 지급액을 나타내주고 있어. 그리고 양국 간에만 이루어져. 이게 큰 힌트입니다. 을국의 경상수지가 5억 달러 흑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국과 을국의 상품수지 그다음에 각국과 을국의 경상수지를 모두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뭔데요? 경상수지가 수치액에서 지급액을 뺀 거. 이게 바로 경상수지잖아. 그치? 예. 그래서 경상수지를 정리해서 쓸 건데 종합적으로 을국의 경상수지가 5억 달러 흑자였대요. 그러면 을국은요? 마이너스 5겠지. 그치? 왜냐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을국이 5를 받았다는 건 각국이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 바로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각국은 상품수지 200억 달러를 받았고 180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각국의 상품수지는 얼마가 되죠? 그쵸. 플러스 20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을국이 마이너스 2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다 써줄 수가 있지. 을국이 지급한 건 200이다. 각국이 받은 게 을국이 지급한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각국이 지급한 거, 을국이 받은 거다. 180.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그쵸?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을국의 이전 소득주지 받은 게 10이고요. 준게 5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야? 5죠. 그쵸? 그러면, 을국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을국이 받은 게 50이고요. 을국이 준게 40입니다. 그럼 을국이 받은 게 10만큼 많은 거네. 그쵸? 그러면 이건 갑국이 줬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여기 플러스 20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5하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 여기 얘네 마이너스 20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을국이 받은 게 70. 그러면 을국이 준게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50이라는 얘기죠. 을국이 준게 50. 네. 그러면 이건 을국이 갑국이

이 받은 거. 이렇게 쓸수 있고. 저 여기 뭐70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예. 네, 다 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서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지는 각국의 통화량 증가율이에요. 상품 수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입니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얘기야. 지급한 돈이. 따라서 통화량 증가율이 아닌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각국이 10억 달러 흑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 어떤 거예요?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 그렇지. 본원소득 수지죠. 그렇죠? 본원소득 수지는 갑국이 10억 달러 어때? 적자가 되겠습니다. 틀렸죠. 특허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건 어떤 거? 자, 뭐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건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맞아요. 서비스 수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에 갑국의 을국의 지급액은 을국의 지급액 여기다 이렇게 딱 썼네. 50억 달러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무상원조가 포함되는 항목은, 무상원조가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거? 이전소득 수지가 되죠. 그쵸? 이전소득 수지가. 을국의 통화가치 상승 요인이에요? 아니지. 그치? 달러화로 여기 하는데, 나간 게더 많은 거야. 달러화가 들어온 게더 많았을 때,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랑 비교했을 때, 오, 달러 이렇게 많어? 그럼 대비해서 을국 통화 가치의 상승인 거죠. 왜냐면 달러가 많으면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을국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건 반대잖아. 나간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달러화가 흔치 않은 거야. 달러 가치도 높은 거야.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죠. 을국과의 경상 거래에서 각국의 수취액 총액은 305억 달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취액 총액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취액 총액이에요. 여기가 수취액 총액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얼마? 40 써야 되겠네요. 그쵸? 을국이 지급한 걸 갑국이 이렇게 받아온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더하면, 갑국이 받은 거 총액이 되겠습니다. 더해보니까 얼마나요? 300 하고 나오게 되네. 그치? 300.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낼수 있는데 이게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이거 물론 계산해서 갑국과 을국과 병국의 수치액을 다 구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놓고도 사실 풀 수가 있거든요. 일단 구해내지 않고 이렇게 놓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먼저 풀어볼게요. 전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게 전, 물론 해설지에 다 수치에 계산해서 다 나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문제를 빨리 풀고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안 하고 푸는 게 맞거든.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2024년 각국의 경상수지 항목별로 나타낸 표가 되고요. 경상수지.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쵸? 예.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경상수지 항목별 갑국의 수취액 대비 을국과 병국의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래는 갑국과 을국, 그리고 갑국과 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국의 수취액이 얼마인지 몰라. 을국과 병국의 수취액도 당연히 모르죠. 그쵸?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상품 수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품 수지는 바로 뭐겠어? 상품 수지, 이건 갑국이 받은 거에서, 갑국이 받은 갑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에서 빼기, 갑국의 지급액. 갑국의 지급액은 뭐겠어요? 결국, 을국이 받은 거, 병국이 받은 거. 이거 두개 합한 게 갑국의 지급액이겠지. 왜냐면 갑국이 을국과 하고 갑국이 병국과 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각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에서 을국의 병국과 수취액을 뺀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숫자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구하는 건 나중이고 이대로 놓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모두 각국의 수취액 대비 각국의 수취액 대비 같은 거 대비해서 을국의 수취액, 병국의 수취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볼게요. 각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은 각국의 상품 수지 지급액의 두 배이다라고 했어.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입니다. 여기 보는 건데. 각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에서. 갑구. 수취액에서 지급액. 지급액을 빼면 상품 수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급액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병국이, 아니, 병국부터 먼저 안 쓸게요. 네. 을국이 각국으로부터 받은 거.

프랑스 병국이 각국으로부터 받은 거. 을국과 병국이 받은 게 결국은 각국이 지급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국의 수치액 대비해서 을국이 30%래. 그리고 병국이 20%래. 각국의 수치액 대비, 즉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30%, 20%니까 결국 나간 건 각국의 수치액 대비 지급액이 얼마라는 거야? 수치액 대비 50%다 이겁니다. 네. 따라서 수치액이 200이면 지급액이 100. 여기가 400이면 지급액이 200. 이렇게 반이다. 뭐 얼마인지 지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수치액 대비, 수치액이 같은 상태에서 20, 30, 20이니까 전체 수치액 대비 50%가 을국과 병국이 받았구나. 그러면 이건 각국이 지급한 거구나. 수치액 대비 절반만큼. 예, 네, 끝난 거예요. 따라서 1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1번에 각국의 상품수지 수치액은 상품수지 지급액의 2배다. 왜? 지급액이 수치액의 절반이다 라고 하는 걸첫 번째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하고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을국의 서비스 수지는 적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이 구조 하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 여기다가 서비스 수지를 써볼게요. 각국의 서비스 수지를 이제 기준으로 쓰는 거야. 서비스 수지. 그치? 각국이 이렇게 받아온 건 누가 준 거야? 을국이 지급한 거랑. 그쵸? 플러스 병국이 지급한 게 바로 각국이 받아온 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 을국의 서비스 수지 수치액이, 을국의 서비스 수지 여기 수치액이 이거죠. 각국의 전체 수치액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잖아. 예, 300%. 그럼 여러분, 을국의 수치액은 각국 전체, 병국과 을국으로 지급받은 것보다 3배 더 많습니다. 그럼 을국 자체만 보면 지급액보다 수치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을국은 받은 게더 많은 거예요. 따라서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각국이 받은 건 을국과 병국이 지급한 거다. 즉, 을국과 병국 합해서 지급한 거보다 을국의 수치액이 3배나 더 많으니 어떻게 적자가 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X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해외 무상 원조액이 포함되는 항목의 지급액은 15억 달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무상 원조액이 포함되는 거 어떤 거야? 이전 소득 수지가 됩니다. 여러분, 각국의 이전 소득 수지가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그 말은 뭐야? 각국의 여기 이전 소득 수지라고 해볼게요. 이전 소득 수지. 수치액에서 지급액을 뺐는데 마이너스 15야. 지급액이 15억 달러만큼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지급액이 15억 달러보다 작다? 그럴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X가 됩니다. 다음에 가볼게요. 을국의 해외 투자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 해외 투자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거예요? 맞아. 본원 소득 수지가 됩니다. 본원 소득 수지. 누구 물어봤어? 을국과의 수치액하고 병국의 수치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 볼게. 본원 소득 수지야. 그치? 배당금이 포함되는 거. 각국 수치액 대비 25%래. 이것도 각국 수치액 대비 25%야. 각국 수치액 똑같은 값이잖아. 똑같은 값에 25%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크다. 틀렸어요. X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각국의 경상수지는 각국의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각국의 경상수지.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다 더했더니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그쵸? 보자마자 플러스입니다. 그치? 그래서 들어온 외화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각국의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X.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자료만 놓고 풀수 있었어. 자, 1번 선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이제 검증을 해보고 이 숫자, 각국과 을국과 병국의 수치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각국, 을국, 병국. 을국, 병국.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뭘 모른다고 했을 때
각국의 상품 수지 수치액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예, 각국의 상품 수지 수치액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각국의 상품 수지 이렇게 해볼게요. 상품 수지 수치액 X라고 할게요. X에서 지급액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을국이 받은 거, 병국이 받은 거라고 여기다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러면 0.3X만큼 을국이 받은 건 각국이 지급한 거. 그렇지? 그다음에 0.2X만큼 병국이 받은 건 각국이 지급한 거. 그렇지? X의 지금 비율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을 해보면 X-0.5X는 자, 이렇게 다시 상품 수지 수치액에서 지급액을 뺀게 얼마래? 100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X는 얼마여야 돼? 그렇지, 200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각국의 상품 수지는 200 이렇게 나와요. 수치액이. 여기 수치액. 근데 을국은 얼마겠어요? 저 200에 30%, 60이요. 병국은요? 200에 20%, 40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치?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수지, 각국의 서비스 수지를 몰라,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도 만들 수가 있죠. 각국의 수치액.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지우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Y는 Y. 서비스 수지 수치액에서 지급액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을국이 받은 거, 병국이 받은 게 된다. 300. 그러면 3Y. 그쵸. 3배니까. 3배니까. 그리고요. 0.5y는 얼마가 된다? 그쵸.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y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도 계산. y 마이너스 3.5y는 마이너스 25 해서 여러분 풀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y는 1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수지가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10에 300%니까 3배니까 30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에 50% 절반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이제 세 번째도 한번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Z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각국의 수치액, 본원소득수지 수치액은 Z인데, 각국이 지급한 건 을국과 병국이 받은 거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25, 여기 0.25y, 0.25y, 어차피니까 두개 더해서, 저 0.5y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여기.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z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60이어야 됩니다. 60. 그래서 60에 25%, 15고요, 15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도 풀 수, 이렇게 놔두고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해보면, 각국의 상품 수지 수치액은, 각국의 상품 수지 수치액은 얼마예요? 200입니다. 지급액이 얼마예요? 을국과 병국이 받은 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검증이 되죠. 검증을 해본 겁니다. 두 번째, 을국의 서비스 수지는 적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을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3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국이 받은 건 을국과 병국으로부터 받은 건데 합쳐도 10이야.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적자일 수가 없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무상 원조액이 포함되는 항목의 지급액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애초에 파악했던 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을국과 병국의 배당금이 포함되는 거, 본원소득수 둘이 어때요? 저 같다라고 하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X, Y, Z 각국의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가 X, Y, Z인 경우에 쭉 계산식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어서 이걸 구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풀이 방법은 애초에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보면, 각국의 수치액 대비 30%고, 각국의 수치액 대비 20%야. 그러면 결국 각국의 수치액 대비 병국과 을국의 수치액. 다시 말하면 각국이 지급한 건 절반이다가 그냥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즉,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을국이 3배를 받아갔습니다. 을국과 병국이 준 것을 합한 것보다 3배를 받아갔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지. 적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바로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이걸 만들어도 좋아요. 예,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만들어도 좋지만 풀 때는 제일 처음에 풀이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9월에 먼저 이 비슷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 본격적으로 풀어볼 건데요. 얘도 여러분 마찬가지.

가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상수지 항목별 수치액과 수치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지는 어떻게 되냐면 5억 달러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수치액을 구하고 거기다 지급액을 빼서 5억 달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다른 것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면 수치액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수치액 대비 지급액이 절반이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지급액, 지급 이렇게 써줄까요? 5억 달러가 되겠죠? 그쵸? 절반이니까. 따라서 플러스 5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 수치액이 2입니다. 대비 지급액이 500이래요. 500%, 5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왜냐하면 수치액에서 지급액을 뺀것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맨 위에 두 개입니다. 여러분 수치액 대비 수치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아. 수치액이 X란 말이야. 네. 에서 수치액 대비 지급액이 75%래. 0.75X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5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9월에 여기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이런 식을 도출해 낼수 있게 한 거라는 거지. 근데 결국 수능에서 이거 도출해 내지 않아도 풀수 있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건 연습을 시켜준다는 얘기야. 진짜 분명히 어려운 문제 맞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X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도 해볼게요. 상품 수지 수치액 몰라. Y라고 쳐봐요. 그러면 2.5배인 거지. 빼기 2.5배 y를 하면 얼마가 나온다? 여기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라고 해서 수치액 구하고 지급액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마무리 못 지었고요. 마지막 이건 쉬운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경상수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환율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경상수지 파트 지금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있잖아. 그 정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푸신다면 경상수지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상수지를 진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고난도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이야. 이거 반복해서 푸시고 다음 시간에 환율 적용해서 투자 수익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하고 있는 전혜인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난 1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는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2강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 3강까지 해서요. 바로 선생님의 훈스킬 공략 2,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쫙 한번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자신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2강과 3강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단언컨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 가장 최근 문제인 7월 학력평가 내용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혹시라도

이제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점 공략을 듣는다면 아마 반드시 9월 모의평가에 나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맞추면 좋겠지만 틀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2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위크 포인트 한번 잠깐만 잡아보면요. 일단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그래프가 정말 뭐 로그 2의 x, 3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까지 한 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작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지를 못한다. 그럼 바로 약점이죠. 예, 왜냐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지 꼭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가 하나의 포인트.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에 등장하는 교점을 구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에 어떤 교점이 만난다 그러면 도대체 그 교점을 내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서 풀 것인가? 그런 교점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해보지 않는 것이 결국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그래프의 상황에서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식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식으로만 끌고 가겠다 B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내가 기하적으로만 해석하겠다 그것도 B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뭐 T 값이나 P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상황에서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식이 왔다 갔다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이것도 약점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 기울기 뭐 여러분들 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잘 조작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아 여기가 여기일 거다라고 찍고 그걸 그냥 찍어서 그냥 풀면 안 되고 찍고 한번 계산해 봤더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 점이 그 점이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맨날 맨날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경험치의 효과. 나의 그 전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그 점이 그 점이었다라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과 대칭이동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해안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이 훈스킬 공략 2이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는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약점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좀 따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약점 공략 이 훈스킬 수학 1의 바로 두 번째 공략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같이 가야죠. 선생님이 지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방정식 문제도 있고 부등식 문제도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건 약점 아니죠. 왜?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틀리고 어떤 아이들은 맞추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약점이 있는 파트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바로 그런 부분들은 그래프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뭘 정리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아니야, 1, 2, 3, 네 번째다. 네 번째 강의에서 만난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과 표준형이 있어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다고요? 기본형과 표준형. 만약에 기본형을 물어봤다, 그러면 난도가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 문제로 갖고 왔던 6월 모평이 쉬운 이유가, 왜냐면 기본형을 갖고 왔기 때문에. 플러스 박스 채우기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복선을 다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죠? 이 시점에?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잘해왔잖아.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게 기본형이죠. 그럼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A가 0하고 1 사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져요. 그 맥을 그대로 같이 갖고 와서 무슨 함수도, 그렇죠. 로그 함수도 기본형이 있어요. 그럼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말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자, 로그 AX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걸요? 이미 벌써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 친구들은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 선생님, 맞아요. 로그, 그러니까 y는 ax 제곱과 y는 로그 ax 제곱 자체가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둘이 바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그래프적으로는 무슨 뜻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그걸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 지수함수의 그림 자체가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것도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하고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생겼어요? 이 그림. X축 있으면 y축 필요 없어요, 지수함수는. 어차피 x축만 있으면 돼요. 왜? 얘가 점근선이거든. 그리고 얘는 증가한다. 끝! 군더더기 없어야 돼, 이제. 줄여, 줄여, 줄여. 풀이를 줄여.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늘어질 거예요. 자, 빨리 일어나세요. 누우면서 보지 말고. 빨리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이 수학 영역 진짜 내가 만점에 도전한다라는 마인드로. 자, 그럼 여기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고. 이렇게 맥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 반 애들 요즘 아침에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집에 가기 전에 마라탕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보자. 자,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왜냐면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대표 주자 메뉴 두 개가 딱 그거예요. 마라탕 앤 떡볶이. 자, 보세요.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뭐 선생님 유행어라고 하던데 애들이. 풀뿌리. 이때는 y축이 중요한 거예요. 왜? y축이 점근선이거든요. 로그 x에. A가 1보다 큰다 그러면 이런 풀뿌리. 근데 풀뿌리가 좀 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풀뿌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너무 쉬운 거죠. 재미가 없어. 아, 이게 뭐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문제가 좀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조금 더 뭔가 요리조리 조금 양념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쫙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봐요. 이쪽으로 와봐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시간에는 그래프 개론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자 봐봐요. 내가 이렇게 생긴 기본형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기본형에다가 양념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그 양념이 무슨 101가지 양념도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 내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키보드의 네 개의 방향키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겠다.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여러분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왼쪽, 즉 X축 평행이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세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그래프가 움직여지느냐? 바로 X 자리에다가 X-M을 넣고 너무나 다 아는 거야. Y 자리에 Y-N을 집어넣어야 그게 그렇게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2의 x제곱이 2의 x-1제곱으로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평행이동 말고 무슨 이동 있어요? 대칭이동 있죠. 그럼 대칭이동도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가지. 뭐냐면 x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것이 뭐랑 관계가 있다? 바로 1번과 2번의 역학관계, 역함수와 관련이 있다. 요게 이제 전체 노용정리 하자면 끝인 거지.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x축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x축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칭이동이죠. 그리고 원점 대칭은 원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데 애들이 선생님 x축 대칭이동 한번 하고 y축 대칭이동 한번 하면은 그게 원점 대칭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원래 기하학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y죠. 여러분 보세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y가 바뀐 거잖아요. 같이 가면 어떡하니 경훈아. 너도 같이 가면 어떡하니 애들이 같이 간다고. 그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자, y축 대칭 이동은 x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죠.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x도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래프 개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여기 지수함수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지수함수는 뭐가 되느냐?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뭐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위크 포인트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친구들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작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려지지를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빨리 그리는 방법이죠, 선생님이랑 실시.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흔적이에요? X축 대칭 이동의 흔적. 여러분 여기는 무슨 흔적이에요? Y축 대칭 이동의 흔적.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X축 평행 이동의 증거.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는 Y축 평행 이동의 증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X축 대칭 이동의 증거, 그 다음에 M도 이제 Y축 대칭 이동의 증거, X축 평행 이동의 증거, Y축 평행 이동의 증거. 이제 여러분들 증거는 다 알았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별표 치고 그림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점근선 찾고, 기본형 찾아. 쭉, 이게 기본적으로 이 표준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너무나 중요한 점근선은 바로 상수항이에요. 왜? 그게 점근선이거든요. 따라서 y는 p가 점근선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점근선 찾고 기본형은 뭐냐면 y는 a의 여기 m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y는 a의 m의 x제곱이 기본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서 점근선 y골 p 고려해서 쭉 그려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만약에 내가 이 로그함수로 오게 된다 그러면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 바로 진수 0 만드는 곳으로 찾는 거 알고 계시죠? mx 플러스 n이 0이 되는, 즉 다시 말하면 y가 아니라 x가 되겠죠, 이번엔. x가 마이너스 n분의 n이 된다. 이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3점짜리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하고는 달리 지수함수는 가로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상수항이 살려지지만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세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로 점근선이 바로 진수 0 만드는 곳이다 라는 거고, 이때 이 m을 같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요 함수를 기본형으로 잡고 m이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y축 대칭 이동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일단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개념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내용을 그 빈칸 부분에 조금 써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개념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이제 스크린 캡처와 동시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따끈따끈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7학년도 6월 모평에 등장했던 문제인데, 낸들 알았을까요? 이게 20번에 이렇게 박스 채우기 문제로 나올 것을. 자, 근데 제가 박스 채우기 문제에 대한 공략을 아마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박스 채우기는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이 박스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박스의 내용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건 나의 약점이 티안 나게끔 딱 극복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함정을, 그게 선생님이랑 중요하다. 보세요.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느낌이 강하지는 않아요. 박스만 잘 채우면 돼요. 근데 문제의 일단 카테고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맞죠.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보다 큰 실수 b에 대해서 하나는 b의 x제곱. 그러니까 요거죠. 기본형. 기본형이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본형에다가, 그럼 원래는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X축 대칭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걔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교점 P가 있을 때이 지금 교점 P를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이라고 해보자. 요두 개의 교점. 그리고 거기를 알파베타라고 둔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하나만 써보면 P가 이제 알파베타인데 이거는 몇 4분면에 있냐면 1, 4분면에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뭐지? 그 1, 4분면에 있다는 걸 여기 표시해 볼게요. 그랬을 때 알파베타의 세제곱이 1이 됐을 때 OP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그랬을 때 gm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냥 빡 냅다 바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박스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요. 제가 이거 쓱 그냥 대충 보고요. 여길 봤어요.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그러므로
알파

6월 베타가 M이다. 자, 여러분,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6월 모평을 볼그 당시에 저세줄안 읽었습니다. 위에 세 줄요. 왜 읽어요? 나의 약점이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슬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150점 정도를 공부한다 그러면 어쩌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의미가 없죠. 왜? 약점 공략을 하려면 다시 그냥 1년을 공부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인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서론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볼때 지난 이야기 다꼭 챙겨보시나요?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넘기는 친구들 분명히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분의 베타는 3알파가 베타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분의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푸시면 됐었던 문제라고요, 실제. 아, 그러면 결국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3이 되겠구나. 바로 그래서 그게 가예요. 왜? 알파 베타는 1, 4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둘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주는데 문제없고. 그래서 가가 그거다. 근데 베타의 4제곱이, 그럼 이제 여기를 읽어봐야지, 앞에를. 베타의 4제곱이 m이므로, 잠깐만. 그럼 내가 베타의 4제곱이 m이라고 했는데, m이 아까 전에 3이라고 내가 구하지 않았나, 방금 전에 위에서? 그럼 이게 3이면,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세상에, 가나다 빈칸이 3개인데, 2개가 그냥 무슨 2분 만에 나와. 그러니,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단 쉬웠다. 맞출 수 있었다. 오히려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가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미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실제 못푼 친구들도 꽤나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점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선생님 저는요 시험 때 완전 고민 안 하고 정말 선생님처럼 열심히 잘 풀었는데요.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1번 문제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가 3이고, 그 다음에 나가 3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저 여기 안 읽습니다. 이걸 왜 읽습니까? 지금 바쁜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길 채워야 됩니다. 자, 다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역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왜? 저 이게 m이잖아요. 이게 베타잖아요. 근데 그것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이고, 예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속상해, 속상해.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밤 10시에 해설 강의 들으니까 알것 같대. 그건 다알것 같지. 우리 EBS 어벤져스 선생님들 얼마나 해설 강의를 잘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어. 다가. 지수 계산하느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M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저기가 로그 3의 베타가 얼마라고?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날라가면서 이거 로그 아직도 안 돼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번분수 처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여러분은 3의 4분의 1제곱에서 3의 1제곱을 나누는 꼴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으로 따지자면 3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빼기 1이라서. 그래서 요게 이제 다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끝이에요. 어머,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나 봐.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각각 PQR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P예요? 이게 P죠. 그 다음에 이게 Q고. 그 다음에 요게 R이란 얘기 아닌가요? 이거를 곱해가지고 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이거를 곱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4의 3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요게 이제 PQR을 곱한 건데 그거의 제곱을 한번 해라. 정말 숨을 잘 쉬고 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3의 4분의 1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만나면 요거랑 요거는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제곱이니까 요거 두개 곱하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 실화죠? 자, 그러면 여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제곱하게 되면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제곱을 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4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8이다, 48이다. 요렇게 마무리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 법칙의 계산 문제야, 뭐야? 그러면서 내가 아까 전에 그 그래프는 보지도 않았는데도 답은 다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문제가 카테고리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맞지만
전혀 내가 까막눈이어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문제가 6평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네, 4점짜리 문제지만 도전 정신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출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높은 확률로 9월 모의평가에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거라고 높은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스 채우기가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기출문제 경향 패턴으로 봤을 땐 사실은 이 자리는 수열이 그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던 많은 이제 그 기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날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가.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자체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빈칸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능구렁이처럼 오히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약점을 공략하는데 선생님의 스킬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4점짜리 문제 맞추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 좋고.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우리 1번 문제 한번 수능 문제 10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의미를 살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만나볼 건데 사실 1번 문제는 제가 조금 쉬운 걸 갖고 왔어요. 요 정도 문제 괜찮나요? 이게 10번 문제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단촐하게 딱 지수함수 하나만 가지고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봤더니 A가 1보다 큰 어떤 그러한 상수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Y는 AX제곱 마이너스 2. 이걸 작도하실 수 있나요? 왜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작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그리면 되죠. 왜? 선생님이 점근선 찾고 기본형 찾아 쭉.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그럼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쭉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어때? 이해되셨어요? 절편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뭐 말이 안 나와. 목을 매달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 일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일사분면이 요쪽이 위니까 y축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x에다 0을 한번 딱 넣어봤더니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에 있더라고요. 그럼 y축은 대충 요런 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사분면 위에 어떤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점을 제가 요렇게 일사분면으로 잡아보죠. 근데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 요거죠.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겠고, 읽으면서 직독직해. a의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점근선, 마이너스 2죠. 이거랑 만나는 점을 내가 c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라?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기하적인 상황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이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하적 성질을 대수적으로 갖고 가지 못하면 그것이 너의 약점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AB와 BC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는 누가 봐도 2라는 거 압니다. 왜냐면 X축부터 Y는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길이를 이게 갖고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고. 그러니까 즉 A의 모름지기 Y 좌표는 2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교점 찾아 산만리라고. 교점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걔를 쳐다보고 있어요. 고양이 샵,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샵, 이런 데서 이렇게, 아, 귀여운 친구들 보듯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줘야지. 왜냐면 약점을 공략하겠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X좌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했더니, 여기서 삼각형 AOC의 넓이가, 그러면 AOC의 넓이가, 근데 여러분 여기가 2고 여기가 2면, AOC라고 하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딱 요렇게 여기가 B가 AC의 딱 정중앙이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 돼요. 그러면은 이쪽 반쪽의 삼각형의 넓이는 4라는 걸알수 있죠. 반쪽. 그럼 반쪽이 뭐냐면 AOB. 여기로부터.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4라는 얘기는 바로 OB의 길이가 4였다는 거죠. 그래야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4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좌표가 4,2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아, 그러네. 그럼 4,2를 여기가 지난다는 얘기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란 얘기예요? 아, 그게 바로 2가 되겠다. 그러면 a의 4제곱은 4가 되니까 a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a는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겠죠?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찾았어요. 근데 OB가 뭐죠? OB가 4네요. 왜냐면 5B, 여기 5B의 길이하고 A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써보면은
그럼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OB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냐? 2의 2분의 5제곱이 된다. 요렇게.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요. 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작도 하면서 동시에 쭉쭉쭉쭉쭉 기하적인 성질을 대수로 이끌어주고 선생님이 교점 찾아 산만리 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연출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문제는 생각보다는 너끈히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요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이제 정답 3번이고 풀어드리지만 요게 또 약점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물음표로 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난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자, 이제 이렇게 좀 기하적인 상황이 복잡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미가 좀 당길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래도 얘는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복잡해서. 지금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역학관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와 K에 대해서 A는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기본형을 A의 X제곱이라고 잡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함수, 요 함수와 이 함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뭐 했을까요? 여기까지 읽자마자. 맞춰보세요. 선생님 뭐 했을까요? 첫째, 물을 마신다. 둘째, 양치를 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평행이동을 고려해본다. 정답 몇 번? 3번. 적극적으로 평행이동을 고려해본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봤어요.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는 이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넣었다는 얘기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내가 오른쪽으로 밀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1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분의 11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풀이 죽었어요. 왜? 그러면 이거하고 뭔가 연관된 뭐 기울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마이너스 16분의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근데 저에겐 좋은 트라이얼이었다는 얘기죠. 좋은 시도였어요. 자, 봤더니 그 그래프와 y는 e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두 개의 교점을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p하고 q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초월함수고 하나는 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물과 기름 같아서 섞으려고 섞어봤자 눈에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섞이지 않기 때문에 pq를 딱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공학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난제예요, 난제. 구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서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또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R과 Q의 Y좌표는 서로 공유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평행하다라는 거가 R의 Y좌표와 Q의 Y좌표가 동일하다. 끝. 그러면서 나보고 뭘 알려줬나 봤더니 PR과 QR이 오래. 잠깐만. PR과 QR이 O로 서로 같 잠깐, 나 이제 알고리즘 1번 나왔다. 이건 이거였구나. 내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주나 했더니, 자, 선생님 1번, 뭐였을까요? 저 PRQ를 삼각형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요? 자, 알아맞혀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P를 그리고, 그럼 여기를 R을 그리고 여기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요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여기가 O죠. 그 다음에 여기가 O죠. 자, 여러분. 자. 요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 얘기는 즉슨,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를 2x라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5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완벽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준것 같아요. 얘가 아니라, 잘못 짚었던 거지. 추리는 괜찮았으나. 따라서 5-x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 25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4x 제곱, 여기는 x 제곱이니까 5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가 되고, 여기는 25니까 얘가 0이 되면서, x는 0하고 2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로 길이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2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4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P라고 하는 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네칸 내리면 Q가 되고, 그 Q라는 점을 왼쪽으로 다섯 칸 밀면 R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P, Q, R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줄줄이 비행한

나머지 점의 좌표들이 다다닥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과감하게, 아, 그래? 그러면 나 앞으로 이 P의 좌표를 P,Q라고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Q라고 하는 좌표는 이 1번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네칸 내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P 플러스 2, Q-4가 바로 Q의 좌표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걸 그대로 들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섯 칸만 왼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 좌표는 P-3, Y 좌표는 Q-4로 공유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하적인 성질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서 교점을 찾는 작업이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의 2번은 이제 이 점들이 각각의 지수함수와 그다음에 직선과 막 평행이동된 그런 지수함수와 대칭이동한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하기 전에 정리를 해 볼게요. 모르는 문자가 P, Q, A, K입니다. 그럼 저몇 개씩 필요하죠? 네 개. 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일단 PQ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의 P 플러스 1 더하기 1은 Q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식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PQ는 동시에 그 직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요. Q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P 플러스 K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요. 얘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전혀 다른 식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은 P 플러스 2와 Q 마이너스 4를 저 밑에 있는 곡선에다 넣게 되면은 A에 X가 P 플러스 2니까 P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은 Q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정신사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6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6에서 7을 빼면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조금 선생님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 마지막 네 번째 식은 뭐냐면 여기 곡선이 여기를 지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P-3, Q-4를 저기 맨 밑에 있는 곡선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X, 아,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X 플러스 4에다 P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여기도 P 플러스 1이 나오네. 갑자기 저는 요 식이랑 같이 연립을 하고 싶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자, 플러스 2분의 3은 Q 마이너스 4랑 똑같다. 여러분,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지금 몇개 나왔죠, 식이? 4개. 그럼 다 나옵니다, 답은.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연립하기 좋게 생긴 게 이거랑 이겁니다. 딱 봐도. 어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왜? 일단 A의 P 플러스 1제곱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게 Q 마이너스 1이라며요. 그러면 요게 Q 마이너스 1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리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Q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 아, 그러니까 1에다가 2분의 2에다가 2분의 3에다가 2분의 5가 되겠고, 는 Q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8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Q는 여기가 2분의 13인데 그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의 13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계산 실수 안 했는지 한 번씩만 볼게요. Q가 4분의 13이에요. 그럼 Q가 4분의 13인 거를 이쪽으로 들고 가면 4분의 13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A의 P 플러스 1제곱은 4분의 9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K를 몰라? 그래서 일단은 이건 썼어. 이것도 썼어. 그럼 이제 내가 이거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아직 안 썼네. 근데 Q가 아까 전에 4분의 13이라고 했거든요. 어라? 그러면 Q가 4분의 13이면 4분의 13에서 4분의 9를 빼면 4분의 4니까 1인데? 오, 좋다. 그럼 선생님, 여기 세 번째 식은요, A의 P-1 자체가 1이라는 얘기인데요.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뭐할 거냐면요. 나눌 겁니다. 왜 나눌까요? 그래야지 지수를 뺄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나누면 A의 제곱이
4분의 9가 되는데, 이러면 보통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A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A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 A가 2분의 3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러면 A가 2분의 3이란 얘기는 그걸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P 값이 1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그럼 지금 뭐뭐 못 찾았는지 보자. A 찾았고, P 찾았고, Q 찾았고, 아, 나 K만 못 찾았네? K가 뭔데? K는 2P에다가 Q를 더한 거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P가 아까 전에 어디 있었지? P 여기 있다. P는 1이고 Q는 4분의 13이니까 최종적으로는 4분의 21이 K 값이 되겠네요. 자, 일단 AP 그다음에 K, A 다 찾았네요. 그러니까 AP, Q, K 다 찾았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까 여기 있었죠?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해라 이랬네요. 뭐 어차피 뭐 나는 지금 벌써 족보가 나와 있는데 얘랑 A랑 뭐 더하라고 했어요? K를 더해라. 요거 더해라. 그럼 이게 4분의 6 아닙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27, 27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었냐면 2번이 정답이었던 선생님 맞게 구했죠? A가 2분의 3이고 P가 1이고 Q가 4분의 13이고 최종적인 K는 4분의 21이라고. 아, 뭐 군더더기 없이 다 맞았네. 최종적인 정답. 조금 선생님이 약간 문제를 가지고 놓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조금 드나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시험 때 무조건 말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수식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거 잠깐만 좀 랩빌업을 하면은 보세요. 이 그래프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을까 생각. 그러면 선생님이 작도를 했는데 중간에 기하적인 상황을 통해서 좌표를 이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요 평행이동이 기울기랑 어긋나가지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을 4개나 연산을 해서 문자가 4개이기 때문에 식이 4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약간의 계산 역량도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너무너무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잘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약점 공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기울기 의미가 살려 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못 풀어드렸던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5회에 10번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지션이 10번, 13번, 10번. 아,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자, 선생님이 찍시는 아니지만 잘 찍어보겠습니다. 어차피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찍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아, fx, gx, 원 있고, a, b, c 있고. 자, 더 이상 이제 우쭐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랑 도전해보는 거야. 자, 볼게요. a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할수 있어. 자, fx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잠깐만.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요게 요구래요. fx. 됐죠? 그 다음에 써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GX는 요렇게 써져 있지만, 뭐하러 저 A를 저렇게 호구로 붙여놔요? 로그 A, A는 1인데. 따라서, 아, 그러면 여기 GX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A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다. 자, 선생님 무슨 정말 집착증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요두 개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자, 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바뀌려고 한다면은 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갔을 때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2가 1로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걸려들었다. 너구나. 너구나. 이건 맞아떨어지는 거지. 까까는 안 맞아떨어지는데 이번에 맞아떨어진 거야. 뭐야? 아, 결국.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구나. A가 그대로 B로 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해됐어요? 코어 운동을 어제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자, 보세요. A에서 B로 갈때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뜻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이동하면 B였을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fx와 gx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직선과 만나는 그 교점을 AB라 하고, 당연히 설계 나와야지. 거기를 A라고 B라고 하고,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B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 그러니까 쭉 일직선 위로 올렸다는 거야. 그럼 뭐를 공유하니, 얘들아?
X좌표를 공유하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 A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A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A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이건 중앙기하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갈 것이냐? AB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PC, AC의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다라는 좌표 설정으로부터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내라.

있다는 뜻이 100% 아니 1000% 들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1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앞에서 풀었던 2번에서 그 다음 나의 행위가 뭐였니? 좌표를 이제 잘 찾아봐야죠.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는 이 A가 왠지 Y축 위에 있는 점 같다는 거죠. 의심이죠. 의심. 왜? 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랑 FG랑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만 했지, 그게 Y축 위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A가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점이 맞았더라면, X좌표는 필시 0이었었어야 돼. 그러면 걔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걔가 0,2여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이 의심이 틀렸다면 얘가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그 A라고 하는 점 자체가 F와 이 직선의 교점 아니니. 근데 내가 여기다가도 0을 넣었더니 2가 된 거야. 봐. 선생님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맞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 Very, very excellent 한 상황이었던 거야. 이렇게 푼다니까요, 선생님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푸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저 약점 공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가 0,2란 얘기예요. 아, 그래.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B가 왠지 A가 이동해서 간 점인 것 같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B를 갖다가 그럼 뭐라고 설정하겠어요? 저였으면. 시간이 없다. 찍어야 된다. 그랬다면, 아마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아래로 한칸간 B를 2,1이라고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성립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저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시죠. 선생님, 여기다 2 넣으니까 진짜 1 나오네요? 잘한다. 그러면 이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점이 어디 위에도 있어야 돼요? 잘한다. GX 위에도 있어야 되죠? 자, 여기다가 제가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이 페스티벌? 이거는 어디 위에도 있냐면 G 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선 위에도 있고 G 위에도 있다. 이걸 우리가 고급진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교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평행이동이 나오면 그 평행이동을 따라가는 기울기와 점 하나를 망원경으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요? 2,1이라고. 그러면 C는 누구를 공유한다고요? X를 공유한다고요. 그럼 누구만 몰라요? Y좌표만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1번입니다. 누구? 이 A와 B 찾아. 산말리.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2번 하시고, 이제 우리는 스몰 C를 찾아 산말리죠.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뭐 그것도 안 읽었네요. 그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건지도 안 읽었네요.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A가 누군데? 미치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선생님, 왜? 그 A와 B라고 하는 점 찾았으니까 A 나오는 거 아닌가요? 으이그. 여러분, 이 A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 해봤자, 그러네요. 0,2가 3, A 안 나오죠. 2,1. 여기도, 아, 안 나오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정보를, 그럼 뭐하러 2,C에 대해서 말을 해줬겠어요? 으이그. 너무 긴장하면 또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2번. 이 2,C를 찾아서 결국에는 2,C가 여기 위에 있다. 이래야지 이제 우리는 A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2,C 나오는 거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죠. 뭘로부터? 바로 중앙기하인 원의 지름을 가지고서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어디 점을 찍어도 다 직각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학력평가에도 나왔거든요. 다 소급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기울기 구해볼까? 2-0 분의 안 쓸게요. C-2. 이게 얼마다? 이게 기울기가 2다. 따라서 여기로 넘어가면 4 더하면 6이니까 C 값이 6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스몰 C 값이 6이니까 우리가 C라고 하는 점의 좌표 자체가 2,6이었던 거야. 근데 이 2,6이 어디 위에 있었냐면 첫 번째 풀뿌리 FX 위에 있었단 얘기지. 요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F2가 6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2,6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로그 A에 2를 넣게 되면 3이고 플러스 2가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4.

넘어가면서 3, 돌아가면서 3. 따라서 A의 4제곱은 3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3의 4분의 1제곱이라고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를 보니까 거기 지금 다 거듭제곱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법칙과 거듭제곱근은 같이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가 맨 처음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어요. 따라서 A가 4 루트 3이 되겠다. 요거를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올때 여러분 그냥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선생님 진짜 거의 프로듀스 땡땡땡처럼 정말 심사위원의 마인드로 내가 갖고 왔거든요. 아, 이거를 올려, 이걸 올려, 이걸 이 다음에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었냐면 선생님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던 거랑 똑같았던 문제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비했나?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풀었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평행이동을 똑같이 조사했지만, 그것이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란 연관이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 추론이 오히려 더 나에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 스불제의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기울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전에 풀었던 그 2번 문제는 삼각형에서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냄으로 인해서 PRQ라고 하는 이세 점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 위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가 사실은 이 문제 와서도 A와 B의 위치 관계, 또 B와 C의 위치 관계, 또 A와 C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바라본다라는 어떤 큰 패러다임에서는 완벽하게 비슷한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 이런 문제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하고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 가지고 왔으니까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약점 공략을 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약점 공략 3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프닝에 조금 특이한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EBS 사이트를 들어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꽤 눈에 잘 보이는데, 클릭하지 않아 본게 분명 있을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EBS 사이트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검색창 있잖아. 그 검색창 오른쪽 아래에 EBS AI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그거 꼭 들어가 보세요. 그거를 왜 들어가라고 하냐면, 이게 또 강좌 이름이 약점 공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 어떤 유형을 선택해가지고,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나, 아니면 EBS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아니면 다른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쭉 만들어서 하나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건네줘요. 그 다음에 풀고 채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틀리면 또 바로 해설 강의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풀다가 자꾸 틀리잖아. 그럼 여기서 개념 강좌를 추천도 해준다. 개념 강좌에서 뭐 등차 수열, 누구 선생님 강의, 뭐 등비 수열, 누구 선생님 강의, 뭐 미분 가능성, 누구 선생님 강의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또 강의 듣고 또 문제 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공고히 하는 건 맞지만, 계속 문제를 통해서만 개념을 공고히 하는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빈틈을 발견했을 때에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채워 나가야지라는 생각보다, 아, 이거를 알려줬던 개념에는 어떤 게 있었더라 하면서 개념 강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개념서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용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 문제 풀다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네라고 외울 게 아니라 이 파트를 설명했던 개념은 앞에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교과서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든지. 아시겠죠? 그거 정말 꿀팁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저라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약점 파트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의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풀어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얘긴데, 이 파트가 가장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던 절대값 함수랑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주는데 다 주진 않죠? 약간 조건들을 주죠.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구한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 3차함수, 4차함수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비율 공식 있잖아요. 2대1. 저도 비율 공식 알거든요. 저도 비율 공식 알아요. 근데 저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보시면은 2023년도에 실시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비율 공식을 아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문제가 제 생각엔 없어요.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15번에 그 3차함수 3차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하게끔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식을 작성해 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살짝 유리했어요. 아주 살짝. 두 줄짜리를 한 줄로 만드는 정도? 그러니까 다섯 줄짜리를 한 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를 모르더라도 두 줄, 아니 한 1.5줄 내에 풀수 있는 걸한한 줄이나 0.5줄로 풀수 있는 정도? 그 정도랄까? 그래서 저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갑자기 내가 9월 달에 뜨악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의 경향상은 그런 것 같고요. 그 평권에서 보도자료 낼 때에도 사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그러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했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교과서에서 그냥 명시했어요. 자, 우리 그래프 그릴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에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볼 거예요. 왜요?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증감을 파악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도함수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도함수의 부호죠. 그럼 3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야? 2차. f'x는 2차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요게 f'이에요. 자, 그리고 x축이 요 아래 있을 때도 있고요. 여기 접할 때도 있고요. 여기 위에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다할줄 알죠? 자,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를 설명해 보고 싶은데 요거. 제일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 요 교점을 알파, 요 교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어요? 증가, 감소, 증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이건 다 아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파죠? 여기 베타죠? 내가 논의하고 싶은 건 요거야. 요 간격에 대한 이야기. 극대랑 극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이것도 공식 외운 친구들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는데 저도 안다니까요. 자, 어찌됐든 전 그거 하지 않을 건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넓이는 여러분 뭐죠? S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f'x dx죠. 그죠? 도함수가 음수 파트인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f'x의 dx야. 근데 이거는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fx. 부정적분 하나 찾고 베타 알파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f 알파거든? 근데 정확하게 요 높이가 뭐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f 알파 빼기 f 베타예요. 뭐야 이게? 넓이 S랑 같아요. 아, 요 넓이만큼 우리 함수값의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자, 4차함수. 4차함수 가보자. f'x가 몇 차야 이거? 3차죠? 물론 이 3차

차도 그래프 형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케이스, 도함수가 요런 형태일 때, 이게 F'일 때. 자, 그때 X축의 위치도 여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접할 수도 있고 가운데 뚫고 지나가거나 접하거나 다시 위에 갈 수도 있는데 그중에 재밌는 케이스 우리 요 케이스. 아, 더 작게 그리자. 자, 1번, 2번 케이스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여기 0, 0이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어요? 아, 내려가는데 미분계수 0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올라가는 다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우리 또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 아, 요 넓이만큼이 뭐랑 같다? 네, 맞아요. 요 함수 값의 차이와 같다. 그게 이 넓이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요런 거 있죠? 0, 1, 2, 2, 2, 이때도 2, 2, 2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연속이 되는 파트는 요 극소값 빼고는 나머진 쭉 2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0, 미분계수 0이야 지금. 내려갔다가 미분계수 0이야. 다시 올라가는 구조. 자, 그러면 네. 요 높이 차이가 뭐랑 똑같다? 이 넓이랑 똑같다.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할 수 있냐? 여기 알파, 여기 베타잖아. 그래서 함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 fx 마이너스 요만큼의 높이, 정확하게 베타의 함수 값이죠? 이게 뭐랑 같을까? 네, x 빼기 베타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나머지 여기 감마라고 했을 때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이의 개수 뭐 k, 뭐 t, 뭐 상관없어요. 알파 뭐든, 알파는 이미 썼으니까 안 되겠다. 자, 다시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야. 자, 그럼 fx에서 요만큼의 높이를 빼요. fx 마이너스 f 알파를 생각하면은 뭘 인수로 갖는다? 알파에서니까 x 빼기 알파를 몇번 가죠? 세번 갔고요. 요 교점 감마라고 했을 때 x 빼기 감마 갔고요. 그다음 여기 최고차이의 개수 k 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요런 얘기 할수 있을 거고. 자, 3번 케이스.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재밌는 케이스가 3번, 4번, 5번. 똑같이 X축이 뚫고 지나갈 거거든? 네, 똑같이 뚫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가 있고, 아이쿠. 아니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때가 있고, 아니면은 요 아래를 뚫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난 또다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경계선 나누고, 아, 그러면 감소했다가. 자, 여기가 핵심이야. 플러스를 얼마만큼 해야 돼? 요 넓이만큼. 그래서 찔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죠. 얼마만큼? 요 넓이만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플, 마플인데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다시 내려갈 거야. 다시 올라가고. 여기 마찬가지야. 여러분. 마플, 마플이야. 감소. 그 다음에 올라가. 꽤 많이 올라가요. 조금 내려갈 거야.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구조. 자,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 계수 따진 건데 0, 0, 0, 1이라는 불연속 포인트가 처음 생겼죠?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이때 세 개가 됩니다. 자, 불연속 포인트 챙겨보자. 0, 1, 2, 3, 4, 요때 다시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 쭉쭉쭉 2, 2, 2, 여기 3, 여기 1. 이해됐죠? 자, 여긴 어때요? 0 하다가 2가 됐죠? 2, 4, 3, 다음 2. 여기 아까랑 같아요. 0, 1, 3, 3. 그쵸? 0, 1, 2, 3, 4, 3, 2, 이렇게. 불연속 포인트가 이렇게 극대극소에서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래프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홀수계가 나온다. 1, 3 이런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요런 포인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극소 포인트. 오케이? 그 다음에 3개, 4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감소 증가만 하는 케이스 말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여러분 그 대칭 W자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제대로 풀지도 않고 이 대칭 W겠네 하고 푸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출제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저도 그런데 당연히 평가원인 학력평가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형태를 문제에서 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기념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사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대칭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칭 W자야. 그러니까 U자 꼴 아니면 W자 꼴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고요. 이런 케이스도 내려면 낼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다룰 문제 중에 하나가 평가원 21번인데 이런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는 맞췄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잠깐만 기다려줘. 나 키워드 한번 정리하고 싶어.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키워드. 여러분, 증가 감소의 정의가 뭐예요?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증가 감소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판별하는 방법인 거지. 정의는 뭐냐면, x1과 x2의 관계가 지금 x2가 더클 때, 그럴 때마다 fx1이 fx2보다 작다? 그러면 증가. 요러면 감소예요. 그거를 항상, 그러니까 매번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툴로서 f'x의 부호를 봤던 거고. 자, 그 다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예요? f'x가 0이 될 때요? 완전 땡이야,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죠? 그 근방에서 내가 제일 클 때, 그 근방에서 내가 제일 작을 때거든? 그게 원래 정의거든? 근데 그거를 매번 체크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의 툴로서 뭘 배웠냐면은 도함수를 따져볼 건데, 도함수가 뭐가 되는 포인트? 0이 되는 포인트. 아니야, 사실 그것도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극대극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야.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봤던 것뿐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키워드로 키워드 만약에 키워드로 극대다라고 나오잖아? 예를 들어,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수. 아무것도 못하겠죠? 자, 중수. 중수는, 그래, f'a는 0까지는 쓸 수가 있어. 근데 고수. 고수는 어떤 생각할까요? f'x의 부호가 변한다. 아니야, 여러분. 요것도 완전한 고수는 아니야. 찐 고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극대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다. 왜? 그래야지 f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극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거의 끝났는데, 예를 들어 증가와 감소를 여러분들이 아까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판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도함수의 부호를 쓰겠다고 했고요. 내가 그냥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건 문제에서 풀이의 절차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정식과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나중에 할 거긴 한데 무조건 그래프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야만 해요.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거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최댓값, 최소값?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알아? 교과서? 교과서에서 함수의 그래프 바로 다음이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그래프 그리기 직전에 뭐 하는 줄 알아? 그거 직전에 도함수의 부호를 통한 증감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돼? 도함수를 떠올려야 돼. 도함수의 부호를 정확하게.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무조건 도함수를 그려야만 해. 그러니까 도함수를 따져야만 해. 그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충실하게 물어보는 평가원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싶어?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제가 선별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동시에 고일스러운 문제도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였어요.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한다. 뭘 체크하라는 소리죠? 감소 증가? 언제 나온다고 교과서에서? 네,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냐. 작거나 같은 것까지 일단. 그래, 우리 이 정도까지 인정해주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럼 우린 fx가 나와 있지만 당연히 뭐를 떠올려 봐야 돼? 네, f'x도 구해 봐야 돼요. f'x는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빼기 2ax, 빼기 b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여러분 여기 x가 0보다 클 때야. 함부로 크거나 같을 때만 돼. 원래 미분할 때는 요거 경계 없애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할지조차 모르니까 일단 빼줘야 돼. 자, 여러분 눈치 챙겼나요? 이거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힌트 다 줬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똑같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똑같아요. 이두 개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똑같고요. 또 이거는 위로 블록, 이건 아래로 블록인데 이거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a. 이거는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따따따니까 똑같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차 함수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감소 증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함수 f'x의 부호를 내가 고민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축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은 어떻다는 소리야?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어떻다는 소리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어디?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F'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빼기 b는 0이야. 따라서 b는 뭐예요? 2a 빼기 1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가장 쉽게 나오는 조건. 자, 두 번째. 우리 어떤 얘기 해야 돼? 그건 지금 뚫고 지나간다만 했지. 나머지에서의 위치, 나머지에 대해서 그 x축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언급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져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당연히 중요한 건요 y축보다 왼쪽 오른쪽의 식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결국엔 x축보다 위에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축 어디였어? x는 마이너스 a. 근데 자, 0보다 작은 쪽이야? 요쪽이야? 자, 여기서 따져볼 건데, 뭐부터 해야 될까? 케이스 나눠야 되겠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말은 곧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럴 땐 대칭축이 왼쪽에 생기니까,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선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b라는 게 0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이럴 땐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건 지금 왼쪽까지를 체크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도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대칭축이 왼쪽에 있고, 0, 마이너스 b를 지나는 2차 식이네? 이렇게 올라가겠죠? 괜찮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면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b는 2a 빼기 1이니까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서 정리하면 네. 결과적으로 a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때도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바꿔 말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럼 그때도 한번 그려봐. 여기 뚫고 올라가.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어. 그럼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 A는 어떤 것까지 만족해야 돼요? 0보다 작다까지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얻었어요. 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땐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인데, B는 2A 빼기 1이죠? 자, 그래서 3A 빼기 1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는 소리. 그럼 3A 빼기 1은 어떨까요? 3배하고 1 빼면 2분의 1. 3배하고 1 빼면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 그래서 최대 빼기 최소하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라고 했으니까 우린 도함수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호를 따지고 처음에 마이너스 1,0 지난 달을 이용해서 요거 체크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차 함수인데, 그 이차 함수는 뭐가 중요해? 축의 위치. 그래서 우린 축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 y축과 만난 점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식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올라가기만 할 거잖아.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긴 어때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1,0을 뚫고 지나가서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여기는 신경 쓸거 없네. 대신 이 오른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죠? 왜?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하는데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린 판별식을 이용해서 보였고, 여기 2a니까 4분의 d를 써서 요렇게까지 식쭉 연결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0보다 작을 때 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a 합쳐주고 나머지 계산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는 제가 수능 완성 변형한 문제죠. 자, 여러분 두 상수 a랑 b가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아,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아직 계수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함수 gx, hx를 gx는 3차식, hx는 2차 곱하기 3차네요. 몇 차야? 5차야.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 과정상 3차, 4차까지는 다루는데 5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5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그거는 5차 함수를 그려라가 아니라 이거를 쪼개 쪼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2차 함수랑 3차 함수고 맨 마지막에 사실 부호만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호에 대한 정보를 2차랑 3차로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겠다는 절대 안 돼. 자, 라 하자. 두 함수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g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고, 3차식이죠? 미분할 수 있겠죠? 잠깐 미분합시다. 자, g'x는 3x제곱 더하기 2ax죠? 그러면 3x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2a이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 2차식, 어디서 만나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0에서 극소값이니까 여기가 0이네. 여기가 0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이겠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얘기했으니까. g0. 극소값. b. g 마이너스 3분의 2a. 이게 극대죠?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더하기 9분의 4a 세제곱이죠. a까지 곱해야 돼. 플러스 b니까 이거 정리해서 27분의 12죠. 4a 세제곱 더하기 b예요. 누가 더 커요? 네, 왼쪽인 g-3분의 2a가 더 크거든요. 이거 빼기 이게 4다라고 나왔으니까 뭐야? 요게 4야, 지금. a가 얼마예요? 네, a는 3입니다. 자, a는 3이에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b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가 조건 해석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나 조건 봅시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요거 최근 기출에 몇번 나왔어요? 학력평가. 자,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다. 이거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이럴 땐 뭐부터 따져야 돼? 경계. 마이너스 2는 이거를 만족시킨대. 그말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H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내가 잘 몰라. 하지만,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거보다 오른쪽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왼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살짝 왼쪽은 어떨까? 거긴 무조건 음수지. 왜요? 만약에 요게 양수였어 봐. 이 파트에서 양수였으면은, 이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이 성립이 안 하죠. 최소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이거를 만족하면 안 돼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이것도 새로운 K가 될수 있지.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무조건 양수고요. 여기 왼쪽은 음수라고 할순 없지만 이거 직전에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정보 있어요. H1은 0이래요. HX의 그래프, 나잘 모르지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1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1,0이 된대. 근데 0보다 위야?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생각 먼저 할수 있죠? 자, HX는 뭘 인수로 가진다? X 빼기 1의 제곱은 인수로 갖겠네. 근데 이게 뭐랑 뭐예요? fx랑 gx의 곱이죠. 그럼 이 x 빼기 1의 제곱을 이거 둘이 알아서 나눠 가져야 됐지. 그러면 어떤 케이스도 존재하겠어? 둘다 하나가 가져가던가, 아니면 하나 하나씩 가져가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2차잖아. 이게 fx가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을 다 가져가면 어떤 형태가 될까? 어떤 형태가 될까? fx가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뭐 t 이렇게 쓸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1,0에서 접하는 형태겠죠? 근데 f0는 마이너스 4래요.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요. 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fx가 두 개는 못 가죠. 그 말은 gx는 X 빼기 1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뒤에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GX? 우리 꽤 많이 알고 있었거든? 이거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B까지 알고 있었는데, 1 대입했을 때 0이네? 그말 무슨 소리야? B는 마이너스 4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GX 다시 한번 써봐. 이거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인데, 여러분, 이건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아? 가능. 어떻게? 이거 x 빼기를 인수로 가질 거고, 최고차항 계수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x 와야지 2차항 요거 맞추겠다. 빼기 4 맞추려면 플러스 4 와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 1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그런 구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GX예요. 자, 근데 우리 아직 또안쓴거 있죠? 뭐안 썼어요? 요거. 마이너스 2 왼쪽에서 부호가 바뀐다.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야. 자, 아까 얘기했어. 오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F랑 G로 쪼개서 보는 거야. 자, G를 봤을 때 G는 마이너스 2 왼쪽에서 음수야. 근데 이게 음수, 양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마이너스 2에서 양수, 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둘이 곱해서 음수, 둘이 곱해서 양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fx는 여러분, 이것도 나왔어요. 뭐를 가져? x 더하기 2를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생각해 봤더니 아까 h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했는데 gx는 몇개 가져요, 지금? 하나밖에 못 가졌네요. 그말 무슨 소리야? fx도 하나 가졌다는 소리죠? 자, fx도 인수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뭐, t, 이런 건 남겨야 되겠죠?

이 t를 결정짓는 방법은 아까 여기 있었던 f 제로는 마이너스 4. 요거 쓰시면 t는 얼마일까요? t는 네 2가 나와요. 자, fx는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f3 물어봤거든요. 대입하면 20. g3.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g3은 50. 둘이 더해서 네, 70이 정답입니다. 재밌었나요? 네. 자, F랑 G를 쪼개서 보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 오차식의 그래프는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 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죠. 가장 심플하게 U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W자도 있을 건데, W자도 대칭 W자가 있을 거고, 대칭 W자가 아니라 기울어진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줬어?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이러면 이거 다음에 한번 정리할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반은 뭐죠? 이거 Y축 대칭이에요. 근데 Y축 대칭인데 F1은 0이래. 아, 1,0을 지나는구나 해서 끝나면 안 돼요. Y축 대칭인데 1,0을 지나면 어디도 지날까요? 당연히 네, 마이너스 1,0도 지날 거야. 그래서 F-1은 0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FX는 뭐를 인수로 가질까? 최고차항의 계수 1이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1 해서 X 제곱 빼기 1은 일단 인수로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나머지는 아직 몰라. 근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홀수차수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여기가 네, 뭐 x제곱 빼기 p 뭐 이런 형태를 갖지 않을까?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 그래, 대칭이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이 마이너스 1,0이랑 1,0을 지나면서 심플하게 아래로 볼록으로 찍고 내려가는 그런 구조. 아니면 대칭 WZ 형태. 이때 마이너스 1과 1은 어딜까? 이 학생들이 조금 오해했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라고. 처음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돌아갔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1과 1에서 0이 된다라는 거지, 그게 접점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변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 극소값의 높이가 음수이거나 0이지 절대 양수는 될수 없어요. 그 양수라는 포인트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K는 양수고 여기서만 불연속이거든.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가봅시다. 자, y는 t가, y는 fx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그럼 1번 케이스. 자, 1번 케이스. 1번에서 gt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형태일까? 처음에 0이었다가 1 됐다가 2 이렇게 가는 구조죠? 근데 1될 때가 언제야? 요 극소값이지. 요 극소값의 높이는 0일 때니까 p겠네. 그래서, 아, p를 기준으로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2로 쭉 이어가는 구조예요. p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gt 자체는 t는 p를 제외하고 연속이에요. 그말 무슨 소릴까? 여러분, ht는 어때요? ht는 ft 곱하기 gt죠? 그럼 ft는 4차식이기 때문에 연속이거든? FT, GT도 어떨까? T는 P에서는 일단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돼. T는 P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이에요. 그럼 가조건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T는 K에서 불연속인데 양수 K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가능해. 1번 불가능. 왜?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불연속인 파트가 왼쪽,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2번 케이스 넘어갑니다. 2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에서 GT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0, 2, 4, 3, 2죠. 다시.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2라는 포인트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4가 됐다가, 그 다음에 3이 됐다가, 그 다음에 2가 되는 그런 구조고, 요 파트가 언제 언제야? 극소극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P1, 여기를 P2라 그러면, 아니, P2 여기 아니지. P2 여기죠. P1, P2 이렇게 하면, 여기가 P1, 여기가 P2가 될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P1이란 정보는 적어도 뭐다? 양수는 안 된다. 그게 왜 중요해? 우리는 아까 HT가 T는 K라는 양수에서 불연속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HT는 FT 곱하기 GT인데, 불연속 가능 포인트가, 불연속일지 아닐지 체크해 봐야 되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가 T는 P1이랑 T는 P2인데, P1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P2가 K구나. 다시 돌아가서 요 극대가, 즉 Y축이랑 만나는 점의 높이가 K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K야. 그럼 여기서 여기가 K가 나와야지 0일 때 K가 되겠죠? 자, Fx 결정됐습니다. X제곱 빼기 K 곱하기 X제곱 빼기 1이에요. 근데 우리 아직 K를 몰라요? 뭘 써야 될까요? 네, 나 조건입니다. 자, 나 조건 가봅시다. 자, 그럼 나 조건 리미트 t가 k 마이너스로 갈때 ht 뭐지 그러면? fk 곱하기 gk 여기가 k야? 조금 작을 때야? 4였죠 아까? 4 곱하기 fk 빼기 자, 우극한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때 ht FK 곱하기 우극한 2죠. EFK. 둘이 빼래요. 둘이 빼면은 네, EFK가 몇이 된다? 문제에서 32K가 된다. 그럼 FK는 얼마일까? FK는 16K죠. FK 구할 수 있죠? 아까 FX식 작성했어요. 그래서 X제곱 빼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K에다가 K 대입한 거니까 K제곱 빼기 1 곱하기 K제곱 빼기 K. 는 16K고, 뭐, K 양수니까, K 양변을 나누면 K제곱 빼기 1, K 빼기 1은 16이 되고, 그죠? 자, 이거 전개. K3제곱 빼기 K의 제곱 빼기 K의 플러스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인수분해가 돼. 3으로. 그럼 3으로 하면 1, 3, 2, 6, 5, 15, 0. 이거 0될수 없어요. 그래서, 네, 정답은 K는 3일 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K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라서 정답 48이 나와요. 48. 이렇게까지. 자, 우리 대칭 W자 형태에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죠. 이 GT라는 함수는. 이 그래프랑 X축과 평행한 그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불연속 포인트는 뭐 예상하다시피 극대극소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 라스트 문제. 요거 평가원에서 출제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대칭 W자가 아닌 4차 함수의 그래프. 요런 거 한번 잘 봅시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갈지. 출렁출렁일지, 출렁인 것도 대칭 W자일지, 아니면 그냥 극소가 살짝 내려갔다가 나중에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일지, 아직 몰라요. 자,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실수의 최댓값은 2이다.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 F'X가 있을 건데, 이건 뭐 4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그런 실수 A의 최댓값은 2래요. 아, F'E조차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2보다 오른쪽은 어떨까? 여긴 무조건 양수 파트일 거야. 그지? 그 다음. F'E도 0보다 작거나 같다.

0: F'2가 0이다라고 할수 있을까? 그지 않을까? 왜? F'2가 0보다 클린 없잖아. 만약 0보다 작아 봐. 그냥 여러분 작아 봐. 작으면 어떤 일이 생겨? 여기 뒤에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죠? 아,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여러분, 이게 3차식이거든. 마이너스 2, 아, 2일 때 0보다 작으면 그 이후에도 0보다 작은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건 뭐냐면 F'2는 무조건 0이에요. 이거는 0이에요. 자, 그 다음 나 조건. 집합 X는 집합 X 봐. Fx는 k의 원소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아, 함수 값이 k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점 x네요.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k. 이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솟값.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려면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띄어야 돼? 아까 했었는데. 첫 번째 1번. 대칭 W. 2번. 오른쪽이 더 내려간 거, 3번. 왼쪽이 더 내려간 거. 1번 해볼까?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거? 3개 이상인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접할 땐 어때요? 2개죠. 이거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왜요? 자,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솟값이에요. 최솟값이라는 건 정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값이야. 3개,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언제까지? 요거 바로 위에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P1, 여기를 P2라 그러면 K는 P2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P1보다 그냥 크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긴 어떻죠? 괜찮아. 이거 두 개는 괜찮아. 3개, 4개, 아, 요기 3개, 그 아래 두 개니까, 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가 3분의 8. 아니면 여기도 괜찮죠? 3개, 4개, 4개, 4개니까, 아, 여기가 3분의 8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문제에서 F0는 0, F'1은 0래. 그러니까 일단 0에서 함수 값이 0이 나와야 되고, F'1, 1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 나와야 돼.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2가 0이고, 2보다 왼쪽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될수 없어요. 그 말은, 요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른쪽이 2라는 거 아닐까요? 여기도. 가장 오른쪽이 2라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 또, F'1이 0이라는 건 지금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야.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야. 그죠? 근데, 우리가 저 F0는 0까지 써야 되잖아. 자, F0는 1보다 왼쪽이죠. 1보다 왼쪽에서 0이 될수 있을까? 요 상황에서? 여기가 1이어도 1보다 왼쪽에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지?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1이 여기여도 1보다 왼쪽에 0에서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이것도 안 돼요. 답은 어떤 케이스? 요 케이스야. 그럼 요 케이스. fx 빼기 3분의 8은 뭘 인수로 가져요?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아직 몰라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둡니다. 미지수 두 개죠? 내가 알고 있는 조건 두개 있죠. 뭐 0,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1 대입한 거. 자, 그럼 F0 빼기 3분의 8은 정리하면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뭐?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 다음 도함수 구해야 되겠죠? 자, F'X 빼기 0은 두 배의 X 빼기 2,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알파,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베타. 자, 그래서 F'1, 두 배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알파, 1 곱하기 1 빼기 베타니까 2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자, 맞아, 정리. 그럼 마이너스 2에 1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2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2, 여기 지워지겠죠?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니까 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배의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였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3분의 4가 돼요. 알파 베타는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네,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자, 문제도 궁금한 거 F3이래. F3. 3분의 8 넘겨. 플러스 1 곱하기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 있었죠? 여기. 요거 다 대입하시면 정답 F3은 15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차함수의 그래프까지 모두 맞췄어요. 이 파트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그래프의 추론, 그 그래프의 추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함수를 접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자꾸 정의할 건데 그 정의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에 4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제가 방금 손 씻다가 깨달았는데요. 제 머리끈이거든요. 팔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잘 안 들고 다니는. 아무튼, 머리끈인데, 여러분, 얘가 핑크색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핑크 옷과 맞아 들어간 느낌이랄까?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발견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가실 날이. 나는 머리끈이 사실 여러분, 나의 머리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서라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데, 길어서 편한 거고, 양이 많아서. 잡아보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머리숱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끈을, 적당한 머리끈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숱이 많아갖고 고민하는 여러분들 있다면, 줄긴 줍디다. 볼살? 줄긴 줄어요. 제 나이쯤 오니까 이제 느껴져요. 이전까지는 어른들이 분명히 어른이 되면 볼살이 줄을 거다, 머리숱도 줄 거다 이랬는데 전혀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줄기는 줍디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고무줄이 조금 있으면 끊어질 것처럼 버티기 어려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기는 줄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머리 감거나 할 때 머리가 빠지잖아? 그럼 이제 약간 아쉽다. 전 단 한 번도 아쉬웠던 적이 없거든요. 막 다 빠져도 빠져라 막 이랬는데 줄기는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었어요. 아무튼 그거 그냥 나의 이야기들을 했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양점 공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머리 왜 뜯었지 나? 과거형 약점. 현재형이기도 해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기도 한 밤잠이 많아요라는 부분.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알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내가 이렇다는 거를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밤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10시 이후에 오는 나에게 연락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무시고 계셔요. 저는 밤 10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잠을 자죠. 그죠? 그래서 야구를 되게 좋아해도 평일 직관은 어렵습니다. 6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이 10시 정도에 자려면 9시 전에는 적어도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 준비를 해야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잠이 많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렇다고 10시에 잔 건 아니고요. 늦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12시 넘어가도록 공부하는 게 나랑은 잘 안 맞는 거였지. 대신에 나는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는 건 되게 잘 맞았어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밤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밤만 되면은 멍해지고 졸려지는 내가 싫은 거야. 지난 시간과 연결로.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모르고 다들 밤에도 다 내 친구들 막 들어보니까 막 새벽 1시,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결국 또 나에 대한 비난으로 넘어가 지는 거였죠. 나의 약점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패턴을 나한테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아마 반대인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다들 아침형 인간, 아침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면 너무 좋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100% 실패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실패하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저랑은 반대인 거죠. 그죠? 저랑 반대인 상황인 건데, 그러면서 실패하는 느낌만 느껴가고 있다면 방법이 잘못된 거야. 자기 약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잠과 관련하여. 그리고 잠을 4시간, 5시간만 자도 쌩쌩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저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잠이 1순위였던 거지. 항상 지금도 잠을 자야 모든 게 극복이 돼요. 잠을 자는 것과 나는 일단 씻어야 돼. 그 전까지 되게 예민해요. 집에 들어가도 내가 싹 씻고 행복해지는 순간에 나한테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거든요. 근데 씻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는 거는 다 안 들어줘요. 집안에서. 완전 집안에서 이제 골목 대장이지 집에 갔을 때는.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그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런 시간 조절을 지금부터 잘 해나가셔야 되고, 하지만 그렇든 저렇든 변하지 않는 불변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수능이 움직여지는 그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 눈을 잘 뜨고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밤에 공부를 잘하는
뭐 형태이든, 아무리 내가 새벽에 공부를 잘하는 형태이든, 일단 수능 시험이 움직여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반짝 깨어 있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건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밤에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막 아침에 와서 졸고 그러잖아. 그래도 점점 좀 땡겨서 아침에 조금 공부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새벽형이어가지고 오후 4시만 되면 졸리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점점 좀 정리가 되어서 적어도 뭐한 8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아니, 8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머리가 팽팽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그런 연습은 하셔야 되겠지. 알겠죠? 그쵸?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안경은 뿔테예요. 아, 그죠? 안경으로 형태를 주고 있는데 약간 달라지는. 안경이,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똘똘해 보인다 하여서 쓰고 왔어요. 안경 끼면 똘똘해 보인다. 아, 좋은 이야기잖아, 그치? 자, 확률로 나오는 100만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학적 확률이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배울 때는요, 되게 별거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률로 나오는 100만 가지 안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완벽하지 않으면 확률을 잘 해결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쵸? 확률인 척하고 그러니까 뭐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지난 시간에 하던 중복조합? 오, 그죠? 중복조합, 가디순, 중복 뭐 순열 뭐 여러 가지가 다 확률인 척하면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률은 덧셈 정리도 있는데 사실 고난도 문제로 확률 계산하는 게 나오면 덧셈 정리가 엄청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케이스가 겹치는 경우가 등장하는 정도가 되겠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게더 편할 때도 있었잖아요. 확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사건이 더 편한지에 대한 눈치를 채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케이스를 나누는 건 당연하죠. 경우의 수인데.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케이스 당연히 잘 나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은근 많이 쓰여요. 그죠? 독립사건일 때 확률끼리 곱하는 것이 은근 많이 쓰여요. 근데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의 눈이 나왔을 때 A 주머니를 택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B 주머니, 뭐가 나왔을 때 B 주머니를 택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일과 주머니 안에서 공을 뽑는 일은 서로가 당연히 독립이거든요. 독립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필요조차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확률끼리 곱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도 활용이 될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 통계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까지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그림으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대단한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뭐 이러할 때 A 주머니를 택해서 거기서 두 개를 B 주머니한테 넘기고, B에서 뭐를 골라가지고 그걸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B에서 다시 A한테 하나를 줄 거야. 이러면 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황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야지. 주사위 홀수가 나왔을 때 A 주머니에서 뿅 뽑아서 두 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B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게 검은색이라면 B에서 A한테로 검은 공을 보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읽고만 있으면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이 이해가 돼야 케이스도 나누는 거고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점 공략은 약간 그 신남이 있는 것 같아. 악랄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있다가 싹 넘기면서 여기가 가득 찬 것이 내 옆눈으로 보일 때 약간 신납니다. 진짜 못됐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런 말 많은 문제들을 좋아해야 돼.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좋아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생각보다 재밌는데? 생각보다 나좀 잘하는데? 이렇게 느껴가야 얘네한테 자꾸 도전할 마음이 생기지. 아, 오, 오, 이러면 여러분 진짜 못해. 알았죠? 자, 요게 이제 육모에 나온 28번이고요. 핫했습니다. 핫한 문제였어요. 육모, 요번 육모에 28번, 30번 중에서는 28번이 어려웠거든요. 그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자,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6장이 있고요. 뭐 해야 돼? 읽으면서 눈으로 보는 게 끝이에요. 더할거 없어. 각 카드의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 아, 그래. 앞뒤 둘다 숫자가 똑같구나. 자, 6장의 카드가 있는데, 1과 6은 뒷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얘네만 뒤야. 그리고, 여기 표시 안 할게요. 2, 3, 4, 5는 앞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 더, 뭐 표시할 게 있어요? 그래. 끝. 그죠? 끝. 자, 이제 주사위를 이용할 건데, 홀수이면 135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K 이하에 적힌 수가 K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을 거야. 어?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면 누구를 뒤집는다는 거야? 1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주사위 눈이 3이 나오면 3부터 그 이하니까 3, 2, 1을 뒤집는 거야. 5가 나오면 5, 4, 3, 2, 1을 다 뒤집는 거야. 이렇게 써놓는 게요.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이해하려고. 그런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 홀수면 K 이하니까 이렇게 K부터 시작해서 쭉다 뒤집는다는 거구나, 왼쪽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향을 그리겠다는 거지. 그 숫자 번호를 쓰는 것보다 방향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짝수면 어떻게 된대요? 그땐 이상이래. 아,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 짝수면 K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다 뒤집는 거네. 그죠? 홀수면 왼쪽으로, 짝수면 오른쪽으로 뒤집는구나. 오케이. 1, 3 나오면 이쪽, 5 나와도 이쪽, 그 다음에 짝수면 2 나오면 우왕, 4 나오면 우왕, 6은 혼자.
1과 6은 자기 자신만 뒤집네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시행을 4번 할 거고요.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네요. 모두 앞면이 보이면 끝이에요. 4번 반복해서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할 것이다 라는 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과 6은 뒷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뒤집어야 돼요. 그죠? 1과 6은 뒤집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1이 나오면 1만 뒤집고, 3이 나오면 3부터 슉다 뒤집고, 5가 나오면 5부터 슉다 뒤집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니까 1을 뒤집는 것은 홀수들이거든요. 맞지? 그렇다는 건 내가 네번 시행을 할 거예요. 홀수가 몇번 나와야 될까요? 홀수가 3번 나오거나, 홀수가 한번 나와야겠죠. 왜? 뒷면이기 때문에 1은 적어도 한번 뒤집어야 돼. 또는 세번 뒤집어야 돼. 다섯 번 뒤집어야 돼. 근데 네번 시행할 거라 다섯 번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뒤집거나 세번 뒤집는다는 건 홀수번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 홀수번 나온다는 거죠. 그치? 그 말이 홀수가 3번 또는 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는 몇번 나오겠어? 짝수도 마찬가지로 홀수번 나와야 되니까 한번 또는 세번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 느낌상 여러분, 이두 가지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 알겠어? 그치. 그냥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 문제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칭성. 이걸 이해하면 두 번째 풀이가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아무튼, 자. 아, 그러네. 왜냐하면 1을 뒤집으면 1만, 그러니까 3이 나오면 312, 321, 5가 나오면 5431. 반대로 6이 나오면 6만, 4가 나오면 456, 2가 나오면 23456.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만 계산해서 두배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걸 눈치채면 훨씬 더 문제 풀이의 분량이 줄어듭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지만 둘 중에 한 가지만 할게. 저 홀수가 하나 나오는 걸 할래요. 왠지 위에 쓴걸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아래로 할래. 홀수가 하나 나오는 것만 할 거야. 그럼 나머지 짝수가 누구인지 계산하면 되는데, 홀수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홀수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로 케이스 나누면 되니까 괜찮죠? 오케이.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홀수 하나가 1일 때. 뭐 굳이 안 쓸게요. 이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홀수 한 개가 1일 때. 나머지 짝수. 어떤 거 나올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홀수 하나가 3일 때. 나머지 짝수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홀수 하나가 5일 때. 나머지 짝수들의 구성을 생각한 다음에 배열할 거예요. 자, 근데요, 선생님, 이게 확률이던데요?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네, 확률이었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이러나 저러나 주사위만 계속 던져요. 몇 번을? 네 번을. 그러다 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건 주사위를 네번 던지는 것 이거예요. 얘를 먼저 깔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일한게 없어요. 그냥 주사위만 네번 던진다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사위 네번 던지는 거 6의 4제곱 해놓고 시작하면 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주사위를 어떻게 나오든 뭐 카드를 어떻게든 뒤집겠죠. 무슨 상관이야. 전체 경우는 그냥 주사위 네번 던지면 됩니다. 에요. 그래서 요거 깔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니까 봐봐. 이게 그냥 경우의 수로 나와도 꽤나. 그죠?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1이 나오고 짝수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1은 이미 뒤집었어요. 상황을 생각하자. 이건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2해야 될 거야. 근데 2 곱해놓을게요. 이거 1번 케이스,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여기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홀수 3개 짝수 하나일 때랑 홀수 하나 짝수 3개일 때랑 대칭이니까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전 홀수 하나인 버전만. 자, 일단 1이 나와버리면 다 앞면이 되었어. 얘만 뒷면이야. 아, 너무 좋잖아. 누구만 뒤집으면 돼요? 6만 뒤집어주면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예요? 666. 오! 그 말은? 어쨌든 얘를 빨리 뒤집어야 돼.
6이 한번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6이 나올 필요는 없고요. 2가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는데 그게 두 번씩 나와야 됩니다. 왜? 2가 두번 나오면 어때요? 뒤집고 또 뒤집어서 그냥 그 리셋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게두번 나오면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1이 나와서 모두가 앞면 되었고 6을 바꿔서 앞면 만들어야 되니까 6은 한번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짝수가 두번 나와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 얘는 몇 가지? 4팩을 2팩으로 나눌게요. 가디수는 이런 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4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너도 12가지. 해서 총몇 가지? 28가지네요. 킵. 자, 3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이 일단 들어오면, 얘는 앞이 되고, 뒤가 되어버렸어. 뭐가 문제예요? 이제 짝수가 와야 되는데, 이 뒤엔 짝수 자리인데,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 짝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누가 와서, 그렇지. 2가 와서, 뒤집어 놔야 돼. 그죠? 2가 와야 되고, 다시 또 누가 와야 될것 같아요? 4가 와서, 뒤집어 놔야 돼. 그랬더니 어때요? 마지막 한 번은 그렇지. 6이 와서 뒤집어 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스. 그러면 이들을 배열하는 건다 다른 숫자니까 4팩토리알이죠? 몇 가지? 24가지. 끝. 5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5가 오게 되면 일단 다 뒤집었을 거예요, 여기서. 뒤, 앞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봐도 이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얘는 뒤야. 현재도. 그치? 그러면 2가 오는 순간 너무 괜찮다. 그죠? 2가 오면 리셋이 되었어요. 모두가 앞면이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리셋. 같은 짝수가 두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가 나오거나 2는 한번 나왔으니까. 그럼 전부 다 앞면이 됐잖아. 5 나오고 2 나오면 다 앞면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시 4, 4가 나와서 뒤집고 또 뒤집거나. 그지? 반사반사 자기 자신 그거예요. 다시 또 2가 나온 다음에는 6, 6이 나오거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렇다면, 이거 몇 가지? 4가지. 그럼 몇 가지? 4팩을 2팩으로 나눈 12가지. 너도 12가지. 28가지. 56에다가 더하니까 80가지. 그것을 두배 하라고 했었잖아요. 끝. 그래서 정답은, 자, 일단 16으로 나눠서 다 2를 빼뜨리겠어. 3의 4제곱이니까 81.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즉, 81분의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확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확률인 척 하면서 그 문제 해결력을 확률인 척하면서 가디순을 이용하는 뭐 그런 케이스로 등장을 한 겁니다. 괜찮아? 야, 결국은 케이스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홀수 짝수가 나오는 개수가 되게 중요했던 거지. 왜냐하면 1과 6은 양 끝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1 뒤집고 6 뒤집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1이 한 번만 뒤집힌다는 것 또는 세번 뒤집힌다는 거니까 왼쪽으로 오는 홀수가 세번 또는 한번 나온다는 거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낸 거죠. 괜찮아. 그 중에서 그러면은 원래 80 더하기 80해서 160까지 케이스 다 나눠야 되는데 대칭성을 활용하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생각한 구성이 전부가 맞을까? 내가 빼먹은 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쵸? 지금 가디순 포인트 중에 방금 풀이는 제가 가디순은 따로 빼지 않았으니까 구성 후 배열을 한 거예요. 어떤 주사위 눈이 구성으로 네 개가 구성이 될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배열을 나중에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가디순이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구성을 내가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려요. 그치? 그러니까

저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 불안감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풀이는 또좀 다르게. 제가 대칭성을 얘기했잖아. 보면, 누구랑 누가 세트냐면, 1과 6이 세트예요. 또. 2는 어때? 2는 이쪽으로 슝. 5는 여기서부터 슝. 다섯 개씩 뒤집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또, 3과 4는 어때? 3은 여기서부터 전부 다 뒤집고. 네? 이렇게. 4도 어때요? 4부터 다 뒤집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6이 같이 나오는 순간, 1, 6이 같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워너비, 지금 제가 쓴게 이게 1, 6 세트고요. 2, 5 세트가 있고요. 3, 4 세트가 있어. 대칭이 되는 숫자들. 대칭적으로 하는 일들이 비슷한. 근데 1, 6이 나오게 되면 앞앞으로 끝나요. 자, 2, 5도 어떤가 봐봐. 두 번씩 뒤집히거든. 2랑 두번 나와서 다시 앞이지. 3도 두번 나와서 앞이지. 4도 두번 나왔으니까 앞이지. 5도 두번 나왔으니까 앞이지. 6은 한번 뒤집으니까 앞이지. 1도 한번 뒤집으니까 앞이지. 즉, 2, 5가 나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앞면이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은 올 앞면을 만들어준 아이들이에요. 그치? 대칭적으로 해결하면서 내가 원래 해결하고 싶은 게 1과 6이다 보니까 대칭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앞면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4번 반복한다 그랬으니까 남은 2번은 무조건 어때야 될것 같아? 같은 수가 나와야죠. 그죠? 11이 나오거나 66이 나오게 되면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일 거고. 22가 나오거나 33이 나오거나 44가 나오거나 55가 나오게 되면 올 앞면이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2랑 5 이렇게 해놓고 얘는 올 앞면 했지 됐지 이제 칸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1 또는 6이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배열하는 방법 4가지일 거고 여기는 어때요? 하나 둘셋넷 4팩 중에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지씩이겠지. 12가지씩 하나 둘셋네 번. 뭐 여기다 4를 썼어? 내가 그랬겠지. 12가지씩 하나 둘셋네번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몇이에요? 48에다가 8을 더하니까 56가지. 괜찮아? 얘도 몇 가지겠어? 22일 때는 4가지, 55일 때는 4가지, 나머지 일 때는 12가지씩 4번.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일 텐데 누가 또 계산을 해? 그냥 넘어가는 거지. 112가지. 됐어요? 자, 대신에 3, 4도 대칭성을 갖는 구성이긴 한데 3, 4는 문제가 뭐냐면 3이 나오고 4가 나오는 순간 이제 다 어때요? 다 뒤집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1, 6과 2, 5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앞면을 만들어줬다면, 3, 4는 어떤 일을 하냐면, 3이 나오는 순간, 뒤, 앞. 4가 나오는 순간, 뒤, 앞.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아, 전부 다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 이 3, 4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올, 뒤집. 어야 되는 아이들이야. 대칭적으로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올 뒤집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얘네를 다시 다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다 뒤집으려면 뭐 하고 싶어요? 5가 나오면 다 뒤집히죠. 맞아? 5가 나와서 우리 이 뒤디디디가 문제인데 5가 나와서 싹다 뒤집는 다음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1만 뒤집거나 5랑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야? 5는 왼쪽 방향으로 뒤집는다면 2는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잖아. 3, 4가 나왔을 때 2가 나와서 봐봐. 2가 뿅 등장해가지고 2는 오른쪽으로 쭉다 뒤집으니까 아바바바 뒤한 다음에 이것만 뒤집는 6이 나오는 경우 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들은 어때요? 다 다른 숫자들이니까 24, 4팩토리알 곱하기 2죠. 그죠? 그럼 48가지. 끝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야? 112 더하는 160까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게 내 제곱이었죠?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2만 다 뽑아갖고 없애. 3의 내 제곱 81. 16으로 나눠 10 끝. 이렇게 풀어. 두 번째 풀이. 접근법이 다르죠. 남은 경우가 더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훨씬 적어질 거고요. 대칭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빨리 불을 끄고 싶었어. 무슨 소리야? 아, 여기 보면 다 앞이고, 16만 뒤다 보니까 나는 16만 빨리, 빨리 뒤집었으면 좋겠어. 그죠? 16만 뒤집으면 모든 게 앞면이 되어주거든. 16을 뒤집어서 모두 앞면으로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은 게두번 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112-233-445-566이긴 한데, 11 또는 66을 먼저 쓴 이유는 여기 1과 6이 있기 때문에 그 배열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구성 후 배열인데,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성 따라서 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니까 2호는. 2호는 똑같더라고. 16처럼 딱 끝에만 바꿔주는 거. 2가 다 바꾸고, 5가 다 바꾸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시 2호는 갔다 갔다 다 했으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2호는 16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게 똑같겠구나 하시면 되고. 대신에 대칭성이 16, 25, 3, 4도 있어. 근데 3, 4는 어떤가를 봤더니 좀 달라. 다 뒤집어서 올 뒤집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면서 올 뒤집어서 뒤디디디가 엄청나게 등장한 거면 2가 나와서 싹 뒤집거나 5가 나와서 싹 뒤집은 다음에 2가 나와서 싹 뒤집거나, 5가 나와서 싹 뒤집은 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만 뒤집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 빠지는 구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연결했을 때 가장 편하게 풀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도 그림으로 잘 해결하시오라고 한 게, 1이, 주사위 눈에 1이 나왔을 때 1을 뒤집고, 2 나왔을 때는 뭐 2, 3, 4, 5, 6 이렇게 뒤집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림처럼 1이 나오면 1, 3이 나오면 3에서부터 오른쪽, 5가 나오면, 아니, 왼쪽. 5가 나오면 5부터 왼쪽. 이런 식으로. 2가 나오면 2부터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아, 결국 궁극적으로 2, 3, 4, 5는 짝수번 뒤집혀서 앞면이 다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16은 홀수번 뒤집혀가지고 앞면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셔야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결코 쉽지 않아요. 절대로 결코 쉽지 않아요. 핫했다니까? 그치? 이런 거 생각 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었죠? 그럼 작년에는 어땠을까?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허무한 문제를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허무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30번이거든요. 우리가 그 문항 번호에는 속으면 안 된다. 문항 번호에 속지 말자의 대표 주자였어요. 작년 9월이기 때문에 올해랑은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 올해 9월은 구모를 또 봐야지만 알겠지만 육모를 지켜봤을 때 이만치 쉬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아,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실눈 뜨고 봤을 때에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풀다가 약간 당황해요. 자, 보세요. 학생 A는 숫자 1, 8이 하나씩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카드가 8일 때만 카드를 내려놓을 거예요. 더 읽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호흡이 긴 문제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좀 지쳤고 30번까지 오느라고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결투를 하다 왔잖아요. 모든 문제들과. 으아! 이러다가 와서 30번을 딱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꽤나 지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뇌가 사용되지 않고 눈만 움직이면서 문제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상황들이 꽤나 발생하거든요. 그게 시간을 되게 많이 버려요. 정말 어렵지만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굳이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내용까지 읽고 있지 마세요. 꼭!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라. 뭔 소린지는 이해하고 가야 돼. 기다려봐. A는 1과 8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 30번쯤 오면은 뇌가 꽤나 정지된 상태라니까 그냥 읽고 있는다고 내 눈앞에 가시

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내려놔. 그뭔 소리예요? 그럴 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n이 4야. 그럼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네를 내려놓는 거지. n이 5야.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들이 나왔을 때 내려놓는 거지. 그런 뜻이네. 자, 그러면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일단 문제를 조금 더 읽고 그걸 좀더 생각할 건데, 그 다음에 A가 Q를 받을 확률이 P고요. B가 Q를 받을 확률은 Q예요. P와 Q가 같을 때를 물어보는 거 보니까 A가 Q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고 B가 Q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고 서로 같다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Q를 어떻게 받는데 박스 안에 볼게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일 때, 한 명일 때, 없을 때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포인트가 뭐예요? 카드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자, 내려놓을 확률이 얼마예요, A는? 1 또는 8, 카드가 두 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 8이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이죠. 내려놓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카드는 무조건 8인 거예요.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이야. 8만 나오면 8 내려놓는다. 그랬어. 엄청 큰 숫자잖아.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립니다. 총 6장이 있어요.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하고 생각할게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면은 3장, 5면은 4장, 6이면은 5장, 7이면은 하고 있죠, 지금. 이해돼? 이렇게 가네. n은 7 이하의 자연수거든? n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몇개 있어요? n-1개 있다는 거 알겠어? 4면은 2, 3, 4, 5면은 2, 3, 4, 5. 1 빼고 다 있잖아. 하나 빼고 다 있잖아. n-1개 있어요.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n-1이야. 이걸 찾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편하게 보여드렸잖아. n이 만약에 1이면 그런 건 없지. 2면 한 장, 3이면 두 장, 4면 3장, 5면 4장, 하나 작네. n이면 n-1장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6장 중에 n-1장 종류가 있어. 그래서 내려놓을 확률이 이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이면, 둘다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더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Q를 받습니다. 그게 누구겠어? A만 받는 거죠. 왜? A는 8을 내려놓을 거거든. B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 3, 4, 5, 6, 7 중에 내려놔요. 그러니까 A, 제가 일단 P를 계산할 거잖아요. 확률 P를. A는 두 명이 다 카드를 내려놓으면 A가 Q를 받아갑니다. 두명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 두명다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어때요? 일단 A가 카드를 내려놔야 되고요. B도 카드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니까. 그죠? A도 내려놓고 B도 내려놓잖아. 그러면 무조건 A가 가져간대요. 그 다음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Q를 받아야 돼. 그럼 A가 Q를 받으려면 A는 안 내려놓고 B는 내려야 돼. 그러면 A가 Q를 받는 데잖아. 나 지금 P, 즉 A가 Q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A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B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n-1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둘다 내려놓지 않으면 둘다 Q를 받지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A가 Q를 받는 확률만 생각하고 싶어. 그럼 이게 뭐예요? 더하면? 이게 P지. 배반 사건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두명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 한 명만 카드를 내려놓았을 때. 굳이? 각각의 확률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계산해 주시면. 6분의 n-1이지. 이게 p예요. 그죠? 한번 더. 자, 이번에는 q에 대한 계산해 보겠습니다. q는 뭐야? b가 q를 받아야 돼. 근데 첫 번째 점에서는 첫 번째 점에서는 b가 카드를 아니 b가 q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둘다 내려놓으면 무조건 a가 이긴다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되면은 누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아야 돼? B는 내려놓지 않아야 돼. A는 내리고 카드를 내려놓고

B는 안 내려놔야 돼. A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내리든 안 내리든 2분의 1이었어요. B가 카드를 안 내려놓을 확률은 1 빼면 되지. 여사건이니까. 이거 계산해봐요. 분모가 6분의 해가지고 분모가 6이면 되는 거 아니야? 빼기 n이니까 여기 빼기 n 7 이렇게 하면 되지. 6분의 6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계산 은근 좀 까다로워. 그치? 2분의 1과 곱합니다. 그럼 어때? 12분의 7 빼기 n이 됩니다. 되었어. 이게 q야. 둘이 서로 같대. 맨 마지막 보니까 p랑 q랑 서로 같을 때 n과 p를 더해서 24 곱하시오. 끝이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30번인데. 자, 그러면 p랑 q랑 같다로 가볼게요. 12분의로 통분하겠습니다. 2n 빼기 2. 12분의 7 빼기 n. 뭐 어차피 안 써도 되고 n 넘으면 3n이고 그러면 9가 되니까 n은 얼마예요? n 3입니다. 그죠? n이 3입니다. n이 3이면 p는 얼마겠어요? p가 여기 있잖아. 얘네들 30번 넣어봐. 2, 3분의 1. 끝났네. 그러면 여기 위에다 썼을까요? 24 곱하기 n 3, p 3분의 1. 굳이 통분 안 하고 72 더하기 8 할래요. 정답 몇이야? 80. 끝.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무려 30번에 무려 4점을 얻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주는 거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건 있어요. n이 어쨌든 간에 7 이하의 자연수잖아. 일반화시킨 n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면 n이 1일 때, 2일 때. 근데 n이 1이면 여러분 그냥 B는 카드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왠지 안될것 같잖아.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자마자 정답이 나와.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세상에 못풀 문제는 없다. N이 2면 어떻게 되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1이야. 안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5겠지? 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랬을 때 PQ가 같은가 확인해 봐. 같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탈락. N이 3이면 하고 계산해 보잖아? 그럼 PQ가 같을 거야. 합격. 그래서 끝이야. N이 3이구나. 그때 P는 얼마구나. 해서 해결하셨어도 이 문제 똑같이 4점을 받는다는 거지. 일반화시킨 N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었지만, 팔딱 걷어붙이고 시작하면 무조건 풀 수는 있는 문제였어요.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봤죠? 이 문제의 가장 어려웠던 파트는 딱 이거예요. 카드를, B가 카드를 내려놓았을 확률. 이게 다거든? B가 카드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N으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 제가 어떻게 했어요? N이 2면 어떻게 될까? N이 3이면 어떻게 될까? N이 4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어차피 N은 7 이하의 자연수예요. 할 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해서 4보다 작거나 같아? 3장. 5보다 작거나 같아? 4장. 6보다 작거나 같아? 5장. 7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6장, 아 하나 부족하네. 6장 중에 n-1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히 일반화된 것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런 30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드는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그런 문제라기보단 읽기 싫게 생겨서 내가 볼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읽기 싫게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굉장한 이야기죠. 읽기 싫게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했으나 막상 읽으면 괜찮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겉보기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과일 같은 느낌 있어. 그러니까 뭐 파인애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어. 야, 안 까고 싶어. 딱그 느낌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 안에 속살은 말랑말랑말랑. 오케이. 그래서 꼭 도전을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습관을 지금쯤부터 길러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깨알 수능 완성 홍보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완성하셔야 돼요. 이번 수능 완성 문제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약점 공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아, 완성 문제 별거 없대요. 그래서 저안 했어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해봐요. 수능 완성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데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연습장을 꼭 꺼내놓고 보세요. 칸이 좀 부족하더라고. 자, 수능 완성에 있는 11번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봐봐요. 해석을 잘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자, 세 개의 수 요렇게 적혀 있는 검은색, 색.

그 다음에 5개 흰 공이 있습니다. 총 8개의 공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이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색이 같으면 적힌 수 자체를 AB라고 할 거고요. 색이 다르면 그들의 합과곱을 AB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A 또는 B가 자연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뭔 행동을 하든 뭐 A값, B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뭐겠어?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요 분모도 계산이 간단하잖아. 8, 7, 2로 나면 28가지밖에 안 돼요. 에헤요. 28가지밖에 안 되면 뭘 해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같을 때 어떻고 다를 때 어떠다고 하다 보니까 케이스를 나눠야죠. 색이 같을 경우. 색이 같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적힌 수를 A랑 B라고 한다 그랬어요. 작은 걸 A, 큰걸 B. 그죠? 그러면 흰색일 때. 둘다 흰색일 때랑 둘다 검은색일 때를 생각할게요. 검은색이 좀더 쉽다. 개수가 작으니까. 검은색일 때는 어때? 1을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1을 뽑기만 하면 돼요. 1과 2분의 1을 뽑거나 1과 3분의 1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이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무조건 있는 거니까 검은색은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쉬워? 자, 흰색은요? 왜? 다섯 개 중에 무려 네 개가 자연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두 개를 뽑아도 무조건 자연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자연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같은 경우는 12가지가 나오네요. 뭐? A 또는 B가 자연수일 확률. 좋죠. 뭐가 어렵겠어. 자, 그러면 색이 다른 경우는? 색이 다른 경우는? 아. 합과 곱이라 그랬는데, 아, 이 합이랑 곱을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계산하고 체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보시면, 1은 2, 1, 6, 4 이런 거 되면 그냥 무조건 통과야. 3분의 1은 6 되면 통과가 되겠네. 곱할 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죠? 2분의 1은 곱하면 다 되고, 얘네들은 더해도 되고, 안 되는,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 경우가 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사건 형태로 가겠습니다. 깨알 그 안에 여사건 형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색이 다른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검은 거세개 중에 하나, 흰공 다섯 개 중에 하나, 15가지거든요. 여러분, 15가지밖에 되지 않으면 뭘 해도 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갈게. 자,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 공 중에 1을 뽑게 되었어. 그러면 2분의 1을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흰색에서. 곱해도 더해도 자연수가 안 나와요. 이 경우 지워야 되겠지. 검은색에서 3분의 1을 뽑게 되면 흰색에 2분의 1도 안 되고, 그지?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쭉 나열하려고. 흰색에 2분의 1도 안 되고, 흰색에 1도 안 되고, 흰색에 2도 안 되고, 흰색에 4도 안 되지만, 흰색에 6은 돼요. 왜? 6이 들어오면 곱이 자연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있어? 요거 한 가지, 요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검은색의 마지막이 누구였어? 2분의 1. 검은색이 2분의 1이면 흰색 중에 안 되는 건뭐 있겠어? 2분의 1은 돼. 둘이 더하면 자연수가 되거든. 그러네. 그러면 흰색에 1이 나오면 안 되겠네. 2, 4, 6은 다 되지. 곱하면 자연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그래서 6가지를 제외시켜. 그래서 9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위에다 올릴까요? 끝!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자. 어떻게 도전해도 쉽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 9가지를 계산하는데 굳이 굳이 여사건으로 갔지만 잘 생각해봐요. 1이 2분의 1일 때안 돼, 안 돼? 돼, 돼, 돼, 돼, 4가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되게 쉬워. 자, 3분의 1은 안 돼, 안 돼, 안 돼, 돼. 한 가지. 그죠? 안 돼. 자, 2분의 1은 어때요? 돼. 더해서 되니까. 안 돼. 돼, 돼, 돼, 4가지. 이래도 9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도 쉬워. 자, 결국은 문제의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만 예시를 들면서 보낸 거야. 어떻게 뽑았을 때 된다? 아, 이렇게 하면 검은색, 그러니까 둘이면 흰색이면 공이 같으면 다르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헷갈리는 케이스를 나눠놓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인 척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볼수 있는 문제들을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알겠죠? 저랑은 다음 시간에 함수의 개수 쪽으로 또 넘어갈 거거든요. 확률인 척, 경우의 수인 척다 등장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함수의 개수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연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 조건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면서 이제 수열의 극한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훨씬 많은 문제를 풀때 어떤 개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출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알고 푸는 거랑 그냥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요 1, 2, 3강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말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론이 아니에요. 출제 원리를 파악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완성 29번 모의고사 로 나왔던 8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 이 관련된 주제랑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평가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쌤이 아, 이 단원에서 혹시 요런 게 나오면 어떡하지? 에 해당하는 플러스 알파까지 하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 8번 문제는요, 사실 뭐랄까, 지난 시간에 수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 이런 것들이 급수나 수열의 극한으로 나왔을 때 요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는지를 기억해라고 했는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등차 수열에서 요게 두 배의 이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요, 보면은 어차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죠. 1차식의 제곱이죠.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려줄게요. an은,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 공차인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뭐 이게죠? a 더하기 n-1의 공차 d니까 dn이죠. dn. dn, 그 나머지는 a-d.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뒤에 건안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SN도 마찬가지예요. SN도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항의 숫자,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D인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거기다 N을 곱했으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나누기 2가 있으니까 2가 2분의 d n의 제곱 플러스 얼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면은 직접 방금처럼 써도 되는데, 요거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d, 2분의 d, 요건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고.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리미텐이 무한대로 갑니다.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D입니다. AN하고 AN 플러스를 더하면은 DN에다가 그 다음에 DN 플러스 뭐 얼마 이걸 더하는 거니까 EDN 플러스 얼마죠. 그러면 이것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만 비교하면은 분모는 2분의 D이고요. 분자는 ED의 제곱이니까 4D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equal.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N에 관한 1차식이고 요거 인수분해하면은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N인데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공차 D랑 똑같고요. 여기는 아까 DN 플러스 얼마 DN 플러스 얼마니까 EDN 플러스 얼마니까 EDN 제곱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D 곱하기 ED의 제곱 N 최고차항이죠. 그러니까 ED의 제곱이 최고차항 계수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2 됐습니까? 요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DD 하나 없애고 요거 약분하면 약분이 아니군요. 미안해요. 분자분의 2를 곱하면 얘가 8이죠. 8. 약분이 아닙니다. 8. 그 다음에 4, 4, 4 약분한 다음에 요거 옮겨 써볼까요? 여기는 D의 제곱. 여기는 약 넘어가면 마이너스 2D. 여기 마이너스 3은 0이고 따라서 D는 뭐 D 마이너스 3, D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고차, 공차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공차가 3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끝. 그 다음에 요 계산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실제로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자 요거 분분수 쪼개볼까요? 됩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1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분의 1이니까 D분의 1이 됩니다. 이게 A5분의 1인데 자 요거는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싹 다 사라지고 처음에 A1분의 1하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리미텐이 무한대로 가면 역시 0으로 가니까 A1분의 1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됩니까? AD분의 1이 A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D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3의 2가 A5는 뭡니까? A 더하기 12가 되고요. A는 6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A1 구하는 겁니까? 그냥 6이 답이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공부했던 최근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29번으로 나왔던 문제랑 결이 약간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야. 최근에 어떤 결이 있는데 트렌드가 있는데 요거를 따르는 모의고사 회차분이 있고요. 지금 이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수능 문제가 당연히 1번부터 30번이 모두 최근 수능 트렌드를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7, 80%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추세대로 나오고 또 한 2, 30%는 완전 새로운 길을 겪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편식하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가장 최근 선생님 약점 공략 강좌를 EBS에서 2023학년도에 하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약점 공략 강좌가 선생님 그 취향에 되게 맞았어. 왜냐하면 최근 수능 트렌드의 1부터 100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변별력이 높고 특히나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허드에 해당하는 거를 좀 파헤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는데 특히 지금 올해의 약점 공략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 미분의 활용, 적분도 중요하지만 수혜력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2026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29번에 나왔던 문제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이니까 A에는 뭐가 됩니까? 그냥 ND죠. 첫째 항도 D, 두 번째 항도 D. 그죠? 등비 수열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비 수열에 B의 K 플러스 I가 AI분의 1 빼기 1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앞에 1, 2강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일단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식이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의 어떤 구조가 좀 난해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뭐야? 부등식.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a, 이게 뭔가 등비급수랑 망원급수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표현도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일단 새롭고 낯설고 쉽게 말하면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어떤 허들을 넘지 못한 학생들은 이걸 갖다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이 강좌를 최소한 3강까지 듣는 여러분들은 수능 당일날 무조건 29번을 트라이를 해서 최소한 답에 근접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뭐 앞으로 평가 모의고사도 있고 다른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수능 당일날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이 있습니다. 네모 박스가 되게 어색하죠. 그런데 잘 보니까 i가 1, 2, 3이야. 그럼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i에 1을 집어넣으면 B의 K 플러스 1은 A1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B의 K 플러스 2는 A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K 플러스 3은 이거 A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식이지만 일단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은 수열이니까 A1이 뭡니까? 이거 그냥 D잖아, D. 그러니까 D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A2가 뭡니까? 1이잖아, ED. ED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건 뭐야? 3D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오죠. 그런데 K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등비수열의 항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B의 K 플러스 1, B의 K 플러스 2, B의 K 플러스 3 연속하는 항이야. 느낌이 옵니까? 이거 등비급수 문제, 뭐 수열의 극한 문제지만 사실은 수학원의 수열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이걸로부터 우리는 D를 구할 수 있죠.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항이야. 연속하는 세 개의 항이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비 중앙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끝의 곱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4D제곱 분의 1 마이너스 D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쓸게요. 3D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분의 1, 마이너스 3D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D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바로 D를 결정할 수 있죠. 되겠어요? 요 1, 1 없어지고. 아, 약간 번거롭긴 하네. 양변에 12D제곱을 곱해야겠다. 자, 12D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여기는 3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2D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남고요. 여기는 4D니까 마이너스 16D.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넘기니까 4D가 1. D는 4분의 1이 남습니다. 이제 시험 볼 때는 숫자 하나하나에서 계산 실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 4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 분의 1이니까 4 빼기 1 하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2분의 1 하니까 1이고요. 여기는 4, 12, 잠깐만요. 4분의 1 맞니? 그러면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이어서, 아, 3, 1, 3분의 1, 9분의 1. 오케이.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3분의 1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항은 3의 거듭제곱 형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3의 거듭 제곱에서 뭐 3의 뭐 100제곱, 99제곱, 98제곱 해가지고 3의 1제곱, 3의 0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지항이 뭐 7 이런 거 될 수 없어요. 6 될 수 없습니다. 첫 지항이 9 가능해. 첫 지항이 27, 81 가능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쨌든 K값을 모르긴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질문이 A2 곱하기 땡땡땡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요걸 이용해서 B1에 해당하는 정보를 아마 계산을 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공차 D는 구했으니까 요거 쓸까요? 그냥 공차 D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N입니다. 4분의 N. 공차 D가 4분의 1 나왔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뭐 A2 같은 건 구하기 쉽죠. 네, 2분의 1 구하면 되고 이제 B가 문제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잠깐 옮겨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마이너스 AN A의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는 등비급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B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구하게 되면 이거는 망원급수죠. 근데 앞에서 많이 했죠. 요 지금 작년 수능에도 망원급수가 나온 거야. 우리가 방금 모의고사 풀 때 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2가 D분의 1 하고 이거 갖다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미트는 무한대로 가면 공차가 양수니까 이 N번째 항은 0의 그러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은 0에 수렴하고 A1분의 1하고 D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A1분의 1 D분의 1, 마이너스, 근데 A1, 지금 문제에서 A1분의 1, AD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첫 장과 공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분의 1이니까, 이 뒤에 그건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2분의 3B1,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생각보다 계산 괜찮죠? 그래서 이게 뭐냐? 문제에서 그랬을 때 이게 0하고 30 사이이다. 그랬을 때 B1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양분의 16, 16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B1의 범위는 이게 46이니까 3분의 92 16에다가 3분의니까 3분의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1의 값 구하는 건데 지금 B1이 뭐예요?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만족하는 B1이 얼마입니까? 3을 하면 10, 10점 얼마죠? 여기는 30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는 곳의 3의 거듭제곱은 아 그렇습니다. 27밖에 없네요. 그래서 BN은 뭐예요? 첫 지항 27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A2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러니까 이거는 첫 지항이 B2인 거죠. 그리고 공비는 얼마입니까?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그렇죠? B2, B4, B6, B8, B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B2는 뭡니까? 27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9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9분의 8분의 9니까 8분의 81 하니까 16분의 81 이렇게 되고 질문이 P 더하기 Q는 9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수능 29번입니다. 어때요?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쉽다가 아니에요. 뭐 정말 너무 쉬워서 이거 못 풀면 정말 말도 안 이게 아니라 자, 과연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그 29번이 갖고 있는 포스 오답률 보통 이게 한 3등 정도 되거든요. 3등. 오답률 3등 아니면 4등 정도 되는데 그 오답률 3, 4등이 가지고 있는 포스 그 정도의 느낌입니까? 아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제대로만 공부를 하고 시험 볼 때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를 보고 연습을 하면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29번을 도전을 하면서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다가 수능 당일날 딱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자, 작년에 봤던 평가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네, 보겠습니다. 첫째 항 양수의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 양수 공비가 유리수 공비가 유리수가 되게 이상하네. 어쨌든 그냥 분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첫째 항 양수 공비가 유리수 이런 단어는 사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저렇게 나온 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 R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사이다. 다음 조건 만족한다. 첫째 항, 둘째 항.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두 개를 더했더니 1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수열이 정수항의 개수가 세 개야. 그러니까 지금 AN이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에서 항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인 항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연속해서 세 개일까? 띄엄띄엄 세 개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세항의 곱은 216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번 조건이 문제 풀 때 키가 되는 조건인데 사실 공부를 조금 했던 학생들은 감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R이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1 사이잖아. 쉽게 말하면 공비가 분수예요. 분수. 공비가 유리수인데 그 유리수라는 거는 뭐 사실 정수도 유리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라고 마이너스 사이에서 0이 아닌 걸 생각하면은 그냥 전부 다 분수입니다. 뭐 3분의 2, 뭐 6분의 5 이런 식으로 다 분수야, 분수. 그런데 자, 잘 보세요. 2라고 마이너스 사이의 분수인데 지금 정수인 항이 3개 있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그래서 정수, 그 다음에 얘는 아니고 그 다음 정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수 아닌 유리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에 정수가 나오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어. 거기다가 계속 R을 곱해가지고 다시 정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가능하죠. 첫 번째 항이 뭐 2분의 7이야. 근데 공비가 7분의 4야. 공비가 7분의 4야. 공비가. 그러면은 첫째 항은 분수인데 두 번째 항 곱하게 되면은 2가 되는 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나오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는데 다시 정수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에서 이 정수인 항이 3개 나왔다는 뜻은 이 정수인 항이 제일 처음부터 3개는 아닐 수 있지만 무조건 연속해서 3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3항이 곱이 216인데 216은 6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등비중앙식에 의해서 와 등비중앙식 자주 나오네요. 이 가운데 항이 6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항이 6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여기는 뭐 방법이 1하고 36일 수도 있고 아 반대로 36하고 1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8하고 그 다음에 2일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조합을 써볼까 조합을 봐봐요. 연속한 3개의 항인데 이게 A의 M 플러스 1, A의 M 플러스 2. 지금 여기가 6이잖아, 6. 이게 6이잖아. 그치. 근데 그럼 가능한 조합이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어쨌든 이거 두 개를 곱해도 36이 돼야 돼. 그럼 이건 36이고 1일 수도 있고. 여기 다음에 이거 곱하면 36이 되니까 18이고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또 뭐 있습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4가 되면 아 약수를 쭉 쓰면 되겠네. 여기는 4가 되면 여기는 9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이 되면 6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정수항이 3개만 있다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6분의 1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6분의 1이니까 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어야죠. 여기 앞에 216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수항이 3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곱하기 3분의 1. 이거 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1. 되겠습니다. 곱하기 3분의 2. 이게 뭐 이런 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가 안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첫째 항이 양수라고 나와 있지, 공비가 양수 뭐 이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뿔마 36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6, 6, 1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6,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뭐 공비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을 때 공비가 뭐냐, 이렇게 됐을 때이 공비가 뭐냐 하면은 이 공비는 뿔마 6분의 1인 거고요. 이거는 공비가 뿔마 3분의 1인 거고요. 뿔마 2분의 1인 거고요. 뿔마 여기는 3분의 2인 거죠, 이렇게. 이런 조합, 총 8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 조건은 이걸로 끝났고, 이제 뭐가 남았냐? 이게 남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게 10보다 작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양수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부터 좁힐 수가 있어요. 이거 좁히면 그냥 문제가 끝납니다. 보세요.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거는 보세요. 216이 안 되니까 이게 무조건 첫째 항이어야 돼. 근데 첫째 항이 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려면 무조건 이거는 36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 1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게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탈락이야. 탈락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답이 되려면 또 마찬가지야. 이 앞에 양수인 항이 있어버리면은 정수항이 4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이거 똑같은 이유야. 18이 돼야 돼요. 첫째 항. 여기는 2가 돼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또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오, 그렇죠? 지금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54가 되네요. 54, 18, 이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여기가 24, 12, 6, 3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무조건 첫째 항이 돼야 돼요. 첫째 항이 무조건 양수니까 이것도 또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것도 첫째 항이 양수니까 9가 돼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0보다 큰데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거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216이 첫째 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앞에가 지금 계속 30 곱해지는 거니까, 이 앞에가 54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수항이 3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4가 첫째 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3분의 2를 곱한 거잖아요. 쉽게 말했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이거, 2분의 3을 곱하면 이거, 2분의 3을 곱하면 요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2분의 27이라고 하는 정수 아닌 유리수가 나와서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정수항이 3개인 거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10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미 10보다 크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비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이 양수, 두 번째 항이 음수, 다시 양수,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고 다 만족합니다, 이제.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2분의 27,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 최종적인 정답이 뭡니까? 시그마의 1부터 무한대까지 AN, 등비 급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정답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첫 번째 항인 2분의 27, 이렇게 하면 답이고요. 이거 3분의 5니까, 그렇죠? 이거 곱하면은 3분의 5분의 2분의 27, 안쪽 길이 곱하면 분모. 3 곱하기 27 하게 되면은 37에 21, 81. 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P 더하기 Q니까 91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풀만합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강의 녹화하는 요 시점이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봤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이거든요. 근데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올해 또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선생님 일부러 이제 쉽진 않았고, 최근 수능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트렌드가 보일 거야. 트렌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에게 최근에 계속 29번으로 나왔던 트렌드가 아니라, 과거에 수열이 극한 단원의 사전짜리 문제로 나왔으면서, 그래도 종종, 현재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가장 최근 2021학년도 수능의 사전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바로 수열이 극한 단원에서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열칸에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보입니까?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된 함수. 사실 이게 등비수열이 하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주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게 이제 수특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수특교재 레벨 2에 있는 문제고, 수특교재 레벨 3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뭐 수능문제도 있는데,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 보면은 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극한.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풀 텐데, 요거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x의 n제곱, 뭐 또는 a의 n제곱, 이런 게 이제 극한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합니다. r의 n제곱의 극한을, 요런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 등비수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수렴발산 여부를 판정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r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뭐 방법이 교과서나 수능 특강 교재랑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냐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는 게 가장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때 쉬운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리해서 수렴발산을 따로 판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면 이때는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해요. 이때는 1로 수렴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진동해서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해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r의 n제곱이 아니라 이걸 역수를 취한 게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겠고, 그래서 x의 n제곱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위를 네 가지로 쪼개서 풀면은 최소한 이때까지 등장했던 수능 문제는 100%다풀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f(x)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fa, f합성함수 fa, f합성함수 fa. 자, 요것을 더한 게 4분의 9인 걸 구하는데,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fx를 결정해 보면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겁니다. 분자 분모를 x의 2n제곱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3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1분의 x분의 1 마이너스 x의 2n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데 그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남게 돼서 3x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3x분의 1이 됩니다. x가 1이면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마이너스 1이면은요, 마이너스 4분의 3.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fa 더하기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a의 범위가, 그러니까 fa니까 이 x의 범위가, a의 범위가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F 합성함수 FA는 뭡니까? 이게 FA가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인데 F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수 없습니다. B 탈락. A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여기 포함됐다. 그러면 여기는 3A분의 1이에요. 그렇죠, FA는. 그리고 요거를 대입하면은 이게 3A분의 1인데, 요게 지금 3A분의 1인데, 이때 A가, 절대값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3A분의 1은 무조건 2라고 마이너스 4입니다. 2라고 마이너스 4이면은 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F
x에서 x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a가 나오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a가 만약에 1이면, x가 1이면, a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또 fa가 마이너스 4분이니까 f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a가 1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안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답이고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범위를 쪼개는 거예요. 급수 문제가 아니에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r의 n제곱, x의 n제곱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범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각각을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가장 최근에 2021학년도 수능에 4등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12번, 13번을 풀 텐데,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를 할때이 문항을 풀면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아, 이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다. 그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능 특강은, 선생님이 좀 핵심 요약으로 좀 압축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어. 그런데 오늘은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문항을 잘 보면은, 자, 12번, 13번을 같이 볼 건데, 우선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는 13번을 먼저 풀 거예요. 13번 풀고 12번을 풀 텐데, 자, 이 문항 보면은 뭐 a 플러스 1, b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이걸 a, 요거를 b라고 놓고 보면은, a의 2n 플러스 1제곱, b의 n제곱, a의 2n제곱, b의 n 플러스 1제곱, 뭔가 이게 n 플러스 1, n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비슷한 문제예요. 자, 13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고 한번 봐보세요. 두 실수 AB가 1보다 큰데, 요게 A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는 이게 A의 N제곱, 3의 N제곱. 어쨌든 리미텐이 무한대로 갈때 1보다 큰 거는 이게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R의 N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자분모를 a의 n제곱이나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지금 a가 큰지 3이 큰지를 모르겠잖아.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3보다 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 분자분모를 a의 n제곱 나누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 플러스 1, 여기는 a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a가 되는 거를 알수 있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a가 3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그냥 1이죠, 1. 1은 a가 되는데 이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세 번째. a가 3보다 작으면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근데 이런 건 이제 암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a가 3보다 크면은 요 a 앞에 있는, a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1분의 a니까 a인 거예요. 3이 더 크면 3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3분의 1은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되죠. 왜?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a는 3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여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29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래도 뭐좀 있는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A가 3보다 크구나. 1보다도 큰데 3보다도 큽니다. 두 번째, 요거를 비교하는데, 이거는 뭐 해야 돼요? A가 큰지 B가 큰지를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대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

그러면 a n제곱 앞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면 됩니다. a분의 1이 a분의 9가 되면 되는데 있을 수가 없어. 두 번째, a하고 b가 똑같으면 이거는 an 플러스 1제곱, an제곱, an제곱, a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좌변은 1, 우변은 a분의 9가 되므로 a는 b는 9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a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세 번째.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 식의 좌변은 b가 되고요. 여기는 a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a, b가 9가 되는데 이거는 왜안 되느냐?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이 a 값이 3보다 크다고 나왔죠? 근데 b가 a보다 크니까 b도 3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개 곱하면 9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따라서 a하고 b는 전부 다 9이고요. 두개 더하면 18이 답이 되겠습니다.가 기출문제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레벨 3 마지막 문제고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방금 했던 원리를 아는 학생들은요, 암산도 가능합니다. 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뭐 이런 분자 분모 요 비교해서 중간 과정을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2n제곱, 2n제곱, n제곱, n제곱. 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절대값에. 아, 절대값 그냥 없애버릴까요? 이거 절대값 없애고요. 뿔마 10분의 13 어때요? 괜찮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식은 이렇게 해볼게요. a 더하기 4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 더하기 16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n제곱. 이렇게. 왜? n제곱, n제곱. a n제곱, b n제곱. 이렇게 만들려고. 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 더하기 16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n제곱 곱하기 a 더하기 1.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뿔마 10분의 13을 풀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할 거냐? 그렇죠. 이거랑 요것 중에서 어느 게더 큰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어느 게더 큰지.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16분의 1이 a 더하기 1보다 클 때에. 얼핏 보면 되게 난해해 보이지만 하나도 난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a제곱. 이거 넘기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a 플러스 마이너스 16분의 15가 0보다 크다인데 이거 인수분해 쉽게 되죠. 4분의 3, 4분의 5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a 마이너스 4분의 5, a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곱하면 16분의 15. 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요거 만족하는 범위는 a가 큰 것보다 크다, 4분의 5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범위인 거야. 사실은 요 범위지만 이 범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때는 뭐가 성립한다? 이것에 요게 요거보다 크니까 한마디로는 요거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a 더하기 4분의 1 분의 1이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뿔마 10분의 13이 되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역수를 취하면은 a 더하기 4분의 1은 뿔마 13분의 10이고요. 숫자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A는 뿔마 13분의 10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거는 52로 통분을 해야겠다. 그러면 뿔마 40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한 답을 구해봤더니 52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1a 플러스 16분의 1이 a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결과가 뭡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을 때이잖아. 근데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1. 여기는 a 플러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a 플러스 1이 불마 10분의 13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10분의 13 더하기 1, 아니 빼기 1, 마이너스 10분의 13 빼기 1 하면 되면은 그거는 10분의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0분의 23이 되면 됩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분의 3밖에 안 되네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요 식에 의해서 a는 네, 10분의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세 번, 총네 가지로 쪼개서 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군요. 미안해요. 요게 클 때, A가 클 때, B가 클 때, AB 같을 때. 자, 세 번째 쓰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같을 때. 그냥 A제곱 더하기 2분의 2다 16분의 1하고 A 플러스 1이 같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죠. 이 등호 성립할 때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랑 그 다음에 A가 4분의 5일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끝납니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전부 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케이스는 일단 바로 쓸게요.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자리에 4분의 5랑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불마 10분의 13이 되는 게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 4분의 5가 양수를 먼저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4분의 5를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5, 4분의 1이니까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 잠깐만 이거 4분의 통분할까? 4분의 13 여기는 4분의 6 더하기 4분의 10 해서 이 값이 10분의 13이 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답이에요, 이거. 이게 답입니다. 4분의 5.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 하면은 요거는 요 값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입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의 답이 되는 요 A 값은 4분의 5까지가 답이고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아까 했던 마이너스 52분의 53, 그리고 10분의 3, 그리고 4분의 5까지가 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반부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하죠. 실전에서 수능에 나오면 뭐 이런 부분 다듬어질까 생각을 하고 조금 그나마 쉽게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통분을 520분의 얼마로 해야 되거든요.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요거는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요 나머지를 520분의로 하면은 조금 낫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렇죠? 아, 이거는 복잡하네요. 여기는 분자를 50이 곱하니까 156이 되고요. 여기는 잠깐만요. 얼마니? 4니까 130을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130.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분자분모가 4로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130분의 6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이런 계산은 수능에 출제가 되면 분명히 다듬어지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런 간략한 테크닉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수열이 극한 급수 단원의 수능의 4점짜리 문제를 최근에 거의 빠짐없이 아니 거의란 말안 쓸게요. 100% 등장했던 그 주제를 공부를 했는데, 뭐, 실제 수능을 감히 예측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최근 4, 5년 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그런 주제면, 당연히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맞고, 그에 관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을 쌤이랑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7 약점 공략 디아의 김창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2차 곡선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2차 곡선 문항들 이번 시간 1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네, 강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풀어보지 않은 채로 막 오면은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다 끝나요. 미리 풀어봐야지 자신의 뭐 강점, 아 이런 부분 내가 좀 자신 있어. 근데 이런 문제들, 이런 유형이 나오면 내가 좀 약해. 이런 걸 미리 알고, 여러분 알고 강의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1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수능 문제고요. 현재 지금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쌍곡선 C라고 주어진 이 곡선에 주축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11번 문제는 쌍곡선의 정의, 그리고 뭐라고요? 이 문제는 정의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곡선의 기본적인 대칭성에 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쭉 이어졌는데 AP 대 PP 프라임의 B가 5대 6이에요. 5대 6이니까 여기를 5L이라 부른다면 여기가 6L인데 뭐라고요? PP 프라임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6L이면 이만큼의 길이가 3L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4L이 되는 거고요. 3대 4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PF의 길이는 1입니다. 그냥 1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주축의 길이가 문제예요. 주축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데 직선 AF는 쌍곡선 C의 한 점근선과 평행합니다. 누가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왜요? 이게 3대 4잖아요. 그쵸?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4입니다. 자, 이 문제도 곡선에 대한 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쌍곡선을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고 점근선은요. 점근선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A양수, B양수라 할게요. 그러면

이 곡선의 점근선 어떻게 돼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a분의 b가 3분의 4겠구나. 그래서 b는 얼마예요? 3분의 4a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b는 3분의 4a인데 우리는 이러한 쌍곡선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초점의 좌표를 c라 줬기 때문에 c제곱이라 쓰면 a제곱, b제곱은요. 9분의 16a제곱 더하면 9분의 25a제곱이니까 c의 제곱은 9분의 25a제곱이고 c는요. c는 3분의 5a예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5a.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3분의 10a예요. 이만큼은.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이 a가 얼마입니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 p점. 여기 이제 3l은 여기 살짝 지우고요. p점은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초점에서 쭉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PF'은, 여러분,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2a 더하기 1이에요, 얘가. 2a 더하기 1, 여기 1, 여기 3분의 10a입니다. 맞아요? 3분의 10a. 그러면, 혹시, 요 각을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5분의 3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A 값, 어디서요? 여기서. 지금 제가 색칠하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 볼게요. 코사인 법칙으로 2a 플러스 1의 제곱은 4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은 1 제곱 1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100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3분의 10a 곱하기 얼마라고요? 5분의 3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쓴 겁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어허, 그러면 1이랑 1 소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3, 3, 여기는 2. 그러면 4a제곱이 넘으면 9분의 64a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4a를 이항시켜주세요. 여기가 8a입니다. 양변 8로 나눠도 되고, 빨리 구하면 a는 얼마 나와요? 0 또는, 그렇지. 네, 8분의 9 나옵니다. 0 나올 리가 없죠. A 0 아니에요. 양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는 8분의 9니까, 아,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니까 이 A는 얼마겠다. 4분의 9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 찾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정의 이런 부분 이렇게 놓는 거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식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놓고 식을 써서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번이었고요. 이제 12번 봅니다. 조금은 수월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 읽어보세요. 쭉써 있고요. 초점이 FF'인데, 지금 49, 33이니까 빼면 16이에요. 아, 마이너스 4,0. 여긴요. 4,0. 이 원의 중심은 Y좌표가 3.
즉 0,3이고요. 0,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그렇다면 뭘 구하래요? PQ 그 다음에 FQ 이두 길이의 뭐라고요? 합의 최대값이에요. 우리는 Q가 어디의 점이에요? 그치? 타원. F와 F', F'과 F는 타원의 초점. 그러니까 Q, F' 더하기 Q, F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장축의 길이인 14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FQ는 여기 있어요. PQ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란색의 길이는 여기서 PQ는 뭐나 마찬가지라고요? F'Q랄까요? F'Q에서 뭘 빼야 돼요? F'P를 빼야 돼요. 맞죠? 그래.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PQ 더하기 FQ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F'Q에서 F'P를 빼고 FQ를 더하면 돼요. 그런데 요두 길이의 합이 어디요? 요만큼. 이 값과 이 값의 합이 14예요.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F'P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의 무슨 값이요? 최대값.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여러분 14라는 상수는 고정된 값이죠. 이게 그냥 값이에요. 딱 변하지 않는. 14에서 얼마를 빼면 최대가 돼요? 얘가 얼마 될 때? 최소가 될 때. 무슨 말이에요? 한 정점 마이너스 4,0으로부터 원 위에 이르는 점까지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얼마냐? 제일 짧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어디가 제일 짧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그어서 이 선분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뺄때요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하면 이게 제일 길어요.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4,0, 0,3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이게 5잖아요. 이 거리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반지름 2를 빼니까 제일 짧을 때는 얼마겠더라? 3이겠더라예요. 그럼 이 값의 최소값은 3이고요.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죠. 왜? 이 값이 3이 제일 작아요. 이 값이 3일 때 14에서 3을 빼면 11이고요. 이 값은 3보다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1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이 상황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그렇습니다. 1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12번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13번입니다. 여러분, 13번은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3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더 정리. Y축, X축, 원점.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직선을 L, Y는 FX랄까요? Y는 FX. 뭐, 1차예요. 1차
함수 또는

직선. 자, 그럴 때, 요점의 좌표가, A. 여기는 FA. 비, FB라고 하면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예요. 그러면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중점이죠. 여기를 C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점은 길이의 B가 1대1로 같잖아요. 그럼 직선은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레래요. 그러면 이 점은 1대1이라는 비율이 동일하게 요 선상, 축의 선상에서 여기도 1대1이 성립하고요. Y축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1대1이 성립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2분의 FA 더하기 FB. 그래서 이 값을 F에다 대입하면 이 값이랑 같아져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 A가 B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대1이에요. 그럼 여기에 X축과 평행한 뭐 X축이라 해도 되고요. X축에 평행한 선, 뭐 선이라 합시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마찬가지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 성립해요. 그 다음에 또 직선이 있는데 X축에 평행해요. 여기가 A고요. A가 B예요. A가 C고요. A가 D라 할까요? 2대 1대 1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내리면 2대 1대 1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게 요만큼의 길이가 4대 1이면 여기도 4대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도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길이가 L이고 2L이에요. 그러면 전체 길이는 4L이고 여기는 L이잖아요. 여긴 둘이 얘랑 얘랑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다면 그러면 1대 4면 1대 4고 1대 4가 성립합니다. 아시죠?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 이번 문제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조금 가려져 있는 듯 합니다. 자, 13번 문제 여러분들 쭉 보세요. 이 문제는 뭐가 없냐면 포물선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요. 포물선, 그 다음에 토점하고 준선이 있습니다. 근데 준선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 y-a제곱은 4px입니다. 그러면 이 초점의 F1이라는 초점은 P,A예요. P,A. 맞아요? F2라는 초점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러면 준선 얼마예요, 준선은? 여기니까 요만큼 같은 간격으로 요렇게 어딘가에 어딘가에 좀 휘었죠? 휘지 않게 예쁘게 한번 잘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포물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긴 요 포물선은 y제곱은 마이너스 4x니까 요 간격만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x는 1이 이 포물선의 준선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준선을 포물선을 같이 이렇게 상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포물선의 준선, 초록색 초록색 포물선의 준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F 프라임이 F1, F2의 길이가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식은 P,A에서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가 3이에요.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9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PQ가 1이래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3인데, 여기가 3인데, 요두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1이래요. P, Q, 얘가 1이라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럼 PQ가 1이면 PF1과 QF2의 길이의 합이 2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P는 어디의 점인데? 포물선의 점. Q는 어디의 점일까요? 포물선의 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이제 정의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습니다. Q에서 F2까지 이르는 거리는 Q에서 여기 X는 얼마에? 1에 내린 수선의 발. 이 거리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P는 X1, Y1, Q를 X2, Y2라 하자예요. 이렇게 쓰면 뭐가 보이냐면요. PQ의 길이가 1인 것도 나오지만 PF1은 요 길이에요. 여긴 마이너스 P고 이 점의 x좌표는 x1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P 더하기 Q에서 F2까지 이르는 길이는 Q에서 X는 1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X2예요. 이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X1과, 아니, Y1, Y2도 모르는데 X1과 X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길이가 3이었어요. 이만큼이. 그런데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서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이게 1이래요. 그럼 보세요. 재밌게 이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본다면 아니 지금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으로 본다면 3일 때요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F1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걸었을 때이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이 점의 x좌표가 P입니다. 그럼 여기서까지 된 길이는 네, P 플러스 1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3대 1이면 3대 1 돼야 돼요. 그럼 P에서 이렇게 내려서 옆으로 간다면 요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P점의 x좌표에서 Q점의 x좌표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x1-x2는 이 길이의 3분의 1배라고요. 왜? 3대 1이니까. 비율 관계로. 닮은 비.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P. P 플러스 1.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냥 P 플러스 1 할게요. 요게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힌트를 2번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왜요? X1 마이너스 X2가 보입니다. 우와! 그러면 X1 마이너스 X2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P 플러스 1이 보입니다. P 플러스 1이 보여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래요. 어머어머. 3분의 4에 P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P 플러스 1은 얼마예요? P 플러스 1은?

2분의 3인 것이고 결론이 P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아, 우리가 구하는 이 P 값은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P는 2분의 1이죠? 1번식으로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보세요. A 제곱은 9 마이너스 P가 2분의 1이면 4분의 9입니다. 36에서 9 빼니까 27이겠죠. 그래서 A 제곱은 4분의 27, P는 2분의 1. 그럼 P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P 제곱이죠. 어쨌든 A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은 A 제곱은 4분의 27이었고 P 제곱은요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아하, 4분의 28이니까 그렇죠. 7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이렇게 점으로 놓는 부분, 길이 관계를 가지고 점으로 놓고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기까지 13번이었고요. 이제 14번은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평행이동이었는데 조금 더 평행이동이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14번 문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조금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 C1이라는 이러한 폼을 써는 y 제곱은 4x예요. 정말 쉬워요. 이 f1이라는 이 점은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폼을 써 어떻게 된다고요? y-3의 제곱은 4p에 x-fp? 아하, 그럼 이 f2는요? 이 f2는 p 더하기 fp, 3이 됩니다. 참고로 이 곡선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C2라는 포물선의 준선은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FP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상수 A 값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F1과 AF2가 같대요. 여러분, 곡선과 곡선이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C1이라는 포물선 위의 점인 동시에 C2라는 포물선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따지면 A에서 F1까지 이르는 길이랑 A에서 여기 준선 X는 마이너스 1까지 쭉 내린 수선발까지 길이가 뭐라고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같으래요. 그럼 여기도 이 C2라는 포물선도 준선이 있겠죠. 그 준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요. 얘랑 겹쳐야 돼요. 겹쳐야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랑 다 같아야 되니까 준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P 더하기 FP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네, 요 값이 여기랑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이 둘의 길이가 같으면 이 길이와 여기서 준선 어디까지 내린 수세발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으려면 두 준선은 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p 더하기 fp는요. fx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a의 제곱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전개하면 P 제곱 더하기 EAP. P 있으니까 EA 마이너스 1에 P 마이너스 1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1은 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뭐라고 됐어요? P가 오직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걸 만족하면 P가 하나니까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고 판별식은 여긴요. EA 마이너스 1의 시고 마이너스 4배의 오우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식을 잘못 전개했습니다. 하나 안 썼죠? 자 보세요. P제곱 더하기 EAP 여기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1P 더하기 A제곱 있죠? A제곱 오 1은 0 정정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P가 오직 하나예요. 따라서 판별식은 2a-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소거시키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아 a는 얼마겠더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게 같은 포물선이어도 되고 포물선과 쌍곡선, 포물선과 타원,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나왔을 때 만나는 교점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점으로부터 이제 이 점에서 정의를 이용하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해졌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잘 보세요. 지금 포물선 쉬운 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y제곱은 8x예요. 그다음에 직선은요.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2x-4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가? 보통 여기 많이 쓰잖아요. F 왜? 이 포물선의 초점은 2,0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직선도 여기 지나가요. 그래서 A, B, C, D 여기를 제가 2라 할게요. 그냥 여기를 여기 요점을 2라 하고 만나는 교점 있죠? 여기 요점 여기 2라 하고 E, F 뭐 이렇게 합시다. 수선의 발 내리면 FG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때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요.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 y-2a의 제곱은 8배의 x-a예요. 즉, x축의 방향으로 이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 a만큼 평행이 한 겁니다. 그쵸? 근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지금 이 직선은 하필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해 보세요. 그럼 y-2a는 2배의 x-a-4. 그래서 y는 얼마 나와요? 2x-4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1, 2, a, 2a 이렇게 옮기면 직선에 있는 점이 다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 우연 아닙니다. 당연히 의도한 거죠. 1만큼, 2만큼, 3만큼, 6만큼, a만큼, ea만큼 기울기 얼마인데? 2잖아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자기 자신 위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빨간색 위에 있는 점이 이 빨간색 뭐라고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노란색 곡선, 포물선 위에 점으로

0: 옮겨져요.
1: 그런데 적기는 E와 A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E와 A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A만큼 E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노란색 곡선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인 A와 B로 옮겨져요. E가 A로, A가 B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자, 누가요? E와 A가 만나죠. 그러면 Y제곱은 8했으니까 두 배의 X-E 전체에 얼마는? 제곱은 8X예요. 아니요, 둘을 연립해보세요. 둘을 연립해요. 그러면 4배의 X-E의 제곱은 8X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죠? 6X 더하기 4는 0,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고요? 아, 여러분, A점은 3 플러스 루트 5, 콤마 2 더하기 2루트 5입니다. 2점은요, 3 마이너스 루트 5, 콤마 2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썼을 때, A씨, 뭘 구했어요? 지금 이렇게 썼을 때 구하는 값이 AC의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 더하기 빼기 AB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실제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AB의 길이랑 AE의 길이는 같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AE의 길이가 얼마예요? AE의 길이는? 빼면 2루트 5 제곱, 4루트 5 제곱이에요. 2루트 5 제곱하면 20이고요. 4루트 5 제곱하면 8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에요. 100이니까 10입니다. 루트 100이니까 10이에요. 뭐랑 같은 거예요? A, B의 길이와 같은 거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A, C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A, C의 길이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얘는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C의 길이는 여기서 2를 더하면 되니까 5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BD의 길이는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따지면 이게 A만큼 EA만큼이에요. 여기도 A만큼 EA만큼 이 간격이 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2,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X좌표에 찹니다. 2루트 5예요. 2루트 5. 여기는 4루트 5. 그럼 여기도 2루트 5. 요 높이는 4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AC의 길이에다가 2루트 5를 더하면 되니까 5 더하기 3루트 5가 됩니다. 이렇다면 2를 더하면 10 더하기 4루트 5이고요. 여기서 AB의 길이인 10을 뺀다. 그러니까 4루트 5가 네, 스몰 k입니다. 스몰 k라면 k의 제곱은 그렇죠. 네, 80이 되겠네요. 이해하세요? 잘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이 A만큼, EA만큼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즉, 그래서 노란색 위의 점을 평행이동하면 노란, 그러니까 빨간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평행이동하면 노란색 곡선 위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직선과 맞는 이두 점, 이 점을 평행이동하면 노란색 곡선 위에 점인 동시에 직선 위에 점인 E와 A를 평행이동하면 A와 B가 됩니다. 이거예요. 즉, E가 A로, A가 B로 평행이동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실을 파악하셨다면, 네, 문제를 잘 푸신 겁니다. 여기까지 15번이었고요. 한 문제만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 문제. 정말 대칭성의 기본인 문제였는데.

문제인데, 수능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뭔가 대칭성 그리고 닮음이 보여야 됩니다.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요. 직선 y는 c가 직선 af 프라임과 만나는 점을 b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직선이 뭐라고요? y는 c예요. 왜 f는 0,c니까 f 프라임은요. 0, 마이너스 c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 a는요. a,0이고 요 장축의 길이 얼마예요? 10입니다. 여러분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10이에요. 왜? 선생님 2a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초점이 y축 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축의 길이는 10인데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셨다면 눈에 금방 보입니다. 뭐라고요? AF'과 AF의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 10입니다. 왜요? 왜요? A는 타원의 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X축 위에 있죠.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AF와 AF'의 길이는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여길 봤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여기도 직각이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연장해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1대1이고요. 1대1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A에서 B까지 이르는 길이도 5가 됩니다. 이거 5예요, 여러분. 5. 여기도 5고요. 이것도 5예요. 왜? 5 더하기 5가 10이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BFA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이게 A잖아요. 요점 B와 F의 중점은 X좌표가 A가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런 게 기본인데 이걸 찾으셨다면 그다음 이제 설명할 부분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삼각형 BPF 프라임의 둘레의 길이 뭐고요? 삼각형 BPF 프라임의 둘레의 길이 뭐나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여기 BFA에 둘레 써볼게요 제가 표시로 BPF 프라임 그렇다면 BP 더하기 PF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 B예요. 그 다음에 BFA는요. PF 더하기 FA 더하기 AB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F 프라임 B 길이 얼마? 10이에요. 5니까 2 더하면 10이에요. 차니까 길이의 둘레 길이의 차죠. 차는 큰 데서 작은 걸뺀 거예요. 누가 큰지 모르니까 차는 4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 위에서 아래 거 빼자고 그러니까 소거되니까 BP, B에서 P까지 이르는 길이 BP 그 다음에 PF 프라임 마이너스 BF예요. 맞아요? BP는 요만큼이고요. 요만큼. PF 프라임은 여기에요. 여기서 BF를 뺀대요. BF. 자, 이 길이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조금 고민이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P라는 점 한번 보세요. PF 프라임이랑 PF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찬가지 10입니다. 그죠? 아니, 얘와 얘를 더하면 장축

수의 1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되게 재밌게도 BP, BF예요. 뭐라고요? PF 프라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P에서 BF를 빼요. 우와. 그럼 이건 뭐나 마찬가지일까? PF 프라임이고요. 여러분, BF가 길어요? BP가, BF가 더 길지. 길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를 빼면 요만큼 남아요. PF만 남아요. 부호가 반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PF라고요, 지금. 이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쓸수 있고요. P점은 여기서 위에 있기 때문에 P에서 F'까지의 길이가 P에서 F까지 길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게 사란 얘기입니다. 아니, PF'에서 PF를 뺀게 4인데 더하면 10이래요. 이 둘을 연립하면 그러면 PF'의 길이는 얼마예요? 7이고 PF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 더하면 10, 빼면 4. 맞는 거잖아요. 어떤 식?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둘을 연립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 그렇다면, 이 식에서는 PF가 3이에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 길이가 3. 여기가 얼마라고요? 7이요. 얼마겠습니까? 아니, 루트 40이잖아요. 2 루트 5 아닐까요? 아, 2 루트 5, 2 루트 10, 루트 10. 그러니까, 루트 10이에요. 두 길이의 합이, 지금 타원의 식 나왔습니까? 타원의 식 문제에서 주어졌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은 1.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10이고, 단축이니 몰라도, 우리는 25-a제곱 얼마다? c제곱이다. 알잖아요. 근데 이 c값이, c가 루트 10이에요. 왜? 7이고, 3이니까, 여기는 루트 40, 2루트 10. 그럼 루트 10, 루트 10. c는 루트 10. c제곱은 10이니까, a제곱은 15가 되고, c제곱은 10이에요. 맞아요? 문제에서 뭘 그래요? 삼각형 A, F, F'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 넓이 어떻게 구하세요? 이 넓이? 다 했으니까. 여기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얼마요? 2 루트 10. 이 길이는요. A잖아요. A. 루트 15. 그러니까 얼마 돼요? 루트. 150이죠. 맞습니까? 물론, 이게 C, 마이너스 C, EC. 여기는요, A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EC 곱하기 A니까 AC 해가지고 A와 C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요, 25 곱하기 6이죠. 5 루트 6으로 네,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이도 출제된 걸볼수 있고요. 이 문제, 아, 5, 5, 여기도 5구나. 그 다음에 이게 비율 관계가 1대 2가 될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둘레 길이의 차 관련한 문제.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와 또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차가 얼마일 때이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수능 특강에서 타원은 아니지만 쌍곡선 문제. 쌍곡선 단원, 레벨 3 가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 문항들, 물론 다 푸셨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풀어보시고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 4강부터 4, 5, 6은 평면 벡터입니다. 특별히 평면 벡터의 연산 그리고 내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출문항들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문항

0: 걱정들 미리 풀고 강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진웅입니다. 오늘은 1등급 지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남아있는 강원권과 영남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영남권에 시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영남권은 중요한 지역들의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강원권의 지도 살펴보고 키워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영남권의 지도 살펴보고 키워드 문제 풀어보면서 1등급 지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권입니다. 자,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몇 개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여기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기억나시죠?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 강원의 북서쪽 구석은 철원, 그리고 북부의 다섯 개 지역 중에 가운데는 국토 정중앙인 양구, 그리고 쏙 들어가 있는 여기는 춘천, 동서로 길쭉하면서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 그리고 남서쪽 구석은 원주, 그리고 동서로 길쭉하면서 충북, 경북과 맞닿아 있는 영월,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했듯이 시 몇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명의 유래 지역들은 다 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강원도니까 강릉, 원주, 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춘천도 시겠죠. 그리고 요 일대, 요 강원의 남동부 지역은 과거부터 광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다 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동쪽 다 시입니다. 광업 발달한 지역들. 그리고 속초, 면적은 굉장히 좁지만 과거에 이제 북한의 실향민들이 모여들면서 아바이 마을이 생겨났거든요. 아바이 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인구가 꽤나 늘어났고 청초호와 영랑호를 중심으로 항구가 발달하면서 어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속초도 시입니다. 요 지역들 빼고는 다 군입니다. 참고로 요 해안 쪽에 있는 지역이 영동지방, 안쪽이 영서지방이잖아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애매한 지역이 태백입니다. 태백도 영동지방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척이랑 태백이 옛날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백이 분리되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태백도 영동지방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원주 중심으로 이쪽은 경기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 아래쪽에는 충북 위치합니다. 충북, 그러니까 원주가 경기와 충북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음, 영월 기준으로 이쪽은 충북, 충북이 약간 이렇게 크루아상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경북입니다. 이렇게 충북, 경북과 맞닿아 있다. 자, 그럼 각 지역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원주입니다. 인구 36만 정도, 강원 인구 1위 도시. 그리고 여기 연세대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KTX 경강선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KTX는 원주 지나서 횡성, 평창, 강릉까지 가고 이쪽에도 동해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원주, 횡성, 평창, 강릉 다 KTX가 정차하는 곳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

강원 도청 있는 곳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춘천이죠. 춘천. 춘천. 그리고 강원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요. 요렇게 춘천을 지나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춘천 지나갑니다. 춘천 지나서 인제 지나서 양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완전히 다 뚫리기 전에 서울에서 춘천까지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양양까지 연장이 됩니다.

아시죠? 어디에? 광화문의 정동쪽. 우리 지난 시간에 광화문의 정남쪽, 정남진은 장흥에 있고요. 정동진은 강릉. 강릉에 강동면 정동진 리에 있습니다. 강릉이 인구 21만 정도. 다음 초당 순두부 커피 이런 것들 몇번 나왔던 적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었지만 일부 경기, 특히나 빙상 관련된 경기는 강릉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그리고 KTX 경강선, 아까 얘기했듯이 원주 횡성지나 평창 강릉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동해. 동해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입니다. 얘기했듯이 요 강원의 남동쪽 지역은 광업이 발달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로 승격할 타. 그리고 뭐 제조업 출하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시멘트 공업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액이 꽤나 있는 곳입니다. 동해 그리고 KTX 동해선이 정차하는 곳이기도 하고 추암이라는 곳이 일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탈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해 묵호항입니다. 묵호항, 울릉도 가는 배를 탈수 있는 곳. 다음, 설악산 국립공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도내 1위예요. 얘기했듯이 면적은 굉장히 좁지만 인구가 8만 정도 됩니다. 속초입니다. 속초. 그래서 설악산이 요 일대에 걸쳐 있거든요. 고성, 인제, 속초, 양양 여기에 다 걸쳐 있는데 설악산이 그중에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속초입니다. 케이블카도 여기서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랑호와 청초라는 석호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실향민들 아바이 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바이 마을. 다음 홍천 전국의 모든 시군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고 연교차 큰 곳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 해양 레일바이크가 있는 곳이고, 특히나 환선굴 중심으로 많은 석회동굴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대이리 동굴지대에 엄청나게 많은 석회동굴이 분포하고 있죠. 바로 삼척이라는 곳이고, 삼척 인구는 6만 정도 씁니다. 그리고 석회암 중심으로 강원도 내에서 광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척입니다. 삼척. 다음, 횡성. 횡성은 한우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 한우가 출제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공항이 횡성에 있는데 이 주된 건물은 횡성에 있고 활주로 쪽이 이제 원주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원주공항이 있다. 그리고 횡성역, 둔내역 두 군데 KTX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암돼지 5대살 네 철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었죠? 5대살이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천, 철원, 김포 정도만 좀 기억해 두자. 그리고 용암돼지는 철원에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었죠? 철원과 연천, 포천 일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이죠. 평창. 평창. 평창. 그리고 대관령도 평창에 포함이 됩니다. 고랭지 채소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곳이고 밭면적이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논면적은 철원이 제일 넓어요. 논면적 최대. 강원에서 논면적 최대. 강원 논면적 최대. 강원. 다음 석탄박물관 있습니다. 태백시죠. 태백시. 현재 인구가 4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 탄광이 엄청나게 번성했을 때는 인구가 10만 넘어갔었습니다.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산 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고 해발고도가 높아서 서늘하기 때문에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여름에 전지훈련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죠. 낙동강은 황지연못. 황지연못. 그리고 한강은 검룡소에서 발원합니다. 검룡소. 검룡소. 다음,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영화. 왕을 사랑한 남자? 아니지.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배경이 되었던 영월입니다. 영월. 그래서 단종 유배지였던 곳이죠. 거기 영화 보면 단종이 나오는데, 단종의 능인 장릉이 있습니다. 장릉.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청령포입니다. 청령포. 역시나 조선 왕릉이어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여기 한반도 지형이 있는데 심지어 요 영월군의 면 이름이 한반도 면이거든요. 가미공유하천이 이렇게 침식해 가면서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한반도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석회동굴인 고시굴. 요게 6월 모의 평가에 나왔었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죠. 고시골 석회동굴입니다. 고시골 석회동굴. 다음 정선 오일장 정선 아리랑 정선 정선 당연히 정선이겠죠. 리조트 조성되어 있고요. 이 정선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에 탄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탄광의 폐선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 만들어 놓았죠. 사실 레일바이크는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폐선로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탄광의 폐선로 이용한 대표적인 데가 바로 정선이에요. 그 다음에 내린천 있습니다. 빙어 축제도 열리고 래프팅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제 있는 대암산 용늪. 여기가 람사르 1호 습지이고 또 군부대가 있어서 성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최북단, 가장 북쪽에 있는 여기죠. 고성군이고 이 고성군의 일부는 북한에 포함됩니다. 일부만 남한, 일부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최북단이 바로 고성입니다. 여기에 통일 전망대가 있죠. 그래서 고성 통일 전망대, 남한의 최북단. 다음 서울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공항 있습니다. 청양무 할때 양이 양양이죠. 인구는 2만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옛날 수준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개통되었지만 인구 유입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음 화천군.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산천어 축제. 그 다음에 855와 화천댐이 있는데 요 화천댐을 건설하면서 댐 만들면 뒤쪽에 호수 만들어지잖아요. 그 호수가 바로 855호입니다. 오랑캐를 물리쳤던 과거에 6.25 전쟁 때 중공군과 큰 전투가 있던 곳이어서 오랑캐를 물리쳤던 곳이란 뜻으로 855호라고 만들어 놓았고요. 이 북한강에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평화의 댐도 있는데 얘는 뭐 다른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이 금강산 다시요. 이 북한강 상류 쪽에다가 임남댐이라고 댐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댐을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면 물이 남한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수공, 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댐이 바로 평화의 댐입니다. 화천군. 그다음에 화천댐은 수력 발전하죠. 이것도 6월 모의평가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던 내용입니다. 수력 발전합니다. 화천군. 다음 배꼽 축제 국토 정중앙. 네. 양구죠. 양구. 양구. 화천 양구다. 군부대에 있어서 성비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펀치보리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침식 분지가 바로 양구에 있습니다. 침식 분지. 자, 여기까지 강원의 다양한 지역부터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자, 스텝 2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와는 역시 스텝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에 해당하는 곳은 시. 예, 시는 태백이죠. 석탄박물관 있는 곳들은 다 시입니다. 문경, 태백, 보령 다 시예요. 그리고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입니다. 다음 영동지방에 해당하지 않는 곳. 영동지방은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백까지 영동지방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삼척 영동지방, 태백도 영동지방, 남한의 최북단인 고성도 영동지방, 홍천은 영서지방에 해당합니다. 다음 해안에 위치하지 않는 곳. 강릉 당연히 해안이고요. 삼척도 해안입니다. 동해도 해안입니다. 정선은 해안이 아니죠. 강릉을 평, 정한, 태, 삼이 이렇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강릉과 삼척은 해안이지만 나머지는 다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선은 해안에 위치하지 않는 내륙 지역입니다. 다음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 예, 태백, 보령, 문경이니까 태백밖에 없죠. 태백. 다음 설악산 국립공원이 위치하지 않는 곳. 자, 아까 여기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고성, 인제, 양양, 속초. 여기 이렇게 걸쳐서 설악산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성, 인제, 속초, 양양. 그러니까 속초 있고요. 인제도 있고 양양도 있지만 원주에는 없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 자, 원주에서 횡성지나 평창지나 강릉까지 간다 그랬어요. 정선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자, 접경지역은 북한과 경계,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는 지역만 접경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는 지역들 철원, 화천, 고성은 맞지만 홍천은

대표적으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지 않지만 접경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뭐 거기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접경 지역은 군사분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다음, 경상북도와 행정구역 경계가 접하고 있지 않은 곳. 얘기했었죠? 영월이 충북과 경북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영월 접합니다. 영월보다 동쪽에 있는 태백, 삼척 다 접하겠죠? 하지만 횡성은 경상북도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곳, 남한의 최북단인 고성이 당연히 강원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하겠죠. 국제공항은 양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원권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영남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자, 영남권 굉장히 많은 시, 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포경 울부 고통스러워 제거하자. 고통을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포경 울부 고통 제거. 남해에서 사진을 찍어요. 남해 사진. 그리고 거함산에서 합의했습니다. 거함산 합의. 그리고 문상을 갔어요. 어디로? 김천 구미역으로. 문상 김천 구미. 이렇게 되고, 울진과 영덕은 되게 유명한 지역들이죠. 대게가 되게 유명한 지역들. BYC. 봉화, 영양, 청송. BYC 되고, 대구 위성도시인 경산. 그리고 칠곡은 구미와 대구 사이에 껴있어서 두 도시의 영향을 모두 받는 곳입니다. 칠곡 군이지만 구미와 대구 영향받아서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위에 안동, 경북 도청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예천과 안동에 걸쳐서 경북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은 남한의 최소호지, 마늘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자, 다음 여기 경북, 우리 지난번에 충북할 때도 얘기했었죠? 영주는 단양과 중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령. 문경은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김천은 영동과 추풍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음. 자, 시와 군을 좀 구분해 볼 건데요. 당연히 포항과 경주시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포항, 경주. 그리고 석탄박물관이 있었던 문경도 시죠. 다음, 경상도, 도명의 유래가 되었던 곳은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주도 시입니다. 상주시. 다음, 군이 전자조립공업 발달했으니까 시겠죠. 결국, 김천, 안동, 영천, 경산, 요런 지역들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 지역들인데, 경산 같은 경우는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 아,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천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철도의 요지인 곳들은 거의 다 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김천, 그래서 시고, 요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의 철도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영주도 시입니다. 영주가 의외로 시인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김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천 정도. 김천은 시다. 경산도 시입니다. 다음, 이 경남 쪽은 일단 해안 쪽에 붙어 있는 요 지역들은 다 시입니다. 통영까지 다 시예요. 그리고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양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시와 광역시. 그리고 김해, 양산은 당연히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니까 시일 것이고, 밀양이 촐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데 시입니다. 도농통합시거든요. 과거에 촐락 지역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촐락 특색이 뚜렷하긴 한데 시입니다. 옛날에 역시나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밀양 시입니다. 밀양시. 그다음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할때 사천 공항 있잖아요. 아, 공항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인가 보구나. 사천시입니다. 진주도 시입니다. 그래서 남해는 군이고요. 이거 사진이 시입니다. 사진시. 전반적으로 울산, 부산에 붙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쪽 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 거제 이런 데는 시고, 사진 그리고 밀양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과 밀양 정도. 자, 그럼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키워드. 자, 먼저 영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 부산항과

부산 국제공항이 있는 곳, 기내 국제공항이죠? 부산입니다. 부산 인구 330만 정도. 그래서 서울이 930만, 부산이 330만 정도, 그리고 경남도 33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300만, 대구가 230만 정도. 삼삼하게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인구 2위 도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있어요. 기장군에. 다음, 섬유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물론, 출하액 기준으로 1등은 자동차입니다. 1등은 자동차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섬유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약재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령시, 아직도 명맥 남아있고요. 인구 4위 도시입니다. 극서지 중 하나여서 최 난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최하늘에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북서풍이 차단이 되기도 하고, 열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겨울철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영상이에요. 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죠. 자동차 산업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조선입니다. 조선. 그 다음에 정유소가 두 군데나 입지하고 있어서 정유 출하액에서 압도적인 1등 기록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인구 110만 정도. 110만. 그리고 부산과 광역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1인당 GDP, 1인당 GP가 아니고요. GDP 1위죠. 울산 1인당 GDP 1위. 다음, 경남도청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유일한 특례시죠. 바로 창원이고, 창원. 창원은 기계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방산산업, 방위산업, 그러니까 이 군수산업, 무기 같은 거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군 기지가 있어서 군의 항해서 벚꽃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가 군항제입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 원래 진해 군항제였는데 진해가 창원에 통합되게 되면서 군항제가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여기까지 인구 100만. 수도권 이외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다음, 부산의 위성도시 장유와 유라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가야 유적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김해. 그래서 영남권에서 인구 50만 넘어가는 도시, 김해, 창원, 울산, 대구, 부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 김해도 인구 50만 넘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인구 49만, 경북 인구 1위의 포항인데요. 포항. 포항 얘기할 때 제가 항상 5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49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50만 넘어가는 도시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50만 넘어가는 곳, 50만에서 100만 사이는 김해밖에 없어요. 포항은 49만 정도. 자, 포스코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영일만과 울산만은 직선기선 적용되죠? 직선기선. 그리고 여기가 호미곶입니다. 호미곶. 이렇게. 상생해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 호랑이를 잘 집어넣어 보면 호랑이 꼬랑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호랑이 꼬랑지에서 호미곶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미곶의 위치를 몰라서 지난 수능에서 1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들 많았습니다. 호미곶 여기 있습니다. 호미곶. 다음, KTX 포항역. KTX 정차하고요. 포항 경주공항이 있는데 포항에만 있습니다. 포항 바로 밑에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 공항에 내리면 경주도 쉽게 갈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지. 경주에는 행정구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북 인구 1위. 다음, 전자와 섬유공업 중심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다소 침체되고 있다. 워낙에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적했던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 남부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구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자공업 구미. 구미 인구 40만 정도. 그래서 삼성과 LG 협력 업체가 굉장히 다수 입주하고 있고요. 삼성과 LG전자 공장도 여기 있습니다. 구미 전자와 섬유공업 발달한 곳이다. 구미 인구는 40만 정도. 제조업 출하액은 구미가 더 많죠. 전자가 워낙에 부가가치가 큰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음. 부산의 위성도시면서 세계유산인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 한국의 산사 세계 문화유산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통도사도 포함이 됩니다. 정멸보궁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양산 인구 35만 정도. 부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 부산의 김양. 자, 다음 혁신도시 조성된 곳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는 남강 유동축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항공 우주산업 발달한 곳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진주입니다. 진주 항공 우주산업. 그래서 사천과 진주에 걸쳐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사천과 진주에 최근에 항공 우주산업 발달하고 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철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죠. 국내 최대 대추 생산지 중에 하나고요. 경산입니다. 경산, 대구와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대구 지하철이, 대구 전철이 경산까지 갑니다.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두국사 석굴암 그리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 첨성대, 대릉원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되죠. 경주입니다. 경주. 그리고 경주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경주. 요 해안 쪽으로 가면은 해수욕장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주상절리도 볼수 있어요. 주상절리. 경주도 주상절리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남의 주상절리 원자력 발전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선업 중심의 항구 도시 조선하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거제죠. 거제 인구 23만 정도. 거제 성비 굉장히 높습니다. 거가대교로 부산과 연결되었죠. 이렇게 부산과 거가대교. 그리고 성비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경북도청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청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이죠. 안동. 그래서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경주의 양동마을과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어 있고요. 도산서원은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문화 중심지였고, 과거부터 이제 행정과 교육, 유교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시인 곳입니다. 안동시. 그리고 이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혁신도시. KTX 김천 구미역이 있습니다. 역시나 김천에 있는데 구미까지 갈수 있다. 괄호 열고 구미를 붙여놓았습니다. 추풍령으로 충북 영동과 연결되어 있는 김천입니다. 김천, 교통의 중심지인 곳이기 때문에 김천시입니다. 김천시 자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두.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삼군 수영 통제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통영이죠. 통영. 아니, 삼군, 아, 삼도, 삼도 수군 통제영. 삼도 수군 통제영.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영입니다. 통영. 삼도 수군 통제영.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고, 이 케이블카 타고 미륵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아, 이게 다도해구나. 정말 섬이 엠보인처럼 올록볼록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통영, 다음 칠곡 얘기했듯이 대구의 위성도시인데 대구와 구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와 대구의 영향을 모두 받는 곳이에요. 이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가 열렸던 곳이고, 아, 낙동강 전투가 있던 곳이고 열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낙동강 평화축제와 호국평화 기념관 이런 것들이 칠곡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어쨌든 대구와 구미 영향을 모두 받는 곳이다. 굉장히 도시화가 된 지역인데 촐락의 특색이 아직 남아있고 군입니다. 인구는 10만 정도. 다음 항공 우주산업 발달한 곳이고요. 진주와 더불어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얼마 전에 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는 곳이죠. 국내 공항이 있는 사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 사천. 다음 밀양. 밀양은 신대. 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고령 농촌 도시입니다. 시지만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그래도 인구는 10만 넘어갑니다. 다음, 영천.

라면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말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얘도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지여서 영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 시입니다. 시. 다음 세계 유산 지정되어 있는 부석사 있는 곳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많이 들어보셨죠? 배울림 기둥. 그 다음에 사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영주라는 곳이고, 철도교통의 중심지여서 영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단양과 연결되어 있죠? 중령으로. 단양과 중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령. 다음, 우리나라 곶감의 최대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구가 되게 많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경부선 철도가 김천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상도 지명이 유래가 될 정도로 인구가 많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주입니다. 경상도의 앞글자 따서 이름 지었죠. 성주와, 그러니까 경주와 상주 앞글자 따서 곶감 최대 생산지고 경부선 소외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다음 문경세제 있는 곳입니다. 석탄 박물관 태백 보령 문경에 있죠. 태백 보령 문경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 그래서 석탄 박물관 있는 곳들은 다 시라고 얘기했었죠. 문경도 시입니다. 그리고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었고요. 다음 오미자가 또 유명한 문경의 특산품이고요. 사과로도 유명합니다. 사과. 이렇게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거 유명한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하면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북은 과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문경, 사과, 문경세제. 다음 함안은 수박 유명한 곳이고요.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있는 곳입니다. 거창하면 사과와 딸기 유명하고 침식분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다음 우포늪으로 정말 유명한 여기는 창녕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창녕 굉장히 출제 빈도도 높은 곳이고요. 창녕, 우포늪이 있고 여기도 가야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가야 고분군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야 고분군만 딱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와 함께 가야 고분군을 출제할 수 있는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과 가야 고분군을 같이 묶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함안 같은 경우에는 가야 고분군이 있긴 하지만 함안은 사실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곳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안은 가야 고분군이 있구나 한번 읽어만 두시고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이랑 같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다. 다음 경북도청 신도시 아까 얘기했었죠. 안동과 예천 일대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가 크게 변함이 없었던 안동과는 달리 예천 인구가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 출신의 양궁 선수가 굉장히 많아서 양궁 전문 체육센터가 있고요. 회룡포 물놀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미꽁리화천입니다. 지리학과에서 정말 많이 답사가는 곳인데 가미꽁리화천이 산지 사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흘러가잖아요. 물이 돌아나가는 마을. 그래서 회룡포라고 얘기합니다. 회룡포. 다음, 와, 공룡이다! 공룡 발자국 발견하고 고성을 질렀다. 공룡 박물관이 있는 고성.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룡이죠. 그리고 상조감 군립공원입니다. 군에서 지정해 놓은 공원이에요. 군립공원. 그리고 여기도 가야 고분군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하면 중요한 키워드, 공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야 고분군까지 알아두자. 다 마늘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마늘하면 다장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과자나 무슨 라면이나 햄 같은 거 보면은 의성 마늘햄, 의성 마늘 첨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본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로 유명한 의성입니다. 인구 5만 정도.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 최상위권. 그리고 대표적인 소지. 남한에서 연간 수량 가장 적은 곳이 의성입니다. 다음, 원자력 발전소 있는 곳이면서 풍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영덕과 더불어서 대계가 되게 유명한 울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석회동굴인 석유굴이 있습니다. 위에가 삼척 영월이 있잖아요. 그 석회암이 울진일 때까지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이 용축되어서 만들어진 석회동굴이 울진에도 있습니다. 울진에 석회동굴이 있다. 다음, 참에 유명한 성주.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물론, 이 내용을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었어요. 어쨌든, 참에, 사과, 이런 과실 생산이 경북 지역이 많다.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좀 특이한데요. 세종대왕의 왕자들의 탯줄을 보관하는 세종대왕자 태실이 또 성주에 있습니다.

하면 소싸움 유명하고요. 청도 반시감이라고 해서 이 씨가 없는 감입니다. 특이하게 이 청도 반시감을 다른 지역에 심으면은 거기선 또 씨가 있는 감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청도 반시감. 다음 독일말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천 다랭이 농도 굉장히 유명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분들이 독일로 파견을 갑니다. 파독 광부 또는 파독 간호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정착지를 마련해 준 곳이 바로 남해예요. 남해. 남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예, 독일과 관련된 뭐 소세지, 맥주 같은 것들 많이 판매하고요. 이 집들도 굉장히 독일풍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랭이 논, 해안 쪽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논이에요. 죽방념 멸치도 또 남해 중요한 키워드인데 죽방념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조류와 함께 멸치가 들어왔다가 물은 빠져나가지만 멸치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상처가 별로 나지 않고 굉장히 싱싱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합천군. 합천군. 해인사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는 팔만 대장경이 장경판 전에 보관되어 있는데 요 장경판 전이 세계 자연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야 고분군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는 영상 테마파크가 있는데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도 이용되는 곳입니다. 어쨌든 장경판전,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다음,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남과 경계를 맞닿아 있습니다. 화개장터가 있는 곳이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녹차가 생산되는 하동입니다. 하동. 그리고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이죠. 얘기했듯이 하동, 함양, 산청, 경남, 그리고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여기에 지리산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함양, 산청, 다음 울진과 함께 대게로 유명한 영덕, 그리고 산청은 한방 특화지구이고요. 지리산이 있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연강 수량이 꽤 많아서 기후파트에서 종종 출제가 되곤 합니다. 다음 고령군. 자, 가야 문화유산 있고요. 가야 고분군이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고령. 나머지 지역들은 키워드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봉화군은 은어축제, 의령은 뭐 정암루, 한우살, 청송은 청송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사과도 많이 생산됩니다. 영양은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고추산업 특구인데요. 요 봉화 청송 영양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BYC죠.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산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BYC 대표적인 촌락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나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 제외하고 울릉군은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 15,000명. 영양군 고추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울릉군. 울릉군에는 독도도 포함이 됩니다. 울릉군은 칼데라 분지, 이중화산, 성인봉 있고요. 공항 건설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 울릉군 정리해봤습니다. 자, 스텝 2는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와는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 해당하는 곳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상주, 김천, 고성, 밀양이 나와 있는데 상주,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따서 경상도라고 지었다고 얘기했었죠. 지명의 유래가 되었던 곳은 시입니다. 김천, 철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경부 선철도가 지나가요. 이런 교통의 중심지도 시라고 얘기했었죠. 김천. 다음, 밀양. 과거에 여기도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성은 군입니다. 그래서 상조감이 군립공원이다 얘기했었죠. 고성이 군이니까 군립공원이겠지. 반면 시에 해당하는 곳, 시. 자, 하동은 군입니다. 울진도 군이죠. 창녕도 군이고, 자, 사진, 사천과 진주. 사진, 사천, 진주는 시다.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할때 남해는 군, 그리고 사천과 진주는 시입니다. 우주항공산업 발달하고 있고 우주항공 3단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공항도 있고요. 아, 공항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곳인가 보구나.

다음,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곳. 자, 밀양은 경남입니다. 그쵸? 창원은 경남의 인구 1위 도시. 그리고 함양도 경남이고, 거암산 합의할 때 성주가 유일하게 경북에 해당합니다. 거암산 합의할 때 함양, 여기는 또 지리산이 있죠. 지리산. 다음, 울산 광역시와 접하지 않는 곳으로 잠깐 지도 볼까요? 울산 광역시. 자, 울산 광역시가 굉장히 많은 곳과 접하고 있거든요. 위로는 경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와 울산의 여기 경계 지역에 자동차 산업 발달했다라고 얘기했었죠. 부산과도 붙어 있고, 그리고 양산과도 붙어 있습니다. 양산, 그리고 밀양이랑도 붙어 있고, 청도랑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로는 경주, 아래로는 부산과 양산 붙어 있고, 밀양도 연결되어 있다. 여기 삼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울산, 양산, 부산.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자, 울산과 접하지 않는 곳, 부산 접해 있습니다. 경주 북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북쪽에 경주가 있죠. 그다음 양산 역시 접해 있습니다. 삼산, 울산, 양산, 부산이 다 경계를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산은 대구 동쪽에 붙어 있죠. 따라서 울산 광역시와는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륙에 위치한 곳. 자, 포항, 당연히 제철공업 발달했으니까 철광석과 역청탄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형 공업, 당연히 해안에 있겠죠. 울산, 정유와 석유화학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정유,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형 공업입니다. 원유 수입해 와서 그걸로 이제 처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안에 있겠죠. 창원도 대표적인 해안에 발달해 있는 도시이고, 창원은 군항제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군항제, 군의 항구, 여기 해군 기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해군 기지니까, 아, 해안에 있겠구나. 진주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남해, 사, 진 이어서 남해와 사천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 진주는 내륙에 있습니다. 다음, KTX 정차역에 위치하지 않는 곳. 자, 진주 혁신도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KTX 정차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문경. 최근에 KTX가 정차하기 시작했어요. 문경. 다음, 김천. 김천도 KTX 정차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고 경부선 철도도 지나간다 그랬죠? KTX도 정차해요. 워낙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도로공사가 여기 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할 때 도로공사가 김천으로 갔어요. 거제는 KTX가 정차하기 어렵겠죠. 거제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다음 7번. 세계유산이 없는 곳. 자, 안동. 대표적으로 하회마을이 경주의 양동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도산서원도 있고. 다음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는 팔만대장경 장경판 전이 있죠. 그리고 가야 고분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하면 뭐 워낙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곳이죠.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경주 역사유적지구. 반면 울산에는, 울진에는 아직도 세계문화유산이 없습니다. 최근에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게 수능 완성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충청권, 호남권과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아닌 곳은? 자, 일단, 문경. 문경은, 저기, 어디야? 그,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문경.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호남권과 경계 이루고 있겠죠. 다음, 김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북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충북, 전북, 경남과 접하는 곳이에요. 반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호남권과 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 이루는 지역이 아닌 곳은 성주가 되겠죠. 다음. 경남에서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일단 고성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종암이 해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고성은 해안에 있어. 바다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동도 경남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창원도 군항제에 열리는 진해 포함해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반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대표적인 침식 분지의 사례로 거창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륙에 침식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창은 바다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남이 있을 때 이쪽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인데, 거함산 합이라고 얘기했었죠. 거함산 합이 그중에 거창이 굉장히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함산 합이 할때 거창. 다음, 광역전철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은 최근에 이 교통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교통수단의 입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구미. 요거 제가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작년에 여기에 구미를 넣었다가 제가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구미의 광역전철역이 얼마 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를 당시에 정답으로 했다가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구미에 대구와 함께 대경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경선. 그래서 대구에서 칠곡지나 구미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칠곡이 구미랑 대구 사이에 있거든요. 대구.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됩니다. 칠곡지나 구미까지. 그래서 구미 광역전철역이 위치합니다. 울산, 얘도 얼마 전에 부산과 광역전철역이 연결되면서, 광역전철이 연결되면서 태화강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치합니다. XX. 다음, 경산, 대구 동쪽에 위치합니다. 여기 경산 있거든요, 경산. 경산도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광역전철역 대구와 연결되겠죠. 경산도 있어요. 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 49만에 경북의 인구 1위 도시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광역전철역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옳은 거, 위치하지 않는 곳은 포항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남권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 호남권, 오늘 강원권과 영남권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역 지리, 그중에서도 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도와 함께 출제되는 문항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모와 7월 학평, 이 모의고사 보세요. 전체 문항의 절반 이상이 지도와 함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학습은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들의 다양한 키워드들을 들어봤다면, 한 번쯤 읽어봤다면, 또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정답 맞출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등급 지도자료로 이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이 내용들 꾸준히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 때, 또 꾸준히 복습할 때 옆에 두고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문제 풀면서 지역지리 관련된 문항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여기에다가 쭉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각 지역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하나에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시험장에 가져가서 쭉 한번 훑어보거나 또는 수능 전날에 쭉 한번 훑어보시면 지역 지리 관련된 문항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등급 지도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료 살펴볼 겁니다. 기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주제들의 다양한 자료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6회에 있는 두 번째 시간으로 14번부터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수문항 체크해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풀 네 문제가 14, 15번, 17번, 19번 네 문제나 있으니까 함께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우리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단면 구조와 관련된 문제.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조금 달랐던 점이 있거든요. 자, 그 문제,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 가에는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에다가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요 X는 좌우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여기에 어떠한 단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액틴 필라멘트만 이렇게 관찰된다 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의 단면일 것이냐면 아이대의 단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잘랐을 때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H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액틴하고 마이오신 같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A대 중에서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조건을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요 표가 주어져 있는데 두 시점 T1과 T2일 때 각 시점에 M선으로부터,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M선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에서 볼 때는요, 여기를 G1, 뭐 G2 이렇게 해가지고 G1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었는데, 이번에는 M선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M선을 기준으로 수축과 이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또 어느 조건이 나와 있냐면, X의 길이, 즉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T1일 때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더 긴다라는 것은 T1에서 T2로 가면서 수축이 일어난 것이야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지점, 이 거리가 L1, L2, L3인 세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T1일 때 여기 디귿이 관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이 관찰이 된다 라는 것은 M선으로부터 L1, L2, L3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에 단면이 이렇게 관찰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리가 L1, L2, L3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요 세 가지 단면을 한번 다 표시를 해보는 거죠. 여기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이 이제 단면으로 관찰될 것이고, 여기는 액틴만 보일 것이고, 여기는 마이오신만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M선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요 M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T1에서 T2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 Z선이 가까워지는 거죠. M선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단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단면은 우선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H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이 니은의 단면을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수축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니은으로 그대로, 조금만 오게 된다면 니은 그대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 액틴이 들어오게 되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으로, 즉 디귿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니은에서 니은이 될 수도 있고 니은에서 디귿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잘랐을 때는 지금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 디귿의 단면이었을 텐데, 얘가 아무리 수축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부분을 잘랐을 땐 기역이라는 단면이 나타나게 될 거인데, 근데 얘를 이제 수축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기역으로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T1일 때 이제 디귿이었던 부분은 디귿, T2일 때도 디귿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B는 디귿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C가 B로 이렇게 변했다, 즉 디귿으로 변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으로 변했다 라는 것은 요 니은인 단면인 부분이 디귿으로 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 나머지 이 A는 기역이 되면서 T1일 때 기역, T2일 때도 기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선을 그어 놨었는데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지 않았던 부분 여기가 L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디귿인 부분 이 거리만큼이 L2 그 다음 나머지 L3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A는 기억이다라고 했으니까 A는 기억,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X에서 단면이 B인 부분의 길이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X에서 단면이 B인 부분, 즉, B인 부분이 디귿이죠, 여러분들. 디귿이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의 길이는 수축했을 때 오히려 더 길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짧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간단해요. L2하고 L3의 길이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M선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했으니까 L2가 더먼 거리죠. 그래서 L2가 L3보다 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디귿도 틀린 보기 되면서 기억만 정답.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해결했고, 15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수 문항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냅스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 P가 이제 그 D2와 D3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P가요, 자극을 준 지점이 되는 것이고, D2하고 D3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가나 다라 마 중에 세 군데만 시냅스가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로마 숫자 1, 2, 3, 4를 D1에서 D4까지로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60, 0, 플러스 32, ABC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60이 언제 나오는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60이라는 값은, 흥분이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1만큼 변화했을 때. 그럼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얘는 이동 시간이 3이고, 1만큼 막전이가 변화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0이라는 값은 두 군데서 이렇게 측정이 되네요. 이제 그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와 2.5일 때. 그러면은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이동 시간이 2.5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일 때 또는 1.5가 이동 시간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2.5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플러스 30이라는 값은 하나죠. 어디예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니까 2 플러스 2로 이동 시간은 2, 막전이 변화 시간은 2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자극을 준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을 D3라고 먼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3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극 지점은 어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우리 총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라는 개념에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이동 시간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총 경과 시간 우리 4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동 시간 0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 4니까 이때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이다. 그러면 여기 ABC에서 모두 D3인 지점은 마이너스 70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자, 지금 여기서 쭉쭉쭉 스캔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0이 될수 있는 지점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이 자극을 준 지점 P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P를 D3라고 가정을 먼저 해봤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속도가 ABC 중에 두 개는 2cm per ms이고 하나는 1cm per ms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 요런 것들. 자, 지금 D3에 자극을 줬을 때 여기에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시냅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 지금 여기 D3에 자극을 주고 A의 D4까지 A의 D4까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A의 D4의 막전이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A의 속도가 2일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1일 때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얘 2cm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이동 시간이 되는 것이냐면 1만큼 이동할 것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 3일 것이다. 그러면 아까 3일 때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3만큼 가게 되면 마이너스 80mV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속도가 1이라면 2cm 떨어져 있으니까 2 플러스 2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플러스 30mV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80도 있고, A와 B 중에

플러스 30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A 말고 C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의 D2 지점. C의 D2 지점이 그냥 전도가 쭉 일어나는 지점이죠. D3부터 D2까지. 근데 3cm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의 속도도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속도가 2라면 얘는 3cm 떨어져 있으니까 1.5하고 이제 총 영하 시간 4니까 2.5만큼 막전이 변한다. 그럼 얘는 0 미리볼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될 것이고, 속도가 1이라면 3cm니까 3ms 동안 이동할 것이고, 1ms 동안 이제 막전이가 변해서 1일 때는 마이너스 60mV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시켜 놨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A의 속도가 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속도가 2라면 이제 마이너스 80일 가지는 지점이 D4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0일 가지는 E2 지점이 D4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속도가 C의 속도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두 개의 속도가 2고 하나의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의 속도가 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0 미리볼트인 지점이 1번하고 4번 중에 나와야 됩니다.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 60이랑 마이너스 70이니까 속도가 2일 때는 C의 속도는 2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속도가 1일 때는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D2 지점에서. 그러면 여기가 D2 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60이 매칭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나머지 하나인 여기가 우리가 D3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D1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의 D4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속도가 2라고 났을 때 얘가 1이에요. 그럼 B의 속도는 2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B의 속도도 마찬가지로 B의 D4 지점도 속도가 2니까 얼마만큼 이동해? 1ms 동안 이동해. 그러면은 3ms 동안 막전위가 변할 테니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져야겠다. B의 D4가 마이너스 80을 가져야 되는데 C래요. C는 이 셋 중에 하나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A의 속도가 2일 때는 C의 속도가 1이든지 2든지 다 안 되네. 그러니까 A의 속도는 2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A의 속도가 1일 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극을 준 지점이 3번이 D3고 A의 속도가 2일 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달라지겠죠. A의 속도가 1이게 된다면 B, C 모두 속도가 2가 돼버립니다. 속도 두 개가 이제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A의 속도가 1일 때는 플러스 30인 지점이 D4가 된다고 했어.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2일 수도 있고, 속도가 C의 속도는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속도가 2일 때 0mV인 지점, 0mV인 지점이 바로 D2가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0으로 바꾸고 이제 2가 D2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있는 C의 1번 지점에 마이너스 60을 보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60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이니까 얘는 이동 시간이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속도가 2cm/ms이라고 했으니까 이동 시간이 3이려면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6cm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D1과 D4 중에 6cm가 D3부터 떨어진 지점이 있나요? 없죠. 얘는 5cm, 얘는 2cm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마이너스 60이란 값은 나올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었던 요 내용들이 모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무엇으로 가정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을 D3라고 뒀을 때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P는 D2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P가 D2 지점이다 라는 것을 찾아냈으니까 자극을 준 지점을 D2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속도를 또 한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A의 속도를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 D2에서 D1까지의 그 아무런 시냅스도 없고 흥분의 전도만 일어나게 되고 2cm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속도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속도가 1이면 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D1 지점은 막전위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 30이 나와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3번은 이제 D2다 라고 우리가 확정을 했고 여긴 다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 나머지에서 플러스 30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 왜냐? 여기에 마이너스 80이 껴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플러스 30이라는 것이 D1 지점

지우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D3까지 3c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그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1이라면 3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2라면 얘가 얼마만큼 이동하게 될 것이냐면, 그 3cm 떨어져 있으니까 1.5고, 2.5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치? 2.5만큼 막전위가 변할 것이다. 그럼 얘는 0mV가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0mV가 나올 것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D3 지점은 나머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0mV가 나오는 데는 없죠. 아, 그래서 얘는 속도가 2가 아닙니다. 속도가 1이고, C가 속도가 1이고, 여기는 3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60이 나왔던 것이다. 그럼 얘가 D3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4번이 D4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냅스만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B의 D1 지점이 마이너스 7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70은 나올 수가 없겠지. 아, 그래서 여기에 시냅스는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하나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고, 지금 세 곳에서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냅스들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D3하고 D4 지점에서의 이제 막전위 값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 D4까지는 얘가 이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2에서부터 5니까 5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렇지? 얘가 지금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5가 아니라 5cm 떨어져 있고, 얘가 원 상태로 이제 그 아무런 시냅스가 없이 쭉 가게 된다면 얼마만큼 동안 이동을 하겠어요? 2.5ms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2.5 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지금 A하고 B에서 0이라는 값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얘에서는 먼저 확정을 해볼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C에서 한번 확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C에서 D1까지의 값이 A래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시냅스가 만약에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70이 나왔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70이 안 나왔으니까 얘는 시냅스 없이 쭉 이렇게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2니까 2 플러스 2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2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면, 막전위가 변화하게 된다면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A 값이 플러스 30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여기 A도 플러스 30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시냅스가 없다면 D3 지점까지 3cm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1.5에다가 막전위 변화 시간 2.5 해가지고 얼마만큼 변해야 돼? 0만큼. 0만큼의 막전위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얘는 플러스 30이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 플러스 30이니까 얘는 얼마만큼 지연이 됐다?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서 0.5만큼 지연이 됐고, 2만큼 이동을 하는데 2ms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ms만큼 이동할 것이고, 3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0의 값을 가질 테니까 D4에서는 마이너스 60이다. 그러면은 C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하고 마중에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냅스가 있다라는 거 찾았고, 여기에 있다라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B의 D3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D3 값은 물음표고, B의 D4를 보자. 자, B의 D4 같은 경우에는 D2에 자극을 주고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5cm 떨어져 있고 속도 2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죠. 2.5에서 막전위 변화 시간 1.5니까 0이 나온다. 0이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군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 시냅스가 존재해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2와 2로 같네. 그다음 마이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기억이 5ms일 때라고 됐어.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을 5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면 C의 2라고 했으면 C의 D1이에요. 자, 그러면 C의 D1까지는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전위 변화 시간은 3이 될 것이고, 막전위 값은 막전위 변화 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3에서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80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님 니가 맞게 골라주시면 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얘네 속도를 구하고 자극 지점을 찾는 거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16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DNA 상대량을 매칭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유전정질 간은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동물 개체 두 개가 나와요. P와 Q. 근데, P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수컷, Q는 암컷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중에 두 개는 P의 세포, 그 다음에 두 개는 Q의 세포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가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쌤은 요 가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핵상을 체크해보면, 요렇게 짝이 지어지네? 그러면은 EN이다. 그런데 EN에서 짝을 짓고 보니까 얘네가 모양과 크기가 달라. 아, 그러면 성염색체 되겠다. 그래서 4 플러스 XY인 동물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 간은 수컷 피의 세포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X염색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이 옆에도 X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스몰 D가 X염색체에 존재한대. 아, 그러면 D도 X염색체에 존재하네. 그 다음에 이제 B는 성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B는 상염색체에 존재해요라고 이렇게 먼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보니까 얘는 핵상이 N이고, 그 다음에 E 플러스 X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얘는 염색 분체가 없고요, 얘는 염색 분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라지비가 있다면 E라는 값을 가질 거고, 스몰 D는 E라는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딱 봐도 3번하고 4번은 얘가 될수 없네. 그치? E라는 값을 가지니까 E 나는 될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E라는 값을 가지는 애들은 이 가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1, 2, 3, 4에서의 핵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쭉 살펴봤을 때 얘만 이렇게 딱그 라지비하고 스몰비 대립 유전자의 값을 모두 알려준 게요 4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딱 살펴보니까 라지비하고 스몰비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의 합이 1이다. 이거는 절대 핵상이 EN이 될수 없죠. 그러면 4번의 핵상은 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다음에 얘가 이제 N이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1번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는 스몰 a의 값이 2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P의 세포는 될 수가 없죠. 얘는 라지 a를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그 라지 a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의 세포가 될수 없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만 이제 가의 세포가 될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 4번은 n이라고 했으니까 2n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3번이 바로 P의 세포이면서 EN이고, 가가 3번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라지의 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비가 없다라는 말은 상염색체의 스몰 b만 얘는 가지고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값은 2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 d가 X염색체 있는데, 얘는 X염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라지하고 스몰 d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서 라지 d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4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EN짜리의 세포에 있는 라지디가 이 4번에는 없잖아. 그러면은 얘는 P와 같은 개체는 아닐 것이니까 Q, 암컷의 세포일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얘는 핵상이 N이다. 라고 얘기했고, X염색체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 라지에 있으면 스몰 A는 없을 것이고, 라지디 있으면 스몰 D는 없을 것이다. 그치? 그러면 얘는, 스몰 B를 상염색체에 가지고, X염색체에 라지 A하고 라지 D를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세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1, 2번만 우리가 결정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스몰 A의 값이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절대 그 P의 세포는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ENL 세포에 스몰 A가 없잖아. 근데 얘는 스몰 A가 두개 있다라는 말은 Q의 세포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P의 세포 두 개라고 했으니까 2번은 P의 세포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P의 세포에 라지 A가 없다라는 말은 그 X염색체가 없는 거니까 스몰 A도 없고 라지 D도 없고 스몰 D도 없겠다. 그럼 얘는 스몰 B만 두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지 B는 원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Q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두개 가진대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그 스몰 B가 얘는 없으니까 라지 B는 가져야겠죠. 근데 얘가 두 개라는 말은 얘도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제된 염색체를 가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 같은 경우에 그
E라는 값을 가지는 1번하고 2번이 된다라고 했는데, X형 색채가 있으니까 2번의 세포는 될수 없고, 1번의 세포밖에 안될 것이며, 요거는 Q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라지비 두 개, 그 다음에 스몰 B 두 개다. 그러면 라제이는 없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E는 P의 세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E는 P의 세포. 맞고요.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은 4이다. 얘는 2고요. 얘는 0이었어. 2 플러스 0이니까 2라고 고쳐야 되죠? 니은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에게서 스몰 a, 라지비, 라지디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려면 스몰 a하고 라지디가 하나의 XM 색채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Q의 세포를 보니까 XM 색채에 라지A하고 라지D가 있고요. 또 다른 그 Q의 세포, 핵상이 N인 세포를 보니까 이번에는 얘는 스몰 D하고 스몰 A가 함께 있네요. 그렇지. 그럼 스몰 A, 스몰 D가 있거나 라지A, 라지D가 있는 것인데 얘는 스몰 A, 라지D를 갖는 생식 세포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조합은 나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며 기억만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고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이제 17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 뽑은 우수문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계도가 그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계도를 그리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조건들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중에 두 개는 XM 색채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상염 색채 있대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대문자가 모두 우성이다. 그리고 이 가나다 중에 두 개는 우성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열성 형질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족 구성원이 지금 총 5명이 남아 있어요. 쌤이 가계도로 한번 그려보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1, 2, 3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1, 2의 성별은 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성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3이 태어났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래요. 클라인펠터는 우리가 성염색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XXY니까 남성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1, 2번에 성별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가족 구성원이 체세포 한 개당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스몰 D의 합은 라지 D의 합을 더한 것에 3배랍니다. 스몰 D의 합이 라지 D의 합의 3배래요. 그치? 자, 그 이걸로써 우리는 우선 이 D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의 형질이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자,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 그 다음에 얘네들, 얘가 이제 그 XXY니까 그 상염색체는 제대로 받았겠죠, 개수를. 그럼 얘네들은 상염색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 두 개씩이니까 총 5명으로서 2 곱하기 5, 10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개의 유전자로 얘네들 그얘 합이 이 라지 D의 합의 3배다. 이걸 맞출 수 있나요? 안 되죠. 얘가 만약에 3이라면 라지 D는 1이니까 3, 1이고 얘가 6이라면 얘는 2고 어쨌든 얘네들은 4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1대 3이라는 것. 3대 1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 3대 1이 되려면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10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아,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단은, 여기에서 X염색체 유전이다라고 먼저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지금 5명 중에서 그 스몰 D의 합과 라지 D의 합의 그이 관계를 봤을 때몇 개하고 몇 개가 딱 맞겠어요? 지금 5명이니까 얘가 2개고 얘가 6개면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하면 8명을 만들 수 있겠죠. 아, 그 5명을 만들 수 있겠죠. X염색체 유전으로.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그 다의 발현 여부를 보니까 자녀 1은 발현이 되었대요. 그치? 그러면 라지 D를 가지는 사람, 즉 우성 유전자를 가지는 사람이 똑같은 표현형을 가져야 될 것인데, 어머니 자녀 2, 3은 모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녀 1이 그 형질이 같게 될 것이고, 다가 발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을 가진다? 라지 D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아버지는 성염색체 있으니까 라지 D의 Y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이며, 자, 얘는 라지 D를 하나는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아버지하고 똑같으려면, 얘가 아버지하고 형질이 똑같으려면 1번은
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2번은

남자가 되겠죠. 다르니까. 얘가 딸이라면 무조건 라지디를 가져서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2번은 다가 발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성별을 먼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가 발현되지 않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스몰 DD를 갖겠죠. 그치? 그럼 엄마가 무조건 스몰 D 하나 줘야 되니까 얘는 라지 D 스몰 D가 될 것이고 얘는 스몰 D의 Y다. 이렇게 되며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스몰 D의 개수를 세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아까 여섯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두 개를 모두 3번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클라인펠터구나라는 게 되면서 그럼 스몰 D는 아빠가 절대 줄수 없으니까 엄마가 스몰 DD 유전자를 모두 난자에 넣어서 줬고 아빠는 Y 염색체만 이렇게 주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난자가 형성되었을 때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 세포가 P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P인 난자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나머지 한 명의 생식 세포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했냐면 대립 유전자가 기역이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어. 아, 그러면 정자가 형성될 때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는 변화가 생겼고 돌연 변이가 생겼고 이때 이 기역과 니은의 후보 유전자가 무엇이냐면 라지에 아니면 스몰A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라지에하고 스몰A는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치? 얘네들. 그러면은 라지A, 스몰A가 결정한 유전자는 가 염색체에 있으니까 가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X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나하고 다가 모두 X염색체에 존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는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만 결정을 해주면 되냐면 우열만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 다에 대해서는 우열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죠. 1번 같은 경우는 다가 발현됐는데 라지 D 스몰 D야. 그러면은 다가 우성 유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라지 D가 다발현 유전자, 스몰 D가 정상 유전자. 발현되지 않는 걸 정상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나를 이제 우성 유전이라고 쌤이 가정을 해볼게요. 우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라지비가 나발현 유전자, 스몰비가 정상 유전자가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비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게 X염색체 유전에서는 빠르죠?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스몰비밖에 못 줘. 그럼 얘는 스몰비의 Y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럼 얘는 스몰비를만 가지니까 정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 2번은 어때? 나가 발현되어야 돼. 나가 발현되어야 된다고. 모순이 생기잖아. 아, 그래서 이 나는 우성 유전이 아닙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성 유전 아니니까 열성 유전이네. 그래서 스몰비가 나발현 유전자, 라지비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되면서, 아까 조건에서 두 개는 우성형질, 나머지 한 개가 열성형질이랬거든? 그럼 열성형질인 거 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가 우성형질이겠네. 그래서 라지A가 가발현 유전자, 스몰A가 정상 유전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쓸수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녀 3번은 가 나가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 2는 나만 발현되었고, 자녀 1에 다가 발현됐는데 나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왔고, 어머니는 모두 정상이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다가 발현되었다라는 거 써놨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 A, B만 골라주면 되는데, 요 A, B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O하고 X 둘 중에 하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열 다 결정했으니까 써져 있는 애들은 쓸수 있겠죠. 자, 어머니는 모두 정상이에요. 그러면 가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얘는 스몰A, 스몰A의 유전자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정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라지비를 하나는 갖고 있겠죠. 라지비를 이제 하나는 갖고 있을 것이며,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가 둘이 X염색체 존재하니까 연관되게끔 선생님이 쓸게요. 여기. 라지비하고 스몰디가 하나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게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녀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이 되었어. 그러면은 스몰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스몰비의 스몰디는 엄마가 줘야 되니까 엄마는 스몰비 스몰디를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아버지하고 1번은 여기 나를 가려놨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 얘는 우선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비를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근데 누구하고 연관된 상황인지 모르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줄,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를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머니가 만약에 스몰 BD를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라지비 라지디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라지비 라지디는 아빠가 줘야 되니까 라지비 라지디를 이렇게 똑같이 가지면서 아빠도 딸도

둘다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둘다 발현 안 됨, X로 똑같아야 되는데 AB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아,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가 스몰 B를 준 것이 아니라 라지 B에 스몰 D를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 둘이 다르게 되려면 스몰 B가 들어가서 아빠가 스몰 B 라지 D를 주게 된다면 아버지는 스몰 B를 가져서 나가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 B를 하나 가지니까 발현이 안 된다. 그래서 AB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쉬워요. 왜냐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인 사람은 모두 스몰 a, 스몰 a거든요? 그럼 어머니 스몰 a, 스몰 a, 아버지 스몰 a, 스몰 a인데, 그러면은 자녀 3번은 원래 스몰 a, 스몰 a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가가 발현됐다라는 건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정자에서 그 가에 대한 유전자를 줄 때, 라지 a가 스몰 a로 바뀌었던 거지. 그래서 어머니와, 아니지. 반대로. 아버지가 원래 스몰 a밖에 못 주는데, 얘가 라지 a로 바뀌었던 거지. 그래서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었고, 얘는 라지 a, 스몰 a를 가지니까 가가 발현되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나는 우성 영질이다라고 했는데, 나만 열성 영질이었어. 그래서 기역,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기역은 스몰 a이다. 자, 이제 기역이 바뀌기 전이에요. 돌연변이 생기기 전이니까 스몰 a 맞고, 디귿. P는 감수 이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이분열 비분리에서 난자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가장 먼저 찾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다라고 고를 수가 있으니까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18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빠르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하면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쌍의 상염색체에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가는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라지A가 스몰A에 대해서 완전 우성. 그리고 나는 라지B와 스몰B에 의해 결정되는데, 얘는 라지B, 라지B, 스몰B, 스몰B, 스몰B처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는데, 유전자에 DEF가 있대요. 그 다음에 표현형은 네 가지인데, 이 중에 DD인 사람과 DE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고, DD하고 DF인 사람의 표현형도 같대요. 그치? 자, 그럼 얘네들에서 네 가지가 나오게 되려면 뭐가 있겠어? EE, EF, FF. 이런 애들은 표현형이 달라야지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 개의 유전자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은 총 6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른 표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남자 P와 요것인 여자 Q 사이에서 자녀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2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쌍에서 각각을 했을 때4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4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이때 자녀가 가지는 유전자형 중에 이러한 유전자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우리가 얘네들을 어떠한 연관 상태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되어져 있을 테니까 하나를 독립이라고 가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일 유전자형이 복잡한 달을 독립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P하고 Q에서 다에 대해서는 P는 DF, Q는 EF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무엇이냐면 DE와 DF와 EF와 FF. 그러면 D가 들어간 애들은 모두 표현형이 같았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나오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가나에 대해서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고, Q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독립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얘네 둘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나오려면 스몰 A, 라지 B 연관되는 애 있고, 스몰 A, 스몰 B 연관되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한쪽에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있다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애가 나오려면 스몰 a 라지 b 있으면 여기엔 라지 a 스몰 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형이 네 가지 나오면 4, 3, 12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라지

A에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면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라지 B. 얘하고 얘 만나면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 스몰 B. 얘하고 얘 만나면 스몰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A가 들어간 애들은 표현형이 같지만 여기가 지금 다 달라. 그래서 세 가지 다르고 얘는 표현형 다르고 그러니까 아, 네 가지 나오네 표현형. 그러면 4, 3, 12, 12가지 딱 나오죠. 아, 그래서 얘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가정한 게 맞구나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때 A의 자손에서 가나다의 표현형이 나와 다만 P와 같을 확률이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얘가 P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으려면 우선 이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고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나만 같을 확률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가에 대해서 라지 A 스몰 A야. 그럼 라지 A가 들어간 애들은 안 돼. 얘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지금 가에 대해서 다르고 나에 대해서는 같죠. 라지 B 스몰 B니까. 아, 얘 하나밖에 없네. 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을 곱하면 가 나에 대해서 4분의 1, 다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나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어디를 가정하느냐에 조금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끊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문제는 이제 가계도 해석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가나다의 유전자 중 한 개는 X염색체,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대요. 아, 그럼 다 따로따로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가는 라지 H 스몰 H, 그 다음에 나는 라지 R 스몰 R, 다 같은 경우에는 라지 T 스몰 T로 쓰는데 대문자가 모두 우성이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계도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으니까 걔네들의 표현형을 먼저 가계도에 표시해 볼게요. 우선 A는 여자겠죠. 그 다음에 B는 남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1번, 4번 가만 표현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나만 발현되었으며 3번하고 5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리고 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알려줬어요. 이 가계도 구성원 1AB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대요. 그러면은 1번에다가 다 써주고 A에다가 다, 그 다음에 B에다가 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 무엇이 나와있냐면 라지 H하고 스몰 R, 그 다음 스몰 H하고 라지 T를 더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사이에서 이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어떤 형제를 가진 자손이 태어나는지 봐야 되는 건데 같은 부모가 아니잖아. 표현형이 모두 다 가나다에 대해서 다르니까 이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누구를 먼저 볼까라고 봤더니 얘가 눈에 딱 띄어요. 자, 3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면 얘네들 같은 거 먼저 봐주시면 좋은데 스몰 H하고 라지 T를 더한 값이 3이라는 것은 얘는 1 플러스 2든 2 플러스 1이든지 간에 어쨌든 스몰 H도 있고 라지 T도 존재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A한테. 자, 그러면 A에게 라지 T가 어쨌든 존재합니다. 얘는 라지 T를 가져요. 상에 있든 X염색체에 존재하든 라지 T를 가지는데 다가 발현되었다 라는 것은 그렇지, 다는 우성 유전자이다. 그래서 얘가 다발현 유전자고 스몰 T가 정상 유전자예요 라는 거를 먼저 확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우성 유전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그 X염색체 유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지.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가 눈에 띄냐면 여기 1번하고 4번이 눈에 띄네. 왜? 1번은 다가 발현된 아빠예요. 그리고 4번은 정상인 딸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우성 유전이면서 X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빠하고 딸이 다발현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아, 근데 다른 형질을 가지니까 얘는 X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렇게 먼저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선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정상인 사람들, 즉 다라고 안 써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몰 TT가 되겠네요. 아까 여기에서 1AB 빼고는 모두 스몰 T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볼게요. 스몰 TT, 그 다음에 스몰 TT, 그 다음에 스몰 TT, 스몰 TT, 이렇게 모두 써놨습니다. 그러면 1번 결정되지 않아요? 얘는 스몰 T를
4번에게 줘야 되는데 다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티 스몰 티고, 그 다음에 5번이 스몰 티 티라는 건 이 A로부터 스몰 티 하나 받았을 것이며,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티 가져야 되는데 7번이 스몰 티니까 라지 티 스몰 티다 라고 이렇게 얘네들 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전자형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결정된 거잖아요. 라지 티의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라지 T가 하나 있어. 그러면은 스몰 H는 하나 있다라는 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스몰 B 같은 경우에는 스몰 라지 T가 하나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얼마로 기억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되며,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가 제로야. 아 스몰 T만 두 개 있으니까 라지 T가 제로야. 그러면은 스몰 H로만 요 니은의 값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음에 여기 기억하고 니은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이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억하고 니은의 값을 여기에서 그냥 가정을 안 하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억을 1, 그 다음에 니은을 2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2가 되는 순간 아까 라지티가 0였기 때문에 여기 스몰 h의 값이 2가 된다라는 말은 얘는 스몰 h 스몰 h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이 스몰 h 스몰 h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남자인데 한 쌍의 유전자, 즉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건 이 스몰 h로 결정되는 가 형질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 h 스몰 h일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얘는 정상 유전자가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h가 가 발현 유전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이제 얘로 모순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를 봤을 때 얘는 가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라지 H를 이렇게 하나는 가져야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될 겁니다. 정상이니까. 그러면은 3번은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 대해서 안 나와 있으니까 스몰 h를 하나는 가져야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 스몰 h를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는 성립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성립이 되죠. 그리고 B에 대해서 얘는 스몰 h가 제로여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스몰 h를 줬으니까 B가 스몰 h를 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스몰 h가 제로여야지만 여기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네. 모순점이 생긴다. 그래서 아 기억의 값을 1, 니은의 값을 2라고 뒀을 때는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기억이 2고 니은의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니은의 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스몰 h의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h의 값이 1이다. 그러면 7은 스몰 h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가 된다라는 소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애도 스몰 h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b도 스몰 h를 하나 가진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 3은요 3번은 스몰 tt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같은 여기 a 같은 경우에 여기 a죠 A니까 스몰 T, 라지 T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H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2 플러스 1이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스몰 H, 스몰 H로 이렇게 결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가나가 상염색체 유전인지 X염색체 유전인지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가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가가 상염색체 유전이고 나가 X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썼던 거니까. 자 상염색체 X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을 때 스몰 h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있다라는 건 확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라지 h 스몰 h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라지 H 스몰 H일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아 얘는 가가 열성 유전돼서 라지 H가 정상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 H가 가 발현 유전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가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 아까 a는 스몰 h 스몰 h로 확정이었어. 그러면 6번은 무조건 스몰 h 스몰 h밖에 못 나오는데 스몰 h만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래.
모순이 생긴다. 아,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놨을 때 모순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가가 XM색체 유전이고 나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 이제 XM색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7번은 스몰 HYY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가 스몰 H만 가질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스몰 H가 정상 유전자, 라지 H가 가발현 유전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고 써져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H만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2번이 정상이면서 여자야. 스몰 H, 스몰 H를 가지게 될 것이야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번은 스몰 H만 가지니까 라지 H는 제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기억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스몰 R을 2개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몰 R만 2개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스몰 R만 2개 가지는데 나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스몰 R이 나발현 유전자, 라지 R은 정상 유전자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의 우열관계와 어떤 염색체 있는지를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유전자형만 확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7, 그 가에 대해서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스몰 H의 Y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를 받고,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의 Y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6번은 스몰 H의 Y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 가지는데 2번으로부터 무조건 스몰 H 하나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의 Y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쌤이 이거 지금 왜다 쓰고 있냐면, 2번에서 스몰 H랑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도 확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제 써본다고 하면, 나는, 나라고 써져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스몰 R만 가지겠죠.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5번도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2번은 썼고, 그 다음에 7번도 스몰 R, 스몰 R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나가 안 써져 있은,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R을 이렇게 받아야 돼. 스몰 R을, 5번에게 줄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스몰 R만 가지는데, 6번이,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R이 스몰 R이거든요? 그럼 라지 R을 줄수 있는 건 A밖에 없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7번에게 스몰 R을 줄 테니까 얘는 스몰 R을 이렇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얘는 스몰 H만 가지고 있으니까 라지 H가 제로잖아. 그치? 근데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스몰 R이 1이라는 거야. 그럼 스몰 R이 1이라는 건 라지 R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얘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R인데 2번으로부터 스몰 R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R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게 될 것인데, 이 옆에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확정을 했고, 이제 보기 가봅시다. 니은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니은의 값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아까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스몰 H하고 라지 R을 모두 갖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봤더니, 우선 A, 스몰 H하고 라지 R 갖죠. 그 다음에 4번, 스몰 H하고 라지 R 가져요. B도 스몰 H하고 라지 R 갖고요. 그 다음에 6번, 스몰 H하고 라지 R 갔는데 이 사람들 빼고는 없죠. 네 명이 맞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A와 같을 확률.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다는 발현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H에 대해서도 정상이니까 다만 발현될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가에서 지금 B가 스몰 HY니까 스몰 HY랑 라지 H 스몰 H 사이에서 가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스몰 H만 갖는 애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치? 그것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에서는 자녀가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만 나올 텐데, 나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얘니까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2분의 1될 것이며, 그다음에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사이에서도 자손은 라지 T 스몰 T와 스몰 T 스몰 T니까 다가 발현되려면 라지 T를 가지는 애 2분의 1이다. 그래서 셋을 곱하면 8분의 1 해가지고 기역, 니은, 니긋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방향곡법과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 얘는 그래도 좀 계산을 쉽게 할수 있게끔 감춰놓은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개체수가 나와 있어요. 자, 개체수의 합을 쭉 해보니까 40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 개체수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

뭐냐면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100%로 만들어 합을 100%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얘네들에다가 얼마를 곱해 주게 되면 되냐면, 얘는 2분의 5를 곱해 주면 40을 10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를 2분의 5를 곱해 주게 된다면 D는요, 20%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5 곱하면 얘는 30%, 얘는 3, 5, 15, 15%, 그 다음에 7, 5, 35, 35%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출현한 방향으로서는 우리 상대 빈도를 구할 수 있고요. 얘네 합이 20이잖아. 그치? 얘네를 100으로, 합을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50만 곱해주면 되겠다.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5, 3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도도 얘네를 그냥 1, 2, 3, 4 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10이잖아. 그러면은 10%, 20%, 30%, 40%가 상대 피도 되겠다. 그럼 우리 중요치라는 것은 상밀이, 상빈이, 상피를 더해준 값이니까 얘네들, 지금 선생님이 쓴 값을 더해주면 80 나오고요. 50 나오고요. 90 나오고요. 그다음에 80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치가 가장 큰 애가 우점종이니까 지역 1에서는 요 C가 우점종입니다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2는 더 간단해요. 왜? 여기에서 지금 두 종밖에 없어. A하고 C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이 25가 되는 것이니까 상대 밀도는 68%와 32%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상대 빈도 같은 경우에는 합이 10이니까 얘네들 60%와 4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얘네들 그냥 1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총 4인 거죠.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 그러면 75%. 그치? 자, 더해주게 된다면 얘는 153이 나오고요, 얘는 147이 나와요. 이 값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 지역 2에서는 우점종이 누구다? 여기 A다. 그래서 1에서의 우점종 C, 2에서의 우점종 A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까요? 보기 기억에서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1에서는 4종이나 있고요, 2에서는 2종밖에 없어요. 종의 수만 보더라도 종 다양성은 1에서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의 상대 피도는 1에서와 2에서가 같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A의 상대 피도 1에서는 10이고 2에서는 25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과 2에서 각각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즉 우점종을 구하는 건데 모두 C가 아니었어요. 2에서는 A였잖아. 아, 그래서 틀렸고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골라주면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제 6회에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봤고요. 이번 6회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들 꼭 오답 노트 쓰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금 6회차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1번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12번 문제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 회차가 달라지더라도요. 각각의 회차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 파트는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 드셨죠? 예를 들어 절대 연령? 예를 들어서 식현상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별의 물리량?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왔던 파트들이요, 실제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 이 강의를 100% 활용하려면요, 그냥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만, 아, 나 이거 다 풀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제시하는 닮은꼴 문항 있잖아요. 그 문항에 대한 풀이 반드시 진행하시고, 내가 놓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100%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요, 요거 딱 보니까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요.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게 엘니뇨이고 어떤 게 라니냐 시기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첫 번째 문제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살짝 와서요. 우리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곳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엘니뇨와 라니냐는요, 평상시에 비해서 값이 어떻게 달라졌냐?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평년보다 어떻게 달라졌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라니냐 시기일 때랑 엘니뇨 시기일 때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오다시피요, 우리가 요렇게 서태평양이랑, 여기 너무 기울어져서 다시 그릴게요.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이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줄, 또 기울어졌네?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느냐? 나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태평양은 이제 호주 쪽, 그리고 동태평양은 페루 앞바다.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우리 문제에 나온 것처럼, 경도를 이용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도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지금 안 잡고 계셨던 분들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서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경도로 따지면요, 서경 몇 도가 아니라 동경 몇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인데 대략 동경 140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동쪽 아니야? 동태평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도로 따졌을 땐 동경이더라. 그리고 동태평양 마찬가지입니다. 동태평양,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곳인데, 경도로 따지면요, 약 서경 1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도로 나타냈을 때도 어디가 동태평양인지 어디가 서태평양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선생님은 이거를 항상 순서대로 외우세요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무슨 변화부터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역풍의 세기 변화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라니냐는요, 뭐든지 원래보다 강해지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라니냐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해집니다. 요게 1번이에요.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져. 그걸 선생님이 화살표 반쪽으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그 방향으로 해수도 이동을 하게 되더라. 따라서 우리 라니냐 시기에는 적도 해류의 세기가 더 강해지게 되더라. 이게 2번. 반면에 엘니뇨 시기는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우리 서쪽으로 이동했던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게 2번.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니냐 시기는요, 평소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니까 서쪽에 해수가 쌓이고 동쪽에 해수가 부족하더라. 해수면의 경사가 심해집니다.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으로 집 나갔던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사가 원래보다 완만해지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집 나간 해수, 발산한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요, 용승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 근데 용승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찬 해수가 용승하는 게 3번. 그래서 라니냐는 용승의 세기도 강해집니다.

합니다. 반면에 엘니뇨는요, 지금 집 나간 해수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보충해줘야 되는 해수량이 적어졌잖아. 그래서 용승의 색이 약해지더라, 3번. 그랬더니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의 차이가 생기게 되더라. 라니냐는 따뜻한 해수는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 버렸고요. 차가운 해수가 동쪽으로 용승했으니까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지더라. 평소보다 낮아지는 시기. 엘니뇨는요,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이더라. 자, 그런데 이런 표층 수온의 변화가 결국에는요, 대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줬었지.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따뜻한 해수가 모여 있으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고요. 따라서 상승기류 발달하더라.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이동한 쪽에서 상승기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상승기류가 요렇게 서쪽에서 강해지고 동쪽에선 하강기류가 강해져서 워커순환이 강화되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구름대도 같이 동쪽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고 워커순환의 세기가 약해지더라. 이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생기고 비 내리더라.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구름대 강수 현상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엘니뇨 시기에는 동쪽에서 구름대 생기고 강수 현상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라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보지 않고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엘니뇨와 라니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에서 수온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봐봐요. 경도로 나와 있지. 경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지금 남쪽인데, 동경 140도잖아. 우리가 아까 동경 140도, 아, 여기가 서태평양이에요라고 했었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경 100도이니까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요. 진한 색일수록 수온이 높은 건데 가는요.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되게 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에서는요.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가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 버렸구나. 아, 라니냐 시기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나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와 버렸구나. 그래서 동쪽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졌구나. 그럼 네가 엘니뇨 시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큰 것.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 더큰 값을 가지는 걸 골라봐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동서 방향의 해수면 부근의 수온 차이. 자, 여러분들. 동서 방향의 해수면의 수온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되느냐? 무역풍 때문에 서쪽은 따뜻해지고 동쪽은 차가워진 거거든. 그러면 이 무역풍 때문에 생겼던 차이는 무역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차이가 심해지겠지. 따라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차이는요, 무역풍이 강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의 두 방향의 해수면 부근의 수온 차이 더큰거 맞아요.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의 기압 분해, 서태평양에서의 기압이라고 했는데 라니냐 시기에 이 값이 커지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 라니냐 시기는요,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이니까 기압 낮아지고요. 동태평양에서 하강 기류이니까 고기압입니다. 기압 높아지더라.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졌으니까 이 값은 라니냐 시기에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구름의 두께. 그렇지, 지금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몰려갔으니까 서쪽에서 구름의 두께 더 두꺼워지게 되더라. 라니냐 시기에 더 두꺼워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역 디귿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자, 빙하 동위원소,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비 문제인데
요게 사실 기출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온 김에 잘 봐두시면 좋은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해양생물 화석이 가고요. 나는 빙하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해양생물. 나는 빙하. 네, 여러분들이 이건 알 거야. 아, 지금 이 산소 동위 원소 B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랑 관련 있어요. 고기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라는 건알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빙하의 산소 동위 원소 B와 해양생물의 산소 동위 원소 B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간단히 옆에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자,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될 거야.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그 증발된 해수가 구름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구름이 강수 현상으로 내리는데 극지방에서는 눈의 형태로 내리게 될 거고 이 눈이 쌓여서 빙하를 만들게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의 동위 원소 B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증발한 해수에서 온 산소의 동위 원소 B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지금 해수에서 일부의 물이 증발한 거잖아. 그럼 증발하지 않고 바다에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물도 존재하겠지. 그럼 이 잔류하고 있는 물은 그 안에 있는 해양 생물의 생명 활동에 쓰이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해양생물이 이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해양생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해양생물의 화석에 남아있는 산소 동위 원소 B는요, 물에 잔류했던, 바다에 잔류했던 것이 해양생물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16산소에 대한 18산소의 비를 따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18산소는 16산소보다 중성자를 두 개나 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더 무겁단 말이야. 더 무거우면요, 증발돼서 대기 중에 남아있기가 더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산소를 증발해서 대기 중에 많이 포함시키려면요, 지구의 기온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28산소가 멀리까지 이동해서 빙하의 형태로 남을 수가 있거든.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면요. 빙하 속에 18산소의 동위 원소가 많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지구의 기온이 높았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빙하 속 산소 동위 원소 B는 그 당시의 기온과 비례하더라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A 시기는 지금 빙하 속의 산소 동위 원소 B가 높은 시기, B 시기는 빙하 속 산소 동위 원소 B가 낮은 시기. 우리 기온이랑 빙하 속 산소 동위 원소 B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했으니까요. 기온은 A 시기가 더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대륙 빙하의 면적 비교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빙하의 면적은 당연히 그 당시 기온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기온이 높으면 그만큼 빙하가 많이 녹으니까 대륙 빙하의 면적은 좁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A 시기랑 B 시기를 비교를 했을 때 A 시기의 기온이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빙하의 면적은 A 시기가 더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 자,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해양생물 속 동위원소비가 증가하면 빙하 속의 동위원소비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봐봐요. 빙하 속의 동위원소비가 높을 때는 해양생물 속의 동위원소비는 낮았어. 빙하 속의 동위원소비가 낮을 때는 해양생물의 동위원소비는 높았어. 이 둘은요, 반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증발하고 남은 게 잔류잖아. 그러면 18산소가 많이 증발해서 빙하로 갔으면 잔류에 있는 거에서는 18산소가 양이 적은 거지. 반대로 18산소가 증발을 잘 못해서 빙하로 잘안 나갔어. 그러면 잔류에 있는 18산소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반대 양상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해양 생물에서 증가하면요, 우리 빙하에서는 요 값이 감소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잘 잊고 있었던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 표면 온도를 따져줬을 때 우리가 이 곡선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곡선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보시면 람다 맥스의 최대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람다 맥스를 구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람다 맥스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람다 맥스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나아가 가보다 더 람다 맥스의 파장이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람다 맥스가 더 길어요. 그런데 우리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하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느냐? 아, 가의 표면 온도보다 나의 표면 온도가 더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두 개의 별이 A형과 G형 별이라고 했으니까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게 A형 별, 표면 온도가 더 낮은 게 G형 별이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나가 A형 별, 가가 G형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할 수 있는 거. 지금 나 A형 별에서요. 흡수선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요 흡수선이 관측이 되거든요. 이거 누구의 흡수선일까? A형 별에서 가장 강하게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렇지, 바로 중성수소의 흡수선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는 분광형이 G형 별인 주계열성의 자료이다. 그렇지. 기억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위에 언덕의 꼭지점 찾아주시면 되고요. 꼭지점이 지금 나가 더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별의 광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별의 광도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힌트가 있었지. 우리 문두에서 이두 개의 별이 둘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죠.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맞아요.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더라. 따라서 모는 짧더라. 그렇지. 수소를 매우 빠르게 연소해서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더라.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따라서요. 별의 광도는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더클 거야.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은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하고 있고요.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표가 쳐져 있으니까요. 이거 선생님이랑 닮은꼴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별의 물리량 문제가 무서운 게요.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요렇게 표의 형태로 나올 때가 많아요. 별 ABC가 있고 요래요 요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은데 문제 풀이는 상당히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 15번 문제는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ABC가 각각 주계열성, 밝은 거성, 그리고 백색의 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표면 온도 값이 태양을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대 등급은 사실 광도랑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지. 광도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광도도, 지금 표면 온도도 태양을 1이라고 두었을 때 ABC를 아주 간단한 B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도도 우리가 어떤 기준값을 정해주고,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값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은 분수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제곱 쪽으로 값이 커지는 게더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를 값을 비교를 해요. 이 중에서 광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일까? 그렇지. 절대 등급이 제일 클수록 광도가 작으니까 A가 지금 가장 광도가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광도를 1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요 광도를 1이라고 정했어.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A랑 C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C가요.

몇 등급 차이 나느냐? 20등급 차이가 나요. A에서 마이너스 20등급을 해주면 C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20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 이거 광도가 몇배 차이 나는지를 딱 알거든요. 몇배 차이 나냐면 10의 8제곱이 차이가 납니다. 요게 지금 잘안 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 연습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 5등급의 광도 100배 차이잖아. 그리고 10등급의 광도 10,000배 차이잖아. 그럼 20등급은 10등급 더하기 10등급이거든. 그럼 우리 등급이 더해질 때는 광도는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4제곱, 10의 4제곱 하니까 10의 8제곱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랑 비슷하게, 자, B랑 C를 봤더니 5등급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5등급의 100배 차이라며. 그치? 5등급의 100배 차이인데 C가 지금 더 마이너스 값이니까 더 밝은 거죠? 광도가 더큰 겁니다. 따라서 B가 C보다 100배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의 광도는 10의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일단 요렇게 해놓고 기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이음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광도 계급을 맞추어 주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각각이 주계열성, 밝은 거성, 백색외성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주계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밝은 거성, 하나는 백색외성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요, A는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아요. 표면 온도가 좀 높은 편. 그런데 절대 등급이 엄청 낮아. 그죠? 아, 절대 등급이 엄청 커. 그 말은 광도가 엄청 작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아, 백색외성이겠구나가 돼야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C를 보니까요. C는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똑같은데, 절대 등급은 태양보다 작아. 즉, 광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너가 밝은 거성이구나.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이게 바로 안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H활도를 그려서 표시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로축을 절대 등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등급, 0등급, 플러스 5등급, 플러스 10등급.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요런 형태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태양의 위치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아요. 우리 태양은요,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 즉 대략 플러스 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면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5 정도 되는 주계열성이니까 태양은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양을 기준으로 A, B, C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1.5배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때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12.6이니까 여기에 A. 자, 그다음에 B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2배입니다. 2배인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4니까 대략 여기가 B. 자, C는요, 그래서 주계열성인 거고, C는요, 지금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가로축은 똑같은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훨씬 더 작아요. 광도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가 C. 요렇게 해주고 나니까 우리가 별을 위치를 정확히 분류해 줄수 있는 거지. 따라서 A는 백색외성이고 C는 밝은 거성이구나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보면은 기억은 7이고 니은은 2이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큰 거지. 일단 그래서 기역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B와 태양의 질량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B와 태양은 둘다 주계열성이야. 우리 주계열성은요, H활도에서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어떻더라? 그렇지.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B랑 태양 중에서 B가 더 질량이 큰 거죠. 근데 B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D긋입니다. C의 반지름은 A의 몇 배인지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요거 공식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D긋 풀어볼게요. 우리 반지름은요,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지. 이때 지금 A랑 C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C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A에 비해서 표면 온도와 광도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A는 표면 온도 1.5,

C는 1이니까요. C는 A의 3분의 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3분의 2예요. 이것은 표면 온도가 3분의 2의 제곱이더라. 그거분에 지금 광도가 C가 A의 10의 8제곱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제곱근 씌웠으니까 10의 4제곱이 되겠다. 자, 이걸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디귿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2,500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게, 여러분들 요런 거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요거 한번 연습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요, 이거 분명히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 상당히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등급과 밝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용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등급값은 어떨수록 밝기가 밝더라. 맞아요. 등급값이 작을수록 밝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건요. 등급값이 더해지거나 빼질 때, 등급값이 더해지거나 빼지면요. 밝기는요. 곱해지거나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1등급 차이 날 때. 우리 밝기가 1등급 차이, 아니, 등급이 1등급 차이 날때 밝기는 몇배 차이더라? 1등급 작아질 때마다 밝기 2.5배 차이 난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진짜 외워야 됩니다.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원래 가장 기본이 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등급이 5등급 차이 날 때. 우리 5등급 차이 날 때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였지.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100배.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등급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10등급. 자, 여러분. 이두 개는 딱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등급을 볼게요. 10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5등급이지. 그럼 5등급 더하기 5등급인데, 우리 등급이 더해질 때는 밝기는 곱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등급 더하기 5등급을 해주면요. 밝기는 100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밝기가요, 10의 4제곱배. 만 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좀 초급.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게 많아요. 딱딱 정해줄게요. 외워놓으면, 선생님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싶을 수 있지만, 문제 풀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가치가 충분해요. 자, 볼게요. 일단 2등급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2등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2등급은 1등급 더하기 1등급이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2.5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몇이냐면 6.25배입니다. 여기까지 외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3등급도 외워주셔야 돼요. 3등급 누가 나올지 몰라. 시험에 누가 나올지 몰라요. 3등급. 3등급까지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6.25에서 2.5를 곱하면 그게 대략 몇이 나오느냐? 한 1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3등급 차이 난다 하면은, 이거 밝기가 16배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외워야 되는 거,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이 정도는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나머지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4등급 볼게요. 4등급도 알아야 돼요? 아,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나와도 내가 할 말이 없거든. 그럼 외워주셔야겠지. 자, 그럼 봐봐요. 4등급은요, 4잖아, 4. 4는요, 5 빼기 1이지. 그럼 봐봐요. 5등급일 때100 빼고 1등급일 때 2.5배거든. 그러면 5 빼기 1이니까 100 나누기 2.5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해주면 값이 몇이 나오느냐? 40배가 나옵니다.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5 빼기 1이니까 100 나누기 2.5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등급도 볼게요. 6등급. 자, 6등급은 5등급 더하기 1등급이잖아. 그럼 100 곱하기 2.5 해주시면 되겠죠? 250.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등급도 볼게요. 7등급 여기다 쓸게요. 7등급. 자, 7등급 보겠습니다. 250까지 했고. 자, 7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2등급이잖아. 그럼 100 곱하기 6.25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625.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것만 외우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8등급도 할수 있죠. 8등급. 8등급은 5등급 더하기 3등급이잖아. 그러면 100 곱하기 16이니까 1600배.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9등급 보겠습니다. 9등급. 자, 9등급은요. 10등급에서 1등급 빼주면 되지. 또는 5등급에서 4등급 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40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000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사실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상급자 가정으로 가면요. 좀더 상급자 가정으로 가면 뭐도 물어볼 수 있느냐? 2.5등급 차이 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 2.5등급. 2.5등급. 0.5까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봐요. 2.5 좀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2.5 더하기 2.5는 몇이에요? 5등급이지. 2.5 더하기 2.5는 5야. 그러면 2.5에서의 차이가 A배라고 하면은 A배 곱하기 A배가 100배가 됐다는 거지. 따라서 2.5가요, 밝기가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나온 적 있어요. 알아두시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7.5등급도 구할 수 있어. 7.5등급. 7.5등급은 2.5등급에다가 5등급 더한 거잖아. 그러면 10에다가 100을 곱해준 거니까, 아, 밝기가 1000배 차이 나는 거구나.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 써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습하는 거 반드시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요거랑 닮은꼴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반드시 외우는 거 미루지 말고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바로 연습해 보는 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진짜 수능에서 저 파트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엄청 든든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괜히 몇 등급 차이 날때몇배 차이 나는지 이거 계산하다 시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저런 거에서 시간 단축해 주셔야 되니까 반드시 외워 주시고. 자, 그럼 닮은꼴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는 표면 온도를 그냥 주어줬었거든. 근데 이렇게 표면 온도로 바로 주어주는 게 아니라요. 요런 식으로 비교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요거 슈테판볼츠만 법칙의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의 비를 나타내 줄수 있더라. 자, 그럼 표면 온도 알았고. 별의 반지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광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도를 비교를 해서 절대 등급 비교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또 어려운 게 무엇이냐? 절대 등급이랑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 하나 써보면, 겉보기 밝기는요, 일단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겉보기 밝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별이 밝으면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광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요 식이 문제에서 활용되면은 문제의 난도가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풀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때 8등급 차이 나는 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8등급 차이 나는 거 봐보시면, 등급이 8등급 차이 난데, 그럼 이거는 3등급 더하기 5등급이잖아. 그럼 우리 아까 3등급 차이 날때 16배 밝기 차이가 난다고 했고, 그리고 5등급마다 100배 차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1600배의 밝기 차이가 나는 걸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서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에서 보시면요. 가와나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핵융합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를 보니까요. 헬륨끼리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거성이나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요거 딱 봐도 CNO 순환 반응이죠. 산,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구나. 그래서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와나에서는 모두 탄소가 존재한다. 그렇지. 여기도 탄소가 존재하고 여기서도 탄소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니은입니다. 태양이 진화하는 동안 중심부에서는 가와나가 모두 일어난다. 그렇지. 일단 나는 요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따라서 주계열 단계에서 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는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 가의 반응 일어날 수 있더라. 이때 선생님이 또 기억하라고 했었던 그래프 있었습니다. 우리 HR도에서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이 진화하는 경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가 지금 태양의 위치이고, 우리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 다음에 행성 상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에 도달하더라. 이때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렇지, 가다가 광도의 피크점 찍는 요 지점. 요 지점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의 평균 온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가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그리고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기본적으로 1억 켈빈 이상이 될 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따라서 평균 온도는 헬륨 핵융합 반응,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더라. 따라서 디귿 틀렸다.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식현상으로 인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제 식현상으로 인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고, 또 요거랑 도플러 효과를 같이 문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 요런 문제 잘 풀려면요. 이거 선생님이 앞에 뭐 4회차, 5회차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가 이 중심별의 밝기 변화 그래프에다가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 즉,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를 여기다 더 씌워서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라고 했냐면, 우리 지구가 있을 때, 관측자가 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별이 공전하고, 그리고 그 바깥을 이렇게 행성이 공전을 하잖아요. 자, 이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가장 후퇴했을 때, 그리고 행성이 지구에 가장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게 식현상이더라. 따라서 우리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는 사인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사인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나한테서 후퇴하는 거, 마이너스면 접근하는 것이더라. 근데 지금 요 지점은요, 별이 관측자로부터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거든.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라는 건 후퇴가 쌓이고 쌓이고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가 쌓여서 이제 접근하기 바로 직전 여기 시선 속도가 0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 여기가 바로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더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가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내가 이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저 위에다가 더 씌워서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지금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게 T1 또 T5잖아. 그러니까 T1이랑 T5에서는 시선 속도가 0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사인 그래프의 하나의 주기인 거예요.
하나의 주기 360도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은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느냐?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T1에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0이 되는 지점. T5에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0으로 바뀌는 지점. 0이 도달하는 지점. 그래서 여기가 시선 속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더라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선 속도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다 상수값이다라고 하면은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도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즉 후퇴하고 있으면 적색 편이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고,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접근하고 있으면 청색 편이 람다 그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고,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봐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요 그림을 요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그래프에서 각각에서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크해 주면 되느냐? 자, 볼게요. 나는요, 외계행성과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다. 그러니까 최대 편이량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 90도가 되는 요 지점. 최댓값을 가지는 지점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기역일 때 여기가 지금 고유 파장이거든. 람다 맥스.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0인 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기역은요,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이면서 최댓값을 가진 지점이야. 그러니까 기역은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이면서 최댓값을 가진 지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라고 해도 돼요. T4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도 기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이 값이 0을 가지고 있어. 아, 델타 람다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T1이 되는 거야. 여기가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람다 맥스, 델타 람다 맥스가 마이너스로 최댓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이면서 최댓값인 거 여기지, 여기. T2, 여기가 디귿. 그 다음에 다시 연속적으로 돌아와서 리을일 때가 람다 맥스가 0. 그러니까 T3일 때가 리을. 요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이 중심별이 90도 공전하면서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더라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역 보도록 할게요. 가에 T3에서 T4 동안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파장은 계속 짧아진다 라고 했는데, 자, 이미 우리가 다 풀어놨어. 왜냐? T3에서 T4일 동안 우리가 파장의 변화량을 이미 다 구해놨거든. 보면요, T3일 때 파장의 변화량이 0이었다가 T4로 가면서 적색 편위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짧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지구 중심별 행성이 이루는 각도, 중심별이 가운데에 있을 때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큰 것이 리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리을일 때의 상황을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 리을일 때의 상황을 봐주시면 리을이 여기거든요. 우리 아까 니은일 때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잖아. 왜냐?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했을 지점이니까. 근데 리을은요, 쭉쭉쭉쭉 가서 중심별이 최대로 접근했을 때지. 그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되기 직전이니까, 요때는 중심별이 최대로 접근했을 때야, 지구에. 그러면 그곳의 위치를 요 그림에다가 그려보면, 중심별이 최대로 접근했을 때니까 요때가 리을. 그리고 행성은 바로 최대로 후퇴해야겠지. 요때가 리을. 그리고 요 노란색 점은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니은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리을일 때 보면은 지구, 중심별, 아니, 여기죠, 리을. 그리고 행성. 지구, 리을의 중심별, 리을의 행성. 이루는 각도가 180도예요. 180도. 반면에 니은일 때는요, 지구, 중심별,

하면 요 각도가 0도가 되는 거지. 따라서 리을일 때이 각도가 180도가 되더라. 그럼 180도니까 각이 최대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중심별의 최대 시선 속도의 크기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고유 파장이랑 파장의 최대 변화량 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시선속도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공전속도가 될 거고요. 이 시선속도의 최대값은 고유파장 400 나노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여기에서 파장의 변화량, 최대 변화량 8.8 나노미터이고요.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 곱해주시면 되겠죠. 공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시선속도가 몇이 나오느냐? 6600km 퍼세크가 나옵니다. 따라서 시선속도의 크기는 6000이 아니라 6600km퍼세크이더라라고 해서 디귿이 틀렸고요. 니은만 맞으니까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요좀 어려운 문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요 문제도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파장이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고유 파장이 600나노미터가 되겠어요.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을 따져주시면 0.05-0.05-0.1-0.05가 되는데, 여기 문제 조건에서, 델타 람다의 최대값이 0.1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대값, 마이너스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결국에는 파장 변화 그래프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파장 변화 그래프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최대값을 가졌어요. 여기가 t0 플러스 2t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풀어봐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입니다.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문제이더라. 자, 문제를 보니까요. 두 개의 주계열성 X와 Y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가능지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행성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역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니은은 생명가능지대보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의 바깥쪽 경계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디귿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가 이쪽이니까 이거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가능지대는요, 별의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그 폭도 넓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X와 Y의 광도를 비교하면 X보다 Y의 광도가 크더라.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요, X랑 Y가 주계열성이거든요. 주계열성은 광도가 크다는 건 질량이 크다는 거지. 따라서 질량은 Y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표면 온도를 비교할 때는요, 생명가능지대를 기준으로. 생명가능지대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생명가능지대 내부에 있냐. 또 생명가능지대 내부에서 안쪽 경계에 가까우냐, 바깥쪽 경계에 가까우냐. 이걸로 우리가 행성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생명가능지대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잖아. 이거보다 가깝다는 건 너무 뜨거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바깥쪽에 있다는 건 너무 차가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경계에 있는 디귿이 표면 온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기역,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니은이 가장 차가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는 니은이 더 낮다라는 니은은 맞는 얘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 그 구역을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라고 한 거잖아.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 기역이지.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이거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우리 특이 은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전파 은하와 K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아, 우리 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거 지금 은하인데, 하나의 별처럼 보이네. 아, K사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K사의 특징을 보면은,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K사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색 편이가 크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냐? 아, 적색 편이가 커? 그렇게 빠른 속도로 후퇴해?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건 허블 법칙에 의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천체다라는 뜻이었고. 근데 우리 우주 공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건 사실은 무엇을 뜻하더라? 그렇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가 아니라 과거, 초기 우주에만 존재했던 은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은하가 되겠고요. 자, 나와 보겠습니다. 나가 지금 전파 은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전파 은하는 그냥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았을 때는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이더라. 그런데 전파 영역에서 관측하면은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은 구역에서 전파를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뚜렷하게 보이는 거, 엄청 빠른 물질의 흐름인 제트 관측이 되고요. 이 제트로 인해서 물질이 이동해서 고여있는 로브라는 구조가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더라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기억 볼게요. 가는 전파 은하 아니고 K사예요. 자, 니은입니다. 나에서 중심부의 질량 분의 은하 전체의 질량, 우리 은하랑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은하는 그냥 일반적인 은하예요. 일반 은하. 근데 우리 특이 은하가 일반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특이 은하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중심부의 밝기가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 밝다라는 게이 특이 은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중심부의 질량 분의 은하의 전체 질량을 따졌을 때, 우리 지금 중심부의 밝기 자체도 밝을 거고요. 또 지금 요게 타원 은하잖아요, 타원 은하. 우리 타원 은하는요, 중심부에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올수록 질량이 작아집니다. 반면에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잖아요. 나선 은하는 우리 중심부에도 질량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외곽부에 암흑물질이라는 질량이 거대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전 속도가 외곽부로 가도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은하의 중심부 질량 분의 우리 은하 전체의 질량은 우리 은하보다 나가 더요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은하보다 더 작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가와나의 은하들은 모두 특이 은하로 분류된다. 그렇지. K사와 전파 은하 모두 특이 은하의 분류에 속하겠습니다.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20번 문제의 가에서 상당히 익숙한 자료가 관측이 됩니다. 가의 자료를 보시면 빅뱅 우주론이랑 급팽창 이론에서의 우주의 크기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지금 이 점선으로 나와져 있는 이 B, 요게 우리 등속으로 팽창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 기존 우주론의 모형에 해당하겠고요. 요 A가 급격하게 우주의 공간이 늘어나는 급팽창 이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를 보니까요. 지금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투명한 우주를 나타낸 것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한 우주의 크기 변화는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나는 가의 니은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빅뱅 후 1초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빅뱅 후 1초가 되었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직 결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서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들었어요.

0: 상태고, 심지어 이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한 상태지. 이건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니은보다 훨씬 이후의 시기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가의 A는 급팽창 이론이죠.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나의 빛. 나의 빛은 우주 초기에 방출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한 게 급팽창 이론이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따라서 디귿만 답이라서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7차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7차시 역시나 마지막도 실전처럼 연습도 항상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7차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 무엇인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갖출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32번째 시간이고요. 네, 계속 사람의 유전, 그리고 유전병입니다. 아직 유전병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음 시간쯤에 이제 유전병 문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사람의 유전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 형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 그리고 배열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이에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그랬어요. 한 쌍의 대립유전자. ABD, 복대립유전. 표현형 네 가지니까 불안 전송이 섞여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전장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이 표현형이 같다. 그랬으니까 A가 B에 대해서 무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유전장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됐고. 유전장이 AB인 아버지와 BD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이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과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걸 우리가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그렇죠? 네, 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된다. 일단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AB와 BD, AB와

B, D. 요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 B, A, D. 예,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B, D.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4분의 1이 나와야 돼, 4분의 1. 이게 이제 아빠, 이게 부, 이게 모. 요 확률도 4분의 1, 요 확률도 4분의 1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우여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D와 A 사이가 DD와 AD가 다르다 그랬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같은 표현형은 A 표현형이겠죠? 얘 같은 표현형은 네, 이러한 별도의 표현형. 얘 같은 표현형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표현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 표현형은 뭐란 얘기죠? 얘가 이러한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얘는 어떤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형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 되고요. D라고 하는 것이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요 문장을 가지고 유전장이 요런 사람과 요런 사람이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끌어와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BD. BD인 아빠와 AD인 엄마 사이의 표현형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어요. 정리하시면 A, B, B, D, 그 다음 뭐 AD, DD 나왔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A 표현형, 얘 같은 경우에는 D 표현형, 얘 같은 경우에는 자, AD, 얘 같은 경우는 D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현형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네, 세 가지 표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대립 유전 맞습니까? 네, 이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A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까? 자, A가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표현형? A 표현형. 얘는 무슨 표현형? D 표현형. 가능하죠? 이걸 이렇게 놓고 정리했을 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4분의 1, 4분의 1 조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는 3이다. 확인했죠?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1번 가볼게요. 자, 이건 좀 문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가는 대립유전자 AA에 의해서, 나는 B에 의해서, 다는 D에 의해서, 라는 E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완전 우성입니다. A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우성을 다 줬다. 조금 특이하죠, 그죠? 가라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고, 네, 두 개의 상염색체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가다의 유전자는 라의 유전자와 다른 염색체 있다. 그러니까 가에서 다까지는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연관 1독립이네요. 가라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모두 우성? 그럼 대문자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E.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태어날 때 가라의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16분의 3을 맞춰주십시다. 그럼 얼마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확률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가 있을 것이고 Q가 있을 것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요 확률을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 네. 일단 좀 쉬운 게 요쪽을 독립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이니까 얘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 얼마예요? 4분의 3이다 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만 확인하시면 돼? 4분의 1의 확률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게 있는 것이고 여기도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지? 둘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4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이 맞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성 표현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어떻게 그림을 조합해주면 될까요? 4분의 1의 확률로. 요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거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제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그냥 대문자만 그려도 되겠지. 그지? 요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B, 요게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만나면 라지 A 되고 이게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되죠. 이렇게 만나면 라지 A가 없지. 그럼 4분의 1 확률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가라 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형을 하나 갖고 여기서 이형을 하나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두 가지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형을 두 가지 갖고 어차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 이런 조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형을 하나 갖는 거. 자, 무슨 얘기냐? 얘랑 얘랑 만나보세요. 그러면 동형, 이형, 동형 되는 거잖아. 그지? 이형 하나잖아. 갖는 거. 그지? 이렇게 만나볼까요? 이형, 동형, 이형. 그지? 이형이 몇 개야? 두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 해볼까요? 이형, 동형, 이형. 두개 나왔잖아. 안 되지. 동형, 이형, 동형. 되죠? 1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 그죠? 여기서도 얘랑 얘랑 만났을 때, 이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라지 스몰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2분의 1. 그 얼마야? 4분의 1이죠. 됐고. 여기서 이형이 두개 나올 확률. 이형이 두개 나올 확률. 자, 했는데. 하나.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안 되죠? 네, 여기 자, 이형 두개 나올 확률 몇 가지예요? 이형이 두개 나올 확률 자, 확인하시면 이형 두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모두니까 1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이죠. 더해주시면 4분의 3이다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좀 독특했죠. 뭐 아니 독특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조금 결이 다른 게 얘도 우성 형질이야, 얘도 우성 형질이야. 그지? 그럼 얘도 대문자 ABC, ABD, ABD를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 둘이가 만나서 4분의 1. A도 우성 대문자 있고 B도 대문자 있고 D도 대문자 있을 확률. 이게 4분의 1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이제 염색체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됐고요. 그다음 132번 가겠습니다. 기역 디귿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체에 있습니다. 기역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됩니다. 복대립 유전이죠. ABD. 표현형 네 가지입니다. 불완전성 없다는 얘기고. 유전장이 AD인 사람과 A인 사람 표현형 같다. 자, 우회광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유전장 BD인 사람과 BB인 사람 표현형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B 표현형, 네, 그다음에 A 표현형, B 표현형, D 표현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니은 대립 유전자 E와 E 스타에 결정되는데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표현형 세 가지. 불완전성 이런 얘기고. 디귿은 F와 F 스타인데 F는 F 스타에서 완전성. 여기는 두 가지 표현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요 조건에 맞춰서 요게 나오는지. 최대 12가지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1과 2를 해보시고, 1과 3을 해보시고, 2와 3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좀 해보시면, 1과 2부터 한번 해볼게요. A, B, E, E, F, F 스타, 이제 하나의 예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뭐구나, 이게 뭐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것만 좀 잡으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확정할 수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좋아요. A, B 빼고, 요거 빼고, E 보고, 예, 그 다음에 F 보고, 이건 확정할 수 있잖아. 우리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2, 2하고 2-2-니까 다시라고 할게, 스타를. 그럼 얘는, 요런 표현형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얘 해보면은 F밖에 안 나오지, F밖에. 어차피 F

완전성이니까. F 다시 하나만 있더라도 어차피 F가 나오니까. 얘도 표현형이 한 가지예요. 얘도 한 가지. 1 곱하기 1, 여기가 몇 가지 나와야 돼? 12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개가 곱해져가지고, 이제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3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봤을 때, 뭐하고 뭐를 좀 해보셔야 되냐면, 1과 4를 좀 보시면, 얘가 BD, 2, 2 다시, F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 2가 있고, 2, 2 다시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F, F 다시가 있고요. F 다시가 있으니까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나오면 되는 거야? 12가지 나오려면 3이 나와버리면 되는 거야. 누구랑 만나서. 얘하고 얘가 만나서 해보면 되는 거야. AB 나오고요. AD 나오고요. BB 나오고요. BD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일단 요거 적용해보자. A가 D에서 완전성입니다. 요거 A 표현형. 그지? 이건 B겠지. 동형이니까. 얘도 B입니다. 그럼 두 가지잖아. 그지? 얘네들은 불완전.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표현형.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A의 기억부터 디귿의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1. 자, A, B부터 볼까요? A, B. 얼마야? 4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2, 2. 요거 2, 2. 요거는 유전자이 꼭 2여야 되는 거지, 그지? 얘와 얘 사이에서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가 있으니까 얘랑 만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 2분의 1 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다시인데 어차피 F가 완전성이니까 F 표현형 나온다는 얘기죠. 자, F 표현형 나오는 거 역시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1 여러분들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133번 가겠습니다.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개 상체에 있습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A와 나는 대립유전자 B와 다른 D에 있습니다. 각각 완전성입니다. 가다는 모두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부터 다는 모두 열성 형질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열성 형질입니다. 열성 형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유전장에서 BD, 자, BD, small d, 유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했고, 더한 값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더 이따 보시고, 요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두 문장 가지고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P 같은 경우는 B가 없습니다. B가 없다는 얘기는 스몰 B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유전이니까. 네, 스몰 B 있다는 얘기고, 라지 D 없습니다. 스몰 D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할 수 있겠고, 얘는 모르지만 D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P와 Q 사이에서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자손에 라지 D 스몰 D 나오겠죠. 얘도 라지 D 스몰 D 있다. 라지 스몰 D 있다. 얘도 라지 D 스몰 D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라지 B, 라지 D 합이 1이니까 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대문자 없는 녀석이겠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요런 자손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요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요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요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몰라, 아직.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이용하셔야 돼. 가와 나중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한 형질에 대해서만 같다. 이거 다르지, 그지? 얘가 같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같거나 얘가 같다. 이런 조건을 맞춰주면 되는 거야. A가 같거나 유전장이 B가 같거나. 됐고. 그 다음에 자녀 2와 3은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어요. 가와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요 이제 표현형은 뭐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문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쵸?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3번이 될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거겠지, 그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요런 거. 그렇죠? 요게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요것도 대문자 두 개. 요것도 대문자 두 개. 요걸 한번 해보시고, 요걸 한번 해보시고.

스몰비 나와야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P, 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 P와 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한 형질에 대해서. 근데 얘가 지금 한 형질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미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래도 어차피 스몰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는 같게 맞춰주면, 뭐 지금까지는 모순이 없어요. 됐죠? P와 Q는 나의 유전자가 서로 같다. 나의 유전자가 서로 같다? 네, 틀렸죠. 나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2의 가다에 대한 유전자형. 요게 2야. 요게 3이야. 가다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오케이. 맞죠. 그 다음 디귿번.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서, PQ 사이에서,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3은 뭐야? 요거, 요거. 요게 3이야. 그러니까 라지 스몰 A 표현형, 어차피 무성이니까 A 표현형, 그다음 스몰 B 표현형, 대문자 A 표현형, 그다음에 라지 A 표현형, 스몰 B 표현형, 라지 D 표현형. 요거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A가 나올 확률이니까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지? 그다음에 스몰 B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그지? 8분의 3이네. 그 다음에 요거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지. 1이지. 예, 곱하시면 8분의 3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그것이 이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4번 가겠습니다. 가는 세상의 대립전자 A, B, D에 결정됩니다. 가의 표현형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 수가 결정됩니다. 라고 했고요. 다인자 유전. 그죠? 이 대립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많이 했던 거고요. 그죠? 나는 한쌍 대립전자 결정되고 대립전자 EFG 복대립유전입니다. 우연관계가 분명하다고 돼 있어요. 나의 유전장이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은 나의 표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가 G에 대하여 우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겠죠? 네. 기억과 니은 일부 염색체 유전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니은 사이에 A가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기억과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대문자 세 개에 여기 보면 GE. 요거와 같을 확률이 3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표를 그리시는 겁니다. 앞서도 많이 했지만 먼저 단일인자 유전부터 보시는 거예요. 요거 얘네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 GGN은 대문자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죠? 대문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보시면 되는 거야. 얘네들에서 대문자 수가 몇개 나오는지 요걸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문자 수가 최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GG 봤죠? 그 다음 GF. GF 보겠습니다. G랑 F를 보란 얘기야. 자, G랑 F 보시면은 역시 대문자 하나죠. 아까 두 개였고 하나였고. 이거 똑같고,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요거 보자. E랑 G 보자. E랑 G. EG 보겠습니다. EG. 이지도 대문자 하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EF. EF 대문자 없다. 대문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2분의 3, GE. 자, G 어디 있어요? GE 여기 있죠? 여기. GE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문자가 세 개란 얘기는 요거 하나고 요거 두개더 하니까 요거란 얘기죠. 요거. 요게 이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 좀 해주시면, 4분의 1이죠, 이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여기 8분의 3. 계산이 얼마가 나와야 돼? 3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나오나 봅시다. 32분의 3. 요 값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F와 G를 보시면 얘가 이제 F 표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F가 G에 대하여, E가 G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우열관계를 여러분이 우열관계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E 표현형, 얘 같은 경우에는 G 표현형.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E 표현형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이게 이제 F 표현이 돼야 되니까 결국 F, E, G 이런 순서로 우리가 우열관계를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시면 A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니은과 같은 확률. 니은은 몇 가지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지? 대문자 네 개에 GF인데 F가 우성이니까 F 표현형인 거야. F 표현형. F 표현형. 네 개에 있는 게 여기 네 개. 그지? 네 개지. 하나, 세개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요거. 요쪽 네 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럼 정리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8분의 3. 그지? 또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32분의 3, 32분의 1, 32분의 4. 얼마? 8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135번 가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전자 D와 E에 결정됩니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예, 이것도 뭐, 세 쌍이든 두 쌍이든 다인자 유전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대립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남자 PH 세포와 여자 Q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억을 E와 스몰 E를 놓고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되는 거야. 한번 E를 넣어보시고, 라지 E를 넣어보시고, 스몰 E를 넣어보시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둘다 해볼게요. 먼저 스몰 E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이 스몰이다. 여기다가 이제 스몰 E를 넣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P2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 P2를 정리하면 이쪽에 P 정리하시고 이쪽에 Q 한번 정리해보자.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대문자 수가 최대 몇 개야? 두개올수 있겠지, 두 개. 두 개. 하나도 안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올수 있는 거니까. 0개, 1개, 2개.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무조건 대문자 몇 개? 1개 올수 있는 거지. 두개올수 있나? 안 되지. 대문자 하나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때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대문자가 몇 개야? 두 개야. 대문자 두 개? 요거죠. 대문자 두 개. 그리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이 확률 얼마가 나와야 돼? 4분의 1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2분의 1이니까 모순이지. 아니란 얘기야. 다시 그려볼게. 두 번째는 이제 기역이 라지기라고 해볼게. 라지. 자, 라지. 여기를 라지기라고 놓자. 여기를 라지이라고 여러분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올수 있는 대문자의 수 최소 하나, 최대 두 개지. 그지? 예, 여기서 올수 있는 대문자의 수 최대 하나, 최대 두 개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대문자가 두 개야. 대문자가 두 개니까 여기가 두 개죠. 자, 다른 데 대문자 없지?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1의 확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확정이 뭐다? 라지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역번부터 볼까요? 가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그렇죠? 네, 두 쌍. 두 번째 기역은 라지입니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어요. p는 어때요? 대문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대문자 세 개. 자, 요거 대문자 세 개죠. 요거 대문자 세 개죠. 그죠?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더하시면 우리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우리 기역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좀 간단했죠? 기역자리에다가 스몰 e를 넣어보시고 모순이 없는지 라지를 넣어보시고 모순이 없는지

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6번 가볼게요. 네, 136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 일치어부를 안 줬습니다. 얘가 이제 얘하고 얘는 표현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얘하고 얘는 이제 표현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 얘가 얘에 대해서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얘하고 얘가 우연한 게 불분명한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쵸? 만약에 이제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오성이라면 얘는 라지의 표현형. 얘도 라지의 표현형이니까 표현형 일치하는 거지. 동그라미겠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랑 요거랑은 표현형이 다르니까 X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 이것도 똑같아. 마찬가지로 이제 B가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오성일 수도 있고 얘하고 얘가 이제 불완전 오성일 수도 있다. 요런 계열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또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면 글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그림은 이제 요것만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셔야 됩니다. 디귿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면서 대립유전자는 DF다. 디귿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대립유전인가 보세요. 복대립유전인가 봐. 그지?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의 표현형이 네 가지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하나 이제 불완전 오성이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D2하고 E가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뭐 요거는 하나 확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F인 사람과 FF인 사람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P죠? 네, 이건 이제 여자 P의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남자 Q는 안 줬고요. 여자 P에 대한 그림을 줬고, 기억부터 디귿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이쪽에 좀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P를 한번 그려볼게요. DF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따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됐죠? Q가 있을 텐데, 얘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Q와 기역부터 디귿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같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건가? 일단은 뭐 한번 이렇게 놔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직 몰라요. 얘가 이제 완전 우성인지 불완전 우성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불완전 우성이라면 라지 스몰 A겠죠, 그죠? 표현이 같다 그랬으니까. 불완전 우성이라면 라지 B 스몰 B겠죠. 그죠? 완전 우성이라면 이게 라지 A도 괜찮고, 라지 스몰 A도 괜찮고, 상관없죠?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현형이 F 표현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FF가 오거나, 그죠? 또는 뭐 FD가 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이제 그림으로 가셔야 되는데 PQ 그림으로 가셔야 되는데 좀 독립되어 있는 것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독립되어 있는 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좀 따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마지막 줄에 이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표현형 중한 가지만 부모와 같을 확률. 자, 한 가지만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8분의 3인데, 요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두 가지가 다를 확률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가 같을 확률을 두 가지가 다를 확률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B부터 좀 해볼게요. B부터. 얘가 이렇게 한번 일단 있다고 해보고,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가 불완전 우성이다. 이런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불완전 우성이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를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거죠. 그죠? 다른 거는 얘하고 얘가 다른 거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8분의 3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 곱해주면 될까요? 네, 4분의 3이 곱해지면 8분의 3 확률이 나오겠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조합을 해보시는데 그 조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이제 FFFD, 요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가 F고, 여기가 D를 한번 써 볼게요. F와 D를 써 보고, 여기는 역시 요런 식으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와 스몰 a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AA, DF, A, 스몰 a, DD, 그 다음에 A, 스몰 a, FF, A, 스몰 a, 스몰 a, 뭐 FD, DF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표현형이 이제 같다라는 걸 조건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면, 자, 얘는 다른 거죠? 얘가 불완전 우성이니까. 라지 스몰 a만 같은 표현이니까 표현이 다르죠, 그죠? 얘는 표현형 같죠, 그죠? F 표현형, F 표현형. F가 우성이니까, D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 같죠? 얘는 D 표현형이니까 안 되죠. 얘 같죠? 얘 F 표현형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얘안 되죠? 얘 F 표현형 같죠?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지금 다를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가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가지가 달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가 다를 조건을 찾으면 되겠지. 그지? 한 가지가 달라. 한 가지가 달라. 한 가지가 달라.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몇개 중에 몇 개? 네개 중에 세 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두 개가 다를 조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가 얘랑 다를 조건 2분의 1. 얘가 한 가지가 다를 조건. 4분의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서 불완전 우성이냐? 이것도 해봐야 되겠죠? 요것도.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 여기에서 모순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예, 선생님이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못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써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다. 물론 실전 문제에서는 거기까지 해볼 수가 없겠지만. 알겠죠? 네. 그럼 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번. 니은의 표현형은 라지비 라지비인 사람과 라지비 스몰비인 사람이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런 얘기죠. 요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네. 그 다음 니은번. Q에서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게 Q인데요. 네. A, B, D. 요게 지금 따로 있죠, 그죠? 네, 안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 디귿번.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2가지입니다. 그랬는데, 표현형 4가지 나왔고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가지. 불완전 우성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 나오죠, 그죠? 이건 같은 표현형이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12가지. 네,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네요. 자, 137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 자, A, B, D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이 봤던 이제 다인자 유전이죠.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 나와 있어요. 가는 됐고. 나는 이제, 예, 유전장 다른 표현 다르다 그랬으니까 표현 세 가지. 그죠? 유전장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많이 했었죠. 나는 가와 서로 다른 거에 있다라고 했어요. PQ의 가의 표현형이 같다 그랬으니까 P와 Q의 대문자 수는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유전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결국은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푸는 겁니다. P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다. P 그려주고 Q 그려주는데 P의 이제 가와 나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요거다라는 건데 그럼 얘네들의 유전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힌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결국은 어쨌든 이런 애들이 양쪽에 있을 것이다. 그지? 이런 애들이 양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저러한 자손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확률과 여기서의 확률을 더 곱했을 때 P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쉽게 보이는 것부터 해봅시다. 이거 연관되어 있는 것보다 이것부터 먼저 좀 해보시면 이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제 라지, 라지이고 얘가 이렇게 돼버려도 얘네들의 유전자형은 다르니까 이 조건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 라지, 라지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얘와 얘 사이에서는 2분의 1의 확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랑 곱해서 16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얘의 확률이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죠. 8분의 3.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보지 않았던 확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 이제 이게 될까? 보통 우리가 항상 3개 기준으로 많이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는 상관없어요. 이게 뭐 A가 됐든 B가 됐든 D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대문자가 4개. 대문자가 4개. 대문자가 4개인 경우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정리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최소 하나죠. 그죠? 최소 하나, 두 개, 최대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문자가 네 개. 그죠? 네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네 개죠. 여기 네 개. 그다음 여기 네 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확률을 여러분이 이제 8분의 3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4분의 1. 얘가 4분의 1. 그죠? 네, 여기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 얘도 2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네,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16분의 4잖아요. 16분의 6이니까, 네, 약분하면 이제 8분의 3이다. 라는 확률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대문자가 4개인 경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8분의 3이 있구나. 라는 걸 하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겠죠? 예, 최대 이제 대문자 하나부터 시작해서 6개까지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대문자 수가 이게 2잖아, 2. 그지? 그럼 2부터 해가지고 6까지니까 2, 3, 4, 5, 6. 5가지. 여기서 5가지. 그죠? 여기서 다섯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죠? 네, 두 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열 가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37번은 4번을 여러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38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수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입니다. A, B, D 나와 있어요. A와 B가 7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A와 B는 7번에 연관되어 있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결정된다 그랬고요. 여기까지 이제 뭐 했던 거에 넘어갑시다.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자, 서로 같다 라 그랬어요. 대문자 수가 같구나. P와 Q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네, 최대 다섯 가지다라고 했어요. A 표현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다. 확률 8분의 3. 이것도 A 유전장이 요거 나온다는 얘기죠. 요런 애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줘봐야 되겠죠? 이쪽에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쪽에 요런 게 있으면 이쪽에 요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야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7번에 있고, 얘는 이제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률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8분의 1의 확률이라든지, 8분의 3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은 이렇게 2형 접합으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주시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여기서는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대문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이쪽도 대문자가 세 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표를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수는 최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얘가 있는 거니까 최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까지,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대문자 최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 다음에 6. 1, 2, 3, 4, 5, 6. 1, 2, 3, 4, 5, 6.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여기 2잖아, 2. 2, 3, 4, 5, 6. 다섯 가지. 여기 표현형 다섯 가지. 요조건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대문자 몇 가지니? 하나, 둘, 셋, 네 개죠. 대문자 4개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4개죠. 이게 4개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개죠. 우리 아까 한번 했었죠. 예,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했을 때 얼마나 나왔어요? 8분의 3 나왔죠. 그렇죠? 네, 여기 8분의 3 확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배열을 앞서 문제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요 배열이 이제 앞서 문제에서 한번 연습했기 때문에 요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보는 문제였으면 좀 힘든데 우리가 앞서 한번 봤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 가의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이니까 대문자 몇 개? 아, 대문자 세 개인 확률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문자 세개 한번 볼까요? 요거 세 개죠. 그다음에 요거 세 개. 이렇게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 그럼 확률이 여기가 이제 4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죠. 이건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럼 또 뭐예요? 네, 8분의 1이죠. 계산하시면 우리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 모양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모양 말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과 해보면 가능한 모양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서 연습해 보세요. A, B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독립되어 있는 거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차피 대문자가 지금 세 개잖아. 대문자 네 개로 지금 표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순 없이 확인했는데, 대문자 세 개짜리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조건 같은 것들은 만족하는데, 한번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네. 표로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0, 1, 2, 3이죠. 그죠? 0, 1, 2, 3. 이렇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는 하나하고 두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니까 대문자 세 개잖아요. 그럼 대문자 세개 나오는 게 얘가 세 개죠. 그 다음에 얘가 세 개. 됐죠? 얘는 8분의 3이거든요. 여기도 8분의 3이에요. 여기는 이제 2분의 1씩이고요. 그러니까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했을 때 8분의 3의 확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순을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하나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은 얘는 가는 상용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점이 결정된다 그랬고, 우형은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표현이 나올 거다.

0: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유전장이 B씨인 아버지와 AB인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될수 있는 게 얘와 얘 사이에서 한번 만들어지는 조합을 보시면 AB, BB, 그다음에 AC, BC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C는 2개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럼 결국 4분의 3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연계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4분의 3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A, B, BC. 자, 요 조건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요거 A 표현형이고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표현형? 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B 표현형. 얘도 B 표현형이에요. 근데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정리가 되지. 얘가 무슨 표현형? C 표현형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B, C, A.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여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기억번에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네, 틀렸죠? 우리 복대립 유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A에 대해서 완전성이다. 자, B는 A에 대해서 완전성이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에 대해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머니와 같은 확률, 어머니는 이제 AC죠? AC 그러면 C잖아, C. 요거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9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40번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선생님이랑 형법의 이해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우리 형법의 이해는요, 일단 형법이라는 게 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형법이라고 했었던 거에는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단원, 오단원 제일 첫 번째 내용에서 형법이 무엇인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범죄와 형벌 등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합쳐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의 의미 공부 했습니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도 공부했습니다. 형법의 의미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학습 포인트 잡아드릴 때 뭐 간단하고, 사실 형법의 기능도 보장적 기능, 보호적 기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막상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틀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나눌 수 있는 문제도 이번 우리 수능 특강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까지를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죄형 법정주의까지 지난 강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범죄랑 형벌 등을 배우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지금 형법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범죄는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형벌 및 보완 처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범죄에 넘어가기 전에 범죄 큰 틀로 이해하기를 설명드렸어요. 그 큰 틀로 이해하기랑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떠올려 주셔야지 이번 강의 배우는 내용들 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범죄, 형벌과 보완처분 학습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는요, 큰 틀을 이해하고요, 디테일은 외워주세요. 또한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공부하는 거 선생님

처음 해본 거 아니거든? 지금까지 같이 따라왔던 친구들은요, 대표적으로 망원경이랑 현미경으로 공부했던 파트가 뭐 있었냐면은, 국회 파트 있었어.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 막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뭐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우리 그렇게 나눴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권한들을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요, 입법에 의한 권한을 살펴보는 거야. 근데 그 입법에 의한 권한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 재개정 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엄청 디테일하게 공부했잖아. 막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뭐 위원회, 막 이렇게 꼼꼼하게 숫자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모두 다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범죄 파트도요, 큰 틀로 공부한 다음에 세세한 내용을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세한 내용을 어디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지는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같이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와 범죄의 콜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랑 범죄랑 같습니까? 아니요, 불법행위란 범죄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이어주는 뭔가의 연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의 의미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암기한다라는 거는요, 현미경 요소에 들어갑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선생님이 차차 기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시간에 배울 거 많다. 형벌은 분류하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름 재밌게 공부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은 많이 틀리는 이유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를 암기하지 않았거나 포인트를 짚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떠올려 주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인데 우리 요 화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 범죄 성립 요건 큰틀 이야기에 여기가 그냥 빈칸으로 비워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미리 채운 것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 범죄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범죄는 형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이 부과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 여백에다가 공부하는 방향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요거였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선생님이 구, 위, 책,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요. 순서대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즉, 순서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책임도 가지고 있는 이 순서를 모두 다 지켰을 때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순서대로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아직 뭐 구성요건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로 성립했다고요? 범죄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복습해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순서대로 넘어가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위법성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법성이 없는 걸 위법성이 깨졌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생각해 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니까 이제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했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마지막 단계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책임이 깨지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제일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순서대로 따져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강까지 아마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의미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근데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뒤에 가서 하나씩 다시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 의미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뭔가 문장 그 자체를 달달달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다시. 아니, 나는 물론 위법성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전체 법치사회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 책임도 마찬가지야.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요, 그게 어렵다면은요, 거꾸로는 할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을 봤을 때 얘는 구성 요건.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보자마자 얘는 책임이라고 분류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기억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는요.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프린트 같은 거 갖고 다닐 때 나는 아코디언 파일이라고 부르거든? 여러분마다 부른 이름이 다를 텐데. 왜 파일인데, 이렇게 쭉 펼치면은, 이렇게 칸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닫으면 이렇게 딸깍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교과목을 많이 배우니까, 프린트도 많고 유의물도 많으니까,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요거는 뭐 언맵 파일, 요거는 뭐 정법, 요거는 뭐 확통,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 칸칸이. 확통 넣는 확통 칸에다가 언맵 프린트 넣지 않잖아. 언맵 넣어야 되는 언맵 칸에다가 정법 프린트 넣지 않잖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다가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지는 않아요. 즉, 파일 처리 분류를 하듯이 언맵은 언맵, 정법은 정법 분류하듯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망원경으로 큰 틀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위법성이 깨지는 케이스는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당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방위. 세 번째는 긴급피난. 네 번째는 자구행위,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는 어디에 들어가? 위법성이 깨져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망원경이에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현미경은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요. 정당 방위의 의미 외워주시고요. 정당 행위의 의미 외워주시고요. 긴급피난의 의미를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임 조각사유입니다.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형사, 얘들아, 민사상이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등과 같이 강요된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심신이 결여된 자,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책임 조각사유이고요. 여기까지가 큰 틀입니다. 무려! 됐어요. 자, 이큰틀 어떻게 공부한다? 일단 순서대로 따지는 거 머릿속에 논리적인 구조 넣어주셔라.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부터 뒤에서 차차 볼 거다. 근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와 책임 조각사유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프린트물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이었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씩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의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법률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을? 우리는 바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혹은 타인을 살해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이 빡 있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거기에 해당이 돼요.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 행동이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빡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건한 번만 더 해보자. 법률로 정해놨어.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을 바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고요. 법률로 정해놓은 그 유형에 일단 해당이 되는지가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되셨죠? 자, 우리 구성 요건 해당성과 함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요. 밑에 아마 여백이 살짝 있을 겁니다. 그 여백에다가 요 개념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불법 행위와 범죄의 콜라보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야. 내가 이번 시간에는요, 범죄를 설명을 하면서 불법행위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진짜 범죄가 나왔을 때 불법행위랑 가장 잘 엮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행위랑 범죄는 다른 개념이에요. 왜? 불법행위는 쉽게 민법상의 개념이고 범죄는 형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가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성립하고, 과실인 경우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줄 모르고, 과실인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성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의 경우에는요, 고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만 범죄로 성립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형법에서 범죄와 달리 불법행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따지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 왜? 고의건 과실이건 다 불법행위로 성립하니까. 반면에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은 예외적인 경우만 고의인 경우에 범죄로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요 사례, 불법행위할 때 설명했었어. 너 불법행위할 때 어떤 사례 들었었냐면요. 그때 카메라 갖고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야. 지금 내가 주말에 나서, 그때도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도 주말이네. 어쨌거나 주말에 나와서 내가 촬영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조금 안 좋긴 한데 날씨가 엄청 좋아. 이날 나와서 촬영하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이거 불법행위 때 했던 거야. 저 카메라가 저것만 없어도 내가 오늘 촬영 안 하고 놀러 나갔을 텐데 라는 생각에 내가 이거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깨뜨렸어.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야. 불법행위로 성립해서 EBS에서 카메라에 엄청 비싼 가격을 물어줘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의로 했을 때에는 이제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저 카메라를 깨뜨렸다. 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이 되고 범죄에도 해당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도 얘가 똑같이 설명했었어. 내가 촬영을 하고 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게 나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너무 어지러워서 이렇게 하고 쓰러지다가 카메라를 피악 쳤어. 근데 일부러 치려고 한거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쓰러질 때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쓰러지려고 하는데 주변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실로 이렇게 카메라를 쳤어. 하고 카메라가 뿅 쓰러졌어. 불법행위로 성립해요. 똑같이 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하지만 내가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재물손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과실인 경우. 그래서 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불법행위와 범죄의 콜라보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했던 거는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야. 내가 지난 시간에 범죄 큰 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설명해 드렸었냐면요, 마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일단 예선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거라 그랬어. 이거 자체를 통과 못하면 그 뒤에 단계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내가 자신 있는 거여도 못 나간다고. 비슷한 개념이야. 일단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먼저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법성의 의미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잘 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말은 일단 1단계에서 무엇은 통과한 거야? 구성 요건이라는 단계는 통과한 거야. 이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자, 위법성이 있다면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갈 거고, 위법성이 없다면 여기서 끝.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더. 위법성이라는 건 뭐라면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판단이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러면은 우리 위법성의 의미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법성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법을 어겼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얘들아,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 조각이라는 단어 잘 봐봐.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즉, 위법성이 깨져서 없는 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위법성을 배제한대. 위법성의 의미 계속 기억하자.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야. 그 위법성이 깨진다라는 거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안 들게 되는 거야.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는구나라고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이 깨지는 특별한 사유를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어차피 살펴보기 전에 어차피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서 그냥 탈락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는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 디테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당행위예요. 정당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돼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제시문에 나왔어. 지금 이 행위는 법원의 판단이 막 얘기 나오는 거야.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나왔어. 이게 뭔지를 찾아주셔야 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수칙의 재구성에서 정당행위 옆쪽에다가 적어주세요. 나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 밑쪽에다가 적어드리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령에 의한 행위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법률과 명령에 의한 행위인 거야. 법령에 의한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인의, 그냥 사인은 쉽게 일반인이라고 생각해도 돼.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왜냐면은 우리나라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는 비록 경찰관이든 경찰관이 아니랄지라도 정당 행위에 들어가서 위법성이 사라져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쟁이행위요. 얘들아, 노동쟁의행위가 뭐냐면은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 같은 경우에는요,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고요. 얘들아, 요거 옆에다가 적어 놓자. 1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 14단원은 근로자의 권리예요.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 3권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근로 3권에 의하면은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어요. 이 단체행동권이 바로 대표적인 노동쟁의 행위, 파업 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사회상규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여야 된다. 그러면은 정당 행위에 해당이 돼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제 한 단계씩 더 높여야 돼. 법령에 의한 행위야. 예를 들면은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야. 그거는 정당 행위에 해당돼.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라고 단계별로 점차 넓혀가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까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도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세요.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다가 바로 적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무엇을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우리는 각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1번이랑 3번 쓴걸 보니까 똑같아. 그거 어디서 갈리는 거야? 2번에서 갈리는 거야.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들어갑니다. 정당방위는요, 막는 거예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고요. 긴급피난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바로 긴급피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문장 그 자체로 외우려면 너무 복잡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 막기 위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차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똑같은 거고. 그럼 결국에 요두 개에서 갈리는 거구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건지, 현재의 위난,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황인지, 이거는 문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계속 연습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자구행위입니다. 자, 우리 자구행위는요, 범죄 서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 자구행위라는 거말 자체가 여러분의 아직 생활 반경에서는 청구권을 보전한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갈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사례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누가 내 노트북을 훔쳐갔어. 내 노트북이 사라졌어. 근데 다음날 커피숍에 갔는데 누가 내 노트북을 들고 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노트북 범인이었던 거야. 내 노트북을 훔쳐간. 그 노트북을 훔쳐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그제 노트북 맞나요? 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노트북을 찾아오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기엔 시간이 없잖아. 그 상황에서 그

너가 편의점 갈때네거살때내 것도 사줘. 이거는 내 지갑에 손댔다고 내가 뭐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은 우리 집에 자전거 있는데 이 자전거 내가 평상시에 잘안 타.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우리 집 와서 자전거 타고 다시 갖다 놔. 아니 내가 허락한 거잖아.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 집에 와서 자전거 가져갔다고, 우리 집 마당 들어와서 자전거 가져갔다고 내가 범죄야라고 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합시다.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은요, 모두 다 위법성이 깨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가게 되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 거예요. 일단 이번 시간에 불법행위와 범죄에 콜라보한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아마 필기한 거 옆에 여백에 조금 칸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 정당 방위에 해당이 돼.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 긴급 피난에 해당이 돼. 그렇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은요, 또한 불법행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들아,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으로 오랜만에 생각하는 거야. 어떤 행동이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이 돼? 지금 이렇게 칠판에 나와 있는. 일단은 범죄로 성립할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됐지? 자, 그럼 불법행위로는 성립할까? 내가 만약에 뭐 나를 치려고 하는 막 트럭이 막 이게 막 어지럽게 와가지고 위험해 어떻게 하지 나 얘기하다가 옆에 편의점 문을 빵 깨트렸어. 긴급피난에 해당이 돼서 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만약에 불법행위로는 성립하겠어? 불법행위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법적 사고력으로. 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뭐였는데? 생축, 고고, 응응 중에서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이 위법성이에요.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들아, 불법행위는 민법상의 개념이고, 범죄는 형법상의 개념이라고 표현했었지. 앞에서 선생님이 정당행위 중에 이쯤에다 써놨을 거야. 법령에 의한 행위 중에 고거 있었다? 노동쟁의 행위. 자, 우리 쟁의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다. 적법한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을 사용한 쟁의행위는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 이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었던 거야. 엄청 중요했던 거지.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인 거야? 불법행위로도 성립하지 않고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책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자, 우리 책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 단계입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입니다. 즉, 어디까지는 통과한 거냐면요. 지금 칠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법성은 이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럼 위법성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따져보는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책임이라는 거를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요,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은 그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임 조각사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조각사유는 결론부터 말하자. 범죄가 성립합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책임이 깨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은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책임 조각사유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형사 미성년자는 몇세 미만이다? 14세 미만의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 옆으로 쓰자. 요거 지우고.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과 같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법적 비난을 할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한다,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반면에 책임 감경사유도 있습니다. 책임 감경사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형벌이 내려질 때 형이 감경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 감경사유 봅시다. 책임이 감경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심신 미약자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거나 듣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물론 심신 미약자의 경우에는요, 감경 가능하고 말하거나 듣는데 모두 다 장애가 있는 자의 행위는 감경해야만 하지만 감경하는 거지만 아니 어쨌거나 요거까지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 행위는 범죄로 성립한다. 범죄로 성립한다. 그래서 얘들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이 부과되는 거였죠. 단그 형벌이 감경되는 거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례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형벌이 부과된다. 형벌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책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 조금 이해되셨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 분류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의미, 책임조각사유에 들어가는 세 가지, 형사미성년자가 몇 세, 14세 미만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따져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기출선지 정리 선생님이랑 쭉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 바로 그래서 나와야 돼요. 구성요건이라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대개 이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전체 법치사유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전체 법치사유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B는 위법성이겠죠. 한편 C는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책임이라고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강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근처 상점을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서 회사에 기밀을 유출했다? 강요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책임 조각사유. 그러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저 한번 쭉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실제로 나와요. 법원은 갑 을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범죄 성립 요건, 얘들아, 헷갈리면 적어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단했대. 첫 번째 사례부터 보자. 자신의 차를 부수고 도망가는 행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배 행인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경미한 접촉이며, 얘들아, 여기 봐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음. 이래서 외워야 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란 이해한 행위, 사회상규,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가 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례였죠. 두 번째,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을의 행위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심신상실자의 행위, 책임, 조각사유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죄다라고 본 겁니다. 되셨죠? 어느 부분 때문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배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이렇게 나와.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거는 옳은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행위는 선고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자구 행위인데 을의 행위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순서대로 따져봐야 돼. 얘들아,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다라는 거는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다라는 거는요, 구성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단계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둘다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긴급 피난인데, 긴급 피난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다?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출됐던 내용들 쭉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과 보완첩은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갑자기 형벌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형벌이라고 하는 건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화시켜서 공부해 주세요. 범죄가 성립되면 형벌도 부과되는 겁니다. 마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처럼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일단 내가 포인트 잡아줄 때 형벌은 외워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을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분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형은요, 무엇을 박탈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생명을 박탈해요. 그럼 뭐에 해당이 되겠어? 그렇죠. 사형이에요. 자, 우리 자유형은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겠어?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거겠죠? 자, 이 자유형에 해당이 되는 건 아마 여러분의 수트계좌 구성에 이렇게 가로로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로로 적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세로로 적을게요. 자, 우리 자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서 어떻게 유형화 시켜주셔야 된다?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다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셋다 교정시설 등에 구금되는 거구나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셋다 일단은 자유형이야. 그러니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거구나라는 거부터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은요. 이제부터 차이점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징역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금고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자, 우리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차이점 보여요? 네, 구류는 차이점 보여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시설 등에 수용하는 거다. 반면에 징역과 금고는 아직 차이점이 안 보이죠? 그럼 더 들어갑시다. 징역은 1개월 이상 교정시설 등에 수용하면서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하지만 금고는요, 1개월 이상 교정시설 등에 수용이 되면서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면서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가보자. 일단 기간 먼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징역, 금고, 구류, 어디에 들어간다? 모두 다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자유형에 해당이 된다.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꼭 보자. 정해진 노역이 뭐냐면요. 교정시설 등에서 쉽게 말하면 일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한다, 일을 안 한다의 차이점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이걸 줄여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문제집 등에서는 정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해진 노역, 유일하게 징역만 정역을 부과한다라고 앞글자 따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명예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형은 쉽게 말하면은요, 명예가 박탈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최고의 판결을 받았어요. 기한이 없이 교정시설 등이 수용됩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성의 선거권 등등의 자격이 박탈되는 걸 자격 상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유기징역, 유기금고, 일단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있는 기간 동안 교정시설 등이 수용이 돼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되는 거를 자격 정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둘다 카테고리상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명예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재산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뺏는 거겠어? 그렇죠. 재산과 관련된 법익이 박탈되는 거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벌금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을 부과합니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몰수 뜻이 얘들아 뭐라고 느껴져? 딱 뺏는 거야.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것들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을 바로 몰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9가지 공부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9개를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류 작업은요, 당장은 단독으로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을 공부하면은 그때 함께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9가지를 분류하고 특히 징역, 금고, 구류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형벌만으로는요, 범죄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형벌만으로는요, 범죄자가 사회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제재로 나온 것이 바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안처분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대안적인 형사제재입니다. 형벌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등등처럼 대안적인 형사제재를 보안처분이라고 해요. 얘들아, 들어가 보자. 제일 첫 번째는 치료감호가 있습니다. 얘들아, 치료감호에서 여기다 체크해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당하는 죄를 지은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자. 등등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감호시설, 일반적으로 병원이야. 일반적으로 병원에 수용해서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걸 치료감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 뽑아봐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무엇이었어?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형벌 부과의 대상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심신상실자 행위가 이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등등의 조건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된다면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치료감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심신상실자 행위는 책임 조각사유여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형벌 부과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 보완 처분의 대상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호 관찰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체크만 해놓자. 여기 수특 13단원에서 나올 겁니다. 내가 그때 다시 연결시켜 줄게.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경우에는요,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걸 보호 관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수강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명령도 일단 체크해놓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리고 등등의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등의 경우에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가서 강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걸 수강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회봉사 명령 역시 여기다 체크. 형이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걸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는 형벌에 들어가는 9가지를 외운 것처럼 치료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형벌 같은 경우에는요, 주된 내용은 바로 주된 내용이 제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데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반면에 보완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치료나 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화를 위한 수단, 다시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자, 또한 형벌과 보완 처분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요. 둘 다 적법 절차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형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을 전제로 해야 되지만 보완 처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치료 감호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있었다? 치료 감호, 심신상실자의 행위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도 보완 처분도 가능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강 숙제 여러분들이 꼭 문제까지 풀어주시고요. 퀴즈까지 풀어주시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은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 퀴즈와 숙제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우리 자 개념 마지막 개념이었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관련된 예제 유제 문제부터 해갖고 우리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 21쪽입니다. 유형 7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볍게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알의 n-1제곱입니다. 혹은 자, 문제에 따라서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sn의 극한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자, 지금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림을 봐도 1-0b분의 첫 번째 항이다. 이런 공식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a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공비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 공비를 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도형 설정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된 도형 설정을 하고 어떤 비율로 줄어드는지를 비교하자라는 걸 얘기했고요. 닮은 비는 길이의 비, 닮은 비의 제곱은 넓이의 비이고, 자, 거기에 나아가서 개수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까지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자, 관련된 이제 유형 7인데, 자, 요 개념을 테두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C와 BC의 길이가 2랍니다. AC와 BC의 길이가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고요. 자, 45도, 45도, 4분의 파이씩. 좋아요. 자, AB, BC, CE에 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얘가 뭐라고? 정사각형이 되도록 잡았다고. 자, 그리고 색칠했대요. 이 그림이 R1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다시 점을 잡는데 얘도 정사각형이 되도록, 또 정사각형이 되도록, 또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잡겠다. 자, 이때 우리 R1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 S1, 이 부분의 넓이 합을 S2, n번째 넓이 합을 SN이라 하자. 자, 그럼 얘를 이렇게도 볼수 있죠. 이 넓이를 A1이라고 하고요. 자, 요 작은 걸 A2. 그럼 S2는 A1 더하기 A2,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어렵지 않죠? 자, 뭐가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 변의 길이를 제가 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K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도형 문제를 이거 두 문제를 풀 거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뒤에 도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대단한 종합 문제에서 거기서 조금 이제 난도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항상 이 도형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삼각형에 접하는 사각형이 됐을 때는, 요 삼각형을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을, 요렇게. 자, 얘를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45도야. 그럼 얘도 45도야. 아, 얘가 바로 뭡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얘가 K이면 이 친구도 K가 되고요. 여기도 K네. KKE. 2K가 2가 되니까 결국 K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구나. 따라서 A1은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K의 제곱. 첫 번째 항은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1이야, 1. 자, 이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도형을 무엇으로 설정하냐? 사실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A, C를 만약에 기준이 된 도형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얘를. 그럼 여기 여러분, 작은 삼각형. A1, B, C1에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A1, C가 되는 거예요. A1, C가.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 이 친구가 얘로 줄어들었다고요. 이 직각삼각형 보시고요.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보세요. 아,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공비라고 하는 친구는요, 선분 AC의 길이가 선분 AC1의 길이로 줄었다. 자, 그런데 넓이니까 결국 이 친구의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C의 길이가 2이고요. 자, 이 친구의 길이가 K입니다. 근데 K가 뭐였습니까? 1이었죠. 2분의 1의 제곱이었네요. 아, 공비는 4분의 1이었어. 라는 거. 아, 그럼 난 처음부터 사실 기준이 된 도형 설정을 잘했네. 뜻하지 않게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기준이 된 도형이었어. 라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계산하시면 4분의 3분의 1 역수치하면 정답은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아, 결국은 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뭡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비율입니다. 1대1이다. 45도, 45도니까. 그래서 KK이구나. 해서 첫 번째 항을 열심히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구하려고 보니 결국 기준이 된 도형을 내가 얘를 K로 설정을 했네? 아, 결국 이 AC의 길이가 뭐로 줄어들었다? A1, C1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AC분의, 아 여기 원이 빠졌네요. 자, A1, C1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공비 4분의 1까지 구해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죠. 유제 7번입니다. 자, 삼각형 A1, B1, C1이 보여요.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에요. 핵심은. 자, 그리고 B1, C1의 중점을 M1이라고 했어요. 얘가 사실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어요. 그 수선의 발을 B2, C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색칠하여 얻었습니다. 오, 여기 R1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B2, C2로 연결하고 얘도 역시 정삼각형이 될 것이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역시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칠해져 있는 부분 S1, 여기 칠해져 있는 4개의 합 S2. 그래서 뭡니까? 부분합의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결국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본 문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구해져요. 우리가 요 길이가 지금 4예요. 4.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6분의 파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이에요. 2대 1대 루트 3입니다. 2루트 3. 나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넓이. 그럼 여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비율이 보이죠. 얘가 6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 따라서 첫 번째 항 S1, 즉 A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삼각형이 몇 개야? 두 개야. 따라서 첫 번째 항 뭡니까?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비인데요. 기준이 되는 도형을 무엇으로 설정하겠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공비를 센스 있게 잘 보시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AB1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그럼 AB1에 대응되는 친구는 누굽니까? AB1에 대응되는 친구는 AB2인 거예요. 이렇게. AB1이

AB2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AB1의 길이가 4야. 그런데 AB2의 길이는 뭡니까? 요만큼이 1이니까 AB2의 길이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공비는 3번. AB1의 길이가 어디로 줄었습니까? 3번. AB2의 길이로 줄었고 넓이비니까 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4분의 3의 제곱인 공비는 16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합은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되니까 분모 분자 16배 하시게 되면 7분의 16 루트 3이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준이 된 도형을 설정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교형 문제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많이 해봐야 돼, 사실은. 다양한 문항의 상황들을 놓고 많이 조건들을 해석해 가면서, 아, 보조선을 그려 가면서, 아, 기준의 내용을 무엇을 설정해야 되지? 이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림푸스 교재 뒷부분에요. 또 이제 대단한 종합 문제에서 나와요. 예, 레벨 3 부분에 나오고요. 또 관련된 조금 난도 있는 비슷한 컨셉 기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자료실 올려 드릴 거고요. 같이 풀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쪽까지 모든 이야기 끝. 22쪽부터 우리 유형 확인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20몇 문제 있는 것 같은데 20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형 1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형 1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부분합과 급수입니다. 그럼 부분합과 급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급수가 뭡니까? 급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급수가 뭡니까? 급수는요. 급수가 뭐예요?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합의 극한. 급수 입장에선 부분합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고,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라는 거요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sn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렴에 그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거고, 이 친구가 발산에 그럼 급수는 발산한다. 이런 개념을 공부했고요. 요것만 명확하게 요 급수의 뜻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유형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 보면 거의 뭐 5초 컷이죠. 무슨 말이야? 급수야가 수렴에 급수압이 3분의 5라는 것은 얘가 뭐라고 방금 공부한 것처럼 바로 SN의 극한을 뜻한다. SN의 극한을 뜻한다. 근데 이 친구의 극한이 뭡니까, 여러분? 2차분의 2차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한 번에 할수 있죠. 최고차항의 계수의 B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5야. 자, 약분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값 정답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계산이 조금씩 늘어가는데 사실 얘도 같은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지우지 않았거든요. 이 개념을. 뭡니까? 자, 급수의 합을 물어봤는데 급수의 합은 뭐라고요? SN의 극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극한 취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 쓸게요. 네. 자, 그럼 이 친구는요. 뭐 하면 되죠? 그렇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뭐 한다? 유리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화. 루트. 자, n 더하기 1, 4n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n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분자에 곱하게 되면, 제가 한 번에 암산하겠습니다. n 더하기 1에 4n 더하기 3에서 누굴 뺍니까? n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습니다. 암산. 4n 제곱에서 4n 제곱 뺐어요? 없어져요. 3n, 4n, 7n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n이니까 8n이 되겠죠. 8n. 사실 이제 8n만 알면 되는데, 끝까지 쓰겠습니다. 상수항 3이 되겠네요. 자, 오케이. 뭐가 보여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1차분의 1차처럼 보는 거죠. 이게 n 제곱이 있더라도요. 아, 얘가 루트 4n 제곱이고 이 친구도 루트 4n 제곱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입이 루트 4, 루트 4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루트 4 더하기 루트 4분의 8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 더하기 2는 4입니다. 4분의 8. 정답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급수의 뜻을 물어봤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별해로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네, 뭐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가능할 수 있다. 4n 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3이고요. n 제곱 4n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우리 상수항을 무시하고, 네, 완전제 거꾸로 바꾸게 되면 2n 더하기 4n 제곱이 되는 거니까 7n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가 4분의 7이 되겠죠. 예, 이 친구의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빠져나오고요. 마이너스, 얘는 뭡니까? 2n 마이너스 뭐예요? 4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따라서 2n 없어지고요. 4분의 7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8.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부분분수와 급수. 자, 부분분수와 급수는 뭡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친구를 계산을 할 거다. 계산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저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야? A 곱하기 B분의 1꼴로 나와 있다. 혹은 AB분의 상수꼴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 B-A분의 1에, 자, 이거 사실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통분하는 거죠. 큰 분수에서 작은 분수 빼면 올라가고 올라가서 1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얘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간단하게, 이걸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건데, 얘를 간단하게. 뭘 통해서? 소거를 통해서. 없애는 겁니다. 얘는 언제 했습니까? 대수 과목에서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대수 과목에서. 그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분모를 보니까요. 분모를 보니까요. 시그마, 얘는 1부터 번째까지. 분모가 뭐예요? 인수분해 되죠. en-1, en+1분의 6입니다. 오케이. 자,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어떻게 한다고요? 큰 분수에서 작은 분수를 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항상 이 패턴대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게 2n, 2n이 아니잖아요? 2n이고 만약에 3n이야. 내지는 4n이야. 이러면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여기를 상수 a, b, 뭐 p, q 이렇게 놓고 최고차항을 없애야 됩니다. n을 없애야 돼. 그리고 거꾸로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거죠. 이제 그것도 방법인데 그렇게까지 그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조금 이제 어색하죠? 예.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갑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자 2가 생겨요. 근데 분자가 6이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어색할 수 있죠. 6 놓고 2로 나눠. 2분의 6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소거시키면 되겠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배. 자, 1부터 넣습니다. 1 마이너스. 자, 뭡니까?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에요. 자, 2 대입하면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되는 꼴이구나. e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자 en 플러스 1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되는 꼴이구나 이거는 대입하지 않고도 눈치챌 수 있어요. 경험치가 높아지다 보면 내가 얘를 x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n 자리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아 얘가 뭐야? x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 친구의 극한은 0이야. 0. 따라서 뭐가 보입니까? 앞에 1만 남나요? 오케이. 따라서 3 곱하기 1 정답은 3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부분 분수를 이용한 소거의 가장 기본적인 연습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9이고 공차가 6인 등차수열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sn분의 24, 급수의 합은. 급수의 값은. 얘는 식을 줬어요. 얘는 식 대신 조건을 준 겁니다. 근데 식을 알려준 거지. 왜? 등차수열의 합을 쓸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은요. 자, 우리 여러 가지로 상황을 쓸 수가 있지만, 뭐, 대수라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짝수 번째까지. 홀수 번째까지 대칭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인 공식 2분의 항의 개수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자 그런데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2분의 n의 2a1 2918 더하기 n-1의 d 공차 6 이렇게 그냥 쓰셔도 문제가 없겠죠. 얘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이니까. 자 그럼 얘가 6n 더하기 12예요.

예, 따라서 이거 약분이 되면서 3N에 N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S를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단계는, 대수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SN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자, 앞에다 쓸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3, NN 플러스 2, 3, 8. 약분 돼. N 더하기 2분의, N의 N 더하기 2분의 8입니다. 자,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부분 분수 쪼개면 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분의 1, 마이너스. 자, N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자 2가 생겨요. 자, 2로 나눠주면 되겠네. 앞에 4. 자, 사실 얘는 아까랑은 달라요. 자, 아까랑은 뭐가 다릅니까? 이 친구를 XN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xn 플러스 1이 아니고 x의 n 플러스 2예요. 하나 건너서 소거된 형태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배. 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각죠? 플러스. 자, n-1번째까지 쭉 우리 논술형 평가라고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가 뒤에 거 앞에 거가 아니야. 언제 나와요? 하나 건너뛰어서 나와요. 그럼 4분의 1도 여기 나올 거, 여기, 여기. 5분의 1도 뒤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와 앞에서 세 번째가 남으니 뒤에서 첫 번째와 뒤에서 세 번째 역시 얘도 요 앞에 있는 친구에 소거될 거고. 그리고 보니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하는 친구네. 0으로. 따라서 남는 게 1하고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2 정답은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xn의 xn 플러스 1이 아니고 xn의 xn 플러스 2 꼴일 때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만 남는구나. xn의 xn 플러스 1이면 첫 번째 항만 남았는데. 자, 뭐 이걸 억지로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험치가 조금씩 우리가 함께 문제 풀면서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자마자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형 답안 이렇게 완벽하게 쓸수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좀 빠르게 풀수 있는 거지. 그냥 빠른 것부터 좋아해가지고 답 나오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귀찮게 뭘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정석을 할수 있을 때 빠른 것도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처럼 SN을 등차수의 합을 이제 바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예, 2차 방정식 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제 딱 문제 보면 근각일세 관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파엔 더하기 베타엔 혹은 곱도 있고요. 맞아요. 근각일세 관계를 쓸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복잡이죠. 근각일세 관계를 쓰고 결국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일단 항상 2차 방정식 나오면 이런 거 보면 그래 바로 근각일세 관계 써야지 기계처럼 막 하기보다는 가장 정석적인 그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정석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문제 보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부터? 그렇죠.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 이게 뭐야? 네? 막 이것저것 생각한다.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봐봐. 2, 4가 있고요. 3n-1 합차죠.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예.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2n 나와요. 따라서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어떻게 해요? 자, ex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ex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꼴 0이 된다. 따라서 x가 뭐가 됩니까? 2분의 3n-1이거나 또는 x가 2분의 3n 플러스 1. 사실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알파인 베타인이. 그런데 알파인 베타인, 알파인이 더 작대요. 그럼 얘가 알파인이구나. 얘가 베타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파인 더하기 2가 뭐냐? 여기다 2를 더하게 되면 2분의

3n, 자, 2분의 4니까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베타n 플러스 4를 물어봤나요? 베타n 플러스 4. 자, 대입하게 되면 2분의, 자, 8입니다. 따라서 3n 더하기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끝! 지금 소거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알파인 더하기 2, 베타인 더하기 4분의 27이에요. 그대로 대입할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거 집어넣는 거죠. 2분의 3n 플러스 3. 그러면 사실 이제 2분의 3에 n 플러스 1 이렇게 묶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베타인 플러스 4, 2분의 3으로 묶으면 n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27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3, 3은 9, 3, 27 약분이 되고요. 2, 2, 4, 3, 12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결국은 n 플러스 1, 자, 한 번 더 쓸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3분의 1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했던 분분수 활용해서 바로 쭉쭉 계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자, n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2네요. 자, 2로 나누게 되면 앞에 6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자, 미리 앞에서 우리 좀 해봤으니까, 아, 선생님 얘가 xn이에요. 선생님 얘가 x, 예, n 플러스 2죠. 어, xn에 xn 플러스 2 아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게 남았었죠. 그럼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이제 답을 먼저 써볼게요. 첫 번째 건 1이고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3 넣는 게 아니에요. n자리 2를 넣는 게 이제 하나, 둘, 괄호 나오니까 세 번째 거. 2를 넣으면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예? 맞죠? 1을 넣으면 2분의 1이죠. 아이고, 요거 실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예. 따라서 6분의 5에다가 6을 곱했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나올 거야. 제가 왜 물음표 했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눈수령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요 빠른풀이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정석적인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3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고요. 자, 정확하게 쓰기 위해 n-1번째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자, n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자, 오케이. 얘랑 없어지고요. 이 친구도 뒤에다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앞에서 아까 말한 게 맞네. 앞에서 첫 번째 것과 앞에서 세 번째 게 남았으니 뒤에서 첫 번째와 뒤에서 세 번째 게 남는구나. 자, 그런데 확인했잖아요. 아,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야. 아,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야. 따라서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맞았네. 정답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습했어요. 좋아.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결론은 이 급수의 합을 구하고 소거하고 이런 거 분분수 쪽에서 하는 건 다 똑같아. 똑같은데 앞에 조건만 막 바꾸는 거야. 아까 뭐 했어? 막 등차수열이 합 나오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거 나오고 그 얘는 또 뭐야? 예. 좌평면에서 점의 좌표를 읽으라는 거지. 사실 얘가 이제 어려운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x분의 2라는 게 그냥 하면 돼. 사실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이 있는데, 좌표 평면이 있는데, 어차피 원래는 x분의 1을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려야 되는 게 맞지만, 1, 4분면만 그리겠습니다. 1, 4분면만 그린 이유는 결국 x 이꼴 n과 x 이꼴 n 플러스 1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1,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이 점이 바로 뭐예요? A의 N이고요. 자, 이 점이 뭡니까? BN이라고 알려준 거고. 자, 여기가 뭐예요? CN이고요. 자, 이 점이 뭐가 됩니까? D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N, BN, CN, DN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구할 수 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윗변의 길이가 뭡니까? 자, 얘가 x분의 2이기 때문에, x분의 2이기 때문에, n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요 길이가 n분의 2가 될 거예요. y좌표. 얘는 n 플러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n 플러스 1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써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윗변 n분의 1, 아랫변, 뭐, 여기를 위로 보든 아래로 보든 상관없죠. n 더하기 1분의 2. 자, 곱하기 높이인데, 이 높이가 뭡니까?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1이에요, 1. 따라서 결국 SN은 뭐였던 거야? n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이었던 거예요. 요거 이제 저렇게, 예, 문제 설명을 그냥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SN 플러스 1을 빼래요. 그럼 SN 플러스 1은 뭔데?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서 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SN-S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는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끝! 자, 이제 급수의 합 계산하겠습니다.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자 N 더하기 2분의 1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여러분 이제 눈치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xn에 xn 플러스 2니까 사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것만 더해도 됩니다.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렇죠? 쭉쭉쭉 더하기 n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n번째,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얘가 없어지고요. 4분의 1이 뒤에 나오고요. 5분의 1도 없어지고요. 앞에서 첫 번째와 뒤에서 첫 번째니까. 뒤에서 첫 번째, 뒤에 세 번째. 제가 지금 똑같은 것만, 똑같은 설명만 계속 하고 있죠. 규칙적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1 더하기 2분의 1. 예, 네, 정답은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이 뒤에 거를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지금 1, 1이라서 그렇지. 만약 여기가 지금 n에 관한 식이 되면 n-1이라든가 뭐 n-1이 되면 얘는 n 플러스 1이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 뒤에를 속은 규칙은 똑같은데 이 뒤에 남는 게 0으로 가는 상황이 안 나와요. 이 뒤에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안 나온다고. 이래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선생님 xn이 나오고 xn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것만 그냥 계산할래요. 너무 이런 공식에 연연하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 출제할 때 학생들이 그렇게 푸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야, 정확하게 꼼꼼하게 계산하는 친구를 이 문제를 맞추게끔 시험지를 내고 싶어. 그러면 뒤에가 그냥 이렇게 0으로 가는 상황이 안 나오도록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중위권 정도는 싹 변별이 되는 거지. 왜? 그냥 공식 슉슉슉 답 이렇게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석적으로 다 하나하나 쓰고 확인하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7번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자, 우리 가볍게 또 개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뭐였죠? 급수가 수렴하면 자, 수열의 극한 뭡니까? 0이다.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었나요? 그런 거 우리 얘기를 썼고, 자, 이 친구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도 참이잖아요.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a는 극한이 0이 아니야? 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 급수는 뭐야? 발산해. 발산하는 급수의 일부를 판정하는 발산 판정법이 될수 있고요. 자, 그런데 an의 극한이 0이야 라고 하면 급수는 알수 없어. 수렴 발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sn을 간단히 해서 판단해야 돼. 계산해서 판단해야 돼.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 통해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뭐 기역리 리그 답답형 문항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이 계산 문제에서는 항상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요 7번이에요. 7번. 똑같아. 얘가 8이야. 수렴해. 그러면 6am-21의 극한은 뭡니까? 0이야, 0. 그럼 an의 극한값 뭐야? an의 극한값 6분의 21이야. 바로 나오는 거야, 6분의 21. 네, 326, 37, 20. 정답 2분의 7. 요거 초코시예요. 물론. 얘가 0으로 가면, a는 극한이 왜 6분의 21입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서 수없이 설명하고 수없이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야? 사실은 얘를 가지고, 뭐 실전에서 그렇게 풀진 않지만, a를 만드는 거죠? 21을 더하고 6으로 나눠버리면 an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가 따로따로 쪼개지는 거예요. 리미트가 따로따로.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디로 수렴해? 여기도 8로 수렴하면 이제 실수죠. 0으로 가야지, 0으로. 아, 얘가 0으로 수렴해. 따라서 6분의 0, 그 다음에 뭐야? 6분의 21. 따라서 정답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 이런 풀이가 우리가 이제 특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번에 그냥 바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계견 플러스 해가지고 an-α가 0으로 수렴하면 an이 알파로 수렴해. 요거 참이야. 그리고 증명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좋아요. 자, 이어서 8번. 얘도 마찬가지죠. 급수가 수렴하네. 아, 이 친구의 극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0.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5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2로 수렴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수렴해야 됐다. 요거는 이제 바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얘가 마이너스인 거 찾았어요. 그 이거 이용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리미트. 자, 이것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n제곱하고 쭉쭉쭉 계산해도 답은 맞아요. 그런데 a를 이렇게 설정하면 논리적으로는 틀린 거야. 얘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 하나를 찾은 거니까. 그래서 논술형에서 이렇게 쓰는 순간 점수를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이 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석적으로는.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분자 5의 n제곱분의 an이 되고요. 더하기. 자, 5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자,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4의 n제곱 0으로 수렴하고요. 5의 n제곱분의 an은 자, 0이 아니죠. 요거는 어디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2로 수렴하죠.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되니까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데 수열만 등비 수열로 바뀐 상황이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유형 3 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수렴할 때 수열의 극한값이 똑같죠. 앞에 거랑 똑같죠. 자, 급수가 수렴합니다. 이 친구의 극한이 뭐다? 0이다. 이걸 계속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고 요 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뒤에가 어디로 수렴합니까? 얘가 이거. 요거 보시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4분의 1로 수렴해요. 따라서 보자마자 우리는 an의 극한이 뭡니까? 4분의 1이야. 이걸 이제 읽어내면 되는 거라고. 저도 보자마자 이렇게 4분의 1로 가네. 4분의 1가. 그냥 답 이렇게 딱 내려놓고 갑니다. 바로.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줄 아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답을 찾는 거다. 이게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바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실 이제 a n의 극한이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4분의 1 대입해서 답을 구해도 문제는 없죠. 답은 맞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가는 거죠. 원래는 엄밀하게는.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3입니다. 3 곱하기 an이에요.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따라서 1분의 3, an의 극한이 4분의 1이니까 이 친구의 극한 정답은 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유형 3 이어서 10번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어요. 앞에 거세 문제,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나가던데. 사실 얘도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조건 하나가 더 나왔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한대요. 그 여기서 읽어야죠. 아,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이 친구의 극한은 0이고요. 자, 이 친구의 극한도 0입니다. 자, 얘로부터 an, bn 이런 조건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앞에 건 쉬워요. 앞에 건 우리가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앞에 거는, 얘가, 그렇죠. 8로 수렴해요. 왜? 3, 8에 24.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 an의 극한은 8이야. 바로 나오죠. an의 극한은 8이야. 근데 이제 뒤에 거는 조금 고민해야 돼. 이게 0으로 가? 여기서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떻게 바꿔? n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2분의 an이 되고요. 더하기. 얘는 뭡니까? n분의 2bn. 두 배의 n분의 bn이 됩니다. 아, 이 친구도 0으로 수렴해.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얘가 어디로 가? 2분의 8. 4로 수렴해. 그러면 방금 제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렇죠. 0으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4로 수렴해야 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n분의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가 마이너스 4로 수렴해야 돼. n분의 bn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해야 돼. 끝났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거 뭐야? n분의 bn에다가 am을 다시 식을 한번 더 쓰면 뭐 물어본 거예요? n분의 bn 곱하기 a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친구 어디로 수렴한다고?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고. an 어디로 수렴한다고? 8로 수렴한다고. 그리고 얘가 뭐야? 8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형 3, 10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건데, 논리적 근거를 또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푸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제 답만 편한 것만 탁 구하고 나서 아, 이게 이거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급수의 성질이 뭐였냐면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어요. S 급수의 합이 S야. 급수 BN 급수의 합이 T야. 그럼 얘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 P배 EN 플러스 마이너스 Q배 BN이라고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Q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P배 S 플러스 마이너스 Q배 T가 되는 거야. 복부호 동수. 이 원리가 얘가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집니까? 이 원리가 시그마의 성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용해서 제가 증명을 다 해드렸는데, 결국 수렴하는 두 급수의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는 걸 조합을 해서 새로운 급수를 만들어내고, 그 친구에 대한 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급수의 성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얘를 보고, 선생님 방금 배웠잖아요. 예. 네. 방금 배웠어요. 이렇게 된대.

0: 얘가 28이래. 근데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6, 3, 18이에요. 자, 얘가 28이야. 그럼 얘를 넘기면 얘가 10이에요. 그럼 2로 나누면 뭡니까? 5야. 쉽다. 근데 찜찜해, 사실은. 이 풀이가. 찜찜하진 않지. 찜찜하다기보다 약간 불완전하지. 왜 불완전한 부분이 있냐면, 얘가, 여러분, 자, 요 식이, 요 파란색으로 쓴요 식이, 이렇게 쪼개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쪼개지기 위한 얘가, 이렇게 쪼개지기 위한, 따로따로 붙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각각의 급수가 뭐할 때, 수렴할 때, 각각의 급수합이 존재할 때, 이런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선생님, AN이 수렴해요. 급수 AN, 여기. 근데 급수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문제가요. 급수 BN의 값은,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 급수 합은? 그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기보다는, 당연히 실제로 저도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B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이렇게 급수야비 5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3배 AN 더하기 2배 BN에서, 3배 AN을 빼고, 2분의 1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배 an 더하기 2배 bn, 마이너스 2분의 3에,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그랬더니, 2분의 1에, 얘가 뭡니까? 28이에요. 자, 마이너스, 자, 2분의 3에, 얘가 뭡니까? 6이에요. 그럼 14 빼기, 계산이 맞나? 3배 AN 빼고. 그렇죠? 그 2배 BN이 나오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얘가 28이니까. 14고요. 예, 맞죠? 14 빼기 3, 3은 9. 해서 5.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풀이하고 이 풀이의 사실 차이점은, 선생님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전에선 이렇게 풀어요. 값을 물어봤으니까 수렴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실제로는 요 BN이라고 하는 요 급수가 이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두 개의 수렴하는 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수배를 하고 더하고 빼서 또 실수배를 해서 BN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이 급수의 성질을 이렇게 쪼개고. 자, 얘가 수렴하는 급수가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두 개를 쪼갠 거지.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게 완벽한 풀입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사실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수렴이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불완전한 풀이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제가 개념까지 얘기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우리 12번 같은 경우 여러분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뭔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찾으라는 것 같습니다. 계산이 조금 있긴 하겠네요. 여러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쪽 11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어서 유형 확인 우리 12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시간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대단원 1단원이 끝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잘 공부해서 우리 올림포스를 통해 선생님과 함께 미적분 2 열심히 공부했더니 야, 내신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0: 분위기? 따라간다면?
1: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드디어 호물선 2차 곡선의 접선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차 곡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2차 곡선이라고 해야 이 큰 대단원의 문제는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2차 곡선의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결하는 그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게 하나고 그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접선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선생님이 도형의 방정식, 2차 곡선의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 좌표를 세팅하고 좌표를 고민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하게 되는 접선 이야기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를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포스 14쪽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이요. 포물선의 접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얘기하느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X축, Y축이 있어. 그리고 Y제곱은 4P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요 포물선과 어떤 1차함수, 직선, 얘가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라고 한다면은, 야, 저 직선이랑 이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접하네, 한 점에서 안 만나네,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 이거를 이 단원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갑자기 길 지나가고 있는데 난난난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만나냐 안 만나냐 물어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휴먼이라면 2차식과 1차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y를 소거해서 요 y가 들어갈 자리에다 누구를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이 녀석을 전개해 주게 되면 4px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 그리고 마이너스 4p니까 2에 mn 마이너스 2p의 x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겠죠? 이퀄 제로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0과 비교를 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준다면은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고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만족하는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교점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이 판별식이 제로가 되면은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만족하는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다. 교점이 접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된다. 만족하는 실수 얘가 없다. 그러면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

하나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한 점에서 접하네, 안 만나네를 판단할 수 있겠죠.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1학년 때 학습했었던 원의 방정식을 떠올려 보면은 2차식으로 만들어진 원, 그리고 1차식으로 표현된 직선, 얘네가 만나냐 안 만나냐를 판별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2차함수와 1차함수도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제 원은 판별식보다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의 관계, 대소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더 수월하긴 해요. 지금 선생님이 이 말하는데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면은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우리가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즉 우리가 2차식과 1차식이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접하네 안 만나네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나네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매번 이거를 하자니 너무 어때? 힘들어. 그래서 야, 우리 경계가 되는 요 접하는 케이스를 아예 공식화해서 접선을 찾아버릴까 해서 나오는 것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수에서도, 그러니까 대수에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고요. 미적분과 미적분 이제 원투에서 우리가 다양한 접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원에서도 접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접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접선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요세 가지를 우리가 언제나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기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하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합니다. 미적분에서는 아마 위의 점에서, 아마가 아니라 미적분에서는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 다음에 기울기 얘기를 하는데, 기하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먼저 공식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 2차식에서, 자,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m은 알고 n은 모르는 거죠. 요 접선을 내가 찾아주려면은 누구만 알면 돼? n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저 녀석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주자? y,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그럼 d를 해주면 되는데,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4분의 d는 누구의 제곱? mn-2p. mn-2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러면 m 제곱에다가 n의 제곱을 해주게 되겠죠? 이 녀석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순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개해주게 되면 m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pmn. 그리고 플러스 4배의 p의 제곱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항시켜버리면서 4를 나눠버리고 p가 0이 아니니까 나눠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mn이 뭐가 돼? p가 돼. 근데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야? m이 주어진 상태에서 n이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의 값을? n의 값을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 m분의 p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게 된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공식에서 촥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포물선의 초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y축에 평행한 경우 y제곱은 4px였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포물선이 x축, y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경우, 즉 포물선의 방정식이 x제곱은 4py인 경우에는 스타트 되는 식이 어때요? 달라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 공식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주어진 스타트한 식이 다르니 결과식이 같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따로 구해야 돼. 따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x제곱은 4p에다가 y 들어갈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pmx 마이너스 4pn 이퀄 제로가 돼.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4분의 d 이퀄 b프라임 제곱 4p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요렇게 만나서 플러스 4배의 p의 n은 제로가 되겠죠? p 하나, 4 하나, 4 하나, p 하나. 그럼 n의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m제곱 p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가 될 겁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우리의 이 올림포스 교재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기하 교과서도 그럴 거고, 그 어떤 기하 개념서를 들여다봐도 이 공식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 얘는 출제가 되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 왜? 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는 몇 참수라고? 2차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2차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y는 4p분의 x1, 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럼 2차함수의 접선은 어디서 우리가 학습을 하느냐? 미적분에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기하를 학습하지 않아도 미적분을 알고 있으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 미적분에서의 접선의 그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기하의 그 어떤 그 성취 기준을 몰라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출제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공식을 그 어디서도 설명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해서 얘를 우리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괜히 외우면은 헷갈려요. 얘가 마이너스 m제곱인가 np제곱인가 헷갈립니다. 네.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하에서 얘의 접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와서도 안될 거다라는 거. 알겠죠? 해서 우리는 요 접선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포물선에서는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게 그 교육과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몰라도 풀수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 어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단한번 출제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싫어서가 그냥 뭐 기분이 나빠 이런 게 아니라 다 충분히 수학교육의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물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라. 라고 한다면은 위의 점에서다. 그러면 선생님, y 제곱은 4px가 있고요. 위의 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뭐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x1, y1을 알고 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저 접선의 방정식을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되거든. 근데 한 점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내가 mx-x1 플러스 y1으로 둘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알아내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근성의 판별식. 판별식이 0이다. 뭐냐? 너랑 너를 연립해서 y가 들어갈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제로다 하면 m의 값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죠. mx-mx1 더하기 y1 항세 개짜리를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거기에다가 equal 4px를 한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판별식을 제로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해보자. 뭐 우리가 이미 구해놨던 걸좀 써먹어보자. 기울기를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 접선을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둔다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둘 수가 있다며. 그런데 내가 기울기를 모르지만 그 기울기 m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m분의 p라며.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전개해줘서 mx-mx1 플러스 y1에 대해서 여기에 상수항과 여기에 상수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너는 마이너스 m에다가 x1에다가 플러스 y1은 m분의 p가 될 것이고, m을 좌우변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1 m 제곱 플러스 y1의 m equal p가 될 것이고, 우변으로 싸그리멍땅 이항시켜주면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x1 m의 자가 제곱 마이너스 y1의 m 플러스 p equal 제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 기울기 m이라고. 근데 기울기 m을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근의 공식으로 쓰자니 너무 어때? 복잡해.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x1, y1이 이 포물선 위의 점이잖니? 그래서 여기서 우린 뭐 얘기할 수 있어? y1 제곱은 4px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x1을 내가 4p분의 y1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4p분의 y1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

되면은 4p분의 y1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y1 m 플러스 p는 제로가 될 것이고, p를 곱해주게 되면은 4분의 y1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y1 p의 m 플러스 p의 제곱은 제로가 될 것이고, 2분의 y1 m 마이너스 p의 제곱은 제로가 되면서 기울기 m을 내가 누구로 y1과 p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기울기를 찾아낸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m에다 j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y는 y1분의 2p에다가 x-x1 플러스 y1이 기울기가, 아니,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짜잔해줘도 돼. 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 이걸 공식이라고 외우려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외우고 싶게 변화를 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좌우변에다 y1을 곱했어. y1, y는 2p에다가 x, 마이너스 2p에다가 x1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아까 y1 제곱이 뭐라 그랬어? 요 녀석이 4px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4px1 빼기 2px1이니까 2px1이죠? 그럼 2p로 묶어주게 되면은 y1y는 2p의 x 플러스 x1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쓸수 있다? y1y는 2p의 x 플러스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너는 사라져버려. 2p의 x 플러스 x1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 한번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보시면서 이 공식을 구해 보셔야 돼요. 결국 2단원에서 우리는 이 공식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을 대입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너무 쉬운 단원이에요. 그냥 공식만 써주면 되거든. 우리가 수학 문제 풀때 제일 신나는 게 뭐야? 뭔가 엄청난 사고력으로 뭔가 고민할 거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하는 게 제일 기분 좋지 않아요? 그냥 고민할 게 없잖아.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공식만 알면 점수 주는 거거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전에선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풀 건데,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순간이 뭐 내일 모레쯤, 한 내일 모레 수학 시험을 봐, 기하 시험을 봐. 근데 기하를 하나도 안 받다가 지금 처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냥 외워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남았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정도 써보는 시간을 가져는 보세요. 한번 정도 써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변환을 해줘가지고 식을 만들어 줄수 있구나 요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나랑 똑같은 시간 혹은 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수학을 되게 잘하거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나랑 뭐가 다를까? 이런 거를 해보고 안 해보고가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써보고,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구나. 그래,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지. 이거랑, 그냥, 공식은 이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거랑. 이것들이 누적되면은 이 머릿속에서 이 어떤 그 수학적인 구조가 완전히 차이가 나면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결국 이 어려운 심화 문제, 처음 보는 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 어차피 이 새로운 유형을 나왔을 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 기본 개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면은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풀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 알겠죠? 한 번은 여러분 손으로 이 강의 끝나고 백지 상태에서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서 증명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이 증명 과정을 다 기억을 해서 한 3달 뒤, 4달 뒤에 야, 갑자기 증명해봐라를 했을 때 언제나 자유자재로 내가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써보시라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를 꼭 기억해서 언제나 그냥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이거 증명해봐라고 하면은 그냥 짜잔! 할수 있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한 번은 써봐라. 알겠죠?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 하나 더 들여다보면은, 아까 여기서 얘랑 얘 같은 경우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했었죠. 그쵸? 그럼 저 얘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녀석은 요런 식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접선이 누굴까? 요 접선인 거죠. 요 접선. Y축. 0,0을 지나는 접선에서는 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아까 선생님이 괜히 지었다. 요까지 얘기하고서 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뭐가 나왔었느냐면은 Y1분의 2P가 나왔었죠. 아까. 여기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Y1이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y1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한 가정을 하고 기울기를 잡아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 만약에 y1이 0이라면 여기서 y1이 0이라는 얘기는 원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점에서의 접선은 y축이 될 거란 말이지. 그 y1이 0일 때 x1도 0이야. 그 y1에다 0 집어넣고 x1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0은 2πx니까 x는 제로가 되죠. 얘가 뭐야? y축이야. 그래서 원점에서도 식이 성립을 해. 해서 요런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제 0이 아닌 경우, 0일 때는 접선이었고요. 기울기가 없는 요런 직선, 요런 접선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없는 요런 접선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증명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y1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공식을 만들어 주고, y1이 0일 때도 식이 성립하는구나 해서 일반화된 모든 포물선 이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언제나 일관되게 요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기억하는 방법.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어서 기억하는 게뭐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뒤에 우리가 이제 타원 쌍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기억하는,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기억하는 패턴이 일관되거든요. 뭐냐면은, 제곱은 곱하기로 바꿔요. y 곱하기 y. 그리고 1차식은 x 더하기 x로 바꿔요. 그 다음에 하나에다가 원을 붙여주면 기억하기 쉽다. 즉 무슨 말이냐? y제곱은 4px잖아. 그럼 y제곱은 y 곱하기 y로 바꾸고 4px는 2p 곱하기 2x니까 x 더하기 x로 바꿔. 그 다음에 하나에다가 원을 붙여주시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짜잔 등장하게 됩니다. 요 패턴은 뒤에 타원과 쌍곡선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비슷한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위의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x 곱하기 x로 바꾸고 y제곱은 y 곱하기 y로 바꾼 다음에 하나에다가 원을 붙여주면 된다.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해서 기억하기는 쉽다. 해서 아무튼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접선의 방정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이제 조금 어렵게 응용된 문제를 낸다면은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를 합니다. 포물선이 주어져요. 포물선이 이렇게 y제곱은 4px가 주어지고 x축 y축 y제곱은 4px가 주어지게 되고 여기서 밖에 어떤 점이 있는데 요 점을 내가 p, p는 저기 있으니까 a,b라고 합시다. a,b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얘를 이용한다. 이를 이용한다. 두 번째 방법은 2번을 이용한다. 무슨 말이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가정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P의 값은 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누구만 구해주면 돼? 기울기 M만 구해주면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나? A,B라는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은 뭘 찾을 수 있을까? 기울기 m을 찾을 수 있겠죠. 상수값 모르는 값 모르는 값 m만 모르는 거 m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다? 접점 좌표를 세팅을 해 주는 거죠. 접점 좌표를 내가 모르지만 x1, y1이라고 둔다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에다가 x 플러스 x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며. 그럼 여기서 얘가 저 접점은 a, b를 지나는 거니까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게 되면은 x1과 y1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y1 제곱은 4px1도 만족을 하거든. 그럼 여기서 y1과 x1에 대한 관계식이 또 하나 나와요. 뭐가 생겨? 연립방정식이 생겨. 이걸 가지고 뭘 해준다? x1과 y1을 찾아주면 된다.

다라는 거지. 그 X1과 Y1을 찾아주면은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반열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가 계산이 편할까? 얘가 계산이 편할까? 난 얘인데. 우리 마음이 통했지, 그치? 왜? 얘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얘는 그냥 m에 대한 방정식, m만 곱해주면 m에 대한 이차식이 될 테니까, 얘가 계산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접선을 구할 때는 얘가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그럼 얘는 쓸모없는 친구인데 뭐하러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가 아니라, 가르쳐죠, 그쵸? 뭐하러 가르쳐 주셨어요? 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유리할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준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요 접선의 반열식과 요 이차식을 또 연립해서 요 교점 좌표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고 그 다음 접점 좌표를 또 구해줘야 되지. 근데 얘는 처음부터 접점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얘를 이용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면은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한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뒤에 타원도 쌍곡선도 똑같은데 포물선만 생각보다 얘를 구해서 얘랑 얘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게 생각보다 편해. 그래서 포물선은 사실 접점의 좌표를 찾는 것도 뭐 얘랑 얘랑 그 계산의 난이도가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패턴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접선을 구하는 데 유리하고 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 유리하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하나 더. 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가 없는 요런 접선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푸는 방법의 한계는 뭐가 되느냐?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A,B가 만약에 요 점이야. 그럼 접선 두 개가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가 될 거라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요 접선이 계산상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얘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한계는 요런 접선을 내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려보면 알겠죠. Y 점은 사픽스인데 Y축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대. 그럼 얘가 접선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얘는 그림에서 찾아주고 얘만 요걸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찾아준다. 그 정도만 우리가 챙겨 나가면은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방법들을 다 얘기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좀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접선의 기하적 특징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올림포스 교재에도 있고 어느 개념서에서도 등장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좀더 써먹을 만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정리해볼게요. 눈에 담아둬야 될 그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접선의 X좌표과 Y좌표. 접선을 내가 그려 주었어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포물선을 그려 주었어요. 그럼 포물선이 Y제곱은 4PX예요. 근데 4PX인데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F 초점을 잡아주고요. F는 그럼 P,0가 되겠죠. 여기 위에 점 X1, Y1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샤라랑 그려 줬어요. 그럼 접선을 그려 주었을 때 포물선이 있으니까 내가 준선, 초점과 준선 X는 마이너스 P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점을 이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너랑 너는 길이가 어때? 같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때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라고 했거든. 그 y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x 플러스 x1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기억해야 될거첫 번째. 접점의 x좌표가 x1이면, 접점의 x좌표가 x1이면 그때의 접선의 x절편은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요거를 먼저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y절편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y절편 x에다 0 집어넣는 거죠? y는 뭐야? y1분의 2px1이야. 근데 y1제곱은 y1제곱은 4px1이니까 2px1은 2분의 y1제곱이거든. 여기서 얘는 분자 2분의 y1 제곱이죠? 그럼 얘는 2분의 y1이 되겠네? 접선의 y 절편. 요 녀석은 2분의 y1이 된다. 즉, 이 녀석의 y 좌표의 절반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자.

훌륭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해서 접점 x좌표랑 접선 x좌표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 접선의 y좌표는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 되는구나를 체크해두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길이를 봤더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나왔나 봤어요. 여기가 x1이면 x1에다가 p만큼을 더해준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들여다봤어요. 너가 p고 너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도 얘가 x1 더하기 p예요. 그런데 요 사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봤더니 평행하잖아. 근데 평행한데 이 녀석의 길이랑 이 녀석의 길이가 x1 더하기 p로 같죠. 그럼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이 같아. 이런 너는 마름모가 되는구나. 마름모를 눈에 담아둡시다. 그럼 마름모가 되는데 여기가 x좌표가 x1,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x1이니까 얘네 둘의 중점 x좌표는 제로예요. 즉 여기가 중점이죠. 그럼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해버려? 이등분을 해버려. 그럼 대각선이 여기서 만나게 되면서 이등분에서 그치지 않고 수직 이등분이 돼버리는구나. 요 그림을 좀 눈에 담아두자고요. 정말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x좌표와 y좌표는 접점의 x좌표랑 y좌표랑 요런 관계, 그리고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요렇게 사각형을 그렸을 때 마름모, 그리고 얘네가 서로 수직이등분이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 요 그림은 정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만하다. 알겠죠? 두 번째, 빛반사 이야기. 빛반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냥 그 재밌는 어떤 그 이야기거리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포물선이 요렇게 있어요. 포물선이 요렇게 있어요. y제곱은 4px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초점 f가 있어. 초점 f가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에서 여기서 레이저를 이렇게 삥 쏴. 근데 이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 항상 이 축에 평행하게. 얘가 여기서 레이저를 이렇게 삥 쏴도 축에 평행하게. 레이저를 이렇게 삥 쏴도 축에 평행하게. 레이저를 이렇게 삥 쏴도 축에 평행하게 빛이 반사가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축에 평행하게 빛을 쐈을 때 얘가 반사돼서 초점에 모두 다 모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 실생활에서 활용이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거. 우리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띠띠빵빵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이 빛을 이렇게 멀리까지 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 광원이 빛이 하나가 있어. 그럼 멀리 쏠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구를 여기다 달아놓으면 빛이 막 사방팔방으로 퍼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포물선 모양의 거울을 이렇게 달아버리게 되면은 여기로 뻗어나간 빛이 다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빛을 멀리까지 쏴줄 수가 있는 거지. 해서 손전등, 그리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요런 데다가 빛을 멀리 쏴줘야 될때 이런 거울을 사용을 해서 빛을 멀리 쏴준다고 합니다. 또는 위성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저 우주 밖에서 멀리서 오는 전파들을 수신을 해야 돼. 근데 저 멀리서 오니 얼마나 전파가 약하겠어. 근데 여기서 저 멀리서 오면은 거의 평행하게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면 한 지점에다가 전파가 모이게 되겠죠. 여기다 수신기를 놓게 되면은 이 작은 힘이 약한 전파들을 모아서 수신하니까 전파가 세져서 우리가 저 멀리서 오는 그 위성 전파들을 내가 수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포물선 모양의 거울을 회전시킨 접시 모양, 이렇게 오목한 접시 모양으로 수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데 실생활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 포물선이 쓰이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이게, 이런 거를, 뭐, 시험, 중요한 시험에서, 자, 뭐, 이렇게, 뭐, 상위권, 막, 뭐, 대학의 논술고사에서 다음 중 포물선이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는, 이런 게 나오겠냐고. 아니죠. 그쵸? 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좀 흥미거리로 보고, 봐줘도 되고,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뭔가 좀 뭐,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할 때, 교과적인 그 발표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과세특,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기하 문제에선 얘를 가지고 얘기할 거는 이게 아니라, 얘의 어떤 그림을 눈에 담자고 했었죠. 이 아니, 포물선의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됐을 때, 이 반사되는 어떤 그 물리적인 특징은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곡선 모양의 거울에 빛을 반사시킬 때는 그 점에서의 접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시키는 거랑 동일한 효과래요. 왜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물리 시간이 아니잖아.

물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림만 눈에 담을 거야. 그러면은 이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 같으니까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성질이 있어. 우리가 눈에 담아둘 만한 그림은 뭐다? 요 반사되는 요 선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눈에 담자? 여기에 있는 요 각이랑 크기가 같다. 너랑 평행이니까 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럼 너랑 같으니까 너랑 이등변 삼각형이 돼 있구나. 요 그림은 아까 요 그림에서 너랑 길이가 같다는 요 부분의 그림과 일치하게 되겠죠. 요 정도의 그림을 눈에 담아두면 충분하다.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는 뭐까지 갈수 있다? 여기에 이 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너네 둘이 같으니까 너랑 각이 같겠구나. 요 정도의 그림을 눈에 담아두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정도의 그림을 눈에 담아두면은 우리가 뭔가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결할 때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 포물선이 있어요. Y축, X축.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Y제곱은 4PX예요. 그럼 여기서 포물선 밖에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고, 포물선 밖에 어떤 점이 있어. 근데 어떤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봤어. 접선 두 개를 그려봤더니 서로 수직이야. 어떤 점에서 또 접선 두 개를 그려봤어. 그랬더니 또 서로 수직이야. 이런 점들을 죄다 모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직선이 되는데, 네, 맞아요. 준선이 바로 그 직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은 언제나 서로 수직이라는 건데, 얘를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포물선 밖에 어떤 점, x1, y1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우리는 서로 수직인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잖아? 그래서 서로 수직이니까 내가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거야.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y1은 mx1 플러스 m분의 p가 되겠죠? m을 곱해주고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x1 m 제곱 마이너스 y1 m 플러스 p는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 두 개란 말이지. 근데 그두 기울기의 서로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즉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1분의 뭐가 p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즉 x1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p가 된다라는 거죠. 즉 포물선 밖의 점 x1, y1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서로 수직이 된다는 것은 x1이 언제나 마이너스 p다. 즉 y1은 뭐다? free, 아무거나 가져도 된다. 그럼 x1이 언제나 마이너스 p로 고정이 되고 y1이 아무거나 가져도 된다는 것은 이 점은 x좌표가 모두 다 x좌표가 모두 다 x1이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x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리면 언제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그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여기서 또 하나 정도 그림을 볼수 있는 것은, 요번에 좀 크게 Y축, 그리고 X축. 여기서 요렇게 내가 포물선을 그려줬어요. 여기서 초점 F가 있어요. 그리고 준선을 요렇게 그려주었어요. 그러면,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은 서로 뭐라 그랬어?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 접점 두 개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너 A가 되어라. 너 B가 되어라. 그러면 AF를 한번 이어보고 BF도 한번 이어봤어. 그럼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으니까 준선에도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지. 준선에도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지. 연장선도 한번 그려봤어. 그럼 여기서 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너의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불러주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면서 넌 알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선 두 개니까 여기는 맞꼭지각 알파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알파니까 동위각에 의해서 여기가 알파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는

맞꼭지각으로 베타랑 베타가 같고, 얘랑 얘는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베타가 같아요. 근데 얘랑 얘도 또 동위각으로 베타가 같아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면 몇 도야? 90도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너가 2베타면 여기서 요 각은 너랑 같으니까 동위각 2베타가 되고, 여기가 2알파니까 요쪽의 각은 2알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각은, 아, 여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를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여기로 할게요, 여기. 선생님, 순간. 자, 못 들은 거예요. 자, 못 들어, 다시 들어와서. 자, 우리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가 2베타예요.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2베타야.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 2알파면은 여기가 2알파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잇고 여기서 여기를 잇는데, 얘가 2알파고 얘가 2베타면, 요렇게 더해준 녀석이 2알파 더하기 2베타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90이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뭐야? 180도죠. 즉, 얘가, 그냥 직선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은 이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이 접선 접점 두 개를 이어주면은 걔는 언제나 누구를 지난다? 초점 F를 지난다라는 걸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흥미롭죠. 그쵸? 접선 폼접그 뭐냐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접점 두 개를 이으면은 얘가 언제나 초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재밌진 않고, 그냥 뭐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은, 아까 여기서 알파랑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어때요? 같아요. 여기서 베타 베타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또 어때요? 같아요.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같아. 이거 뭐야? 외심이죠. 외심. 그리고는 여기서 또뭐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점에서, 준선이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서 접점을 잡아주고 얘를 이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요 점에서 X축의 평행을 그렸을 때요 만나는 지점이 얘네 둘의 뭐가 된다? 중점이 되는구나. 그럼 중점이니까 또 여기서 뭐 얘기할 수 있어? 외접원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L1이라고 불러주고,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L2라고 불러준다면은, 지름의 길이는 L1과 L2를 더해준 거죠? 그럼 지름의 길이가 L1과 L2를 더한 거니까, L1 더하기 L2 나누기 2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L1 더하기 L2야. 근데, 요 사다리꼴을 또 들여다보면은, 요 사다리꼴에서, 지금 여기가 중점이란 말이지. 중점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L1이고 여기가 L2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L1 더하기 L2야. 중학교 때 닮으면 샜거든. 즉 여기서 이 점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도 2분의 L1 더하기 L2야. 근데 반지름이 2분의 L1 더하기 L2야.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준선이 접선이 되는 요런 그림이 되겠구나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그림까지 우리는 눈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 기하를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기하를 많이 강의했었는데,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 과목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줘라 라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얘가 수능에서의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선생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 그림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그냥, 뭐, 그냥 한번 보고 그렇구나 정도 넘어가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내신과, 뭐, 대학별 논술고사 좀 상위권 대학에서 아마 볼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활용이 되겠죠? 내신에서는 좀더 문제가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까지 활용해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그림까지도 한번 그려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를 눈에 담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접선의 이야기들을 쫙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성질들을 결과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한번 정도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고 증명해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결론만 그냥 루루루루 기억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 접선 파트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으로 그냥 접선 공식 띡 써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유형 1번 보자고요. 16쪽에 유형 1번 보시면은 초점이 F인 포물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다. X축, Y축이 있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 초점 F를 뭐라고 하나? P, 제로라고 하나. 그럼 F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뭐래? 루트 10이래.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지? 3x-y 플러스 3분의 P는 제로와 P, 제로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루트 10은 루트 속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0. 그리고 P, 제로니까 3P, 절대값 3P 플러스 3분의 P가 되겠네? 절대값. 루트 10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10은 3분의 10p가 되겠네? 그럼 p의 값은 뭐가 되겠네? 3이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접선이 나오면은 접전의 x절편이 y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9분의 p가 나오게 되죠? 얘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얘가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각에 대해서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얘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P에서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P를 뺀 9분의 10P가 되는 건데 이 9분의 10P라는 것은 요 루트 10에다가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3분의 루트 10을 곱해 준게 되겠지? 그럼 10은 날라가고 9 이항시켜버리면 P의 값이 3이다. 라고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라 기울기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은 이렇게. 이게 눈에 안 보이고 계산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렇게. 익숙한 거에 따라 연습하시되 얘만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얘도 연습해 보셔야 되고 얘만 머릿속에 떠올랐다면은 얘도 연습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포물선의 기본 어떤 문제들은 어때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올라가죠. 공식 쓴 거야. 너무나 땡큐. 그냥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 유지 1번도 보자고요.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 마이너스 8X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분의 1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난 점 AB를 할때 삼각형 ABF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그럼 Y제곱은 마이너스 8X라고 하는 포물선은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초점의 좌표 F 좌표가 마이너스 2,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기계적으로 내가 공식을 쓰면 되겠다. 기울기는 y는 mx 플러스 m분의 p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가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할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써주면 된다고. 오히려 땡큐, 오히려 쉬운 단원이 됐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x축, y축과 만난 점이 각각 ab래. 그럼 너 a라고 하는 점은 x절편이죠? y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8,0가 될 거예요. 그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때 b는요, 0,4가 될 겁니다.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 8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10. 높이는 얘 y좌표니까 얼마? 4. 그럼 넓이를 계산해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10에다가 높이를 4로 곱해주면은 20이라고 정답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제 1번도 그렇고 유제 1번도 그렇고 여기 타이틀이 지금 뭐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단원의 문제는 어땠어? 그냥 고민할 게 없었어.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 복잡한 그 다양한 이차곡선의 이야기들은 다 어땠어요? 우리가 점과 그 정의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도형을 찾아서 뭔가 도형을 가지고 꽁냥꽁냥꽁냥 했다라고 한다면은 접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순간 뭐 했어?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접선의 반열 공식 떠, 떠, 끝인 거죠. 심지어 이 정도 그림을 안 그려봐도 상상이 될 거야. 보자마자 초점 F가 마이너스 2, 제로고 접선의 방정식을 딱 찾아서 여기서 x절편, y절편이 8,0랑 0,4라는 걸 아니까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2,0, 8,0, 0,4 이게 그려지게 되면서 이거 포물선 그림조차 없어도 얘기가 되죠. 그쵸? 그게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과의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이차곡선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접선 얘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갈림길이 나눠진다라는 거지. 접선 얘기가 없으면은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 선분의 길이의 포인트를 맞출 것이고 접선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포물선 위에 점, 기울기 이런 것들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내가 포인트를 맞출 것이고 그 차이점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땡큐한다는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은요, 레안칠,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단은 인물 묻고 답할 거고요, 인물의 특성, 뭐 외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문법은 관사와 소유 관사에 대해서 관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 첫 번째 본문 한번 볼게요. 여기 가족 사진이 있네. 가족 사진을 보면서 친구 둘이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Das Foto ist ja hübsch. 어, 그 사진 참 hübsch. 예쁘다. 사진 예쁘죠. 가족들 얼마나 예뻐. 예쁘죠. 예쁘다 하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야. 맞아. 맞아. Das ist schon alt. 이거 좀 오래됐지만, 벌써 오래됐지만, aber ich mag es wirklich. 나는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란 건 바로 이 사진이겠죠? 나 이 사진 정말 좋아해. Auf diesem Foto ist auch mein Großvater. 이 사진 상에는, 그러니까 이 사진 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진 상에는 누가 있냐면요. 내 할아버지도 있어. 나의 할아버지도 있어. 라고 하니까, 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visit a house. 그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때는요, 이 auszusehen이라는 분리동사를 사용했네. sehen은요, 보다라는 거고요. aus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 즉 어떻게 보이니, 어떻게 생기셨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아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생기셨는데? 아마 요 둘 중에 한 분일 텐데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랬더니요, 베가요, du kannst ihn ganz leicht finden. 너는 그를 매우 leicht하게 찾을 수 있어. leicht는요, 영어의 light와 똑같아. 그래서 가벼운이란 뜻도 있지만요, 쉬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 그 사람, 그 할아버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 Er hat weiße Haare und eine runde Brille. 그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니까 다 사격 명사로 써줘야겠죠. weiße Haare, 흰 머리이시고 und runde Brille니까 이렇게 동그란 안경, 둥근 테를 가진 안경을 쓰고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요 할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지, 말하는 거겠지, 그치? Er sitzt zwischen meine Schwester und meinem Cousin.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sitzen이란 동사는요, 앉아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앉아 있냐면 zwischen 다음에 삼격 명사 나와야겠죠? 삼격 명사. 그는 내 누나와 그리고 내 쿠생, 쿠생은 여기 뭐예요? 남자 사촌입니다. 내 누나와 남자 사촌, 누나와 남자 사촌 사이에 앉아 계셔라고 하는 거죠. 자, 쿠생 하면은요, 내 쿠생 하면 남자 사촌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같이 알아야 할 die Cousine 하면은 여자 사촌입니다. 여기서는 남자 사촌과 누나 사이에 앉아 계셔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가서 Und wer ist der Mann hier? 그럼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누군데? 할아버지 빼면 요 뒤에 계신 남자분 말하는 거겠지? 여기 이 남자는 누군데? Das ist der Bruder von meinem Opa.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야. 뭐 남동생일 수도 있고 뭐 작은 할아버지 아니면 큰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지. 아, 뭐 bist du? 근데 너는 어디 있어 도대체? 너는 누구야? 여기 있네. Auf dem Arm. 팔 위에 있어. 무슨 팔? Meine Mutter, 우리 엄마의 팔. Die Mutter가 일격인데요. 여기서 이격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준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 팔 위에 있어 나는. Auf dem Foto, 이 사진상에는 bin ich noch ein Baby. 나 아직 아기였어, 아가였어, 아가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아기 때 사진을 같이 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표현 연구도 같이 볼게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동사 mögen이란 동사 아셔야 돼요. mögen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다. 근데 왜 이렇게 표로 정리했냐면 얘 불규칙하게 변해서. 근데 언제 불규칙하게 변하냐면 쉬워요.

언제 불규칙하냐면요, 요기일 때. 공통점이 뭐예요? 단수일 때. 단수 인칭 대명사일 때 불규칙하구나. 나, 너, 그, 그녀, 그것. 요렇게 단수잖아요? 요때는 불규칙하게 변해서, ich mag, du magst, er, sie mag. 요렇게 변하고요. 복수 인칭 대명사일 땐 원래대로 규칙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mög이라는 어간 그대로 놓고, en, te, en, 요렇게 규칙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할건 뭐냐면, 단수일 때 요렇게 불규칙하더라. 요걸 아셔야 돼요. 자, 2번도 봅시다. 이 this라는 거는요, 정관사 어미 변화를 해. 그러니까 정관사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웃풀 다음에 이 사진 상에서니까 몇 격에 와야 돼? 어디 어디에서는 상태죠? 그러니까 삼격에 와야 돼. 삼격. 포토가요? 중성 명사야. das Foto, das, des, dem, das, dem 삼격. 해서 auf diesem Foto가 된 거지. 이 사진 상에는 es auch mein Großvater, 우리 할아버지가 있네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auf diesem Foto라는 어떤 전치사구. 우리는 뭐 정확하게 전치사구라고 안 하고, 주어가 아닌 거, 그냥 다 부사라고 치고요. 주어가 아닌 성분이 오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뀌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어에서 동사는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여기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고 봤을 때, 동사는 무조건 두 번째에 쓰더라. 그러니까 마치 도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전치사 Zwischen, 나중에 계속 배울 건데요. 중요합니다. Zwischen이란 전치사는요, 어떤 카테고리에서 배울 거냐면, 삼사격 집의 전치사라는 카테고리에서 배울 거예요. 이 Zwischen이라는 전치사는요, 뒤에 삼격이 올 수도 있고, 사격이 올 수도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삼격이 오는데, 그리고 언제 사격이 오는데, 요게 중요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삼격이 올 때는 정지된 어떤 상태일 때, 상태. 그리고 사격이 올 때는 어떤 방향이 있을 때, 여기로 가는지 저기로 가는지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 그때는 사격이 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Er sitzt. sitzen이란 동사 자체가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동사지. 그러니까 zwischen 다음에 삼격 명사가 이렇게 와야 돼. Der Bruder, 남성 명사의 삼격 seinem. Die Schwester, 여성 명사니까 seiner.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반면에 setzen sich이라는 동사는 제기 동사라고 하는데 누구를 앉히다예요. 여기선 자기 자신을 앉히다. 이상하잖아. 이렇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가서 앉다예요. 자, 여기는 앉아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고 여기는 어디로 가서 앉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왜냐면 얘는 sitzen이고 얘는 setzen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격 명사가 와야 해서 zwischen 똑같은 전치사 zwischen이지만 얘 뒤에는 사격의 seinen 사격의 seine 이렇게 와야 한다는 거. zwischen은 삼사격이 둘다올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 동사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격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wer ist das?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wer ist das? 이거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단복수의 관계가 없다. 한 명일 때도 Wer ist das? 저 사람은 누구야? 라는 뜻이고요. 두명 있을 때도 Wer ist das? 하면은 저 사람들은 누구야?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야? 다 Wer ist das?입니다. 즉, 이 지시대명사 das라는 자체가 명사의 성이나 단복수에 상관없이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스를 이것이라고 번역을 해서 야 이거 누구야? 이러면은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무례하게 들리지만 독일어는 절대 무례한 표현 아니에요. 이 다스 자체가 단복수 상관없고 사람이나 사물 다 상관없어서 저 사람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Wer ist das?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야? 또는 이 사람들은 누구야?라는 뜻이고. 한 명이면 das ist mein Onkel. 내 삼촌이야.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das ist meine Schwester.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명사가 나왔네. Familie는요. 단수 명사예요. 가족이니까 왠지 복수 명사일 것 같잖아. 가족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역시 das ist meine Familie.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중요한 건 이제 이네 번째지. das sind meine Eltern. 부모님은 아빠, 엄마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das를

대 동사는 진트. 자인 동사를 복수 형태로 써줘야 한다는 거,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his is my sister 이구. 요건 어떻게 해? These are my parents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das는 단수일 때도 das, 복수일 때도 das다. 단복수에 상관이 없다. 요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Das ist der Bruder von meinem Opa. 이때 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폰. 전치사 폰은요, 여러 뜻이 있는데요. 최소 요세개 정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어디로부터, 장소나 시간으로부터란 뜻이 있어서요. von Berlin 하면은 베를린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배울 건데, 이격 대신해서, 소유격이잖아. 소유를 나타내는 이격을 대신해서 Ein Freund von mir 이렇게 von 삼격을 써서 소유를 나타낼 수 있더라. 그리고 3번 뭐뭐 중에서란 뜻도 있어서요. von allen Studenten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von을 쓸수 있어요. von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뒤에 있는 명사가요.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격을 쓴다라고 했어. 이격 자체가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이긴 팔인데 누구 팔? 우리 엄마 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때에는 이 에아가요. 이격의 마이 네아라는 거지. 디 모터니까 디 데어 데어 디 해서 요 이격의 네아. 마이 네아 모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격을 사용하고 얘의 의미는 소유다. 누구 팔인지를 나타내는 누구의 팔인지, 그치? 아빠 팔도 아니고 강아지 팔도 아니고 엄마 팔이야라고 소유 소속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단수 이격에서는 여성일 때 어미 변화가 없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아빠의 팔 위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남성이나 중성엔 S나 AS가 붙기 때문에 of them arm minus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남성이나 중성일 때는. 그렇지만 여성일 때는 이격에서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본문 2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긴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좀 읽어볼게. My name is Maria.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Ich bin 34 Jahre alt. 저는요, 34이시니까 몇 살이야? 34살이고요. Und wohne in Nürnberg. 저는 니른베르크에 삽니다. Mein Mann und ich haben eine Tochter. Mein Mann. Mann은요, 물론 남자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를 말할 때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남편을 말해요. 내 남편하고 나는요, haben. 뭐가 있냐면, eine Tochter. 사격으로 말해야지. 딸이 하나 있는데요. Sie ist 3 Jahre alt. 우리 딸은요, 3살이고요. Und heißt Sarah. 이름은요, Sarah입니다. Sie hat schwarze Haare wie ich. 이 Sarah라는 내 딸은 나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Aber grüne Augen wie mein Mann. 내 남편처럼 뭘 가지고 있냐면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Meine Schwester hat auch ein Kind. 내 여동생도요. Ein Kind, 애가 하나 있는데. Ihr Sohn heißt Leon. 그녀의 아들은 뭐냐면 이름이 레온입니다. Er ist ein Jahr älter, als Sarah. 그 레온이라는 애는 한 살만큼 älter니까요. alt의 비교급이지 더 많은 누구보다 Sarah. 내딸 Sarah보다 레온이라는 내 조카는 한살더 많고요. Die beiden spielen oft zusammen. 이 둘, 레온이랑 Sarah는요. 종종 자주 같이 놉니다. Die Großeltern von Sarah und Leon wohnen auch hier in Nürnberg. Die Großeltern von Sarah und Leon, Sarah와 Leon의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부모님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겠죠. 나의 부모님이겠죠. 이 Sarah와 Leon의 조부모님들은요, wohnen auch hier in Nürnberg. 여기 니른베르크에 같이 삽니다. Deshalb. 그래서요, verbringen wir am Wochenende viel Zeit zusammen. verbringen이란 동사는요, 영어의 spend처럼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어 아닌 성분이 먼저 나왔으니까 동사가 여기 나오고 주어가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니른베르크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am Wochenende 주말에요, viel Zeit zusammen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시간은요, 셀수 없어서 feel 이렇게 언미변화하지 않습니다. Alle Lieben diese Momente. 우리 모두는요, 이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Denn die Großeltern und ihre Enkelkinder haben zusammen wirklich viel Spaß und sind glücklich. 왜냐면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사랑하냐면, 이 순간을 왜 사랑하냐면, 그 조부모님하고 엔켈킨더 하면 손주, 그러니까 손자, 손녀 합쳐서 손주예요. 조부모님하고 손주들이요, haben zusammen wirklich viel Spaß.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und sind glücklich. 행복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표현 연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격에 대한 이야기야. Sie hat schwarze Haare. 여기서 지는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격이라고 합니다. 일격은 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는, 은는 이가 붙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주어였어. 근데 비교를 할 때에는 비교 대상과 여기를 격을 같이 써줘야 돼. 얘가 일격이니까 wie 다음에 ich라고 일격으로 써줘야 하고요. 여기도 똑같아. wie 다음에 말만 하고 일격을 써줘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미시로 바꾼다든가 사격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걸 만약에 my name만 해서 사격으로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비교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녀가 일격이면 나와 내 남편 이것도 똑같이 같은 격으로 일격으로 써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자, 그리고 we는요,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의문사 처음에는 어떻게라는 거 wie heißt du에서 그 wie를 배웠지만 여기서 wie는요 그 어떻게란 뜻은 아니고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라고 보면 돼요. Sie kocht wie ihre Mutter. 그녀는 그녀의 엄마처럼 요리를 합니다. 이때 wie는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누구처럼 누구누구 같이 요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넘어갈게요. 다음. 이 엘터라는 표현 아까 중요하게 봤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비교급 다음에 알스가 와. 영어도 er 오고 den 같은 거 오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이 비교급을 만든 다음에 알스를 써서 누구보다 더 어떻더라라고 비교를 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비교급은요. 원급에다 그냥 에아만 붙이면 돼. 영어랑 똑같네. 쉽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독일어는 조금 어렵죠. 그냥 아니고요. 아, 오, 우 모음이 있을 때는 그런 단음절의 형용사, 이름절짜리 형용사는 움라우트를 만들어줍니다. 변모음으로 만들어줍니다. groß, groß, jung, junger, alt, ält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은 als 다음에 넣어가지고 누구보다 더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어? Er ist ein Jahr älter als Sarah. 그는 자가보다 한 살만큼 많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 얘가 일격이면 비교 대상도 일격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3번이에요. 이 then이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 then은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접속사 파트를 배울 건데 그때 나옵니다. 이 then의 이름은요, 대등 접속사예요. 대등. 대등한 거는 이렇게 양팔 저울에 있으면 똑같은 게 대등한 거죠? 똑같아. 대등하기 때문에 동사 위치를 굳이 바꿔줄 필요 없이 정치한다. 그 정치 폴리틱 말고요. 어떤 정치냐면 그 순서가 그냥 이렇게 순조로운 순서지. 어떤 게 순조로워? 접속사가 오면요. 주어, 동사 순서로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바로 대등 접속사인데요. Ich gehe nach Hause, denn. 대등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된다는 거. 왜가? 나 집에 왜 가냐면 피곤해서 가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할때 while이랑 비교 많이 하잖아. 똑같이 뭐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 이유를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while은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된다는 건 뭐냐면 순서가 후치한다는 거. 이 후치는 뭐가 후에 가냐면 뭐가 뒤로 가냐면 동사가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 while이 있을 때는 주어는 그대로 쓰되 동사가 맨 뒤로 가서 점이 돼야 되거든. Ich gehe nach Hause, weil ich 땡땡땡땡 müde bin. 동사가 맨 뒤로 후치하는 거. 이런 게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대등 접속사로 쓸 때랑 종속 접속사를 쓸 때는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법으로 가서 우리 정관사를 배워볼게요. 정관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독일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초반에 말했었지만 독일어는 굉장히 독일 사람 같아. 독일 사람 같은 게 어떤 건데? 재미없는 거? 그런 거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말해보세요. 맞아. 독일 사람 하면 뭔가 꼼꼼해. 독일 사람이 만든 물건은 뭔가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독일 사람이 가진 그 이미지가 독일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즉, 독일어는 체계적이고 꼼꼼하다. 그쵸? 그이 특징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의 이 체계적이고 꼼꼼한 게 드러나는데요. 이 명사를 선생님이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자동차의 몸체에 비유하고 싶어. 자동차의 몸체니까 뭐 이렇게 바퀴 빼고 이렇게 몸체. 자동차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 달릴 수 있나요? 물론 뭐 엔진도 없고 지금 그렇지만 겉보기에 뭐가 있어야 일단 달릴 수 있겠어? 그치. 겉보기에 지금 뭐가 없냐면 바퀴가 없단 말이야. 이 명사라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바퀴 하나, 뒤에 쪽에 바퀴 둘, 바퀴 셋, 바퀴 넷. 이렇게 1, 2, 3, 4. 네 개의 바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전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 명사라는 이 자동차가 달리려면 그걸 지탱해주는 네 개의 바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1, 2, 3, 4 격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표를 봤을 때 우리가 전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네 개의 격, 전관사가 가진 이네 개의 격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전관사가 뭔지는 사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들어는 봤지. 전관사, 정해진 거라며. 전관사, 정해진 그 관사예요. 정해졌기 때문에 뭐냐면 뚜렷한 지칭 대상이 있어. 너랑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 바로 그거. 정해진 거. 그 뚜렷한 지칭 대상. 그걸 바로 전관사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모든 걸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남자. 그 남자. 너랑 나랑 아는 그 남자 있지? 근데 모든 걸다 주니까 떠난대라고 하면서 정해진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전관사의 그 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관사의 특징은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선생님, 영어는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다 합쳐서요, 더예요. 더 하나면 될 걸, 왜 16개나 만들죠? 독일어 못 해먹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 16개가 됐는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해를 시켜줄게. 그럼 좀 할만하잖아요. 그쵸? 일단 여러분이 이건 이해가 갈 거야. 영어는요, 명사에 성이 있나요? 없지. 그냥 영어에서는 뭐 책이 남자라든지, 책상이 여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요첫 줄은 이해가 될 거야. 그래. 독일어는 명사마다 성이 있으니까 남성일 때 레어, 여성일 때 디, 중성일 때 다스, 복수일 때 디, 네 개까지는 선생님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증식해가지고 16개가 있냐고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영어랑 비교했을 때 독일어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영어는요, 일단은 격이란 걸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생각해 봐. 독일어는 1, 2, 3, 4격마다 이렇게 관사를 써서 나타내 주는 반면, 영어는 1, 2, 3, 4격으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요. 만약에 뭐 A가 B를 사랑한다. A loves B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일격이야.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사격이야. 아, 영어는 그럼 어순으로 일단 일사격을 구분을 하네. 그쵸? 어순으로 일격인지 사격인지 알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는 1이랑 4를 구분할 필요가 일단 없어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어는 이격일 때는 오브 어쩌고 이렇게 전치사를 쓰고요. 삼격일 때. 소유격일 때니까 of를 쓰고 삼격처럼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격일 때는 뭐 to me, for me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써. 아, 그럼 영어는 일사격은 어순으로 나타내고 이삼격은 전치사로 나타내네.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나 전치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1, 2, 3사격을 구분하기 때문에 더 하나로 끝나는 거야. 요한 줄로 끝나는 거죠. 그쵸?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럼요, 우리 한국어랑 비교해서 왜 독일어는 또 격이 필요한지 또 생각을 해볼게. 한국어는 일단
일격일 때는

어떤 말을 붙여? 뭐, father라는 명사가 있다고 쳐봐요. 아빠라는 명사. 한국어로 이걸 일격으로 만들어 주려면 한국어는 아빠가 이렇게 하겠죠? 이격을 만들어 주려면 아빠의, 삼격을 만들어 주려면 아빠에게, 사격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아빠를, 한국어는 이러한 격조사라는 게 있어. 격에 맞는 조사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파터라는 명사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격조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격조사의 역할을 누가 해? 정관사가 해. 그래서 아빠가 하려면 der Vater, 아빠의, des Vaters, 아빠에게, dem Vater, 아빠를, den Vater. 요 der, des, dem, den이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격조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정관사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네 개의 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명사마다 성이 있으니까 네 개의 성이 필요한 거. 그래서 총 16개의 관사가 있더라라는 거, 정관사가 있더라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왜 있어야 하는지까지는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외우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죠.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여러분 책에는요, 일격하고 사격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일격이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거 사격이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거 삼격이고요. 그리고 이격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신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일 사라도 좀 해라 라고 여러분한테 좀 줄이고 줄여서 박앤세일해서 1일 사격만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능 독일어를 풀려면 1, 2, 3 사격을 다 알아야 해서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는 법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일격 사격 남성만 대야에서 댄으로 바뀌네. 여성은 디디 똑같고 중성 다스 다스 똑같고 복수 디디 똑같대. 아, 다행이다. 여성 중성 복수는 안 변하고 남자만 이렇게 마음이 변심을 했네. 남성만 대야에서 댄으로 바뀌는 게그 정관사의 특징이에요. 일격에서 사격으로 갈 때. 그리고 이삼격은 남성의 이삼격이랑 중성의 이삼격이 똑같고 똑같아. 여성의 이삼격이랑 복수의 이삼격이 대야이고 낸인 거. 삼격만 빼면 똑같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외우셔도 좋고, 여러분 그냥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는데 대야 데스 댐댄 디 대야 대야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대야 댄 디, 이렇게 16개 외우시는 게 가장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반 친구들 항상 그 푼이 정관사 요 16개가 항상 그 푼이었어요. 대야 데스 댐댄 디 대야 대야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대야 댄 디. 제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그 기사님께서 직업이 뭐냐 그래서 이제 독일어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대여 데스 댐댄 디 대여 대여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대여 댄디 진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60대신 것 같은데 아버님 나이인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니까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 정관사는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많이 맞으셨다고. 그쵸? 여러분 저는 때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거 16개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외울 수 있게 이거 외우셔야 다른 거, 부정관사도 할수 있고, 소유관사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표는 일단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문법 내용을 좀더 볼까?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좀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Der Spiegel ist rund. 그 거울은 둥그입니다. 뭐뭐는 뭐뭐하다 할 때고,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성 일격이에요. Ich kaufe den Spiegel. 나는 그 거울을 삽니다. kaufen 동사는요, 사격 목적어가 와야 해. 뭐뭐를 사다니까. 그래서 Spiegel이 den Spiegel이 됐어. 아, 그러면 der. 일격일 땐 der, 사격일 땐 den. der, den.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도 볼게. Die Blume ist schön. 그 꽃은 예쁘다. 그 꽃은 예쁘다. 뭐뭐는 은느니가 하니까 얘 당연히 여성 일격이죠. Ich mag die Blume. 나는 그 꽃을 좋아한다. 을을 붙었으니까 얘는 사격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은 요 디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요 디지. 형태는 똑같지만 사실은 격은 다르다는 거. Das Kind is süß. 그 애는 süß. 달콤한이란 뜻도 있지만 아기를 먹으면 안 되겠죠. 이 애는 귀엽다. 귀엽다예요. 자,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중성 일격. Ich liebe das Kind.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을을 붙었으니까 사격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요다스고요. 뒤에 건 요다스라는 거. 형태는 똑같지만 격은 사실 다르다.

The ferien to end. 휴가가 끝난다. ferien은 항상 복수예요. 휴가가 끝난다. 뭐뭐가니까 얘 일격이죠. Ich freue mich auf die ferien. 나는 휴가가 기대된다, 고대한다. 라고 했을 때 auf 다음에 항상 사격을 써야 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die여도 앞에 문장의 die는 일격의 die고요. 뒤에 있는 문장의 die는 사격의 die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앞단원이어서 일격하고 사격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 삼격이 나오기 때문에 꼭네 개의 격다 아셔야 해요. 자, 다음 이번에는 부정관사를 해볼게. 부정관사. 부정관사와 카인. 자, 일단 부정관사 먼저 할게요. 자, 부정관사는요, 정관사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부정한 거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야. 즉, 대상을 처음으로 언급할 때. 정관사는 나랑 너랑 공통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부정관사는 지금 처음 나온 거야. 그 노래 중에서는요, 한 남자 노래 있거든요. 한 남자가 있어 하면, 한 남자? 누구지? 몰라. 지금 처음 등장한 한 남자야.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한 남자. 하나라는 뜻도 당연히 있겠죠. 한 명이란 뜻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한 거,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것은 부정관사 I인류를 사용하고요. 하나라는 의미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표는, 여러분 표에는 I인하고 뭐, 슬래시 있고 뒤에 카인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I인 표만 이렇게 뺐어. 그럼 이제 또몇 개야? 16개예요. 12개인데? 라고 하겠지만, 봐봐. 남성, 여성, 중성은 하나, 어로, 그러니까 영어의 어나 언에 해당하는 이 아인을 넣을 수 있지만 복수는 하나를 넣을 수 없잖아. 이 아인류를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써 있는 건 사실은 12개지만 복수에는 당연히 어나 언을 못 쓰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정관사표와 똑같은 16개의 칸이 일단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16개의 칸인 거 알겠지? 영어는 언어 언이지만 독일어는 일단은 성이 4개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 복수 4개로 나누고 또 영어처럼 전치사를 쓰거나 어순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처럼 격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격에 따른 변화 4개 해서 4 곱하기 4이 16개의 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부정관사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 부정관사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부정관사는 하나란 뜻이라며. 하나의 나무들. 이상하잖아. 하나의 책들. 이상하죠? 하나는 한 개란 뜻이 있기 때문에 복수형은 쓸수 없어요. 요렇게. 근데 요거에 대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라는 거지만 복수형 앞에 아무것도 안 썼다라는 건 그것이 처음 등장한 거, 불특정한 거라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이 빈칸을, 칸을 비워둠으로써 부정관사의 의미를 주는 거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그 톡을 보냈어. 뭐 누구야? 내일 같이 밥 먹자 했는데 친구가 일식을 했어요. 그러면 답이 없지. 답이 없지만 그건 어떤 답이야? 밥 먹기 싫다는 답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복수도 앞에 아무것도 안 씀으로써 예를 들면 D 같은 걸쓸수 있었잖아. 원래 D 되어 된 D라는 정관사 같은 거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안 씀으로써 특정한 그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그것들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쵸? 부정관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럼 봅시다. Das ist ein Tisch. 남성 일격이죠. Ich habe einen Tisch. 남성 사격. Haben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남성 일격일 때 ein, 사격일 때 einen이라는 거. Ein, einen 이렇게 써야 되죠. 여성 명사도 보자. Das ist eine Bluse. 이것은 하나의 블라우스입니다. 일격. Sie trägt eine Bluse. 그녀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얘는 사격. 그래서 똑같이 eine, eine이지만 앞에 거는 요거 eine, 뒤에 거는 요거 eine라는 거. 중성 명사도 볼게요. Das ist ein Auto. Er hat ein Auto. 이것은 하나의 자동차입니다. 중성 일격. Er hat ein Auto. 그는 하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중성 사격. 똑같이 ein으로 생겼지만 앞에 거는 요 ein, 뒤에 거는 요 ein. 그쵸? Das sind Bücher. 이것은 책들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한 안 씀으로써 부정관사를 표현한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여기 Das sind die Bücher. D라는 말이 있었으면 이것들은 그 책들이다.
너도 나도 아는 그 책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특정한 대상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관사를 아예 안 씀으로써 그냥 책들, 일반적인 책들이라고 처음 나온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는 그 카인으로 부정하고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카인표인데요. 이 카인이란 말은 뭐 굳이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사라고 하면 돼. 부정사는요, 부정관사랑 달라요. 부정사는 아니다! 라는 그 의미의 부정이에요. 영어의 no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있으면 ain이지만 없으면 칼을 붙이면 돼. 그래서 ain, ines, inem, inen이었는데, kain, kaines, kainem, kainen. 똑같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를 붙여요. 그리고 관사가 없는 명사도 부정해요. 자, 그럼 봐봐.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를 부정할 때는, 즉, 아인이나 아인에 같은 거 있잖아. 요거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하냐면, 여기 앞에다 칼을 써서 부정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부정한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차이트 같은 거 있잖아. 나 시간이 있어. Ich habe Zeit. 근데 시간이 없다라고, 이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거든? 요럴 때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얘가 die Zeit니까 keine Zeit. 요런 식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부정할 때도 kein 이런 걸 쓰고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를 부정할 때도 kein, keine 요런 걸 쓴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단수에서는 부정관사 어미 변화를 하고요. 여기 단수, 여기 부정관사. 즉, 아인, 아인의 이런 것처럼 변화하고요. 복수에서는요, 여기 아까 부정관사는 칸이 비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칼을 붙여? 정관사 어미를 갖고 와서 디니깐 카이네, 데아니깐 카이네야, 데니니깐 카이넨, 디니까 카이네. 이렇게 부정관사, 복수에서는 정관사 어미를 갖고 와서 변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샵 카이넨 훙어, 나는 배가 안 고파. 역시 요거는 홍어는 뭐야? 원래 돼야 홍어거든. 근데 얘는 배고픔이라는 건셀수 없는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즉 관사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카이넨을 써서 남성 사격으로 이렇게 부정을 해주고요. Im Garten gibt es keine Bäume. 정원에는 나무들이 없다. 나무들이 있을 때는요 원래 요거 없이 Im Garten gibt es Bäume 했을 건데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관사가 복수에는 부정관사가 없으니까 정관사 어미 변화해서 카이네를 여기 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복수 사격이다. 요거 표시를 꼭 해두세요. 자, 세 번째. 정관사가 있는 명사는요, 니시트로 부정한대. 요거 중요합니다. 정관사가 있는 명사 한번 요 문장 여기 먼저 볼게. Ich hab die Tasche.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 정관사죠. 요걸 부정하고 싶으면 Ich hab keine Tasche가 아니라 Ich hab die Tasche nicht. 마지막에 nicht를 써야 돼요. 그럼 나는 그 가방이 없다란 뜻이야. 이걸 카이네로 부정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 Ich hab eine Tasche. 나는 한 가방이 있다. Ich hab keine Tasche. 나는 가방이 하나도 없다요. 뜻이 엄청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 Ich hab die Tasche nicht는요. 나는 가방이 100개, 1000개, 만개 있지만 그 가방은 없어. 란 뜻이고요. Ich hab keine Tasche는 나는 가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완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관사를 부정할 때는 nicht고 부정관사를 부정할 때만 kein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소유관사 볼게요. 소유관사는요, 여러분 부정관사류에 들어갑니다. 써놓으세요. 부정관사류라는 건 부정관사처럼 변한다. 부정관사처럼 어미 변화를 한다예요. 자, 나의, 너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의, 너의, 당신의, 그의, 그녀의, 그것의. 복수는요, 우리의, 너희의, 당신들의, 그것들의. 이렇게 소유를 나타낼 때 소유 관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표가, 웬일로 간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이건 일격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할 때는 1, 2, 3, 사격을 또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가서 우리 나의일 때, 요 마인일 때만 한번 선생님이 좋은 표를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에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소유 간사는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아인처럼

변하면 되고요. 부정관사 ain처럼 변하면 되고요.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명사는 ain 같은 게 없으니까 d처럼, 정관사처럼 변하면 됩니다. 자, my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아, 여기까지는 ain이랑 똑같은 변화에다가 m만 붙인 거지. 그래서 나에게, 나의 블라우스, 나의 책 이런 식으로 m만 붙이면 나의란 뜻이 되는 거고요. 복수는 정관사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1, 2, 3, 4격 다 알아야 된다고 했지만 이격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표에서도 그냥 뺐습니다. 1, 3, 4격 이렇게. 왜냐하면 이격은 왜안 쓰냐면 정관사에서도 그렇고 부정관사에서도 그렇고 소유관사에서도 그런데 그 이유는 얘는 von 3격으로 일상에서는 대체를 하거든요. Das Auto meines Vaters 이런 표현, 이격으로 쓰는 이 표현은 글에서나 많이 쓰고, 글, 문어체에서나 많이 쓰고, 보통은 Das Auto von meinem Vater, 우리 아빠의 자동차, 똑같은 말이어도 보통은 von 3격으로 씁니다. 일상에서는요. 소유관사는 소유의 의미고, 존칭을 나타내는 소유관사 이어는 항상 대문자더라. 어떻게, 여기 봐봐. 지금 다 mein, meine, seine, seinen, meine 다 소문자이지만, 지에서 나온 거 있잖아. 존칭 지, 당신이라는 뜻의 그 지는요. 얘가 대문자이듯 당신의라는 의미일 때도 대문자로 쓰더라라는 거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요건 선생님 제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내는 부분인데 그 오이가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입니까라는 이 문장에서 원래 너희 아, 이 사람은 너희의 가족이니라는 이 문장에서 너희의라는 표현은 원래 오이어입니다. 오이어. 그리고 디 파밀리에니까 오이어가 파밀리에라고 원래는 해야 해. 원래는. 근데 오이어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애를 지워버려서 뭐만 남냐면 오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요거 두 개는요.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명사의 성 볼게요. 자,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독일어에서 기본이죠? 그리고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중 하나의 성을 가진다. 그치? 여러분 억울하지만 독일어는 그래요. 근데 자연적으로 남자처럼 생긴 거 남성이라고 하면 좋고 여성처럼 생긴 거 여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남자야. 그냥 여자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Der Vater, die Mutter, das Kind. 아빠는 남성 명사, 엄마는 여성 명사, 아이는 아직 남잔지 여잔지 애매하니까 중성 명사. 요것까지는 이해가 돼. 왜? 자연적인 성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스가 왜 남자야? 치마는 여자가 입는데 왜 남자야? 태양은 또왜 여자야? 블라우스는 또왜 여자야? 바다는 또왜 중성이야? 셔츠는 왜 중성이야? 그러니까 왜라고 이 묻는데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요거는 많이 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wie findest du den Rock hier? 여기는 이 치마 어떻게 생각해? Der Rock 남성 명사니까 der로 받아서 der gefällt mir nicht.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렇게 치마는 남성 명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뭐 그냥 막 만들진 않았어. 모든 명사에 성을 붙여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법칙은 있거든요. 그 법칙을 우리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보통 남성 명사냐면요. Mein Vater sohn처럼 원래 남자인 거. 그건 남성 명사고. Süden, Norden. 남쪽, 북쪽 이런 방위라든지. Regen, Wind. 비바람 이런 기후현상. 얘네들은 다 남성 명사입니다. Morgen, Abend처럼 때. 몬탁, 딘스탁, 월요일, 화요일처럼 요일 같은 거. 야누어, 페브루어, 1월, 2월 이런 월. 프리링, 썸머, 봄, 여름, 계절 이런 것들은 남성 명사. 안팡, 안루프, 탄츠처럼 예를 들면 안팡엔이라는 동사 있잖아. 시작하다라는 분리동사. 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엔을 떼버리고 여기 알을 대문자로 바꿔서 때야 안팡 시작이라는 명사를 만든다면 이런 식의 명사 어미가 떼진 거 있지 이런 거는 대어 안팡이더라 그러니까 남성 명사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 명사는요 당연히 원래 여자는 다 이렇게 여자예요. 그리고 fahren이란 동사에서 태를 붙여가지고 fahrt가 된다거나
이동이란 명사가 된다거나

Schreiben이란 명사에서 shift 이렇게 태가 붙는 거. 이런 명사들 여성 명사고요. Height, kite, shaft, 이런 식으로 끝나는 명사들 여성 명사고요. A로 끝나면 보통 여성 명사입니다. 예외가 더 중요하죠. Das Auge, das Ende, der Käse 이런 것들은 A로 끝나지만 중성이거나 남성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대부분은 A, 80%는 A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성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성 명사는요, 당연히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는 중성 명사고요. 동사 원형이 명사화가 되면 얘도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hen 붙은 거 있잖아요. hen 작은 거 축소 명사라고 해서 작은 빵 brötchen 작은 닭 hänschen 작은 여자 mädchen 이런 거다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엔트나 um으로 끝나면 또 중성 명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우리 하베는 현재인칭 변화 볼게요. 하베는요, 자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뒤에 사격 목적어가 온다는 특징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인칭이랑 3인칭에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 하베는 여기가 어간이잖아. 합이라는 어간이잖아.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규칙인데 얘 말이야. 원래는 합 에다가 스트가 돼야 돼. 2인칭 단수니까. 그리고 얘도 원래 합에다가 3인칭 단수니까 에야지 에스니까 하트가 돼야 돼. 근데 배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배가 사라져서 배를 떼버리고 하스트가 됐고 하트가 됐어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여기 말이야. 얘는 하트 그대로 됐다는 거지. 즉,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얘네에서만 불규칙하고, 나머지는 규칙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내 얘기, 아니면 네 얘기, 아니면 그나 그녀 그것의 이야기를 하겠지. 복수보다는 단수를 더 많이 쓰겠죠. 많이 쓰다 보니까 발음상, ich habe, 요건 안 불편해. 근데, du hast, 불편하단 말이야. 입을 닫았다가 다시 스트 하는 게 스트. 그쵸? 불편하니까 이 자주 쓰는 누일 때, 너일 때는 하스트로 바꿨고요. 에아제스도 자주 쓰잖아. 그러니까 하트. 불편해. 그래서 에아제스 하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이어도 불편한데 왜 이어는 하트예요? 아, 이어는 자주 안 쓰잖아. 너희들보다는 너나 그 그녀 그것을 자주 쓰지. 자주 안 쓰는 이어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많이 바꿔주지 않는 거죠. 하프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는요. 독일어에서 불규칙한 동사들 있지? 그것들은 오히려 자주 쓰여요. 생각해봐. 자주 쓰이면 왠지 규칙일 것 같지만 반대예요.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어떤 새로운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에 그거를 다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없겠지. 자주 쓰이는 건 원래 그래. 걔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써왔어. 그게 더 편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주 쓰이는 이런 하벤 같은 동사, 아니면 자주 쓰이는 자인 같은 동사, 이런 동사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일단은 왜 그런지, 불편해서 그랬대 정도로 외우시고요. 그럼 왜 단수 2인칭이랑 단수 3인칭만 그러냐고? 걔네는 자주 쓰니까 발음을 좀더 편하게 하고 싶었대. 까지는 이해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우는 거죠. 외울 때 그냥 하베, 하스트, 하벤, 하프트, 하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 인칭 대명사랑 같이 외워야 합니다. Ich habe, 발음 괜찮아. Du hast, 발음 괜찮아. Er ist hat, 발음 괜찮아. 발음 편하게 이렇게 가고 요 아래 복수들은 발음 불편해도 자주 안 쓰니까 그냥 규칙대로 가자.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sie haben. 이렇게 규칙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엄청 자주 쓰이는 불규칙한 동사, 하벤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벤은요, 이렇게 사격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하벤, 뭐뭐를 가지고 있다니까 사격, 이렇게 사격을 쓴다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하벤까지 동사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관사에 대한 특징들 조금 어려웠는데요. 다시 한번 잘 반복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미안하지만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 14강이에요. 우리 7회차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죠. 의사소통 16문항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0번.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이 사파를 보니까 헤어지는 모습이죠? 헤어지는 모습이야. 자, 한번 이 지문을 보고 정확하게 볼게요. 자오찌. 자, 이 짜오는 만날 때 헤어질 때다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몰라. 다만, 아, 이 사람이 찌구나. 손이 여성이구나. 여기가 동생이겠구나. 그러면서, 헨갑 라이찌. 아, 헤어지는 거 맞네. 자, 다시 만날 걸 약속해요. 누나를 다시 만날 걸 약속해요. 또 만나요, 누나. 이렇게 지금 헤어진 거야. 인사말 한 거야. 그러면 이 누나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뭐라고 하면서 동생 이렇게 했는데, 뭐, 잘 가, 잘 있어. 그렇지, 우리가 아는 표현. 응, 잠시 이별하는 거야, 그 표현. 응,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Silloi, 미안하다, 실례한다. 담비엣. 나왔네요. 우리 잠별이라고 그랬지? 한자어 중에서 T로 끝나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별할 때 별자야, 이 비엣이. 자, 그래서 잠시 이별하는 거야. 잘 가, 잘 있어, 또 만나.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유력해. 고스이도. 자, 상대가 고맙다라고 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래? 별거 아니야. 천만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컴싸오는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할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컴비엣은 알지 못한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얘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파가 주어지고, 우리 의사소통 16문항 중에서 만날 때 또는 헤어질 때. 그런 인사말 또는 안부를 묻는 표현이 꼭한 문항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헤어지는 게 나왔어. 자, 지금 10번에 2번이고. 이제 11번. 아, 지금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네. 자, 이 쭉이 나왔지. 쭉은 기원하는 거지. 바란다. 어? 뭐 하기를 바란다 할 때. 엠, 아. 아마 이게 오빠에 해당되나 보네. 선배. 자, 동생, 네가 생년, 생일이네. 그리고 vive는 한 단어라고 그랬지? 즐거운. 그러니까 이렇게 기원하는 거야. 자, 너에게 즐거운 생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즐거운 생일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선물을 주네요. Silloi anh. 아, 미안해요, 오빠. 실례해요, 오빠. 아니고, 감사합니다, 오빠. 이렇게. 자, 헨갑 라인은요. 다시 만날 걸 약속해요? 아니고, 쭉 기원하는 거지? 아잉. 자, 오빠가 응원하기를 바라요. 응원은 뭔데? 잠자다. 그리고 응원이 맛있는. 그래서 맛있게 잔다. 우리는 달게 잔다. 푹 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베트남어로는 응원이야. 맛있게 잔다는 거야. 자, 잘 주무세요. 라고 할때 하는 말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고. 자, 엠. 동생은 원? 여전히. 밍트왕, 우리 평상시 할때그 평상이라고 했지? 저는 보통이에요. 저는 여전히 보통이에요. 특별한 일 없어요. 라고 우리 안부를 묻고 답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자, 여기서 하는 말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지금 아잉 짜이 꺼우 이렇게 돼 있어. 자, 친구에게 하는 말이야. A값 B에게 친구 너의 아잉짜이는 뭐뭐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역시 친구 사이 맞네. 나의 아잉짜이는 라 에이라비지 뭐뭐야? 자오비엔이야. 교원 한자어로 교사란 뜻이지? 자이 가르치는 교사 뭘요? 띵비엣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지금 뭘 물어봤을까? 직업이 뭐냐? 이걸 물어봤겠지. 직업. 그렇지? 자, 그 표현을 아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댄 라지, 이름이 뭐야? 그럼 여기에 나의 아잉짜이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나왔겠지. 람 에지, 무슨 직업을 일해?

직업을 물어보는 거. 직업이 이거야. 자, 이렇게 위엣은 쓰다란 뜻이야. 그 편지야, 편지서. 거기서 왔어, 한자어. 자, 그래서 편지를 쓰다. 쪼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그렇지? 주어가 서술어 해, 쪼, 대상. 대상을 위해서, 대상에게 서술어 하다. 람비에겐 일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일하냐? 글쎄, 이것도 역시 직업을 물어보는 것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일하냐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뭐 어느 학교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아니고 소, 고, 섬, 섬은 살다는 뜻이지. 베트남, 베트남에서 산다. 이것을 꼭컴 의문문으로 지금 물어본 거야. 베트남에서 사니? 그런 게 아니지. 직업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니까 2번이 정답 맞네요. 2번 정답. 자, 여기 지금 아잉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잉짜이. 우린 지금까지 아잉 이런 표현을 많이 나왔는데, 이 아잉은 손위 남성이었어. 형, 오빠. 그런데 친형, 친오빠라는 개념으로 짜이를 붙이더라는 거야. 이 짜이는 원래 남자, 사내 그런 뜻이야. 겹쳐서 부르는 거야. 이것도 남자잖아. 이것도 남자잖아. 그래서 친형, 친오빠를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 그럼 여성은요? 지. 역시 그 손위 여성이었잖아. 언니나 누나. 근데 이것도 가이. 함께. 이 아이가 여성이란 뜻이거든, 여자. 그러니까 여자 언니, 여자 누나야, 직역하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만약에 go 이런 말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친구 너의 친언니, 친누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가이 아잉짜이. 자, 우리 건 자녀였지? 자녀인데 건가이 하면 뭐예요? 여자 자녀. 뭐야? 딸. 꼰짜이, 남자, 사내 자녀, 그러면 아들, 이런 구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 더 해볼까? M, 동생. 그냥 M은 성별 구분 없었지? 동생이야. 근데 M가이 하면 여자 동생, 여동생. M짜이 하면 남자 동생. 이것도 한번 해볼까? 짜오. 짜오는 뭔데요? 조카 또는 손주잖아. 근데 남자 조카, 남자 손주. 손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자오짜이가 되겠지. 만약에 자오가이 하면 여자 조카, 여자 손주, 손녀가 되겠지.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 13번. 짱의 가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이해가 나왔어. 짱의 자딩, 가정. 가족은 꼭 있어. 다섯 사람이. 그게 누구냐? 엉.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그랬지? 바, 바, 그치? 우리 하이바증 두 증씨 가문의 두 할머니, 그치? 그때 바야. 할아버지, 그리고 모,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엠가이, 여자 동생, 여동생, 그리고 짱이야. 자, 짱의 할아버지는 80세. 되셨어, 완료형. 하지만 여전히 매우 쾌하셔, 건강하셔. 자, 이번은 주어가 여전히 서술하다는 뜻이야. 서술어 앞에 쓰여서 여전히 서술하다. 짱의 아버지는 년위엔 우리 직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은행, 은행원이야, 은행 직원이야. 자, 아버지는 그렇고 그리고. 의미 전환하는 거야. 어머니는 이따야. 간호사. 자, 그리고 짱의 엠가이, 여동생은 학생, 우리 초중 고등학생을 학생이라고 그랬지? 대학생은요. 생원, 싱비엔이라고 그랬어. 싱비엔. 구분이 있다고 했지? 학생인데 럽 1, 10일. 베트남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연결된다고 그랬지? 11학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해. 11학년 학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넣어봐요. 부모님은 동갑이다. 그런 표현이 없어. 동생은 대학생이 아니라, 승비엔이 아니라, 지금 학생, 럽, 11. 11번째 학년, 11학년 학생이야. 아니고. 어머니는 간호사. 여기 나왔네. 있다. 유력한데. 할아버지는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원은 짱의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역시 직업도 다양하지만 기본 어휘 내에서 직업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능 특강에 직업에 있는 그 표가 전부야. 그 안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항이 정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정답률이 의사소통 중에서도 쉬운 문항에 속해. 그래서 표현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이런 걸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여보세요, 네. 알로. 꽁띠 위엔 씽에. 자, 위엔 회사야. 꽁띠 한자로 공사라고 그랬지?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영하는, 국가가 투자하고 국가가 경영하는 그러한 공사라는 이름이 회사가 돼버렸어. 베트남어로. 이제 베트남이 개방하면서 많은 개인 기업도 생기고 있지만, 회사 자체의 이름이 꽁띠라고 정해졌어. 자, 그러면 VN 회사가 씽에, 자, 앵에는 원래 듣다란 뜻인데 전화를 받는 것도 앵에라고 했어. 지금 이게 전화 받는 거야. 자, 씽을 같이 쓰면 씽 동사하면 정중하게 이 동사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꽁띠 VN이 전화 받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직역을 하면 학교에서 학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뭐 소방서입니다. 경찰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꽁띠 VN입니다. 자, 그랬더니 B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A가 다시 지의 그 지는 그녀는 부어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지. 동사 앞에 쓰여서 시제 중에 니장 와이. 자, 니 가다. 자는 나가다란 뜻이야. 안에서 밖으로. 와이는 밖이란 뜻이지.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막 나갔어요. 아마 그녀를 찾나 봐. 그녀 좀 바꿔주세요.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들어갈 수 있는 말. 씬,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지. 쪼, 대상, 동사가 나왔네. 나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 주세요. 정중하게. 자, 뭘 하게 해달라는 거야? 만나게 해달라. 누구를? 란을, 란 언니를, 란 누나를 만나게 해달라. 전화해서 만나게 해달라는 게 바꿔달라는 뜻이라고 했지? 란씨좀 바꿔주십시오. 그녀는 막 나갔습니다. 이게 되겠는데? 자, 란은, 란 언니는, 란 누나는 go 이념, 잘못 걸었다는 거죠? 념이 잘못하다라는 뜻이니까. 번호를 잘못 걸었습니다. 완료. 저 과거형으로. 그 얘기가 아니야. 자, 역시 찔라는 회사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 컴 거니까. 그렇지? 회사에 있다. 근데 컴이 붙었으니까 회사에 있지 않다. 아니지? 지금 B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람언 쪼 또이 동사가 나왔지? 역시 똑같아. 쪼 또이 동사. 여기엔 쓴이 나왔고 람언이 나왔을 뿐이야. 씬도 정중하게, 람언도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야. 자, 여기 노이는 말하다란 뜻이고 주엔이 어떤 일, 이야기라는 명사야. 그래서 노이 주엔이 대화한다는 뜻이야. 누구와? 찔란과. 즉, 나로 하여금 찔란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사역동사라고 그랬지? 똑같은 뜻이야. 전화로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누구랑 대화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야. 그녀는 막 나갔습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A와 D가 정답이 되겠네요. AD. 자, 2번 정답.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지금 사파를 보니까 뭐 메뉴판을 보면서 뭐 손님이 지금 주문을 하는 것 같아. 자, 손님한테 찌라고 하지, 여성 손님에게. 자, 손님은 뭐뭐 하시겠어요? 뭐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손님이 뭐라고 하냐. 쪼, 대상, 그 다음에 나온 게 명사네. 이 명사를 나에게 주세요. 뭘, 못 받, 한 그릇이지? 뭐한 그릇? 퍼보, 소고기 쌀국수. 소고기 퍼. 자, 그리고 못 꼭, 한 잔이야. 늑감, 자, 오렌지 물이지? 직역하면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주세요. 주문한 거야, 식당에서. 맞네, 그림과.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줌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자, 손님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우리 줌이 드시다라는 높임말이 된다고 그랬지? 맞죠? 자, 무언 안시. 무엇을 먹고 싶냐? 손님 무엇을 먹고 싶으십니까? 주문하는 거지? A, B인데. 자, 그럼 C 보세요. 무어, 사다지? 자, 건은 근이야. 근, 한 근, 두근할 때, 무게의 단위. 1킬로라고 그랬지? 깜, 오렌지란 말이야, 오렌지. 그러니까 오렌지를 몇 킬로 사십니까? 이런 뜻이야. 자, 하필 왜 오렌지가 나왔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여기서 깜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의미상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노우라는 건 요리하다는 뜻이야. 퍼보. 소고기 퍼지? 소고기 퍼를 요리합니까?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주문 받는 거야? 이렇게 주문한 거야? 역시 여기서도 이게 나온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어떻게 한번 학생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의미상 A와 B가 되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A, B,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휘는 뭐뭐 할 때죠? 자잉 할 때. 자잉이 뭔데?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친구 너는 뭐뭐냐? 이제 이 정도 딱 보면은, 아, 이거 취미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어. 한가할 때 너는 보통 뭐 하냐? 또는 너의 취미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두개 중에 하나 물어봤어. 취미를 물어볼 때. 나는 보통 공을 차러 가. 그렇지? 공이야. 나는 발로 차다. 그래서 공을 차다. 공을 차러 간다. 자, 나는 그런데, 나는 축구하는데,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 너는, 그렇지? 우리 T 조건을 바꾼다고 그랬어. 그래서 너는 어때? 나는 똑같아. 너는 그렇고, 나는 자주 니쭉 아잉. 자, 아잉은 이거 보세요. 물음표시 성조가 있지? 이건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그랬어.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동사야. 사진 찍으러 가. 자, 하이가 나왔네. 주어, 서술어, 그리고 서술어 앞에 빈도 부사. 자주 뭐뭐 한다. 뭐 보통 뭐뭐 한다. 항상 뭐뭐 한다. 가끔 뭐뭐 한다. 그중에서 이 하이가 자주 그런 뜻이지? 이 트엉도 빈도 부사 중에 하나야. 보통 뭐뭐 한다. 역시 주어, 보통 서술어 한다. 자, 그래서 나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이 친구는 이제 축구하러 가는 거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테나오. 이 테나오는 상태나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어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 한가할 때 너는 어때? 아니고, 헉, 공부해? 누구와? 한가할 때 너는 누구랑 공부하냐? 아니고, 보통 무엇을 하니? 자, 똑같아. 보통 이걸 해. 그치?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고 질문을 한 거야. 보통 이걸 해. 축구하러 가. 맞지? 자, 유력해. 3번. 낸지형. 학교에 이르러. 도착해. 방. 뭐뭐로써.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Z. 무엇으로써 학교에 오냐? 틱. 좋아한다는 거야. 쌤. 보는 거지. 로아이 film. 영화. 종류, 류자라고 그랬어. 종류할 때 류자. 그래서 무슨 영화 종류, 장르를 보는 걸 좋아하냐? 이런 얘기지? 역시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16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정해져 있어. 한가할 때 너는 주어는 보통 뭐 하냐? 취미, 여가 활동을 물어보는 거. 또 다른 건 뭐라고? 서틱 구어. 자, 여기는 친구를 물어봤겠으니까 여기도 친구를 한번 해봐. 반, 너의 서틱은 취미는 라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두개 중에 하나야. 자, 여기 틱, 좋아한다고 돼 있죠? 틱이 좋아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취미, 취향, 이런 뜻이에요. 이제 17번. 자, 빈칸 3개. 자, 어찌, 이렇게 돼 있어. 안녕하세요, 찌. 안녕하세요, 아잉. 이렇게 됐네.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한번 계속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인사를 하고 뭐라고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거 있어요. 몇 권의 책이? 그렇지. 원래 한 권이면 한 권, 두 권이면 두 권인데 몰라. 그래서 몇 권의 책이 있어? 그리고 두 뚜이 카페가 있어. 자, 카페, 커피죠? 뚜이는 봉투를 얘기하는 거야. 봉지, 봉투. 그러니까 커피 두 봉투, 두 봉지가 있어요. 두 봉지가. 자, 그러면 여기에 뭘 물어봤겠냐 이거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책이 몇권 하고요. 커피가 두 봉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봐봐. 그런 질문 있나? B 보세요. 이 소포 속에는 무엇들이 있어요? 복수지? 그냥 것이 해도 되지만 무엇들이 있어요? 복수로 물어본 거야. 무엇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자, 그러니까 B가 되겠네. 이걸로 봐서 지금 어디서 하는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는 거야. 소포. 자, 그러면서 B가 뭐라고 질문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나는 원해요. 빨리 보내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속달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뭐 속달로 보내실 거예요? 일반으로 보내실 거예요? 이런 게 있겠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당신은 손님은 그이냥 빨리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또는 보통으로 보내실 겁니까? 그랬을 때 나는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A야. 자, 여기 먼저 보세요. A, hi, B지? A냐 아니면 B냐? 이 하이 자체가 선택 의문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의문사나 문장 끝에 컴이 없이도 의문이 된다고 했지? 바로 하이가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어. 의미는 A 또는 B 아니면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런 단어도 가끔 우리 나왔어요. 호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 자, 밑에 점 찍은 성조야. 의미는 똑같아. 호학도. 또는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 호학에는 의문사의 기능은 없어.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 의문문을 만드는 건 하이 뿐이야. 의미는 같지만 기능은 용법은 달라. 이 하이는 선택 의문이 있다. 자, 그래서 A냐 B냐 할때 지금 빨리 보내는 걸 선택한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C를 할까? C를 볼까요? 자, 나는 원해요.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의 A, 니 B지? A를 B로. B가, 지금 A가, 여기 B가 장소기 때문에 D가 온 거야. 만약에 사람이 온다. 누구누구에게 하면은 여기가 쪼가 오겠지? 쪼, 사람.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거니까. 여긴 지금 한국이란 장소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여기 지금 이 C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무엇들이 있나요? 이 소포에는 그러니까 몇 권의 책과 커피 두 봉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빨리 속달로 보내시겠어요? 일반으로 보내시겠어요? 질문. 그랬을 때, 속달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CBA. CBA. 아, 5번이요. 자, 17번이 5번. 정답이고. 이제 18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역시 하나씩 이게 대입을 해봐. 여유를 가지고. 지어이. 꼭건 왜? 자, 왜는 티켓이죠? 어떤 티켓이에요? 가는 티켓. 어디를 갈까요? 후에를 가. 몇 시에? 한 시에. 자, 어떤 한 시? 오후 한 시에. 후에에 가는 티켓이 꺼 있다란 거지. 근데 꺼는 왜 썼나? 이 꺼는 남다, 남아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야. 꼭헌 의문문으로. 자, 그러면 이제 A가 손님이 되겠지. 표를 사려고 하는. 그리고 B는 아마 여기 매표소 직원인 것 같아. 셀러의 아, 죄송하다는 거죠. 햇 왜? 햇은 남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학습할 때도 학생이 here, 저는요, here, had, zoe 이렇게 쓰면 다 이해했어요.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had, where, 뭐야? where가 남지 않았다는 거야. 매진됐다는 거야. 표가 어떤 표? 한시 표는 매진됐어요. 완료형. 니응, 그러나
그러나 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왜? Look, 하이스. 아, 두시 것은 남아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냥 voi만 써도 되고, 우리 t, 뭐뭐이면, 우리 조건이지? t가 neu ATV. 한시 것이 다 매진됐고, 두시 것이 남아있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이걸 앞에 내용을 받는 거야. 여기 so의 뜻으로. 그렇다면, 쪼, 엠, 그리고 명사가 나왔네. 쪼, 대상, 명사. 이 대상에게 이걸 주다란 뜻이지? 그러면, 자, 못배 티켓 하나 주세요. 2시 티켓을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A는 후회에 살고 있다. 아니죠? 지금 A가 후회에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건 몰라, 살고 있는지는. B는 비행기 승무원이다. 아니요, 매표소 직원인 것 같아. A와 B는 후에 함께 갈 것이다. 아니지? 후회행 한시표가 한장 남아있다. 이러면 안 돼. 한시표가 한장 남아있다. 아니야, 한시표는 다 매진됐어. 두시 것이 남아있어. A는 후회로 가는 표를 사고자 한다. 그렇지? A가 후회로 가는 표를 사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한시 걸 물어봤고, 없다고 해서 두시 걸 지금 사는 거야. 이렇게. 5번. 정답. 18번에 5번. 자, 이제 19번. 자, 와잉, 안녕하세요. 따오 나이. 이 따오가 몰라도 돼. 원래 사과란 뜻이야, 사과.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 사과. 자, 이 사과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8만 동이지? 한 건. 건이 근이라고 했어. 무게 단위. 1킬로야, 1킬로. 우리는 육류가 600g이기도 하지만, 한 근에, 여기는 무조건 고기든, 뭐, 과일이든 다 1kg야. 그래서, 한 근에 8만 동이에요. 네오 나왔네. 네오 ATV. 만약, 네가 무어 사요? 두 근을, 2kg를 산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아잉이, 오빠가, but, 원래 but은 빼다란 뜻이거든. 가격을 깎아준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가격에서 빼는 거니까. 너에게, 자, 주어가 서술어의 쪼 대상. 너에게 조금 빼줄게. 깎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만쪼 아이. 자, 지금, 이 사과가 만 팔아요. 쪼 아이 누구에게? 이 사과는 누구에게 팔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만테나오. 어떻게 팔아요?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좀 어색해요. 이 사과는 주어잖아. 사과는 자기가 팔아요? 팔려요? 팔리겠지? 근데 우리말도 어때요? 이 사과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똑같아, 베트남어도. 이 사과 어떻게 팔아요? 즉, 가격을 물어보는 거야. 가격을. 8만 동. 오. 무언은 사다지? 어디에서 사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바오니우띠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얼마의 돈이에요? 가격을 물어볼 때. 자, 우리 가격을 묻는 또 하나의 표현. 자주 나오는 거. 자, 바오니우.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 자, 이 자가 가격 가짜였었지?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바오니우. 하나는 바오니우띠엔이라고 물어보고, 얼마의 돈이냐? 또 하나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고 했어. 이세 가지가 가격을 다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했어. 만테나오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반테나오 어떻게 팔아요? 그 다음에 D 바우니우띠엔. 그래서 B와 D지요?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주어를 한번 잘 보세요. 호칭을 한번 봐봐. 지금 이 손님이네. 손님이고 과일 가게 주인인 것 같아.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잉 이랬단 말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자기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여. 오빠 뻘 된다. 그러면 친밀하게 아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또이 과외 장소는 어떻게 표현해요? 상대를 보고. M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네가 동생이 이렇게. 이건 하대하는 게 아니야. 예의 없는 게 아니야. 베트남 사람은, 오빠와 동생. 그게 또 얼마나 친밀하냐. 친밀하게 보는 거야. 얘, 동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또 뭐라고 해요? 스스로 아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오빠가 깎아줄게. 그죠?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동생한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동생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 일로 와. 오빠가 해줄게. 이러잖아. 그렇지? 바로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거야. 어색하지 않아? 이게 베트남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짜오, 뭐뭐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할머니이신 것 같네? 그렇지? 그리고 짜오는 뭔데요? 손주도 되잖아. 조카도 되지만. 조카든 손주든 뭐 상관없어. 자, 그랬더니 이 짜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마어이, 맞네, 할머니네. 할머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할머니가 손주야, 손주 너 뭐뭐하니? 그러니까, 지금 손주가 할머니, 짜오 저요, 손주 저요, 미, 안 좋네. 솥, 열이 나고, 그리고 닉, 더우. 자, 더우는 머리지, 닉이 쑤시다, 그런 뜻이야. 아픈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우를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나우가 많이 나왔는데, 나우 아프다. 통증에서 아픈 게 나우였지? 근데 그 중에서 닉은 쑤셔서 아픈 거야. 쑤시다. 머리가 쑤셔요. 네, 람, 매우 쑤셔요. 정중하게.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할머니가 물어봤는데, 손주가 이렇게 대답하겠냐. 미 람싸오. 나왔네. 그치? 안 좋은 거, 여기 지금 안 좋은 거, 미 같이. 람싸오, 너왜 그러냐? 어디가 안 좋냐?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유력해 1번. 자, 랜더 여기에 왔어. 네, 람세. 무엇을 하기 위하여 여기 왔니? 그게 아니고. 자, 거기에 있을 거야. 미래야. 마오니우 가이. 며칠 동안. 그렇지? 가이. 날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몰라. 며칠인지. 마오니우 가이. 썼어. 자, 마오니우하고 머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마오니우 가이. 머이 가이. 정확히 모르지만 10 이상이다. 그러면 마오니우를 쓸수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한 자릿수다.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다. 그러면 머잉아이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지? 아마 꽤 오래 몇십 일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오니웅아이를 얼마나 며칠 동안 거기에 있을 거냐?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니죠. 자, 4번. 저타잉 한 단어로 무엇이 되다란 뜻이야. 여기에 명사가 나와. 박스이가 되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걸 질문하는 거지? 아, 근데 그 얘기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터이, 느껴요. 홈나이, 오늘이, 터이띠의 날씨가 테나오, 어떻다라고 느끼니? 그 날씨 얘기가 아니지? 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어디가 안 좋냐? 저 열이 나고 머리가 쑤셔요. 20번에 1번 정답. 자, 이제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하세요, 아잉. 나는 무언 원해요, 로이. 돌라, 자, 디엔 베트남. 그렇지? 로이 에이사비아. A를 B로 바꾸다. 교환하는 거야, 로이. 교환하는 거. 그래서,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받고 싶어. 환전하고 싶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어? A가 계속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B가 못 돌라. 한 1달러가 방 뭐뭐만큼이다. 이 방이 원급 비교로 뭐뭐만큼이란 뜻이 있죠? 26,100동만큼이다. 즉 1달러에 26,100동입니다. 지, 아, 손님. 여성인 것 같아. A가. 그렇지? 라고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어떤 질문이었을까? 자, 아잉이 여기에 왔어. 누구와 함께 여기 왔어요? 자, 당신은 무슨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어떤 돈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 이제 얼마짜리 드릴까요? 할때 보통 이렇게 썼지. 자, 아잉은 기가 기록하다 할때 기자야. 기입하다. 뭘요? 호. 성, 이름. 을 낳았지요 했나요? 완료의 여부라고 그랬지? 기록하셨나요? 자, 홈나이 오늘 띠자 이게 바로 환율이라고 그랬지? 환율 가격 비율 이게 비율할 때 비자라고 그랬어. 이게 얼마예요? 베트남 돈과 달러의 가격 비율이 얼마예요? 그랬을 때 26,100동입니다. 1달러에 유력해.
자, 나는 꽃에 몸할 수 있다. 즉, 도울 수 있다. 무엇을? 자, 주어, 서술어, 조, 대상. 그렇지? 자,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갈 말이 4번이 되겠지? 21번에 4번. 22번. 날씨 정보로 보아서 날라세 내일 날씨는 자, 즈바오 예보예요. 예보. 자, 마오. 우리는 명사로 알고 있어. 마오 신문 보자야. 무슨 무슨 일보 할때그 보자야. 신문 명사야. 근데 동사로 하면 뭘 알려주다란 뜻이 있어. 뭘 알려주다. 그래서 즈바오니까 예보, 미리 알려주는 거야. 예상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무엇을요? 터이띠에 날씨를. 날라세 날씨를. 자, 홈나이 오늘 그리고 나이마이 내일 두 날이 나와 있어. 자, 기온이 이렇고 날씨가 고 머이. 자, 머이는 구름이란 뜻이야. 구름이 있다란 뜻이야. 구름이 낀다는 거지. 자, 이거는요. 날씨가 비가 온다는 거지. 자, 지금 물어본 건 내일 날씨야. 내일 날씨. 내일 날씨가 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번이 되겠지? 만약에 오늘 날씨를 물어봤다면 구름이 끼었다. 이게 되겠지. 해가 난다. 그러면 우리 쩌이 낭. 해가 난다. 이거 잘 구분하라고 그랬지? 만약에 이게 난다. 그러면 이거 고르면 되는 거야. 바람이 분다. 쏘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다는 뜻이야. 근데 이 바람 명사기 때문에 역시 꺼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눈이 온다. 이제 베트남이 눈이 올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우리 베트남어 문항을 보고 베트남에 왜 이런 게 들어가지? 근데 베트남도 눈이 와요. 무시하면 안 돼. 열대 국가에 속하지만 베트남이 워낙 길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북부 지역에, 산간 지역에,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눈이 오기도 해요. 그냥, 눈이 오네 하는데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눈사람도 만드는 그런 정도,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 정답인 적은 아직은 없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자어야. T로 끝났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눈 설자야. 설. 아, 이게 눈이야. 그래서 역시 명사기 때문에 꽃 뒤에 눈이 온다라는 거야. 이런 게 오면은 이제 이걸 고르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주로가 무어, 비가 온다, 좀 또는 낭, 해가 난다. 기출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났어요, 지금까지. 자,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우리는 헉 공부에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자. 너 학생 너 히에오 했? 다 이해했니? 완료의 여부. 그랬더니 B가 저는 뭐뭐예요? 정중하게. 자, 그랬더니 A가 그렇다면, 그렇지?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꼭, 아, 여 선생님이네요. 선생님과 학생이야. 선생님이 자이틱 한 단어야. 한자로 해석이야. 해석. 설명하다는 뜻이야. 의미는 라이 다시 설명할게. 자, 그럼 여기 뭐겠어요? 질문이 있다는 거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 그치? 자, 봐요. He has Roy. 다 이해했어요. 남기지 않고. 너다 이해했니? 다 이해했어요. 다시 설명할게. 아니지? 찌어가 왔네. 자, 서술어 앞에 쯔어가 오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지. 아직 못한 거야. 이 꺼우가 문장이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세뇨, 기억할 거예요. 미래형 숙제를 하는 걸 기억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자, 터이 봐요. 느껴요. 이 강의, 이 단원이 이해하기 쉽다고 느껴요. 자, 여기 우리 by, mot, high 하면 1강, 2강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by가 ze는 쉽다란 뜻이야. 반대말, 허지?
그리고 이해하기 쉽다. 그치?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설명하지 않겠죠? 자, 거우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우가 바로 이 거우야. 문장이야, 원래. 질문하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항 그런 뜻이에요. 거우허이. 이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있느냐 그런 뜻인데, 여기 보세요. 지가하고 부정이 같이 쓰였지.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문인데, 그걸 강조해주는 전혀 없다라고 할 때, 이까를 함께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아무것도 질문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야. 역식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이 2번이 되겠죠? 이 문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 자, 이제 24번. 빈칸에 맞는 거. 자, 아잉이, 나 이미 뭐뭐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이네요. 아직, 쥐어, 아직. 자, 아잉은 쥐어 러브 자딩. 이걸 물어봤네. 자딩. 가정이지, 가정. 가족이란 뜻도 있고. 럽비, 설립하다. 할때 립자라고 그랬어. 세울 립자. 그래서, 가정을 세우질 아직 않았다. 이 쥐어가 문장 끝에, 평서문 끝에 들어오면,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서술어 앞에, 이렇게 서술어 앞에 오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아직 내가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지? 자, 러이버, 쥐어, 오. 러이는 취한다는 뜻이지, 뭘 갖는다는 뜻이야. 버는 아내란 뜻이거든요, 아내. 그래서, 아내를 취한다. 즉, 주어가 남성일 때 남성이 결혼을 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 만약에 주어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남편이란 단어가 있어요. 따로. 그건 기본 어휘가 아니어서 나오질 않아. 자, 남성을 취하다. 그러면 주어가 여성일 경우에 그 가정을 이룬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결혼 아내를 취하다. 결혼을 했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지. 그럴 때 아직이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유력한데? 갑 만나다 꼬어이 그 그녀를 그 고모를 그 선생님을 여선생님을 만났다 어디에서 아니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영화를 보다 조이 완료형이죠 이 영화를 봤어요 아니고 자 베트남에 갔어요 바우저 언제 베트남에 갔어요 우리 바우저는 언제라고 하는 뜻인데 문장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래 언제 뭐뭐 할 거예요 문장 끝에 있으면 과거 뭐뭐 했어 언제 뭐뭐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고 했지 역시 이게 아니고 고 콜이라고 그랬죠 전화하다 니엔토아이 전화를 걸다 만약에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주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 전화를 걸어 쪼 자딩 그렇지 주어 서술어 쪼 대상 가족에게 전화를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다 그것을 했어요? 물어보는 거지? 완료의 여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정확하게 이 표현을 알아야만 답을 고를 수 있어. 그렇지? 이런 표현을, 만약에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면, 지금 여기 럽사딩이 있잖아. 여기 사딩이 있잖아. 이제 이런 거에 속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여기 지금 가정을 이루다. 그러면 결혼하다 이런 표현들을 함께 알고 있어야 고를 수 있어. 자, 24번에 1번 정답이고, 이제 25번 마지막 문항. 자, 나이마이 내일이죠? 내일 꺼우 친구 너 영화를 보러 가. 누구와 함께? 나와. 가능해? 지금 얘는 제안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 띠에꽈네요. 너무 띠얘기다. 자, 띠얘기 뭔데? 안타깝다. 그럼 뭐예요? 아, 아쉽다. 이런 뜻이거든.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여기 띠얘기라고 돼 있지? 띠얘기라고 돼 있어. 베트남어는 C, CH, P, T로 어떤 단어가 끝난다. 그러면 그 단어는 성조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 중에서 위로 올라간 성조야. 띠얘기? 아쉽다. 안타깝다.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어떤 제안을 거절할 때 띠엣과 너무 아쉽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띠엣
이런 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단어가 있어, 실제로. 이건 뭐야? 파티란 뜻이야, 파티. 그래서 DX, 생일, 그럼 생일 파티. 이렇게 나왔어. 자, 너무 아쉽다. 나는 뭐뭐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지? 자,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왔어. 왜냐하면 나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니 가야만 해. 자, 탐이 방문하다는 뜻이야. 탐방한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 탐. 자, 방문하러 가는 거야. 누구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러 가야만 해. 내가. 자, 그러면,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래, 못 가네. learn so 다음번으로 내 놔두자라는 뜻이야. 그렇지? 자, 그럼 다음번에 하자. 응?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가 있겠냐? 여기 들어갈 말이. 흠번. 자, 번하지 않다. 번이 뭔데요? 바쁘다. 나는 바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고, 니 드업즈. 자, 니 가다지? 그리고 동사 다음에 드업은 할수 있다는 거지. 갈수 있지. 갈수 있고 말고. 아니고, 컴 니드업. 갈수 있지 않아. 못 가. 아, 아쉽다. 나못 가. 왜냐하면, 나, 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유력한데? 꺼, 터이잔. 자,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 자잉한 시간. 자잉이 뭔데요? 한가한. 나 시간이 한가해. 한가한 시간이 있어. 역시 아니고. 즛 무언. 매우 원해. 니 샘핌. 영화를 보러 가기를 매우 원해. 너무 아쉽다. 나 영화를 가고 매우 가고 싶어. 아니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역시 내가 제안을 했는데 수락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처럼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매번 한 문항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육모 때 예를 들어서 수락을 했다. 그러면 구모 때 거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본 수능 때는 그둘 중에서 하나를 내는 거야,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락을 할 때. 수락을 할 때는 우리 느역이 나오겠지? 느역 할수 있어. 또 느역즈 할수 있고 말고 이런 말이 나오겠지? 거절을 할 때는 이런 말. 띠에과 너무 아쉽다. 안 돼. 컴 드역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이런 걸 구분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7회차 모의고사까지 했네요. 이제 남은 게 8, 9, 10이에요. 이제 3회차 모의고사가 남았어. 어때요? 우리 학생들이 점점 시험을 보면서 틀렸던 거 계속 보충을 해서 점점점 실력을 쌓아서 우상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자, 그러면 다음에 8회차 모의고사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 지난번 세 번째 시간까지 뭐 여러 가지의 품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품사를 만날 차례입니다. 또 어떠한 품사가 있는지 제목부터 살펴보면서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강을 보시면요,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4강, 5강을 걸쳐가지고 대명사가 나오는데,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주, 띠, 일, 엘, 뭐, 이런 거고요. 지시 대명사는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지시할 때 쓰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지시 대명사 편에서는 조금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 잘,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주어 인칭 대명사라고 나오죠? 형태는 단수와 복수,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주, 띠, 일, 엘, 누브, 일, 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하실 점은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와 그녀로 많이 고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항상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인칭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1이나 L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1번 주어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겠죠? 주어 인칭 대명사니까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Je m'appelle Marie라고 해서 내 이름은 마리다라고 주어, 주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은 단수로도 그리고 존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일 때는 뭐 여러 복수일 때는 여러분도 되고, 단수일 때는 당신, 뭐 고객님 또는 뭐 선생님 이렇게 상대방을 좀 높여서 부를 때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띠와 부는 친분 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의 반말하고 존댓말의 개념하고 조금 틀리죠. 우리는 이제 뭐, 어른이면 무조건 이제 존댓말을 하는데, 프랑스는 조금 친하면 이제 띠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지간에도 띠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기를 보시면, Alex, tu fais quoi cet après-midi?라고 물어보죠. Alex, 너 오늘 오후에 뭐 해? 라고 물어보죠. 친분관계가 있는 것. 반면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Monsieur Bernard, qu'est-ce que vous voulez?라고 하죠. 베르나르 씨,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칭의 좀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약간 좀 공식적인 관계인 것 같죠? 그럴 때는 이제 부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3인칭은 사람은 물론 동물이나 사물로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나오죠? 동물이나 사물로도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프랑스어가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모든 명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사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j'ai un chat, il s'appelle Lou라고 돼 있죠?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그것의 이름은 루이다라고 했는데, 뭐 고양이는 또 사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동물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죠. Ces crêpes, elles sont délicieuses 라고 하죠. 이 크랩은 맛있다라고 했는데, 이 크랩들은 그녀들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그들은, 그것들은, 크랩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도 받을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강세형은 이제 제목 그대로 강조를 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막 나, 너, 내가 뭐 이렇게 할때 강세를 줄때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전혀 다르죠. 1인칭과 2인칭 복수는 주어 인칭 대명사와 형태가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르죠. 뭐 3인칭 여성 복수는 똑같지만 여성 단수도 물론이지만 다른 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아라고 읽고요. 뚜아 루이엘이라고 읽죠. 누브 으 L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랑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용법을 볼까요? 첫 번째를 보시면 주어나 목적 보어를 강조할 때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강세형이니까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toi, tu veux faire ça?라고 하죠. 네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네가 그걸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접속사 에로 연결이 될때 쓰인다라고 했어요. 접속사 에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와 그녀, 그와 그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그녀는 행복하다. 그들은 행복하다. 일소 에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 세 번째는

세 다음에서 속사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C'est eux, les frères de Julie 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들, 줄리의 남자 형제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요거를 이제 일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C'est ils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죠. 속사일 때는 강성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번째로는 전치사의 보호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치사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Ce stylo est à Jules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전치사 다음에 주격이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전치사의 보호로 강세형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거다라고 할때 Ce stylo est à moi 이렇게 씁니다. 그럼 다섯 번째 비교금은 끄라고 나오죠. 끄는 참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구문에서는 뭐뭐 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빠나 니 다음에도 쓰이고 오시나 논프리 앞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비교구문 끄에서 쓰이는 것 대표적인 문장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레 플리 그앙 그는 더 크다. 끄 누구보다 나보다. 이때 무아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끄 다음에 쓰고, 그다음 빠 다음에도 쓴다. 빠 무아 그러면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아닌데?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때도 빠 주라고 쓰지 않아요. 빠 무아. 니 다음에 쓰이는 것은 지금 예문에 나와 있죠. 니 부, 니 무아, 느 빠글롱 이탈리아. 당신도 나도 이태리어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니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시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도 있죠. J'adore le printemps. 나는 봄을 매우 좋아한다. 그랬을 때 나도 그래. Moi aussi라고 쓰죠. 논플리 앞에도 쓸수 있는데요. 논플리는 앞에가 이제 부정문일 때그 부정문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라고 할때 논플리를 쓰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나도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면 Moi 논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논플리가 나오려면 앞에가 부정문이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부정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용법 5번까지 봤고요. 여기서는 5번이 조금 출제가 될수 있어요. 강세형 중에서는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시 대명사를 볼게요. 지시 대명사는 강세형 대명사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지시 대명사와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예요.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수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성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칸 안에 이렇게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런 게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형태가 쓰시, 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뒤에 모음이 나왔을 때나 모음이 나왔을 때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쓸라는 싸하고 같은 거다.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겁니다.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다 다르죠. 하나하나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걸 처음 보면은 막 당황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지시 대명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트르 동사의 주어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트르 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 마쿠진 노에미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쓰하고 에가 결합이 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모으면서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촌 노에미야. 세 마쿠진 노에미 이렇게 지금 주어로 쓰고 있어요. 에틀 동사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송이 나오죠. 송 에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 쓰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S가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기 때문에요. S의 형태 온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son les livres à lire. 이것들은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imer, c'est tout donner라고 나오죠.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 être 동사의 주어로 쓰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쓸 시와 쓸 날을 이제 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쓸 시는 가까이, 그다음에 쓸 날은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쓸 시는 쓰하고 이씨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라하고 결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만나서 쓸 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요거는 쓸 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씨는 여기란 뜻이고 라는 저기라는 뜻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거는 쓸 시, 멀리 있는 것은 쓸 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eci est petit, cela est grand 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작고 저것은 크다 라고 할때 원근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자 할때쓸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ceci, 멀리 있는 건 cela.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sa는 일상어에서 cela 대신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être 동사 이외의 동사의 주어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être 동사 주어일 때는 아까 쓰였죠. 요게 쓰였는데 나머지 동사일 때는 sa가 이제 주어로 옵니다. ça va라고 할때그 sa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잘 지냅니까라고 할 때. 잘 보시면 ça marche bien. 이것은 잘 작동한다라는 문장이에요. marcher라는 동사는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계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다 또는 뭐 일이 잘 돌아가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잘 작동한다라고 할때이 동사 marcher 동사의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ça fait combien?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faire 동사의 주어 ça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나 중성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발음상 쓰를 싸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아, 됐다 뭐라고 할때 싸이에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렇게 쓰, 이, 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음과 모음과 모음의 발음이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발음이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쑥 넘어가니까 얘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싸이에라고 이렇게 쓰이에 안 하고요. 싸이에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싸이에 요거를 한 문장은 그냥 통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잘 따져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단순형과 복합형이 있는데요. 먼저 단순형을 보시면 쓰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강세형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 보시면 여기 쓰 앞에 쓰에다가 남성 단수형 강세형 인칭 대명사 류이가 결합이 된 거고요. 이거는 쓰에다가 남성 복수 강세형이 결합된 거. 요거는 여성 단수가 결합이 된 거. 강세형. 요거는 강세형 여성 복수가 결합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자가 요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복합형은 여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C하고 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가까운 거는 C가 되겠죠? 멀리 있는 거는 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복합형이에요. 복합형하고 단순형의 그런 차이점은요. 뒤에 C하고 라가 붙어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단순형은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뭐 드 플러스 명사형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얘는 단독으로 얘만 딱 쓰고 마침표 이렇게 쓸수 없어요. 근데 얘는 복합형은 얘는 단독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로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 쓰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을 예문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단순형은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를 동반하여 사물이나 사람을 대신한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여기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전치사 드 명사를 동반한다라 그랬어요. 동반한다라는 거는 단독으로 못 쓴다는 말이에요. 여기 볼까요? 지금 셀드 까미유 이렇게 나오죠. 그쵸? 여기도 보시면 쓸리 드 소피 이렇게 나와요.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에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쓸리 하고 끝나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을 다시 볼게요. Il y a deux lettres dans la boîte. 상자 안에 편지가 두 통이 있어요. 그런데 셀드 까미유 하나는 까미유의 편지라는 거죠. 이 셀이 지금 여기 편지를 받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거예요. 편지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셀로 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셀드 프레데릭이래요. 프레데릭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셀드 프레데릭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장은 몽싹 에플리 루르 그 슬리 드 소피라고 나오죠. 나의 가방은 소피의 그것보다, 소피의 무엇보다. 가방이죠? 싹이 남성이니까 얘는 쓸리, 남성 단수로 받은 거예요. 가방보다 더 무겁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처럼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또 이것만 또 제가 이거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 기억하시고, 여기 성수는 또, 성을 또 기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어쨌든, 어찌됐든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사, 어떤 명사를 받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성도 일치시켜야 된다. 성수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복합형은 쓰리 쓰셀셀 뒤에 씨나 라를 붙여서 씨는 거리상 가까운 것 똑같죠? 가까운 것 라는 먼 것을 가리킨다. 또한 바라 시점을 중심으로 씨는 시간상 최근에 언급한 후자를 라는 상대적으로 먼저 언급했던 전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쓸리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가까이 있는 거는 쓸리 씨잖아요. 그리고 나에서 기준에서 조금 멀리 있는 거는 쓸리 라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후자의 개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내가 지금 쭉 말하고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얘가 더 최근에 말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쓰가 있으면 무조건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자라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가까운 거니까 얘는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quelle valise préfères-tu, celle-ci ou celle-là? 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떤 여행 가방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celle-ci 이거, celle-là 저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받는 셀은 무엇을 받는 것이냐? 앞에 나와 있는 valise, 여행 가방을 받는 거죠. 이거를 받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On a pris du camembert et du brie라고 되어 있어요. 까망베르와 브리 치즈를 먹었다. 그런데 celui-ci est mon préféré et celui-là est son préféré라고 되어 있어요. 까망브리래요. 까망베르하고 브리를 먹었는데 celui-ci니까 내가 얘기한 거하고 가까운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브리가 되겠죠. 그쵸? 후자 브리가 되겠습니다. 브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반면에 전자는 이거보다 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까망베르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치도 위치지만 이렇게 발음상으로 전자와 후자의 개념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명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초대 감사와 응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의사소통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가장 펠리시타시옹을 축하해라는 거예요. 축하한다. Je suis très fier de toi 라고 나오는데, fier는 여기 밑에 나오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être fier de, 그럼 뭐,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Pour fêter ta réussite, 그리고 너의 성공. réussite 그러면 성공이에요. 여기 나오죠? 이 réussir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j'aimerais t'inviter.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다. 너와 너의 가족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 À la maison samedi soir,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초대하고 싶대요. Je vais te préparer un grand gâteau au chocolat라고 나오죠? 내가 큰그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를 할 것이다. C'est ton préféré, n'est-ce pas? 라고 나오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봉무와 나에게 답을 주어라. Pour me dire. 아,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해달라는 얘기죠. Si vous pouvez venir. 네가 올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어라. 답장을 해주어라. Et si vous venez,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온다면, je suis sûr qu'on va passer un très bon moment tous ensemble. 물론 나오죠. 나는 확신을 한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Bon après-midi. 아주 즐거운 오후 보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땅뜨 오드리, 이모인 오드리 씨께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답장을 합니다. Bonjour, tante Audrey. 안녕하세요, 오드리 이모님. Merci pour ton invitation.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라는 명사죠. C'est super. 아주 멋지죠. 멋지군요. J'adore ton gâteau au chocolat. 저는 고모의 초콜릿 케이크 너무 좋아해요. 아, samedi soir,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보고요. 그리고 주트 스웨트 위는 멜을 주고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초대와 감사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초대하다. 엔비타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비타시옹 초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감사는 맥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하기는 뭐, 해뽕두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요거 동사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Ta maman m'a appelé, tu as réussi le bac. 이라고 얘기하죠. 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바칼로리아에 합격했다고 전화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용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아플레 깰껑이라고 해서,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얘가 직목이라는 거가 포인트죠. 아플레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접 목적어가 와야 될것 같아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지만.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요,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플레하고, 아, 사람으로 쓰면은, 비문이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절대 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보다 동사 요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요두 번째 동그라미 또 다른 내용이에요. 직접 목적보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에 아부와를 조동사로 쓰는 경우라도 과거분사를 직접 목적보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복합 과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복합 과거를 만들 때 우리는 조동사 에트르와 아부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에트르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이 과거 분사를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부아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어를 과거 분사에 일치시 아니 과거 분사를 주어에 일치시키지 않아요. 얘는 일치를 시키지 않고요. 얘는 일치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트레스부터 시작하는 복합 과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목적보호가 동사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부와 피피인 경우에 직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사죠? 전화를 하다. 그런데 여기에 직목이 앞불의 동사 앞으로 나가 있죠? 그러면 이 직접 목적 보어의 성수를 맞춰줍니다. 조금 어렵죠? 이 직접 목적어의 성수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 직목이 지금 좌드잖아요. 아, 좌드가 아니고, 그 뭐죠? 고모 오드리, 이모 오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단수니까 여기 앞불에 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드리라는 분이 삼촌이었다면, 그렇죠? 오드리가 아니고 뭐 다른 뭐 볼이라든지 이렇게 삼촌이었다면 남성이었다면은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직목이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요. 여기 끝에 의가 붙은 거예요. 여성 복수인 경우에는요. 에스가 붙겠죠. 남성 복수인 경우에는 에스가 붙고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오면 목적어에 직접 목적어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복합과거 할때 다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은 땅뜨 오드리이므로, 그래서 이모 오드리이기 때문에 여성 단수형에 맞는 앞블레가 이렇게 형태가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est lettre je l'ai reçu hier soir라고 나오죠. 이 편지들은 내가 어제 저녁에 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뭘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은 거죠. 직접 목적어 레, 저 편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es가 붙은 거예요. 여기는 여성 복수. 레트가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복합과거 할때 다시 보시면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Pour fêter ta réussite, j'aimerais t'inviter toi et toute ta famille à la maison samedi soir. 네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서 너와 너희 가족 모두를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초대하고 싶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NV 때 구문을 이제 주의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NV 때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직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장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도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누구누구를 어디 어디에 초대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나온다. 전치사 아 다음에는요 사물도 나오지만 동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문이 된다라고 보시고, 쉐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지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땡짓 아몬 아니벡세, 내 생일에 초대한다. 너를. 직목이 지금 앞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나간 거, 이렇게. 엘마 엔비 때, 쉐 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집에, 그녀의 집에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나를 이라고 할 때, 여기 의에 괄호를 묶은 거는요, 아, 내가, 나를, 요, 나가, 여성이면 의가 붙고, 남성이면 의가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의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Merci pour ton invitation. 초대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Merci는 단독으로 그냥 문장으로 Merci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마워. 뭐 이렇게 되고,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할때 명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pour를 씁니다. 그래서 Merci pour 명사.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Merci pour ton invitat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사과와 응답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여성분이 오 텔레폰 핸드폰 전화하기로 하면서 끄드몽 드덜로메 토스마땅이라고 하죠. 스마땅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끄드몽드 그러면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감탄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분이 에몽 피에라고 하죠. 내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오 파르동 무슈 아 죄송합니다. 주누 부제 파페 말라 제스페르라고 얘기하죠. 제가 당신을 막 그렇게 막 해야지 않았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밟은 것 같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좀안 아프셨으면 좋겠네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분 뿜에 싸바 약간 조금 좀 아프긴 한데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여성분이 주스이 네졸레 죄송합니다. 주스이 네졸레 여기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대졸레 의가 붙은 거예요. Je n'ai pas vu votre pied à cause de ce monde라고 나오죠. à cause de 뭐뭐 하기 때문에.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발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지금 사과하는 거 주수의 대졸레 문장 나오죠. 빠구동 이것도 역시 사과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남성분이 Je comprends, 이해합니다. Ça peut arriver. 그럴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어요. Surtout le matin. 특히 아침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아침에 지하철 시간이라면 뭐제 발을 못 봤을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Je suis vraiment désolé.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오죠? Encore une fois, 다시 한번 veuillez m'excuser.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해요. 굉장히 죄송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Ne vous inquiétez pas. 하도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Ne vous inquiétez pas. Ce n'est pas très grave. 아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 Ne vous inquiétez pas랑 Ce n'est pas grave, Ce n'est pas très grave 요 문장 정도는요, 여러분들 단어처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 연습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Que de monde dans le métro ce matin이라고 나오죠. 오늘 아침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걸이라고 나오죠.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마땡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쓰가 붙으면 우리 지시 형용사 배웠죠. 그 시간상 가까운 시기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이 되고 스스와 그럼 오늘 저녁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끄드 명사 나오죠. 끄드 명사는 뭐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라고 할때 감탄문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그, 드 명사라고 해서 감탄문 표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법이 거기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끄드 부아쥬 dans la rue라고 나오죠? 거리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끄드 부아쥬 이렇게 나오죠, 또. 그럼 2번 볼게요, 이제. Ça peut arriver surtout le matin. 특히 아침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땡 앞에 지금 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르 플러스 요일 시간 표현이 되면은, 요일이나 시간 표현 앞에 르를 쓰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침이 아니에요. 그 아침, 그 목요일, 그게 아니라, 뭐 요일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혼동하시더라고요. 르 디멍시라고 하면 그 일요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르 마땡 마찬가지예요. 그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이것도 르 디멍시 일요일마다라는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또 정관사 플러스 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요일인데 앞에 르가 아니고 라를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르를 쓰는 겁니다. 요일이나. 그 시계 앞에는 르만 씁니다. 라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Il joue au tennis le dimanche.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에 au tennis라고 나오죠, 지금? 주에가 뭐 운동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예요. 놀다라는 뜻이지만 주에 au tennis 그러면 테니스를 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볼게요. Encore une fois, veuillez m'excuser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une fois라고 하는데 fois가 원래 횟수거든요. 1회, 2회 할때 횟수예요. 그래서 여기 앙꺼가 붙으니까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공연할 때 앵콜, 앵콜이라고 할때그 앵콜이 저거예요. 앙꺼.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나오죠. 사과하기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뭐 의사소통 표현 쫙 정리한 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들은 한꺼번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기의 표현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그럼 나머지 5번은 다른 거를 쓰겠죠? 문장에서 출제를 할 때.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말 이렇게 골라라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을 고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표현 볼까요? 자, 빠거동이라고 했어요. 빠거동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가지고요. 실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 뭐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빠그도네 무아는 이제 빠그도네라고 하는 동사를 쓴 거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뜨 또는 주부드멍드 빠그동. 내가 너에게 또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저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졸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쓸 수가 있는 거죠. 주쉬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데졸레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용서해 달라라고 할때쓸수 있는 사과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꺼번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누부젠께 떼빠라고 나오면서 스네빠크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 명령문에서 대명사의 위치는 평소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했는데 요건 아직 여러분들이 그 평소문에서의 어순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너무 막 복잡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대명사의 위치는요. 한 문장 안에서 간접 목적하고 직접 목적어가 모두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뭐 대명동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좀 명령문이 되면 정말 좀 혼동이 됩니다.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의 경우에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긍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목이 나오고 간목의 순서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요, 평소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해서 평소문의 어순은 그 대명사의 순서에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1, 2인칭은 3인칭보다 앞서고요. 3인칭은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대명사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래의 문장은 구느 구젠키에떼 빠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하려면, 아, 부정이 아니죠. 명령문으로 만들려면 이것만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문 어순 그대로 따라서 저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느뭇기뜻 빠, 이것도 나를 떠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명령문이지만 이거는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2인칭 단수 명령형에서 의에스로 끝나면 s가 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명령문 편에서 나올 텐데 ES로 끝나면 S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2인칭 단수이지만 형태가 S가 없는 끼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셨다가 이따가 대명사편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사과에 대한 응답 표현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장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스네 리앙, 사느 페 리앙, 이니아 빠드 말 전부 다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표현, 그다음에 뭐 들어갈 수 없는 표현 또는 밑줄 치 부분과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바꿔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연구를 봤고요. 이번엔 표현 연구 조금 문법에서 복잡한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4강은 앞으로 와서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초대의 표현을 보시면 이제 앵비떼라는 동사가 이제 먼저 나오죠? 그래서 초대하다, 주부쟁비뜨, 제가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앵비떼라는 동사는 없지만 초대의 의미가 될수 있죠. 문장을 보시면 뜻 부분이 디네 쉐 무아 쌈디스와라고 되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올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초대하는 의미죠. 앵비떼는 없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부부와 동사 부니르 동사 디네 동사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프랑스어는.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동사 원형 할수 있다. 근데 그 동사 원형 뭐예요? 뭐뭐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을 할수 있냐? 이런 의미예요. 세 개가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와 응답 이제 볼게요. 감사 응답은 가장 기본적으로 Merci, 감사합니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그 맥시에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겁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tre invitation이죠. 저렇게 Je vous remercie pour votre invitation으로 이렇게 넓게 길게 써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별 말씀을요라고.

할때 감사에 대한 응답이에요. 요거는 사과에 대한 응답하고 좀 구분하셔야겠죠? Je vous en prie 또는 de rien, pas de quoi, il n'y a pas de quoi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요것도 다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와 응답 볼게요. Pardon, monsieur. Pardonnez moi. 똑같죠? 아까 했던 거하고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Je vous demande pardon. 용서를 구합니다. Excusez moi. 이것도 많이 쓰죠. 응답으로는 Ce n'est rien. Ça ne fait rien. Ce n'est pas grave. 괜찮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어떠한 상황인지 감사한지 사과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게될 겁니다. 정리를 봤고요.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화는 이제 망똥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특산물로 레몬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망똥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알프 코트다주르의 작은 도시예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망똥.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과 북쪽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맥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토양이 비옥해서 미르나 포도 대신에 레몬을 재배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망똥을 여행을 하는 여행 프로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동네가 다 노란색이에요. 레몬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뿐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몬 축제라고 해서 매년 2월에 레몬 축제가 열리죠. 레몬 축제가 열리는데, 자, 요것도 이제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라 페트 드 시통이 열리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 축제인 까나발에서 비롯되었다. 카니발이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새기며 금욕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기던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찾아왔던 유럽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도시가 한산해지겠죠. 그래서 그 도시에 한산해지고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선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망똥이 레몬 축제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이 글을 읽고 망똥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레몬 축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주 나와요. 프랑스의 남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프랑스의 북부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맞지 않고 고르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망똥시와 시민들은 해마다 축제의 공식 주제를 선정하고 감귤로 대형 구조물과 장식을 만들어서 도시를 꾸민다라고 돼 있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레몬과 이런 과일들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과일의 양은 140톤이 넘는데요. 그래서 과일을 구조물에 달기 위해서 고무줄도 50만 개가 넘게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장면이나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귤류 생산업자, 다양한 사업 파트너가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망똥 레몬의 홍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요. 이런 거 홍보지,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 포스터 해가지고 망똥 레몬 주제 일시, 뭐 입장료, 뭐 장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또는 이 포스터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193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역사가 비교적 길지는 않지만 지역 특색을 잘 살려서 니스 카니발과 함께 남부 프랑스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특산물 축제로 손꼽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망똥 레몬 축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만한 주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보시면서 이제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과 그 볼거리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노르망디를 볼게요. 노르망디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이번엔 사과가 되겠습니다. 레몬이랑 사과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북서부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프랑스 북서부에는 노르망디와 버르다뉴가 있다. 노르망디는 센강이 영불해협으로 흘러드는 하구 인근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에는 사과나무가 많아서

0: 사과로 만든 발효주인 시드르라고 하는 술이에요. 사과들을 증류주로 만든 술인 깔바도스, 그리고 사과 주스, 사과 파이 등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출제할 때 이런 게 있겠죠? 노르망디와 보르다뉴가 있다. 요게 지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사과로 만든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깔바도스 지방의 시드르 길, 시드르 길. 그죠? 라후뚜 드 시드르. 시드르 길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라후뚜 드 시드르를 따라가면 후뚜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전통 사과주 제조 농장 방문 및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의 시드르 제조용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특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과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북서부, 노르망디 이런 게 지나다닌다. 그 다음에 뭐죠? 사과로 만든다. 사과 대신에 뭐 다른 거, 감자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감자는 사과 뒤에다가 이제 드때어를 넣으면 감자가 되죠. 단어도 비슷하니까 구분하시고요. 계속 볼게요. 자, 1번 시드르라고 나옵니다. 시드르. 프랑스의 전통 사과주다. 사과 또는 사과와 배를 혼합하여 만든 발효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와 보르다뉴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알코올 도수는 2도에서 8도 사이다. 단맛이 강한 시드르 두. 두는 이제 온화한이란 뜻이에요. 날씨할 때도 온화한이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죠. 단맛이 약한 몰트미색 또는 시드르 포이 강한 맛의 전통 시드르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고 버따뉴는 전통 음식의 크레프예요. 그래서 크레프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월에 즐겨 먹는 갈레트, 네호아 등에 곁들여 마시면 잘 어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깔바도스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과즙을 증류주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수가 센 술이에요. 넘어가고요. 네, 3번을 보시면 노르망디의 딱드라고 해서 사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얇게 썬 아몬드, 설탕, 그다음에 달걀 커스터드를 얹은 후에 토핑을 해서 이렇게 굽는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쇼쇼 오뽐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건데요. 타원형으로 만든 파이 반죽에 사과 소스 또는 사과 잼을 넣고 반으로 접어서 잎사귀 모양으로 칼집을 낸 다음에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런 고유 명사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를 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4강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대명사편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지시 대명사 편 아까 조금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고민 상담 해달래.
1: 고민 상담?
0: 어.
1: 내가 그동안 90 먹다락 살았는데 상담 한마디 못해서 되겠어? 내가 상담을 다 해줘.
0: 오.
1: 나만 말 맥히는 건 없어. 고민을 말해봐. 그럼 내가 상담해줄게. 목도리 이거 갈아입을까?
0: 딴 거 입고 싶어?
1: 보기 싫어서. 널 여러 사람이 볼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입으래.
0: 할머니, 진짜로 어린 학생들도 고민을 보냈어.
1: 지금?
0: 어.
1: 아이고, 어린 것들이 뭐 한다는 거야.
0: 할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저를 깔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럴 걸 여기다 쳤어?
0: 어.
1: 한결 목차고 여기다 내놨어?
0: 아니, 할머니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1: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봤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갖고 해결 못해.
0: 뒤돌아봤을 때 이거 꼭 욕심을 부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1: 인생에서 놓치지 말을 거? 자기 마음.
0: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0: 어떻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너나 잘하고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거. 죽으면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죽은다고.
2: 할머니, 일어나.

0: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힘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힘내면 잘해. 부모니까 내가 눈물 날라고 그래. 뭐라겠지? 금방 잊어버렸네.
1: 동생들이 자꾸 깔고 내 학생이 보낸 고민이야.

0: 그렇게 좋아하고
1: 처음에는 엄마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한테 좀

0: 말을 찍고 조금 더.
1: 이만큼?
0: 조금 더 됐어.
1: 얘는?
0: 이거 뭐야?
2: 할머니.
3: 엄마, 여기 좀 봐봐.
2: 참, 아까 말했잖아.
1: 너무 진한 거 아니요?
0: 이쁘니까 바르게.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8강이고요.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입니다. 근데 또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기후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막 건조기후, 열대기후, 막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왜 문화권이라는 것 자체가 기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화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이렇게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 보이는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게 젓가락들입니다. 근데 이 젓가락들이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밥 먹을 때 불편함이 없는 이유는 다 같이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로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 쉽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요, 젓가락이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젓가락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다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멀리 있는 음식까지 집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나타나요. 자,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요, 끝이 좀 뾰족한 편입니다. 왜냐면 생선을 이용한 요리가 많기 때문에 가시를 골라내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젓가락을 사용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행을 갔을 때밥 먹을 때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이유, 젓가락이라고 하는 공통되는 식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쌀이라고 하는 음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편함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차이점들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문화권이 기후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산업, 종교와 같은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를 공부할 건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동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보면서도 개념 공부를 한다, 우리가 개념 파트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까지 꼭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화권이라는 거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문화, 문화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쉽게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한 사회 구성원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젓가락을 쓰는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범위, 문화권 간의 경계에서는 점이지대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권은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그냥 쉽게 묶어서 분류해 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문화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어쨌거나 같은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는 문화끼리 묶었어요. 그런데 문화권 간의 경계에서는 이 문화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저 문화의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정말 무 자르듯이 똑똑 떨어지는 문화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경계 사이에서는 비슷한 문화들이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이지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양쪽의 문화가 모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쉽게 점이지대라고 한다라는 거,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문화권은요, 크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무엇인지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자연환경이라고 할 때에는요, 기후나 지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후나 지형이 인간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인간이 기후나 지형 등 자연환경에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음식 문화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왜? 기후와 토양 등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예를 들면은 열대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습하고 더우니까 음식이 상할 수 있어서 기름에 튀기거나 볶거나 향신료를 사용한 음식이 나타난다. 그럼 그 음식을 자주 활용하는 문화권을 묶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또한 주거 문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툰두라 지역에서, 곤조기후 지역에서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였고요. 의복 문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식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모습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은 종교에 따라서도 비슷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문화권을 나눌 수 있고 산업을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권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중에서 통합사회 교육 과정 안에 나오는 문화권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화권의 분류는 이 지도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시켜서 같이 봐주세요. 이 지도를 뭔가 지금 외워야지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동양 문화권이 나왔을 때, 아, 동양 문화권은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문제 풀때또 한번 연습해 볼 거니까요. 자, 미리 얘기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보다 더더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 공부하시면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공부하는 내용 진짜 수월합니다. 진짜예요. 가볼까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제일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이 어떻다? 고온다습하다. 자, 우리 고온다습한 여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비가 많이 내린다. 자, 우리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어떤 농사 유리에? 벼농사에 유리하다. 그래서 쌀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 문화가 동양 문화권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양 문화권은요, 동부아시아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세 가지 지역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부아시아 문화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중일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부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바로 절이라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한 한자를 사용합니다. 셋 다. 이 한자를 물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한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두 다 젓가락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특징 가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동남아시아 문화권과 남부아시아의 문화권의 경우에는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언어와 종교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남부아시아 문화권과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경우에는요,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요충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요충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요, 외세, 외부의 세력이 잦은 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말은 외부의 잦은 침입은 식민 지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식민 지배로 인해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들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나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동남아시아 문화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일반적으로 열대기후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농업 기억하십니까? 노동력과 대기업의 자본력이 합작되어 있는 대규모의 농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 이제 동남아시아 문화권 기억하시죠?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난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등처럼 다양한 종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남부아시아 문화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아시아 문화권은 대표적으로 인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고 마찬가지로 잦은 외세 침입과 식민 지배로 인해서 언어와 종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동양 문화권이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 기억해야 될거 계절풍의 영향, 여름 고온다습,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유럽 문화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유럽 문화권은 크리스트교가 생활 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지역입니다. 자, 일단 크리스트교의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 그리고 두 번째는 가톨릭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당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정교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크리스트교랑 관련된 내용을 일단 가볍게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유럽 문화권은요, 크게 북서 유럽 문화권, 그리고 남부 유럽 문화권, 동부 유럽 문화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동양 문화권을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나눴던 것처럼 유럽 문화권도 북서 유럽 문화권, 남부 유럽 문화권, 동부 유럽 문화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유럽 문화권은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편이고요. 밀 농사가 발달해서 밀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북서유럽 문화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으로는요, 개신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민족적인 특징으로는 게르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북서유럽에는 영국, 런던이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발산지로 경제 발전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부유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유럽은 가톨릭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족으로는 라틴족의 비율이 높아요. 자, 이러한 남부유럽, 예를 들면 에스파냐라든지 포르투갈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왜? 라틴족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남부 유럽 지역의 포르투갈, 에스파냐에서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자, 수목 농업 나와 있습니다. 수목 농업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농업이에요. 예를 들면 올리브 같은 것들. 자, 이 수목 농업 우리가 앞에서 기후 환경 할때 같이 공부했던 이유가 이 남부 유럽의 특징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때요? 고온건조합니다. 고온건조한 여름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땅 밑으로 뿌리를 꽉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꽉 잡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키가 크지 않은 올리브 등과 같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수목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의 발상지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 남부유럽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고 있는 남부유럽 문화권까지 보았고요. 이제 우리 동부유럽 문화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유럽 문화권은요, 상대적으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도 꽤 있고요. 여기서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정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유럽 내에서도 경제 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라는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유럽 문화권과 연결시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요거예요. 요것도 하나만 기억합시다. 마지막 유럽 연합. 우리가 영어로는 EU라고 하는데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연합을 맺은 거예요. 물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자본이라든지 노동의 이동을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서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일한 화폐, 유로화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유럽연합이라는 것도 유럽 문화권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는 건조 문화권과 아프리카 문화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문화권은 여러분들이 건조 기후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조 문화권의 공간적인 범위 한번 살펴볼까요?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쭉 뻗어나가는 지역이고요. 여기서의 특징, 다시 어떤 기후적 특징,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건조 문화권에서 가장 나타나는 종교 특징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자, 우리 이슬람교의 경전을 쿠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쿠란은 아랍어로 쓰입니다. 다른 언어로 쓰이더라도 아랍어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랍어가 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목 관계 농업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막또 다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건조 기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었죠? 사막 기후와 사막 주변에서 스텝 기후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스텝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연 250mm 이상 500mm 미만이기 때문에 풀이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그풀 뜯어 먹는 유목이 나타나는 거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소 등을 키우면서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 그러니까 유목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동식 천막 가옥 같은 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 우리가 같이 봤었던 내용이었죠. 또한 이러한 건조 기후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건조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햇빛이라는 요건은 충분하지만
건조해요. 고온 건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물만 있으면 된다. 햇빛은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관계 농업이라든지 혹은 오아시스 농업, 즉 오아시스가 있는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든지 다른 지역의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관계 농업, 그래서 건조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후적인 특징을 잘 공부했으면은 이 부분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또한 튀르키예의 케밥과 같이 육류 중심의 음식 문화도 발달되어 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조 문화권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가 많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아프리카 문화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문화권과 건조 문화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사하라 사막, 이남을 아프리카 문화권,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많이 살펴본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프리카 문화권은요,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은 나머지 내용들 공부하시기에 매우 수월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요 내용부터 볼까요? 이동식 화전 농업. 자, 우리 이동식 화전 농업 기억하십니까? 열대 기후의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 많이 쐬죠. 적도 주변이니까. 근데 비도 너무 많이 와. 고온 다습이야. 그러니까 영양분들이 다 햇빛에 의해서 말라 타버려. 그리고 비에 의해서 다 씻겨 나가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를 불태워. 불태우면 거기서 재가 떨어지지. 그 재에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과 같은 영양분들이 땅에 흡수가 돼. 그 영양분을 가지고 야미라든지 카사바와 같은 구황작물을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서 2년, 3년 경작을 하다가 그 땅이 다시 영양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어떡하지? 다시 영양분이 없어. 이동하면 되지. 이동해서 또 불태워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이동식 화석농업이 나타난다 설명드렸었죠? 바로 여기서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안 봤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요거예요.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정말 알수 없는 다양한 부족들이 존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부족마다 서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방식도 각각 다 다르고요. 근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요, 유럽이 식민 지배를 하게 돼요. 이게 물론 왜 문제인데요? 라고 보기보다는. 근데 왜요?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요. 자, 우리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쉽게 부족 단위로 쪼개져서 이렇게 막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식민 지배하면서 유럽인들이 편하도록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나라 간의 경계, 국경을 그어버립니다. 그 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같은 나라 안에서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살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같은 나라야. 근데 다양한 부족들이 함께 얽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생활 양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부족들이 얽히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과 식민 지배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부족의 경계와 국경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부족들이 서로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유럽이 식민 지배해서 유럽이 국경을 그어버리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부족들이 같이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유럽 식민 지배 영향으로 플랜테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플랜테이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자본력이 같이 합작되어 있는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동양 문화권 살펴봤고, 유럽 문화권 살펴봤고,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극 문화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북극 문화권을 공간적인 범위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북극해 연안의 툰드라 지대입니다. 툰드라 지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툰드라 기후랑 연결시키는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끼들이 나오고 그 이끼들을 먹고 자라는 순록을 키운다. 그래서 그 이끼들이 있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또한 수렵 활동, 육류 중심의 생식 문화. 왜냐면 여기에는요, 추워요. 춥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내가 많이 뿜어내면 안 돼요. 너무 춥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잘내몸 안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량이 높고 비타민을 많이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육류 중심의 막 고기의 피를 마신다라든지 이러한 생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에너지 저장을 위해 추운 겨울에 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극 문화권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어디로 내려간다?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 아메리카 문화권의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과 라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주로 사용하겠죠. 자, 우리 식민 지배를 했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산업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까지도 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단 캐나다의 퀘벡주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인구의 순유입량이 많은 나라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미국에 있는 뉴욕, 대표적인 세계 도시로서의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뉴욕의 증시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좌지우지 될수 있을 정도로 뉴욕은 경제 도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세계 도시의 역할 하나 같이 기억해 주세요. 세계 도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래,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는 뉴욕 세계 도시의 역할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라틴 아메리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부 유럽 기억하시죠?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이 있는. 자, 이런 남부 유럽은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역시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에스파냐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 예외적인 상황을 좀 기억합시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다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리고 대부분이 에스파냐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그래, 남부유럽의 영향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계가 모여서 혼혈 등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왜냐면은요, 원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남부 유럽에서 사람들이 식민 지배하러 옵니다. 그러면 유럽계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원주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죽는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업이라든지 광산에 필요한 인부들이 있겠죠? 그 농업이라든지 광산에 필요한 인부들이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원래 있던 원주민의 일부, 유럽의 식민 지배하러 온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혼혈인들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분포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는요, 옥수수의 원산지로서 옥수수를 주재료한 음식 문화, 예를 들면은 멕시코의 타코, 같이 옥수수를 주 재료로 한 문화들이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대체적으로 에스파냐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개신교의 비율이 높은 곳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은 이유 북서 유럽과 남부 유럽과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화권 여행 쭉한 바퀴를 돌고 이제 마지막 오세아니아 문화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세아니아 문화권 하면은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도만 기억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제도의 도서 지역, 쉽게 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오세아니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인구가 적고 비교적 개발이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소, 양을 많이 사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었습니까? 호주산 청정우.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소나 양을 많이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축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하나만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러한 오세아니아 지역은요, 유럽 문화가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내용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시험 문제에 꽤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주민의 문화는 점차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지니 혹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갖고 있는 원주민 고유의 문화들이 이제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오세아니아 문화권에는 다양한 태평양 제도 일대의 섬, 도서 지역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지구 온난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도서 지역들은 점차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계속 설명하는 거지만 앞에서 공부했었던 기후 환경의 특징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공부할 순 없어요. 사실 선생님에게 통합사의 수능을 위해서 한번 강의

미래 준비해 주세요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문화권만 거의 5시간 할수 있어. 왜? 뭐 동양 문화권 하나, 건조 아프리카 문화권 하나, 유럽 문화권 하나, 뭐 북극이랑 오세아니아 하나, 아메리카 하나 5개. 나는 진짜 문화권만 5시간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짜 간추리고 간추리고 또 간추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또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 방금 이거 다 봤는데 왜 몰라? 이게 아니라, 아, 문제 풀면서 내가 또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보다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새로운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스텝 1,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봅시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문화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전통 음식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왜 기후에 따라서 옥수수가 잘 재배되는 멕시코에서는 타코. 예를 들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지역의 동양 문화권에서는 쌀. 이런 식으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종교. 종교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이슬람교 신자의 돼지고기 섭취 금지를 들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혹시나 이번에 처음 배운다라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슬람교 경우에는 돼지고기 섭취가 금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리을. 양쪽 문화가 섞여서 나타난다. 어디? 경계 지역에는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지대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5번, 광활한 사막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의 경계를 들수 있다고요? 우리 앞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나누는 기준을 리오그란데 강이었죠. 아니, 오히려 지금 광활한 사막의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문화권, 건조 문화권을 나눌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 옳지 않은 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됐던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빵 맞출 수 있어요. 왜? 어? 흙, 벽돌집, 평평해, 강수량 없구나. 그리고 흙벽돌집인데 창문이 작아. 오케이. 일교차가 크구나. 왜? 모래가 많아. 사막 주변이 많으니까. 모래가 많다라는 거는 햇빛이 쬐어질 때에는 빠르게 열이 올랐다가 햇빛이 없으면 빠르게 식어. 아,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고 바람이 많으니까 창문을 작게 만들어. 그리고 나무가 없으니까 흙, 벽돌로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크니까 헐렁헐렁하고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라고 전통 의복도 찾을 수 있겠죠? 어디? 건조 문화권. 따라서 2번의 정답, 건조문화권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문화권의 워드클라우드래. 그냥 이걸 보고 어느 문화권인지 한번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술록, 눈에 들어온다, 술록. 이글루, 눈. 게다가 툰드라, 북극.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북극. 북극 문화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자, 우리 북극 문화권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는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남부아시아였습니다. 아니, 북극 문화권에서 불교와 힌두교 좀 아니죠, 일단은? 자,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야.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는 남부아시아. 1번 잘못된 설명. 2번, 하지를 전후해서 백야 현상이 계속 밝은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됩니다. 3번, 주민들은 주로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 브라질, 포르투갈, 어디예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4번,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대추야자와 밀 재배가 이루어진다. 오아시스가 이루어지는 농업? 왜 오아시스 농업이 필요해? 햇빛은 많은데 물이 적으니까 어디서 나타나? 건조 문화권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지열과 습기 차단을 위해서 지은 고상 가옥을 볼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이랑 연결시켜서 기억이 나는 게 혹시 있다면은 고상 가옥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이 지역에서는 집을 땅에서부터 높게 짓습니다. 이렇게 고상 가옥의 형식은 우리가 열대 기후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고상 가옥은 열대 기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자, 우리 여름이 되면은 땅이 녹아.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다시 얼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붕괴될 위험이 있죠. 또한 집을 땅에 만약에 딱 붙어서 짓게 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 열기들로 인해서 땅이 또 녹아서 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지면에서부터 높이 띄워서 집을 만드는

고상 가옥의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고상 가옥의 형식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뒤에는 옳은 설명이야. 근데 앞에 잘 봐봐. 지열과 습기 차단을 위해? 아니, 지열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인데 그거를 막기 위한 게 아니잖아. 지열과 습기 차단을 위한 건 오히려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상 가옥이겠죠. 자, 우리 원인이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에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번 문제를 푸는 팁 중에 하나는요, 힌트가 되는 내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 문화권은 슬라브족의 비중이 높고 정교회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거치며 형성된 집단주의적 정서가 남아있고, 겨울이 추워 보존식품 문화가 발달했으며,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은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물이 많이 있다. 자,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유럽 문화권 중에서도 동부 유럽 문화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나아 문화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과 오케이 가톨릭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강하며 유대감, 축제 문화, 포도주, 올리브를 활용한 음식 문화, 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수목농업 이루어지나 보다. 자, 그럼 결국에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남부 유럽 문화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산업화를 경험, 영국으로 런던이 포함되어 있나?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 발달, 개신교의 영향이 강해, 금명과 절약을 강조하는 윤리의식, 현대의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복지제도로 이어졌다. 서안해양성 기후, 서쪽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기후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오고 서늘하다. 오케이, 그럼 다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치, 북서유럽 문화권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 동부유럽 이쪽이었어 남부유럽 북서유럽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일단은 지금 빌드업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바로 3번이 되겠죠. 동부유럽, 남부유럽, 북서유럽에 해당이 되는 정답은 4번에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국가의 화폐 앞 뒷면을 텐데 같은 화폐야. 이렇게 앞 뒷면에 있는 거야. 넬슨 만델라의 초상이래.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 이 나라의 인종차별 정책에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이끌었고 이 나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범, 버팔로, 코끼리, 사자, 코뿔소 등 사바나의 야생동물이 그려져 있고 이 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생태계 위험과 관광 자원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이거 다 합쳐봐봐. 흑인 인권 운동가고 이 지역에 나타나는 인종차별 문제 해결하려고 했고 사바나 야생동물이 그려져 있다라는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정답은 바로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 좋은데.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저도 사실 맞췄어요, 선생님. 왜냐면은 흑인, 그리고 사바나, 이거 다 합쳐가지고 맞췄거든요. 그럼 왠지 대충 D는 아닌 것 같고, E도 아닌 것 같고, A도 아닌 것 같고, B도 아닌 것 같으니까 C라고 했는데요. 뭐 일단은 그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정확히 A, B, C, D, E가 어디인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지도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거. 이게 쌓이고 쌓여야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쌓이고 쌓여야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요. 자, 우리 쌓이고 쌓일 수 있도록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A는 어디냐면요. 바로 독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B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C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자, 우리 D는 문화권으로는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였죠. 자, 마지막에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하는 브라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해당이 되는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A, B, C, D, E 문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유럽 문화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슬람교가 생활 양식에? 아니죠. 유럽 문화권은 크리스트교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 문화가 나타났던 거는
부족과 그래서 국경의 경계가 안 맞는 거. 아프리카 문화권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2번. 아프리카 문화권이 된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3번. 애버리지니,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오리족, 뉴질랜드의 원주민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바로 오세아니아 문화권이겠죠. 힌두교와 불교의 발상지로 언어와 종교가 다양한 곳은 바로 남부아시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남부아시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 마지막, 북서유럽의 식민 지배로 주민 대부분이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는 곳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돼? 이 봐봐. 여기가 지금 남부유럽이야? 아니죠. 아니, 북서유럽이야? 아니죠. 남부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주로 에스파냐어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거였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편 종교의 대표적인 성지와 전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쉽게 보편 종교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믿는 종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해 경로를 잘 찾아보니까 인도 북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출발해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쭉 뻗어나 가는 모습 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인도에서부터 출발했다. 오케이. 불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북부 아프리카까지 쭉 뻗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종교 바로 이슬람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의 경우에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유럽 문화권에서 주로 많이 믿고 있고 이 내용들이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리고 쭉 넘어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까지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럽 문화권, 이 유럽에서 식민 지배라면서 뻗어나간 크리스트교에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자마자 라고 하는데 늘 말하지만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교는 힌트가 뭐냐면요. 모스크라고 하네요. 이렇게 둥근 모양과 첨탑을 두 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둥근 모양과 첨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를 보인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슬람교는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슬람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이 믿고 있는 보편 종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건 크리스트교입니다. 다신교로 윤회 사상을 중시하는 건 일단 기억해 주세요. 힌두교이고요. 아니, 이슬람교는 윤리신인 알라를 믿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살생을 금지한다. 그리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해서 열반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고 보는 건 불교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내용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동질적 문화 요소, 건조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이슬람교 나타났었죠?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산맥, 하천, 사막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되기도 한다. 동부아시아 문화권과 남부아시아 문화권의 경계를 이루는 히말라야 산맥이 그 특징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 주세요. 아, 우리가 공부했었던 남부아시아와 동부아시아를 나누는 기준, 히말라야 산맥이구나. 계속 눈에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리오그란데강이라고 기억하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점이지대는 상이한 둘 이상의 문화적 특징이 경계를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문화권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봅시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문화 전파.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문화권은 어디에서? 남부유럽. 남부유럽은? 가톨릭. 그래서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이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국가의 전통 음식이래요. 이 전통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밀가루와 물을 주재료 해서 만든 반죽을 소금물에 넣고 삶아서 만든 이 나라 요리를 총칭하는 거, 파스타에 해당이 되는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가는 이탈리아, 국가를 찾는 거니까. 소금, 식초, 설탕, 밥 위에 생선 올려, 초밥, 스시, 어디예요? 일본. 옥수수로 만든 또르티야에 각종 살사, 고추로 양념한 다진 고기 이렇게 쭉 넣는다. 타코, 멕시코. 가나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멕시코, 이탈리아, 일본 중 하나이다라고 단서 조항 나와 있었고요. 자, 우리 이 내용 통해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가 속한 문화권의 공통. 이탈리아에서 한자 씁니까? 한자는 주로
동부아시아 문화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일본이겠죠. 일본이 속한 문화권.

이니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속한 문화권의 주된 종교 다는 멕시코. 멕시코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 속해 있고 남부유럽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가톨릭교. 가톨릭교는 크리스트교 중에 하나.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나는 가보다. 일본은 이탈리아보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이 많겠죠. 왜?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계절풍의 영향으로.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나는 유럽 문화권 일본이었는데 아니죠. 동양 문화권이었죠. 다는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한다. 정확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겠죠. 어쨌거나 앞에 설명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열광하는 정열적인 축제인 동그라미 카니발은 이것의 상징적인 축제래. 자, 일단 가에 해당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브라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는요, 지도에 표시된 다섯 국가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브라질이 어디인지를 일단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자, 여기는 브라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위쪽 여기는 에스파냐, 여기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인도입니다. 눈에 익혀두세요. 그리고 뉴질랜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인도, 나이지리아, 그리고 에스파냐, 마지막 브라질. 이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브라질이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주민대부분이 포르투갈어, 따라서 정답 1번. 2번, 힌두교의 발상지로 힌두교 신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어디였다? 여기. 3번,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를 관광 전으로 활용하는 곳은 뉴질랜드. 따라서 잘못된 설명. 4번,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점이지대로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한 곳은 바로 나이지리아였습니다. 5번, 세계적인 올리브 생산국으로 올리브가 가미된 음식 문화, 오케이, 수목농업이 발달한 남부유럽에 해당이 되는 에스파냐였습니다. 여기, 따라서 정답을 몇 번이 된다?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스텝 2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국가는 서로 인접해서 위치하며 인구 밀집 지역은 기후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A 지역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만 B에서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합니다. 일단 우리 A랑 B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A는 앞에서 요 부분이었어요. 여기. 자, 우리 여기를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에스파냐입니다. 우리 눈에 익혀두자. A, 여기야. 여기를 이렇게 확대했어. A는 에스파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B는요, 모로코에 해당이 돼요. 자, 일단 모로코는 건조 문화권이에요. 건조 문화권에 속하는 모로코에서는요, 이슬람교를 주로 믿습니다. 되셨죠? 자, 보면은 에스파냐는 어디에 해당하는 문화권? 유럽 문화권. 그 중에서도 남부 유럽 문화권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인접해서 위치하지만 한쪽은 돼지고기 먹고 한쪽은 잘안 먹는다? 왜 그런 걸까? 바로 종교 때문이겠죠. 주민들이 주로 믿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스텝 2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스텝 3에 남아있는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문화권을 지도에서 찾아서 하나씩 지운 후에 남은 문화권 A를 찾아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동부 아시아 문화권, 한중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렇죠. 사하라 사막 이남에 해당이 되는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지우래. 가 문화권은 개신교를 바탕으로 자유와 합리주의를 그리고 기계화된 농업,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은 어디겠어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겠죠. 나 문화권은 부족 단위 토속 신앙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지우면 뭐 나와? 동부아시아 문화권은 A에 속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동부아시아 문화권. 가보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통 문화의 다양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 더 빠르죠? 이르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공통으로 하는 문화가 나타나는 곳은 건조 문화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모로코 봤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북서유럽의 문화권 영향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었죠? 마지막 5번, 지도에 표시된 세 문화권 중 인구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옳은

것은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그냥 같이 한 번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C에 해당하는 종교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A 신자는 석가모니가 보리수화리에서 깨달음 얻은 날을 기념하면서 유미죽이라는 거를 즐겨 먹는데, 이 유미죽은 석가모니가 수행 중에 먹은 음식이래. 오케이. 그럼 A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에 따르면은 불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B 신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날을 기념한대. 그래서 달걀을 나누어 먹는데, 그럼 B는 바로 크리스트교겠죠? B는 크리스트교니까 요쪽에 와야겠죠? B는 크리스토교. 여기다 씁시다. B는 그리스트교.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자, 우리 그 다음 B가 크리스트교였고요. 그렇다면 C는 어디이다?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기간은요, 이렇게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추야자를 먹는다. 무하마드가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이다. 이게 해가 진 다음에 금식이 끝나고 나서 먹는 첫 번째 식사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C는 이슬람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 내용 가지고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돼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문화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라고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불교의 대표적인 경관은 탑과 불상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규율이 있는 종교는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평생 동안 한번 이상은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아니, 지금 C는 뭐였어요? 이슬람교였죠.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하였습니다.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아메리카 문화권 에서는 A가 B보다 신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메리카 문화권은 어디가 더 많아요? 그렇죠. 크리스트교가 더 많게 나타나는 거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많다? 아니다. A가 B보다 신자 수가 적다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다양한 문화권 개념과 문제풀이까지 한번 쭉 압축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문화 변동 파트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사회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나면, 그때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도 너무 좋을 때거든요. 선생님도 돌이켜보면은 뭘 참고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 공부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수능 빌드업의 교재 6강에 해당하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 단원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단원은 반도체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이 통합과학에서 이제 그동안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일 때 깊게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볼까요? 핵심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 나누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를 이제 도체라고 하고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부도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다. 반만 도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반도체라고 합니다. 도체, 부도체는 좀 들어봤죠?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원래 원자는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다 그래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형성되어

구성돼서 원자핵을 벗어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원자는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 원자끼리 이제 결합을 하다 보면은 전자 중에 남는 전자가 있거든요. 그걸 자유전자라 그래. 이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이제 도체라고 하고요. 그 자유전자는, 전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의 흐름은 플러스 극쪽으로 갑니다.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흐름은 플러스 극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전류의 방향을 정할 때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전기 전도성이 높다. 금, 은, 구리, 이런 거, 철, 알루미늄, 이런 게 이제 도체입니다. 구리 제일 많이 나오고요. 부도체는 이제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기 전도성이 나쁜 건데, 안 좋은 건데, 고무, 유리,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체입니다. 반도체는요,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걸 이제 반도체라고 하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으로서,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순수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수 4개인 14족 원소인 규소나 germanium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한번 반도체 공부 좀 해볼게요. 이 규소나 germanium 같은 것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다. 14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규소와 4번의 공유 결합을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 이제 아무래도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순수 반도체라 그래요. 순수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수 4개인 규소, 저마늄, 으로만 된걸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한다 그래요. 불순물, 도핑한다 그러는데,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인 불순물을 첨가하기도 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하면은, 그걸 이제 도핑이라고 하고,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가 N형 반도체랑 이제 P형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그 다음 그림 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은,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인 걸 넣으면 3번 공유 결합은 하지만 여기 한 자리가 비겠죠. 그래서 이제 비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공. 이 양은 이제 양전하를 의미해요. 약간 이제 양전하를 띠는 빈자리다. 빌 공짜예요. 그래서 양공이 형성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전자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P형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원자가 전자수가 이 4개보다 하나 더 많은 5개인 원소를 첨가를 하면 이렇게 공유 결합을 4번 하고도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제 자유전자가 하나 남는 거잖아. 자유전자가 하나 남게 되고, 그 자유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거티브의 N자를 따서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해요. 다시, 순수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수 4개로 되어 있는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규소나 저마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불순물을 첨가함에 따라서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그 종류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있다. 선생님 설명 한번 들었으니까 그림이 훨씬 잘 이해될 거예요. 그림 한번 볼게요. N형 반도체는요, 여러분 이제 N을 네거티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이너스가 뛰는구나, 마이너스를 뛰는구나, 마이너스를 띈다는 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아, 그래서 자유전자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저렇게 전자가 하나 남으려면 원자가 전자수 몇 개인 원소를 넣어야 될까?
네 개보다 하나 더 많은. 그렇지. 다섯 개인 원소를 넣는 거야. 원자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인 원소, 그러니까 15족에 해당하는 뭐 인, 비소 이런 걸 넣었을 때는 이렇게 자유전자가 하나 남음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하 운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하나 남음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N형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인을 넣었어. P 넣었으니까 P형 반도체.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은 15족에 해당하는 원자가 전자 수 5개인 원소고 그걸 넣어주면 전자가 이렇게 하나 남는 거야.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전할 테니까 네거티브 해서 이제 N형 반도체인 거야. 알겠죠? P형 반도체는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족에 해당하는 붕소나 뭐 알루미늄, 갈륨 이런 걸 첨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이 여기는 잘 형성되는데 이한 자리가 이제 공유결합할 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빈자리죠. 근데 빈자리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다른 건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플러스로 해서 얘를 뭐라고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자리가 비는 그 양공이 다른 전자에서 채워질 수 있음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공, 파지티브 해서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 수몇 개의 원소를 넣은 거다? 세 개의 원소를 넣어서 양공이 전하 운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 수몇 개인 다섯 개인 원소를 첨가함에 따라 자유전자가 전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 반도체 소자 얘기도 좀 나옵니다. PN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 이게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이오드 하면은 여러분, PN, P형 반도체랑 이제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한 걸 이제 다이오드라고 해요. PN 접합면 뭐 이렇게도 부르게 하고. PN 다이오드. P형과 N형 반도체를 결합한 소자인데, 규칙이 있는데요. 이 P형 반도체 쪽에 그 플러스 극을 연결해 주는 거야. N형 반도체 쪽에 이제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순방향으로 연결해야만 전류가 흐르고요. 만약에 이제 P형 쪽에 이제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하는 게 이제 그 다이오드의 역할이고요. 왜 그러냐? 왜냐면 이제 그 N형 반도체에 그 남는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고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가면 다시 전자가 이렇게 보충이 되고 해서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의 흐름이 일어나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순방향이다. 이 정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 뭐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저 이름에서 여러분 유추할 수 있다시피 빛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을 내는 거예요.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요. 또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그 휘어지는 거, 디스플레이가 좀 휘어지는 거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각종 이제 영상 장치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요. 트랜지스터는 그 반도체를 PNP 혹은 MPN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연결하는데 역할은 증폭작용,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 언제는 전류가 흐르게 하고 언제는 흐르지 않게 하고 이런 스위치작용을 한다.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런 트랜지스터나 이런 다이오드 같은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기판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집약해놓은 거 해서 이제 집적 회로는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뭐 데이터를 그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뭐 메모리라든가 USB 메모리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 핸드폰이죠?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이런 다양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현재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우리 핵심 개념으로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양전하고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제 원자핵과의 전기력에 의해서 일정한 궤도를 움직이고 있죠.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원자들이 결합을 하다 보면 남는 전자가 생기거든. 그걸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도체. 자유전자가 적으면 전류가 잘안 흐르는 거예요. 부도체. 그래서 자유전자의 개념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선지 한번 가볼게요. 전자는 원자핵과의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구속되어 있다.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건데,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전하고,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양전하로써 전기력에 의해서 구속되어 일정한 궤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기력의 크기라는 것은 작용 반작용에서 이제 힘의 크긴 같거든요. 그래서 니은 선지, 원자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나 전자가 원자핵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아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원자들이 결합을 할때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질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 자유전자가 많으면 도체, 자유전자가 적으면 부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막대 AB와 스위치 S, 직류 전원, 전구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S를 A에 연결하면 전구의 불이 켜지고, 이쪽으로 연결하면 불이 켜지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B에 연결하면은 불이 켜지지 않는데요. A와 B는 도체와 부도체를 순서 없이 할수 있겠죠. 도체가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A 연결했을 때 전류가 잘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졌다면 A가 도체고요. B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건 B가 부도체로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불이 켜지지 않은 거죠. 네, 현지 가볼게요. A는 도체이다. 맞고요. 자유전자는 누가 더 많아요? 도체가 더 많죠? A가 B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디귿. 전기 전도성 또한 도체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A가 도체가 B, 부도체보다 좋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구리 도선, 그리고 피복으로 이루어진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구리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전류가 흐르고요. 피복은 주로 이제 고무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복은 부도체로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그러니까 다른 구리 도선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 가볼게요. 구리 도선은 도체이다. 네, 맞고요. 추가 설명 좀 해볼까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런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구리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 구리 도선 내 모든 전자는 원자핵에 구속, 속박되어 있어요? 아니죠. 선생님 방금 말했지만 자유전자가 많은 게 도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리가 도체인 이유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는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피복은 구리 도선의 전류가 이웃한 구리 도선으로 적당히 흐르도록? 아니야. 이웃한 구리 도선으로 가지 않도록, 부도체잖아요. 그쵸? 흐르지 못하게, 다른 이웃한 구리 도선으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역할, 감싸주는 역할을 하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규소로만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 A의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규소는 원자과 전자 수몇 개? 4개입니다. 4개. 원자과 전자 수 4개로만 이루어진 규소로만 되어 있는 것을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공유 결합을 4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해요.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불순물 반도체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첨가하는 불순물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있어요. N형 반도체는 이제 네거티브 이래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띈다는 건 뭔가 자유전자가 하나 남았다는 거야. 자유전자가 하나 남으려면은 몇족 원소를 넣어야 될까? 그렇지, 하나 더 많은. 15족.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 다섯 개인 원소를 첨가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인 같은 거요. 그걸 첨가하는 거고, 그래서 전하 운반자로서 역할하는 거는 이제 자유전자가 하나 남아서 걔가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P형 반도체는 이제 파지티브라고 해서 양공이 하나 생기는 거야. 사실은 빈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자가 전자 수가 4개가 아니고 3개인 원소. 13족. 붕소 같은 거. 그런 걸 첨가를 하면은 이세 번의 이제 공유 결합은 하지만 한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빈 자리야. 근데 약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플러스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공, 파지티브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빈 자리가 생기면 다른 전자가 와서 거기를 채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하 운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양공이다 해서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냐에 따라 이 종류가, 반도체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선지 가볼게요. 규소원자 한 개의 원자가 전자, 여덟 개?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은 네 개지, 그지? 이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하면 여기에 토탈 이제 여덟 개가 되는데 규소원자 한 개라고 하면은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개죠. 14조. 기억 틀렸고요. 니은. A 내부의 규소원자 한 개는 주위의 규소원자 4개와 공유 결합을 하죠. 그렇죠. 지금 하나, 둘, 셋, 넷과 공유 결합을 하죠. 그렇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순수 반도체는 첨가하는 불순물의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달라진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조금 더 깊게 물어보면 어떤 원자가 전자 수인 원소를 넣었을 때 무슨 반도체냐까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순수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불순물이 첨가되었는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X는 순수 반도체 되겠습니다. 첨가할 때 주로 양공에 의해 전자가 흐르는가? 예. 그랬으니까 파지티브,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랬으니까 Y는 N형 반도체예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순수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 수, 순수 반도체를 이루는 뭐 germanium 같은 거, 규소 이런 거 원자가 전자 수몇 개죠? 그렇죠. 네 개인 원소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N형하고 P형은 이제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죠. N형은 원자가 전자 수몇 개인 원소를 첨가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마이너스, 음전하. 그러니까 뭔가 전자가 하나 남아야 돼. 자유전자가 하나 남아야 돼. 그렇지. 원자가 전자 수 다섯 개인 원소를 추가했을 때 자유전자가 하나 남아서 그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P형 반도체, 파지티브, 양공, 빈 공간. 왜 비었어? 전자가 하나 적어서.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 3개인 원소를 넣었고,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가볼게요. 학생 A, X를 이루는 원소의 원자가 전자는 절대 0도에서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여러분, 이 순수 반도체라는 것은 그네 개의 규소가, 그러니까 규소가 네 개의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학생 B, Y는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원자가 전자 수몇 개인? 다섯 개인 원소를 첨가한 거예요. 학생 B 틀렸습니다. 학생 C, G는 P형 반도체죠? 얘도 틀렸네. 정답은 1번 A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좀 헷갈리겠죠? 그죠? 여기 선생님 알려준 대로 P는 파지티브, 양공. 여기 파지티브, 양, 플러스.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전자가 하나 남아서. 전자가 하나 남으려면은 원자가 전자 수몇 개인 거 넣어줘야 돼? 4개보다 하나 더 많아.

나는 다섯 개인 원소를 넣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국어 비문학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PN 접합 다이오드가 뭐냐면, 이 P형 반도체랑 이제 N형 반도체를 연결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할수 있어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래서 좀더 문제 읽어보면요. S를 A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게왜 그러냐면, 여기가 플러스 극 쪽에 P가 연결되고, 이제 마이너스 극 쪽에 N이 연결돼서 이게 순방향이거든요. 여러분, 순방향으로 이렇게 P형 쪽에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자유전자의 흐름은,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N형 반도체에서의 자유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극 쪽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순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조심해야 될건이 자유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전류는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약속을 해놨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렇게 B에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역방향이라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정류작용이다 해서 이제 다이오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저항은 그냥 우리 그 이전 문제에서는 우리가 전구에 뭐 불이 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A에 연결했을 때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이 저항도 도체는 도체인데 뭔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일 뿐인 거예요. 부도체는 아니에요.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긴 흐르니까, 도체는 도체인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전구를 그려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네, 선지 가볼게요. S를 B에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극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이 돼야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B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네,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면 연결하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기능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디귿. 선생님이 디귿 선지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부도체는 아니에요. 도체예요. 도체인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저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귿, 부도체 아니고 도체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우리 지금 방금 푼 문제 PN 접합 정류작용을 하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돼 있으니까 아 빛이 나겠구나,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구나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나는 트랜지스터래요. 그럼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요, 일단 증폭작용,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증폭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위칭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볼게요. 가는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사용된다. 그렇지. 발광 다이오드라 그랬잖아요. 빛광자거든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각종 영상 장치에 사용되죠. 네, 기억 맞고요. 전기가 빛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니은. 가는 회로에서 스위칭 작용을 할수 있다. 그런데 스위칭 작용을 할수 있는 거는 가가 아니고 나. 트랜지스터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는 트랜지스터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할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전류의 세기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할수 있고, 니은 선지처럼 이제 스위칭 작용을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그림 간은 물체를 감지

저장하는 적외선 모듈의 구조를 나는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 적외선 센서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이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선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가에서 적외선 센서의 반도체는 적외선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빛을 낼 수 있게 발광 다이오드도 연결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진다. 네, 기억 맞고요. 니은 가에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맞죠? 우리 빛광자니까. 네, 맞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당연히 맞다 이렇게 풀었을 것 같고, 집적 회로라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걸 하나의 기판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그 집적 회로는 여러 그런 메모리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 뭐 컴퓨터, 뭐 메모리 저장 제품 이런 것들에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같이 해봤고요.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가볼게요. 네, 1번입니다. 그림 가는 규수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그렸습니다. 순수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 규소는 원자과 전자 수 몇 개? 4개. 그래서 이제 4개가 원자과 전자 수고 4개의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고 전기 전도도 낮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나는 가에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그랬습니다. 비소가 여러분 몇 쪽 원소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규소가 지금 비소로 바뀜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하나 생겼죠. 그쵸? 여기 다 공유결합하고 지금 자유전자 하나 생겼죠. 아, 얘는 원자과 전자 수 몇 개구나. 다섯 개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 수 다섯 개인 비소를 첨가한 거고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하나 생겼다 라고 해서 전자, 음전하, 네거티브 해서 이제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자유전자입니다. 저 자유전자가 이제 하나 남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는요, 갈륨을 첨가한 반도체 그랬습니다. 갈륨이 몇 쪽 원소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규소를 갈륨으로 바꾸고 나니까 여기 지금 양공이라고 표시해놨죠? 하나의 빈자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빈자리가 생겼다는 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갈륨을 넣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양공, 파지티브 해서 이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저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저 자리를 이제 전자가 채울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전하운반자가 전자고 자유전자고, 얘는 전하운반자가 양공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전기전도성은 나가 가보다 좋다. 그렇죠. 여러분 순수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은 가가 낮고, 나나 다와 같은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나아가보다 좋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나와 다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요 전하 운반자는 같냐라고 했는데, 전하 운반자가 이제 나에서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고요. 저 자유전자가 이제 하나 남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고, 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양공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운반자는 각각 자유전자, 양공으로 다릅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나와 다를 접합하면, 그걸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죠.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 맞고요. 이 소자 이름은 뭡니까? 반도체 소자 이름.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여러분이 P 쪽에 이제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 쪽에 이제

다르게 할수 있다. 네,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 중에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어떤 원소를 첨가하냐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어서 맞고요. 그래서 각종 영상 장치에서 활용이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LED는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발광, 빛광자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각종 영상 장치에 이용하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태양 전지는 태양빛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네, 맞습니다. 이 태양 전지는 일종의 이제 반도체로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받으면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겁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 가는 주유기에 부착된 정전기 방진 패드를 혹시 본적 있어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한 후 주유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긴 도체를 만들어서 전류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를. 그래서 도체로 만드는, 몸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게 만드는 도체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나는 반도체를 이용한 화재 경보기를 그랬습니다. 저 센서의 내부에 반도체 소자가 있어서 외부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정전기 방지 패드에서 손이 닿는 부분은 도체로 만들어야지. 왜냐면 저게 역할이 뭐냐면 몸에 있는 전자를 빼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도체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화재 경보기는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를 이용한 화재 경보기라고 했거든요. 반도체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센서 내부의 반도체 소자가 외부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전류를 한 방향으로, 2번 아니군요. 1번에서 다뤘네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표는 반도체 소자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뭐냐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유기 올게닉,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또 빛을 내는, 그리고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을 한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증폭을 딱 보자마자, 아, A는 트랜지스터. 그다음 여기 보면 전류가 흐를 때 스스로 빛을 내고 이 말이 들어가면 얇으면 휘어진다 그러면은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OLED, 그냥 LED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왔습니다.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인데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죠.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트랜지스터다. 맞고요. 다음, 니은. B와 C를 이용하여 영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네, B, C 모두 지금 전기를 빛으로 바꾼다. 뭐, 색이 달라진다. 얇으면 휘어진다. 막 이런 말 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 영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A와 C는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반도체 소자이다. 사실 뭐 ABC 다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했고요. 특히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PNP형, P형, N형, P형 이렇게 연결한 거죠. MPN형 뭐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불순물 반도체를 이제 연결을 한 반도체 소자고요. 이 C 같은 경우에 이제 PN 접합이라고 해서 두 개의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거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스텝 3, 실전 빌드업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A부터 E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그리고 다음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와, 이거 한 문제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주기율표는 우리 이전 단원 내용이기도 했죠? 단원 통합형 문제입니다. 주기율표 좀 먼저 채워보자. 1주기 1족? 네, 수소입니다. 1주기 18족. 가장 안정한 상태. 네, 헬륨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헬륨, 네온, 아르곤에서 이제 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뭐, 전자를 하나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면 이 3족 1족,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마그네슘, 3족이 2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잃어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리고 여기 뭐였더라, 여기? 16족? 그렇지, 여기 산소.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으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리고 이제 1쪽에서 우리 그 수소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같은 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전기적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17쪽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에서 할로젠이라고 하죠. 선생님 지금 주기율표 보니까 갑자기 흥분했어요. 여러분 복습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수소고 B는 헬륨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여기는 뭐였더라? 여기는 2주기 13족 3붕 아, 어, 붕소입니다. 여러분 붕소. 그다음에 여기 14족 사탄규. 여기 바로 이제 규소가 있어요, 여러분 규소. 그다음에 오질인에서 여기는 이제 인입니다. 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수 반도체는 그 14족에 해당하는 이 규소나 혹은 저만융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원자가 전자 수 4개인. 근데 이제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13족, 원자가 전자 수 3개인, 붕소 같은 걸 첨가를 하면, 원자가 전자 수 3개인 걸 첨가를 하면 한 빈자리가 남겠죠. 양고. 그게 이제 전하 운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무슨 반도체? 그렇지, P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족에 해당하는, 원자가 전자 수 5개에 해당하는 인 같은 걸 넣으면 공유결합하고도 자유전자가 하나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하 운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자유전자고,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네거티브에서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 C, 붕소. 붕소를 첨가하면은 이제 P형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E, 인. 인을 첨가하면 여러분 P형 반도체가 아니고 인은 원자가 전자 수 5개로서 자유전자가 하나 생기니까 이제 N형 반도체야. 네. 문제, 내용 좀 볼게요. 순수한 반도체인 D는 이 규소는 원자가 전자 수가 4이므로 이웃한 4개의 규소와 공유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수한 반도체에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되어서 반도체 소자로 활용된다. 그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에는 이렇게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있다. 여기요. 여기 차이점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든 이제 반도체 소자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이제 접합을 하면은, 그리고 P형 쪽에 이제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수 있죠. 그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PN 접합 다이오드, 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말 붙여서 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고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색이 달라져서 영상 장치에 활용된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얇으며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걸 만드는 데 활용이 되죠. 다이오드요. 그다음에 또 트랜지스터 배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증폭작용을 하고, 그리고 스위칭작용을 한다.
이런 거좀 알아두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판 위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각종 우리 메모리 장치나 아니면 여러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현지 가볼게요. D는 탄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탄소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2주기 14족. 14족 하면 사탄규에서 탄소는 여기고 얘는 3주기이기 때문에 규소입니다. 규소. 반도체 얘기할 때 우리가 규소, germanium 이런 게 이제 순수 반도체를 이루는 원소지 우리가 탄소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규소. 다음 니은 C와 E는 모두 기억, 불순물로 적합하다. 네, 맞고요. 조금 더 깊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원자과 전자수 3개인 원소를 첨가하면 양공이 생기면서 P형 반도체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수 5개인 원소를 넣으면 자유전자가 하나 남게 되면서 N형 반도체라고 한다. 거기까지요.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 다음, 디귿이요. 트랜지스터는 니은. 반도체 소자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소자에 우리 배운 것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각각의 기능들 좀 알아두면 좋고요. 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표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 몇 가지 물질을 구분한 것이다. 기역 니은은 고무와 구리를 순서 없이 그랬습니다. 우리 도체, 부도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맞아요. 자유전자예요. 원래 전자는 원자에게 속박되어서 원자핵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데, 원자끼리 결합을 하다 보면은 남게 되는 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은 것을 이제 도체라고 하고, 그래서 자유전자로 인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전기전도성이 높다. 반면에 부도체는 자유전자의 수가 적어서 전기전도성이 나쁘다. 뭐 이렇게 배웠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규소, 저마늄 같은 원자과 전자수 4개인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순수 반도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통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기역린에 뭐 넣어야 되냐면 이제 고무와 구리 넣어야 되는데, 구리는 도체죠. 그래서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게 이제 도체고요. 유리, 나무, 고무 이런 것들, 이런 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고무이다. 아니, 기역은 구리죠? 틀렸고요. 기역은 니은보다, 구리는 고무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그렇죠. 도체니까요. 좀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자유전자의 수가 많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런 게 이제 도체의 특징입니다. 다음, 디귿. 저마늄에 불순물을 추가하여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원자과 전자수 3개인 원소를 추가하냐, 원자과 전자수 5개인 원소를 추가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3개인, 원자과 전자수 3개를 넣으면 한 자리가 남게 되는 거야. 양공. 그렇지. 파지티브. P형 반도체고요. 원자과 전자 5개인 원소를 추가를 하면, 그런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은, 그러면 자유전자가 하나 남게 되는 거야.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전하, 마이너스, 네거티브 해서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늄으로만 된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렇게 불순물을 추가를 하면, 첨가를 하면, 이제 도핑한다 그러거든요. 불순물을 추가를 하면, 이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 같은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특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상황에 맞게, 외부 환경에 맞게 전기 전도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고, 우리 현대 사회와 맞물려서 이 통합과학에 새롭게
등장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오늘 수능 빌드업의 교재 6강 물질의 전기적 성질 공부했고요. 다시 핵심 개념 세미랑 좀 한번 눈으로 좀 보면요. 일단 도체, 부도체, 반도체 우리 마지막 문제 푼 것처럼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유전자라는 얘기였는데 그 자유전자가 뭔지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리고 순수반도체에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냐에 따라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 부분 문제로 자주 나오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반도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에 관한 단원이었습니다. 문제 여러분 틀린 거 위주로 복습 잘 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 기초기술 벌써 이제 14번째 시간이고요. 동물자원 파트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축의 질병에 관련돼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식물의 질병만큼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될 때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내용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 그 연계 교재에서도 나오는 그 질병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볼 내용 한번 보죠. 일단은 가축의 환경 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축의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예방 방법 또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축의 주요 질병의 특징과 치료 방법,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주로 나왔죠. 그리고 항상 나와요. 항상 모의고사 두 번, 본수 한 번, 그리고 우리 그 연합고사 있죠. 이제 경기하고 서울에서 있는 게 우리 농기초가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도 항상 나옵니다. 질병에 관해서. 자, 첫 번째 가축의 위생입니다. 가축의 위생. 자, 가축의 위생 관리 항목 보면 일단 피부와 발굽 손질이에요. 가축의 피부는 보호, 감각, 분비, 그리고 체온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피부는 건강 유지, 생산 능력 향상 등의 역할을 하며 손질 방법으로는 세척을 하거든 세척 또는 수욕 등이 있습니다. 가축의 체중을 지탱하는 발굽은 사람을 따지면 뭐 손톱, 발톱 관리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산에도 야생에도 돼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기른 데도 돼지가 있고, 그리고 야생에서도 소가 있고, 또 사람이 기르는 것도 소가 있죠. 그런데 소는 사람, 그러니까 사육하는 소는 잘라줘야 돼요, 발굽을. 그런데 야생에 있는 소는 뭐 본인? 그러니까 소 자체가 발굽을 자르고 이러진 않죠. 그게 왜 야생은 괜찮은데 사육하는 소만 잘라줘야 되느냐면 운동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량에. 자연 상태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달아요. 달아서 발굽이 좀 짧아지는데 사육하는 소들은, 사육되는 소들은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굽이 계속 길어집니다. 발굽이 길어지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져요. 그렇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 고관절에 문제가 오고, 고관절에 문제가 오면, 그렇죠. 사육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축의 체중을 지탱하는 발굽은 다리 모양이나 걸음걸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오물로 불결해지면 발굽의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굽 보호를 위해서 축사, 그리고 운동장을 청결히 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많이 자란 발굽은 깎아줘서 다리 모양이 나빠지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자, 가축의 수송. 가축은 팔려도 가고 도축장으로 이동도 하고 어렸을 때 뭐 다른 농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수송이 나타나죠. 수송 시 외상 발생, 장거리 수송에 따른 공기의 오염, 환기 불량, 그리고 온도 상승, 사료와 물 부족 이런 걸로써 수송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단 관리로 인해서 각종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요. 수입 가축은 철저히 검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정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질병이에요. 돼지열병은 있었죠. 돼지 콜레라라고 해서 있었는데, 돼지열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돼지열병은 예방접종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쪽에 살던 돼지들이 걸리는 열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육로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무역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의 이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게 됐죠. 근데 같은 돼지열병이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 뭐가 없다?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돼지열병 자체도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돼지 열병, ASF 아니고 CSF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걸리면 다 폐사예요.
다 살처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뭐도 없다? 예방접종도 없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병원기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입 가축은 철저히 검역해서 새로운 병원체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가축의 질병 예방 관리. 질병이란 동물이 내적, 외적인 환경 변화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질병의 발생, 질병은 병인, 병원체가 숙주에 적용해서 발생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질병의 발생은 병원체가 발생하고 병원체에 그 동물이 도출되고 병원체가 숙주 체내로 증식해서 감염이 되죠. 질병엔 배설물 상태로도 충분히 질병 유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설의 횟수 또는 색깔, 혈액의 포함 여부 등으로 그 질병의 감염 여부를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모의고사 이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출제된 내용은 감염원, 감염 경로, 감수성 있는 숙주, 단어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이 정도를 파악하는 것. 감염원은 일단 감염이 되어 있는 개체예요. 감염 경로는 감염되어 있는 그 개체에서부터 뭐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그 병원체가 이동하는 경로겠죠. 다른 개체에게 이동하는 경로. 감수성이 있는 숙주라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사람이 감염성이 있습니다. 광견병은 사람이 감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수성이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추베니나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추베니까 조금 더 유명한 거로는 구제역은 사람이 감수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역이 걸린 개체를 사람이 만지더라도 사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있다는 건 그 질병에 감염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3대 조건은 걸려 있는 개체, 걸릴 수 있는 개체, 그리고 그 개체까지의 이동 경로, 감염 경로. 이게 질병의 3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독이에요. 소독.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을 죽이고

나 독성을 없애는 걸 소독이라고 합니다. 축산 및 동물의 체표, 몸, 체표 소독과 해충 방제, 마시는 물 음수 소독, 사료 방부 처리, 악취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약재 투여 등이 소독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소독에는 크게 물리적 소독과 화학적 소독이 있어요. 물리적 소독은 햇빛, 자외선, 뭐 불로 화염, 자비, 그 뜨거운 물 끓인다든지 발효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물리적 소독이에요. 화학적 소독은 화학적 약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체 소독 약제, 생석회나 과망간산칼륨, 기체 소독에서 포르말린, 훈증, 그리고 액체 소독에서 알코올이나 페놀류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독을 통한 병원체 침입 차단은 소독은 모든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무독하는 작업입니다. 축사는 청소가 소독의 시작입니다. 청소가. 가축 분뇨에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알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가축 분뇨 처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아까 나왔던 이 화학적 소독. 이 화학적 소독 시 유의사항. 가축의 모든 부분에 해가 없는 농도로 소독을 해야겠죠. 소독제는 혼합 사독관 소독제는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혼합된다는 게 산성과 알칼리성을 혼합했을 때 일단 반응을 해서 중성이 돼 버리죠. 그래서 소독 효과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독 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비 착용해야 되고요. 소독제는 항상 권장 농도로 이석을 해야 돼요. 소독제를 권장 농도보다 더 강하게, 더 진하게 타면 소독 효과가 훨씬 좋아지죠. 그런데 병원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인체 또는 가축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액은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이는 게 소독력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겨울에 소독제에서 나오는 소독제들 있죠. 한 겨울에 막 얼어서 있는 이때는 그 소독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소독제 종류 및 소독 대상 보겠습니다. 일단 페놀. 축사의 발판, 축사 외부, 축사 바닥 소독에 사용이 되고요. 하이퍼 염소산 나트륨, 음용수 마시는 물, 요드제, 유방의 소독과 청결, 외과 수술할 때 소독을 합니다. 안정화 이산화 염소제는 가축 몸, 그 체표 소독, 축사 내부, 음용수 기구 발판, 악취 제거에 사용이 되고요. 계면활성제, 가축 몸에 분무를 하고요. 축사 내외부, 음용수 기구 발판 등에 소독을 합니다. 70% 알코올 외상 생겼을 때 소독하고요. 생석회 토양 소독합니다. 생석회는 특히 물과 만났을 때 반응하죠. 발열이 나타납니다. 토양 소독합니다. 4급 암모줌제는 가축 몸에 분무하고 축사 내부 음용수 기구 발판 소독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예방접종. 항원을 투여함으로써 항체를 형성하는 능동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체의 맛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많이, 그센 병원균을 넣어버리면 감염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몸이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항원을 투여해서 몸이 먼저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를 주는 거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이 치료가 잘 되지 않죠. 자, 위생 해충 구제. 해충. 자, 해충은 사료를 변성시키고요. 동물 상호간 또는 동물과 사람 간에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모기, 파리, 벼룩 등등 있죠. 해충을 구제할 시에 발생 초기에 광범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보이는 건 정말 일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보였다 싶으면 정말 광범위하게 구제를 해야 되고 알까지 확실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번식할 수 있는 오수조, 그리고 축사주의 소독하고요. 살충제를 살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화학적 약제를 사용할 때는 가축이나 사람, 주위 환경에 해가 없을 만큼만. 사람이나 가축 주위에는 해가 없고, 화학적 약제는 어디에? 그 해충에게만 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 가축의 질병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되는

범입니다. 일단 법정 감염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어요. 일단 법정 감염병은 치사율이 높거나, 그러니까 폐사율이 높거나, 아니면 좀잘 퍼진다거나, 잘 감염력이 높거나, 이래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걸 법정 감염병으로 정해놨어요. 동물 산업이 한 마리, 그러니까 가축을 키울 때한 마리, 두 마리 키우지 않죠. 굉장히 많이 키우죠. 뭐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키우면 100만 수, 200만 수 이렇게 키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두사육이라고 그래요. 다두사육이 돼요. 그러니까 다두사육을 함으로써 기계화, 대형화됨에 따라서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전염성이 높아지죠. 딱딱 붙어서 사용을 하니까 한 마리가 걸리게 되면 감염이 금방 되는 거예요. 자, 동물 산업의 발전 및 축산물 안전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규정이나 질병 중요도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어느 게 무섭겠어요? 당연히 1종이 무섭겠죠. 자, 이 가축 감염병을 다 외워야 되느냐?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말고요. 일단 여기서는 읽고 넘어갈 건데, 조금 이따 이제 이 뒤에 가면 축종별로 해서 몇 가지 질병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주로 가세요, 주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역, 우패역 이런 건 잘, 뭐 우패역 같은 건뭐 들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제역 같은 거 많이 들어봤을 거고, 돼지열병 많이 들어봤을 거고, 뉴캐슬급병 이런 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여기서는 아, 이런 게 일종 가축 감염병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우역, 우패역, 구제역 뭐 가성우역 필요 없어요. 럼피스킨이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우리나라 터졌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일종 감염병에 속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자, 2종에 보면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 결핵 뭐 등등등 있는데 좀 특이한 게 광견병이 있네요. 광견병은 발병을 하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2종이에요. 1종이 아니고. 이유는 예방접종이 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종 광견병, 저병원성 AI, 부접병 등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에이비언 인플루엔자 AI예요. 인공지능 아니고 AI 인공지능 아니고 인플루엔자 에이비언 인플루엔자입니다. 자, 다음 인수공통 광견병 다들 알고 있죠? 같은 병원체가 한 병원체가 척추동물과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수, 사람과 동물이 같이 매개하는 거예요. 사람은 병원체가 존재하는 식육, 고기 또는 우유 등을 섭식 또는 감염동물 또는 그 분비물을 접촉한 경우 아니면 2차 오염된 음식물을 섭식했을 때 주로 감염이 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는 대표적이죠. 광견병, 파상열, 패스트, 결핵,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사람들도 다 걸린 병이에요, 지금. 결핵, 브루셀라, 탄저, 소해면상 뇌증, 광우병이에요.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자, 가축의 주요 질병. 일단 체온 측정, 질병 진단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항상 살펴야 되고. 맥박 측정, 소는 65회, 닭은 250회 정도. 질병에 걸리면 맥박 수가 일단 정상에 좀 벗어납니다. 대부분 좀 빨라지는 게 대부분이고, 늦어지는 건좀 많이 아플 때 그렇죠. 배설물, 상태 관찰, 배설물의 회수 색깔, 혈액 포함 여부 등을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닭, 돼지, 그리고 소에 대한 대표적인 질병들이 나와요. 그 질병들을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교과서가 두 종이잖아요. 그두 종에서 나오는 병을 꼭 공부가 돼야 되고, 그게 끝나면 이 부분 연계 교재에서 지금 수능 특강 연계 교재 지금 2강 14강에 나온 각 축종별 대표적 질병에 대한 공부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면 대충 다 아는 병이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병 내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 질병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질병이 나오는 바운더리를 첫 번째는 교

교과서로 보시고, 교과서에 몇개안 나와 있어요. 이제 교과서가 끝나면, 아, 연계교재까지, EBS까지 보면, 넓혀놓으면 그 이상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계질병, 대표적인 질병, 세균성 질병이에요. 질병은, 네,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병 원체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거 둘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 얘 세균인데, 살모넬라 플로룸이라는 세균이구나.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아, 세균이구나. 가금 티푸스, 살모넬라 갈리날륨이구나.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세균성이구나. 세균성, 닭의 세균성 질병이구나. 추병리, 가금 티푸스는. 자, 병원체를 왜 써놨냐면, 둘다 살모넬라균이에요. 살모넬라균. 그러니까 균이 비슷해요. 같은 과의 병원균이지. 증상 볼까요? 체온 상승, 식욕 저하, 회백색의 설사, 항문 막힘이에요. 추백리가 병아리 추. 힐 배, 설사리. 흰색 설사라는 병이 추백리. 근데 항문이 막히네. 닭이 배설물 자체가 그 방광이 없어서 총배설광으로 소변과 대변이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변비단이 항문이 막힐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닭은 산란을 하잖아요. 산란할 때 달걀 껍질의 주성분이 뭐였어요? 칼슘이었잖아요. 칼슘. 칼슘. 근데 그 칼슘이 어떻게 돼요? 그 상온에 노출돼서 칼슘을 오래 두게 되면 달걀 껍질이 처음에 분비될 때는 액체로 분비가 되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딱딱하게 굳죠. 그 성분이 항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추백리. 여기도 증상 보면 회백색 설사, 탈수, 항문의 축중한 폐혈증 관절염 같이 회백색 설사가 나와요. 비슷한 증상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감염 경로 보면 수직 전파, 수평 전파, 수직 전파. 엄마 닭에서부터 계란으로, 엄마 닭에서부터 달걀로, 수평 전파, 병아리에서 병아리로, 부화기 간염, 난개대 감염. 역시 티푸스 또한 난개대 감염, 또 감염계 분변, 야생지로 곤충, 상체기관 등으로 감염이 됩니다. 자, 대책은 보균계 검출 및 제거, 같습니다. 보균계. 부화위생 철저, 같습니다. 종계 검사, 종계 정기 검사 같습니다. 그런데 티푸스는 백신 접종이 있네. 백신 접종. 백신 접종. 특이사항 볼게요. 특이사항은 안 나눠놓고 좀 똑같아. 특이사항이 같아요. 일단 둘다 가축의 이종 감염병입니다. 이종 감염병. 그리고 난계대 감염병. 어린 개체는 높은 폐사율이에요. 어린 개체. 어린 개체는 많이 죽어. 근데 성게, 다큰 닭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가볍던지 불연성 감염,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 그러면 그 닭이 걸렸는데 불연성 감염이야. 그러면 균은 가지고 있는데 아프지 않아. 그럼 그 닭하고 접촉을 한 병아리는 걸리죠. 걸려서 어떻게 돼? 죽어. 그 닭이 낳은 달걀은 이미 오염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달걀과 같이 부화기에 들어갔던 나머지 달걀, 깨어나면 다 감염. 어린 개체는 죽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된 보균계를 빨리빨리 검출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추백리하고 가금티푸스, 대표적인 닭의 세균성 질병이에요. 자,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 일단, 닭의 질병에서 우선순위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 2번. 이거 2번. 그리고 얘가 1번. 1번.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을, 그러니까, 닭의 질병만에서예요. 얘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균성을. 둘다 바이러스성이에요. RNA 바이러스, 뭐, 뉴캐슬병 바이러스, ND 바이러스. 근데 앤디바이러스가 뉴캐슬 디시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병원체는 둘다 바이러스구나, 이 정도까지만. 가금 인플루엔자 AI는 증상은 사료 섭취와 산란율 감소, 청색증, 설사, 녹변이 나타나네. 뉴캐슬, 콧물, 호흡기인산, 녹변이 나타나네. 녹변, 녹색의 똥 색깔이 녹색이에요. 감염 경로는 분변, 비말, 오염된 공기, 물, 직접 접촉,

굉장히 감염경로가 많죠. 뉴캐슬 비말에 의한 호흡기 감염. 증상도 호흡기 증상. 여기 보면 청색증 나오니 청색증. 청색증 파리 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도 피부가 파리질 때가 있어요. 언제? 때려서 멍이 들면. 그렇죠. 피하 출혈이 나타나면 청색증이 나타나죠. 당연히. 자, 가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청색증, 설사, 녹병이 나타납니다. 감염 경로는 분변, 비말, 오염된 공기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책은 차단 방역이야.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걸리면 다 살처분. 주위에 있는 거에 다 때려 묻어야 돼요. 살처분. 특이사항은 두 가지로 나눠요. 고병원성 AI랑 저병원성 AI. 고병원성은 일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이야. 저병원성은 3종 감염병입니다. 같은 조류독감이지만 1종과 3종은 위험도 차이에서 보면 차이가 크죠. 자, 뉴캐슬 엔디바이러스 콧물 호흡기질환 녹병이고 비말에는 호흡기 감염. 호흡기에 감염되니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건 예방접종이 있네. 근데 치료제는 없어. 그러니까 얘도 죽여야 돼, 걸리면. 1종 가축 전염병이고 인수공통이에요. 이것도 인수공통이고. 근데, 가금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AI에 일가 사람이 걸리면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 영화 보면, 감기라는 영화 있어요. 좀 나온 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의 그 모티브가 됐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일 거예요. 자, 뉴캐슬병,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사람이 엔디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결막염 정도가 생겨요. 결막염. 결막. 그러니까 눈이 좀 빨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뉴캐슬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다라고 찍어놓진 않았어요. 사람. 하지만 사람도 엔디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결막염 등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폐사율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자, 가금 인플루엔자 뉴캐슬병을 먼저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추백리 가금 팁스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돼지입니다. 돼지. 가장 유명한 돼지 열병. 요즘에 그렇게 TV에서 떠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닙니다. 그 열병 아니에요. 이건 원래 우리나라에서 상주하던 바이러스예요. 돼지 열병 바이러스. 그래서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서 예방접종이 발생된 게 아니고 예방접종이 있어요. 자, 증상은 열병이니까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원기, 식욕 없어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특징이 변비가 생겨요. 근데 변비가 생겼으면 이제 속 안에서, 장 안에서 똥이 썩어. 나중에 설사하는데 그 썩은 똥이 나니까 냄새가 되겠어. 다음, 피하 출혈. 닭으로 따지면 아까 청색증처럼 피하출혈이 생깁니다. 먹는 것처럼. 감염 경로는 감염 개체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요. 예방접종을 하는데 걸리면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치료제 없어요. 걸린 놈만 죽이냐? 같이 사는 놈도 죽여요. 살처분합니다. 특이사항 제1종 가축 감염병입니다.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ASF죠. 아프리카 스웨인 피버. 이건 CSF예요. 클래식 스웨인 피버예요.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근데 둘다 바이러스는 같아요. 자,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 일본내염. 사람들 걸리죠.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돼지열병 인수공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사람이 만져도 괜찮아. 근데 일본내염에 걸린 돼지의 피를 빻는 모기가 사람한테도 빨았다 그러면 사람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일본내염은 증상이 임신don에 유산사산이 나타나요. 유산사산. 그렇다고 해서 엄마 돼지가 죽진 않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습니다. 태아가. 임신 전 발병하고 임신don 유산사산. 근데 이걸 누가 옮기냐? 모기가 옮겨. 작은 빨간 집 모기. 그럼 얘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가 나타나기 전에, 모기가 생기기 전에 이때 예방접종을 해야지. 근데 요즘에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3월 때도 더워 죽겠어. 반팔도 입고. 그러니까 모기 발생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다 맞춰버립니다.
제2종 가축병이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이거 두개 중요하고요. 다음 돼지 전염성 위장염하고 오제스키. 일단 연계교재에는 나오긴 했는데 출제 빈도에서는 거의 없는 질병입니다. 돼지에서는 돼지 열병 굉장히 출제 빈도는 높습니다. 자, 둘다 바이러스성이고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에요. 그래서 구토나 황색의 설사, 탈수, 설사하고 탈수하니까 체중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자손의 폐사율이 높습니다. 3종 감염병이고 치료법 없습니다. 오제스키, 고열, 식욕감퇴, 구초, 기침, 구토 등이 있고요. 호흡기 간염이고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가는 건 아, 중요성이 좀 떨어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다음은 단독. 이건 이제 세균에 의한 거예요. 돼지 단독균. 급성형하고 만성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형은 패혈증 피부형으로 나타나고 만성형은 심내막형형 관절염형으로 나타납니다. 대책은 예방접종해야 되고 치료는 페니실린제로 치료를 합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이고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그리고 이후 전신 소모성 증후군 바이러스성이고 2차 세균감염이고요. 얘 대칭은 올인 올아웃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드릴 때한 번에 드리고 그 축사에 돼지 드릴 때한번 드리고 뺄때다 빼요. 그리고 소독을 세게 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책은. 자, 돼지 열병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둘다 바이러스성. 바이러스성. 근데 바이러스가 돼지 열병,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돼지 열병은 RNA,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DNA 바이러스. 하지만 그냥 바이러스성이다. 예방접종은 돼지 열병은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없다. 감염체 증상은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아. 임상증, 감염시 임상증과 부검소견이 거의 일치하고 폐사율이 높습니다. 감염시 조치사항 살처분합니다. 살처분. 이거 올해도 또 유행하고 있죠, 지금. 다음은 소입니다. 구제역, 유명하죠.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구강점막 발톱 사이에 수포 형성돼요. 수포 형성. 그리고 감염 경로는 접촉, 간접 전파, 비말로서 감염이 되고, 대책은 예방접종. 걸리면 살처분해야 됩니다. 일촌가축 전염병입니다. 우역, 이게 지구상에 발생한 지한 200년 됐을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치료법 없고 폐사율 전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유행열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고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고 흡혈 곤충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백신 있고 치사율 낮습니다. 3종 가축 감염병이고요. 탄저병. 고열인데 얘는 증상이 무서워요. 입, 코, 항문 질. 그러니까 신체에서 구멍이랑 구멍이 돼서 혈액이 흘러요. 응고되지 않는 혈액. 무섭습니다. 경구감염, 피부감염, 흡혈구충 등. 이거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2종 가축감염병이고요. 다음, 결핵, 브루셀라. 이거 둘다 2종 가축감염병이고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둘다 세균에 의한 거고요. 결핵은 투베르클린 검사와 엘라이자 검사라는 이건 이제 키워드예요. 이걸로써 검사를 해서 결핵 유무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브루셀라 얘는 생식기관에 염증이 나타난다. 염증. 유산, 불임, 고환염, 부관염. 그러니까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생식기관에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렙토스피라하고 기종조예요. 둘다 세균성 질병이고 렙토스피라 혈색 소뇨, 빈혈, 황달, 유산이 나타납니다. 3종 가축감염병이고 인수공통이에요. 기종조 토양병입니다. 토양에 병원균이 살아요. 2종 가축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창증. 소가 청초를 먹고 제1 위에서 발효를 하는데 갑자기 발효가 확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스 발생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반추위, 위가 4개죠. 1 위하고 2 위, 1, 2 뇌의 내용물이 위궤에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에서 이상 발효가 나타나면서 가스가 확 급격히 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위장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원인은 부패한 사료 및 발효 직전에 청초를 과식하거나 사료를 갑자기 바꿨을 때. 그러니까 잘 썩을 수 있는, 발효가 잘될수 있는 구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납니다. 증상은 좌측 복부가 갑자기 팽창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복부도 팽창이 됩니다. 복부가. 사료 섭취와 반추, 되새김질이 정지가 오고,

그 트림의 횟수가 감소해요. 그리고 혀를 늘어뜨리고 침을 계속 흘려요. 복부 팽창으로 인해서 호흡을, 그 위장이 막 커지니까 옆에 있는 장기도 눌러요. 폐도 누르고. 그래서 호흡도 곤란해지고, 호흡 이상해지니까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고, 급성일 때는 폐사하기도 합니다. 네다섯 시간 만에. 건강했던 소가 네다섯 시간 만에 죽기도 해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위장에 있는 가스를 빼내야죠. 그래서 소포제, 이제 거품을 좀 죽이는 소포제를 투여하면서 기름을 좀 먹이든지, 일단 경증일 때. 근데 이렇게 해도 치료가 안될 때는 투관침, 침으로 찔러서 물리적으로 가스를 빼내요. 예방은 항상 적당한 운동 시키고, 변질된 후유, 오래, 아니, 변질된 사료, 오래된 사료 사용을, 그러니까 급여를 금지해야 되고, 특히 콩과 목젖, 청초, 건초는 괜찮습니다. 청초를 급여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돼요.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풀어보죠. 다음 글에 설명하고 있는 닭의 질병이에요. 닭의 질병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병아리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병아리에서. 살모넬라 플로룸이네요. 살모넬라 플로룸. 뭔지는 몰라도 살모넬라. 세균성 질병이고, 인명에 관계없이 발생하나 주로 4주령 이내에 다발하고, 많이 발생하고, 연중 발생하며 어린 개체에서는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네요. 감염 경로는 소화기 호흡기를 통하고 부화기 및 개분에 의해 감염되기도 해요. 배설물이 항문 둘레에 붙어서 배분 곤란을 일으키고 복부가 팽창해서 폐혈증으로 폐사를 합니다. 자, 살모넬라 플로룸으로 나오는 질병, 추백리죠.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는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한 균에 의해서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종가축 전염병이고 어린 개체는 폐사율이 높고 성기에서는 경증 및 불연성 감염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제1종 가축병이다? 아니죠. 2종 가축 감염병이죠. 흰색 설사가 주요 추백리, 병아리 추, 희를백 설사리.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사람은 감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 질병의 주요 증상이네요. 자, 이 질병은 포유동물과 조류가 감수성이 있지만 불연성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포유동물도 감염이 되고 조류도 감염이 되는데 불연성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제2종 가축 법정 감염병이에요. 제2종 법정 가축 감염병. 자, 이 질병은, 아하,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네요. 여기 보면 나와야지. 무슨 질병인지. 무슨 질병이에요? 일본 뇌염이죠. 주로 돼지에게 큰 피해를 나타내고 요즘에는 모기가 겨울을 넘기면서 겨울에도 이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8월경이면 백신이 안된 돼지는 거의 감염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뇌염의 주요 증상. 피하 출혈은 돼지에서 피하 출혈 나타나는 거 있었어요. 열병이죠, 열병. 흰색 설사, 이건 병 안에서 나타나는 추백리. 발굽의 소포는 우재류에서 나타나는 구제염. 구강의 회백색 딱지는 이건 우역 정도 되겠네요, 우역. 임신돈의 유산과 사산. 그렇죠. 이게 일본 뇌염의 주 증상이었습니다. 임신돈의 유사산. 어미돼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 근데 태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의 질병으로 오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아, 이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면 차라리 좀 쉽고, 여기서 그 질병을 알고, 그 질병에 대한 뭐 대처 방안이나 원인이나, 아니면 대체 뭐 이거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직설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자, 중국에서 주민 5명이 이 질병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어. 이들은 농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이 질병에 감염된 소들과 밀접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소, 양, 염소

반추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매개 세균인 바실루스라고 있는데, 이건 그냥 모르는 걸로 넘어가도 돼요. 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요.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 감염 질환이요. 감염되면 갑자기 고열이 나네요. 그리고 입, 코, 항문, 질 등에서 아하, 응고되지 않는 혈액, 신체, 그 동물의 체, 사람의 신체에서 이런 구멍들, 눈, 코, 입, 귀 이런 데서 응고되지 않는 혈액이 흐르는 질병, 소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질병, 인수공통 전염병 뭔가요? 탄저병이죠, 탄저병. 자, 탄저병, 탄저균, 세균성 질병이고요. 고열하고 입, 코, 항문, 질 등에서 응고되지 않는 혈액이 흐르는 증상을 보이는 세균성 질병, 탄저균이었습니다. 탄저병.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 질병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질병의 특징이네요.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한우 농가에서 가축 감염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정밀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해당 농가는 한우를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한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키우던 소 일부에서 의심 증상이 보여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아, 이게 지금 당국이 신고를 한거 보면 법정 감염병이네요, 지금. 농장주는 총 48마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에서 6마리의 소들이 유연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농축산부는 초동 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에요. 한편 이 질병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치사율이 5에서 55% 정도 달하는 이 전염병은 아하, 입안에 물집이 생기네요. 그 통증 때문에 사료를 잘 먹지 못하고 발굽에도 물집이 생기네요. 무슨 병이에요, 이거? 구제역이죠? 구제역. 구제역. 자, 구제역 특징. 우제류.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에서 발생이 됩니다. 소, 염소, 돼지 발생되죠. 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류라. 제2종이 아니고 1종 전염병이죠. 예방 백신 개발되어 있습니다. 4급 암모니um제로 치료하지 않고 발병하면 살 처분합니다. 4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제역.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병이에요. 키워드, 수포형성, 수포형성. 입, 안, 구강, 점막, 발톱에 수포형성, 수포형성. 예방접종이 있는데 걸리면 살 처분해야 되고, 제1종 가축 감염병. 2010년도, 10년도, 11년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피해를 줬던, 거의 우리나라의 소와 돼지를 반 이상 없앴던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질병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공농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가축의 질병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봤네요. 가축의 질병에서, 아, 질병을 병원체 종류로 나눠봤네요. 바이러스성 질병이 뭐고, 세균성 질병이 뭐고. 자, 바이러스성 질병 보니까 뭐 구제역, 뉴캐슬, 돼지열병이 있고, 세균성 질병. 가축의 질병에 세균성 질병이 뭐가 있냐? 자, 탄저균, 추병잎, 살모넬라, 플로룸, 고병원 AI, 바이러스, 돼지 오제스키, 바이러스 질병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쉬워 보여도 그게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공부하면서 조금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축종별 나온 거 있죠. 축종별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질병들. 이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뭐 RNA 바이러스인지 DNA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바이러스성 질병인지 세균성 질병인지만 다시 한번 이거 풀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농업인 B씨가 실시한 소독 방법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소독법. 자, 자네 뭐 하고 있나? 기구를 꺼내서 햇빛을 쬐어주고 있네. 그러니까 왜

병원성 미생물,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그 미생물의 독성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소독을 보면 햇빛, 자외선, 화염, 자비, 발효, 소각 등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은 고체, 기체, 액체 소독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소독 방법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질병 가해 대처 방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형 문항이고요.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 A씨는 육성어 한 마리가 힘들어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어. 소가 힘들어하면서 누워있네요. 그래서 수의사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게 됐어. 우리 농장의 육성어 한 마리가 갑자기 배가 팽창되며 힘들어하고 있어. 육성우니까 임신을 했을 리는 없고요.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나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증상, 배가 팽창해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아침에 사료는 급여하였나요? 그러니까 농후 사료와 발효 직전에 엔실리지. 발효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발효가 막 시작하는. 아, 그럼 가루 생각됩니다.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지금?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니고, 발효 직전에 엔실리지하고 농후 사료가 들어가면서 제1위, 위장이 빵빵해지는 고창증이 나타났죠. 고창증. 여기 나온 고창증. 그러니까, 고창증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복부 마사지 한다. 복부 마사지 하면서 가스를 빼줄 수 있으니까, 대체방 맞고요. 방역본부에 신고한다. 방역본부에 신고는 어떨 때예요? 법정 전염병, 감염병 일다는 거죠. 감염병 일단. 고창증 감염병 아니에요. 병원 체도, 그러니까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얘는 대사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대사성 질병. 병원 체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진 대사에 이상이 있는 대사성 질병. 자, 가볍게 운동을 시킨다. 고창증에서 옳은 대처 방안이고 발효 억제제 투여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투관층으로 가스를 배출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창증은 반추동물의 제1, 첫 번째, 두 번째. 원래 거기 이제 발효를 하니까. 그 위에서 갑자기 이상 발효가 일으켜서 가스가 갑자기 마구마구 생성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증상이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가스를 빼내는 그런 치료법을 해야죠. 예방을 하려면 항상 적당히 운동시키고 변질되거나 부패한 사료 구별을 금해야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은 단계마다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가축의 질병을 맞추는 문제예요. 자, 포유류에서 발생한 질병이에요. 포유류. 예방접종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상 모르겠고 인수공통전염병이에요. 광견병이 나왔네. 그럼 가에 들어갈 건 광견병의 뭐? 특징이 되겠네. 특징. 광견병은 머리에 청색증이 나타난다. 머리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건 닭의 질병 중에 고병원성 AI가 있었고, 구강과 발에 수포가 나타나는 건 구제 여기 있었죠. 구제요. 프리온 단백질. 프리온 단백질. 요즘에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프리온 단백질에서 뭐냐?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 스펀지, 뇌가 스펀지 형식으로 구멍이 막 뚫리고 그래요. 광우병. 이상 발효로 복부가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한 건 방금 나왔던 고창증. 예방은 가능하나 발병 후 치료는 어려운 특징. 자, 이게 광견병의 특징이죠.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 13, 13에서 동물 자원 쪽을 다 끝냈습니다. 특히 이제 14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고난이도로 출제한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오늘 수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식품 가공 기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저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 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곡리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먹 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곡리 주먹 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웅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화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하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집게, 긁개, 가로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집게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 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이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집게고요. 이 날이 두 개면 양날 집게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글께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루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이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툭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측면에 날이 서 있고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예, 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집 크기는 작은 건 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10명 정도. 예, 요즘으로 치면 작은 건 원룸, 예, 좀 큰 건 투룸, 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예.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 뼈나 꿀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찢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이걸로는 찢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돌이야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렇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돌로 탁탁 깨트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루날 도끼도 만들고. 예,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 고고학자

알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는 찌개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찌개, 양면 찌개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찌개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엔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뭐 물이 막지. 우리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뭐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엔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엔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엔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엔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엔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헨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헨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뭐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저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 보헨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석기, 가로날 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곡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 루어나,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곡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곡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5,000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곡리 발견 이후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 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곡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4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해.

0: 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곡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곡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학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3: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3: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3: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4: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3: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3: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4: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3: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4: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3: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4: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3: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

0: 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고민 상담 해달래.
1: 고민 상담?
0: 어.
1: 내가 이런 90 먹다라 살았는데 상담 한마디 못해서 되겠어? 내가 상담을 다 해줘.
0: 오.
1: 나만 말 맥히는 거 없어. 고민은 말해봐. 그럼 내가 상담해줄게. 육절 이거 갈아입을까?
0: 딴 거 입고 싶어?
1: 보기 싫어서. 넌 여러 사람이 볼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입어야
0: 할머니, 진짜로 어린 학생들도 고민을 보냈어.
1: 지금?
0: 어.
1: 아이고,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그래.
0: 할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저를 깔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럴 걸 여기다 쳤어?
0: 어.
1: 해결 못하고 여기다 내놨어?
0: 아니, 할머니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1: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봤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갖고는 해결 못해.
0: 뒤돌아봤을 때 이건 꼭 욕심을 부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1: 인생에서 놓치지 말을 거? 자기 마음.
0: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너나 잘하고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거. 주먹은 돼야 내가 내 자신을 주먹한다고.
0: 할머니,

0: 평생을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힘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힘내면 잘해. 부모니까 내가 눈물 날라고 그래. 뭐라겠지? 금방 잊어버렸네.
1: 동생들이 갖고 깔건데 학생이 보낸 고민이야.

처음에는 엄마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한테 좀 많이

0: 마를 때가 조금 더
1: 이만큼?
0: 조금 더 됐어.
1: 얘는?
0: 이거 뭐야?
2: 빨간이.
3: 엄마 여기 좀 봐봐.
2: 한참 잠깐만.
0: 이쁘니까 바로 해야 되고.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0자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0자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3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5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5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 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5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5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

너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에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두 가지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도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copy and paste,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0: 왕좌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에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거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진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는 거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쑥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오늘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께 보건실에 다녀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What's wrong? 어디가 아프니? 배가 아파요. 클릭.
1: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2: What's wrong?
1: I have a stomach ache.
2: Can you go alone?
1: Yes, I ca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 3개 있어요. 보건실, 이건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 딱 있는 장소고 친구들도 아플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아픔, 사실 이 말은 복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통은 배의 통증 이런 뜻인데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배아픔이라고 단어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혼자서라는 말 같이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May I go to the 하고 보건실이라는 말. 보건실은 뭘까요, 친구들? 학교에, 그렇지, 보건 선생님이 계시는 말하자면 사무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실은 nurse's office. Nurse's office라고 해요. Nurse가 간호사라는 뜻이죠.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예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의 office, 사무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보건실 하면은 우리가 학교 안에는 병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Nurse's office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하고 물어보는 것은 May I가 바로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Can I 배웠잖아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기억나요? 이런 것처럼 Can I도 허락을 구하는 말 May I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저 보건 실 가도 될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What's wrong? 무엇이 잘못됐니?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프니? 할 때 물어보는 말이 바로 What's wrong? 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I have a 배가 아픈 그런 증상이 있어요. 에요. 배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 뭘까요? 단어가 엄청 길어요, 친구들. 요런 단어 본 적 있나요? Stomachache. Stomachache. Stomach이 바로 이 위장 있죠. 뱃속에 이 위장을 stomach이라고 하고요. A-C-H-E는 ache라고 읽어요. ache는 아픔, 통증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tomach ache 붙여서 stomachache 하면은 배 아픈 증상을 말해요. 머리가 아프면 headache, headache. 등이 아프면 backache, backache. 이가 아프면 toothache, toothache 이렇게 붙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친구는 배가 아파요. I have a stomachache.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랬더니 혼자 갈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혼자서라는 말 alone. al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alone에 강조 줘요. Can you go alone? 너 혼자서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Yes, I can.

0: 네, 혼자 갈수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에서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허락을 구하려면 may I? 이런 말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의미를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가도 되냐는 거죠. 가다. 어디로 가는지 보건실, nurse's office. 여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친구들도 리듬 살려서 말해 봐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좋아요.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What's wrong? 어디 강조? 요건 둘 다죠. 무엇이 잘못됐니? 즉, 어디가 아프니? What's wrong? 친구들도 What's wrong? 아이의 대답, 배가 아파요. 이 말은 나는 배 아픈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예요. 그러면 have 그리고 stomachache를 강조하면 되겠죠. I have a stomachache. 친구들도 I have a stomachache. 자, 이제 선생님이 혼자 갈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Can you go alone? 에서 어디 강조? 그렇지, 가는 거 혼자가 중요해요. Can you go alone? 친구들도. Can you go alone? 아이 대답. 네, 혼자 갈수 있어요? 그렇죠. Yes를 강조하면 되겠죠. Yes, I can. Yes, I can. 좋아요. 그럼 우리 리듬 기억하면서 함께 앱으로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학교 들어가서 Scene 6, 여섯 번째 대화 함께 해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리듬.
1: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0: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What's wrong?
0: What's wrong?
1: I have a stomach ache.
0: I have a stomach ache.
1: Can you go alone?
0: Can you go alone?
1: Yes, I can.
0: Yes, I can. 좋아요.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죠. talk more는 대화 속의 문장 하나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는 시간. 오늘은 may I 한번 연습해 볼게요. may I 다음에는 뭔가 동작, 행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화에서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저 보건실에 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말. 우리 친구들도 뒤에 동작 넣어서 많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전! TV를 봐도 될까요? 허락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may I 다음에 TV를 보다라는 말을 얻는 거예요. TV를 보다? 우리 사실 이 표현은 너무 많이 했어. 그렇지. Watch TV. Watch TV. TV 봐도 될까요? May I watch TV? May I watch TV? Alright. 요거는 어때요? 게임 해도 될까요? 이것도 사실 게임을 하다 우리 많이 해봤는데 게임을 하다. 하다지만 do 아닌 거 알죠? 그렇지. play games. 게임해도 될까요? May I play games? May I play games?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마지막.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집에 가도 될까요? 허락 될까요는 may I가 있고요. 그러면 집에 가다만 넣어요. 그렇지. go home. May I go home? May I go home? Well done. Good job.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친구들이 월화수목금 매일 겪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거잘 기억해 놨다가 딱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영어도 한 마리 해보는 거 잊지 마요. 그리고 친구들 앱을 켜서요. 우리 아까 클릭하지 못했던 다른 답 있죠? 거기도 클릭해서 또 스스로 연습해 보는 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14강 강의예요. 우리 교재의 12강입니다. 쇼핑. 쇼핑. 특히 우리 학생들, 베트남의 연수관 학생들이 아주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흔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베트남에 가면은 외국인들한테 좀 비싸게 부른다고 하는데 한 절반 정도 깎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맞아.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정찰제를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가격을 많이 깎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오늘 배우는 표현 중에 여긴 정찰제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또는 얼마를 깎아준다. 몇 퍼센트 할인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할인해준다, 세일한다, 이런 거잘 보고,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흥정을 해보죠. 자, 구매에 관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교환과 환불에 관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분류사가 나왔어요. 까이라고 하는 거. 일반 사물에 쓰이는 분류사죠? 우리 동물에는 건이라는 게 쓰였어. 건. 그래서 멋건 하면 한 마리, 그렇지? 개 그럼 개한 마리. 또 우리 기계류에 대해서는 찌개라고 하는 거 쓰였지. 찌? 기계류. 그래서 한 대, 뭐 오토바이 한대 이런 식으로 쓰였어. 일반적인 거, 테이블, 의자, 침대 뭐 이런 것들은 까이라고 한다 이거야. 모자 이런 것들. 자, 와이가 나왔어요. 본문에는 치마, 치마를 사는 거야. 그리고 트는 시도해보다, 시험 삼아서 뭘 해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트가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해보다. 자, 쯔라고 있는데 이 쯔는 뭐뭐지라고, 뭐뭐고 말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쯔가 쓰이면 질문도 만들 수 있어요. 뭐뭐인 거지? 이렇게 질문할 때 확인하면서 하는 질문. 타이는 갈다. 이 갈다가 뭐냐면 이 가는 거, 그 가는 거 아니고요. 이 갈다가 갈아입다 할때그 갈다야. 바꾸다라고 할 때. 이 타이가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할때이 타이가 나와요, 오늘. 로는 물건이야, 물건. 어떤 사물. 자, 이따가 이것이 함께 쓰이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끼어는 눈에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저기, 저쪽, 또 사람도 이렇게 가리킬 수 있어. 저 사람, 저분 이렇게. 우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서술어 앞에 쓰여서 주어가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로만 알고 있는데 크기가 맞다. 자, 오늘 지금 치마를 사는 거야. 치마를 입어보고는 크기가 맞네요 라고 할때 우어라고 한단 말이야. 우어. 럼. 자, 화폐 단위가 나왔죠? 얼마다고 할 때. 그래서 베트남은 동화라고 하지. 우리는 원화. 미국 달러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쯔응쯔응 한 단어예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있고. 잠 하면은 우리 한자에서 온 거야. 감하다 할 때. 감소하다 할 때. 줄이다, 빼다. 자 하면 가격 가짜야. 그래서 잠자 한다고. 가격을 감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 쯔응칭 프로그램 잠자. 가격을 감하는 프로그램. 할인한다고 하는 할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본문 볼게요. 자, 지금 옷가게에서 치마를 들고 있지? 우리 치마 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는 거야. 자, 이 치마. 자, 치마 일반 사물로 보고 까이가 쓰였어. 분류사가. 자, 이 치마는 냅과 우리 아름답다. 과 너무나 아름답다. 자, 니는 독백형이라고 그랬지? 너무 예쁘네. 이런 거예요. 지어이 언니. 제가 마크트. 자, 막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동사하고 트가 함께 쓰였어. 그럼 무슨 뜻이라고? 시험

아마 뭐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막이 입다니까, 입어보다란 뜻이야. 뭘요? 이 치마를 입어보는 것이 가능해요? 할수 있어요? 이 치마 입어봐도 될까요? 이런 얘기. 그랬더니, 느억, 할수 있어. 근데 찌가 붙었네? 느억이고 말고, 느억이지. 가능하지. 가능하지요. 이런 얘기. 자, from, 방, 어떤 방이야? 타이로. 물건을 가는 방. 타레시를 이렇게 씁니다. 베트남어에요. 옷을 갈아입는 방. from 타이로. 이렇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할 때, 타이 옷.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폭넓게 어떤 뭐 액세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타레실이 어기요 저쪽에 있어요. 이런 어디 어디에 있다. 자, 이 사이 이제 옷을 입은 거야. 이 치마가 vừa 맞아요. 크기가 맞는 거야. 누구와? vừa em 저와.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와 맞는다 할때 vừa với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거. 자, 이제 치마라는 걸 우리가 서로 다 알아. 그러면 이 치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저거. 그렇지? 수박이 있어. 이 수박 얼마예요? 아, 이 수박 얼마예요?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 수박 얼마예요? 아, 이거 얼마예요? 그렇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분류사라는 거야. 분류사. 그래서 분류사가 필요하다. 지시 대명사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한 개. 여기서 지금 한 개, 두 개. 단위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이것은 바우니우띠엔. 가격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dn이 돈이죠? 얼마의 돈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거 얼마예요? 네. 자, 보세요. 300에 1000 단위가 붙었지? 이게 10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30만 동. 닝. 하지만, 홈나이 오늘, 랑거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 뭐가? 쯩찡.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잠자 가격을 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할인 프로그램이지. 자, 낸은요. 우리 상관어구 중에 we A 낸 B 그 구문 기억나나요?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하다.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생략된 거야. A여서 B하다. 되죠? 의미가 통해. 자, 오늘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M, 당신이 겉에 뭐뭐 할수 있어요? 잠자 20% 가격을 감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지금까지 겉에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면 서술어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서술어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서술어 앞에 지금 드럭이 나왔네? 이 드럭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서술어 뒤에 나와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드럭이 앞에 나오면 어떤 뜻? 서술어 하게 되다. 라고 한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 우리 2강에서 나왔어. 자, 당신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랬을 때, 느어갑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잉, 자, 형을, 오빠를 만나서. 그런데 느어를 동사 앞에 썼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받게 된다는 거야. 어? 할인받게 될수 있다는 거야. 직역을 하면 당신이 그런 일을 받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20% 할인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학부모님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태 나왔네. 영어의 소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T는 우리 어디서 나왔어? neo ATB. 만약 A이면 B다. 만약 A이면 조건이야 뭐뭐이면 B다. 역시 이게 생략된 거야. neo가 여기서 생략된 거야. 만약 그렇다면, 직역을 하면, 근데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쌤, 뭐뭐 할 거예요? 살 거예요, 이것을. 나한테 맞고, 크기도 맞고, 좋은 거야. 그리고 할인도 해주네. 사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법 표현 정리를 해볼게. 트가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시도하다. 그래서 동사 트. 또이 트가 동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같은 뜻이야.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보다. 자, 엠안 먹다지 먹어보다란 뜻이야. 무엇을요? 이 음식을.

먹어봐. 응? 자, 나는 니트, 니 해본다는 거야. 근데 다음에 뭐가 나왔어? 로이 자이나이. 자이가 뭔데? 신발이잖아, 신발. 신발은 한 짝, 한 짝에서 한 쌍을 이루지, 한 켤레. 그래서 분류사가 로이가 나온 거야. 이 신발, 이 신발을 신어보다. 이 D가 신발인과 함께 쓰이면 신어보다란 뜻이, 신다란 뜻이니까 신어보다. 자, 로이 한번 나왔었죠? 싱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 싱도이, 이 싱이 태어날 생, 날생자에서 온 거지? 응, 태어나다란 뜻이야.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쓰거든. 주어가 태어났다. 어떤 해에.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 싱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쌍으로 태어나. 쌍으로. 쌍둥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쌍둥이를. 자, 그래서 이 신발을 신어보는 게 느어컴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으가 나왔어. 지으는 강조의 의미, 뭐뭐지 하는 거야. 주로 문장 끝에, 문미에서. 의문문도 만들 수 있어요. 뭐뭐이지? 이렇게. 이미 언급된 상황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 자, 친구 너 란을 안다. 알어?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만 한 평소문, 의문문. 비엣이지. 알고 말고. 알지. 자, 아잉, 형은 오빠는 또한 니 간다는 거지. 근데 이걸 즈로 지금 확인차 질문하는 거야. 형도 가죠? 오빠도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어가 나왔어요. 자, 이 부어는 치수가 맞다. 적합하다, 적당하다라는 뜻이야. 시제에서는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 자, 이건 이 부호는 치수가 맞는 거고, 만약에 치수가 작다 할땐 뇨, 작다. 이 쩟은 꽉 낀다 이런 얘기야. 꽉 끼어.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말, 크다 할때 떠가 반대말이야. 좀, 이 좀은 폭이 넓은 거야. 이방 넓다, 좀. 이길 넓다, 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옷에도 사용한다는 거야. 자, 이 구어는 바지예요, 바지. 이 바지가 역시 분류사 가이를 썼어. 매우 우어해. 누구에게? 나에게. 매우 딱 맞는다. 이런 얘기. 자, 아오는 우리 우도시라고 그랬지? 우도. 그래서 이 옷이 역시 가이를 썼어. 니오, 작아. 또는 떠, 커. 너무나. 이런 얘기. 자, 그리고 가격을 물을 때. 우리 마오니에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몇, 얼마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 나이를 물어볼 때. 마오니에오 뚜오이. 몇 살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우리 19살이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오니오를 쓴 거야. 마오니오 또이. 이것이 자나 띠엔과 결합해서 함께 사용해서 가격을 묻는다 이거야. 자는 가격이란 뜻이었죠. 가격가. 그리고 띠엔 돈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마오니오 가격이 얼마예요? 마오니오 띠엔 얼마의 돈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가격이 얼마예요?라고 하는 표현을. 자, 또, 만은 우리 팔다라고 하는 동사야. 팔다. 근데 테나오와 함께 쓰여. 자, 이렇게. 해당 물건을 얘기하고, 만 테나오, 어떻게 팔아요? 우리도 이렇게 쓰잖아. 이거 사과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똑같아. 그렇게 써요. 예문 보세요. 이 따오는 사과죠? 사과는 자 바우니우 가격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 가격이 얼마예요? 자, 그리고 지액 이게 뭔지 몰라도 아, 기계류에 쓰이는 분류사구나. 그러면 이게 기계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고 했어. 저 자전거지? 발로 발달한 뜻이라고 그랬어. 발로 밟아서 나가는 차. 그래서 저 자전거는 바우니우 띠엔 얼마예요? 자, 이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분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로 이 사과 나왔어. 사과, 과일류, 동그란 거에 쓰이는 것이 과가 있죠. 과. 과라고 하는 분류사가 있는데, 과를 써도 되는데 안 썼어. 여기는요, 분류사를 썼어.

그래서 분류사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생략 가능해요. 그런데 어쩔 땐 생략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못과, 사과 한 개, 자전거 한 대. 이렇게 단위 명사로 그 의미가 있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되겠지. 한 대, 두 대. 단위 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또 우리 이미 한번 나온 거. 자, 이 사과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과나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것 이렇게. 그렇지? 이럴 때 역시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지시대명사로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즈어나이. 자, 이 파인애플은 만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야, 이렇게. 이렇게 가격 표현을 한다. 그래서 문법 네 문항 중에서 분류사 문항이 한 문항 나오는데 빈칸을 넣고 어떤 명사를 주고 이 명사가 이거기 때문에 기계류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럼 찌개 들어가겠지? 과일류가 나오면 과가 들어가겠지? 서정류, 책이 들어가면 구엔. 우리 책에 쓰이는 분류사. 그렇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또, 한 짝. 예를 들어서 젓가락이 한 짝만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역시 찌개기 되겠죠. 한 짝만 있는 거. 그런 것들 중에서 고르는 게 나와. 만약에 어떤 문장을 주고 여기에 지금 이게 들어가는, 여기처럼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여기처럼 생략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앞에 빈칸이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갈 분류사는 뭐냐? 이것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분류사 중에 아 이거는 과일류에 쓰이는 거지, 이건 기계류에 쓰이는 거지, 이거는 서정류에 쓰이는 거지.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두 번째. 이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명사를 필요로 한다. 또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 동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로이, 분류사. 한 쌍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지. 자이, 신발. 그래서 신발과 함께 쓰이고. 마우는 색깔이에요. 여기에 이제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붙는 거야. 로이는 교환한다는 뜻이야. 교환한다, 이 로이가. 자는 어떤 받은 것을 되돌려준다고 할때 짜야. 짜가 또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받고 거기에 대한 보응하는 대가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 나오는 어느, 어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느 명사. 이렇게만 쓰이는 거예요. 학은 다르다 하는 형용사고, 짱 하얗다. 자, 그러니까 마우짱 하면 하얀색이 되는 거죠. 하얀색. 그리고 러이가 취하다라는 거야. 갔다, 얻다. 이렇게 할 때. 자, 이 정도 하고. 신발 가게인 것 같아요. 자, 짜오엠. 안녕, 동생. 동생은 무엇을 필요로 하니? 이런 얘기지?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아마 점원. 가게의 직원인 것 같고 아마 손님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자오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오앵 안녕하세요. 아잉 홈과 우리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지? 어제 제가 나 이미 뭐뭐 했어요. 샀어요. 이 신발을 딱 맞아떨어지지? 분류사 쌍으로 되어 있는 거이 신발을. 자 주어 서술어 쪼 대상. 대상을 위해서. 대상이 누구야? 저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드릴 이 신발을 샀어. 니은 그러나 저의 아버지가 너희 말했다라는 거야. 라 이하라고 뭐뭐라고 말했다라는 거야. 흠틱. 자, 틱은 좋아하다지. 오,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뭘요? 마우나이 이 마우 색깔을. 야, 아빠 상당히 용기 있으신 분이야. 상당히 용감한 분이야. 이거 웬만하면 그냥 신어도 될것 같은데.

네, 아주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 색깔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자, 그랬더니 아, 그래? 이런 얘기죠. 태 앞에 말을 받는 거지. 아, 이 신발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의문을 만들어 준 거야. 자, 그러면 너는 무언 원해? 노이를 원하니? 아니면 짤라이를 원하니? 자, 이 하이 기억나나요? A, 하이, B 해서 자연스럽게 의문문을 만들어줘. 선택 의문문. A니, B니? 여기는 문장 끝에 컴을 쓰거나, 그렇지?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의문사가 있질 않아요. 그렇지? 여기 지금 없잖아. 그런데 하이만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선택 의문, 의미도 A 또는 B, A 아니면 B, 그리고 그것이 의문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의문사처럼. 자, 그럼 도의는 뭔데? 우리 교환하다라고 그랬지. 그럼 교환하기를 원하니? 아니면 짤라이 하기를 원하니? 자, 우리 짜는 받았던 것을 돌려준다고 했지? 라이가 다시. 그래서 물건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줘. 그럼 뭐예요? 환불, 환불. 그래서 교환을 원하니? 아니면 환불하기를 원하니? 원하니? 그랬더니 저는요, 교환하고 싶어요. 색깔만. 자, 그러면서 아잉, 형이 거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가지고 있나요? 질문을 한 거야. 마우 나우 어떤 색? 그런데 어떤 색깔이야? 다른 어떤 색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다른 색 있어요? 여기 다른 어떤 색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색이 있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색이라도 있어요? 없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문문이 됐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의문문이 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응? 다른 어떤 색을 가지고 있나요?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now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간 거야? 의문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먹을래? 라면은 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좀 먹을래? 라고 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래?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말도 그래. 바로 이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게 없다. 컴이 없다. 다른 어떤 색이 있니? 어떤 색이 있니? 다른 어떤 색이 있니? 바로 이것 때문에 의문문이 되는 거야. 근데 컴이 붙었어. 그러면 다른 어떤 색이 있나요? 없나요?가 된다라는 거야. 자, M, 동생 너, 안 먹어. 안지. 그럼 무엇을 먹니? 바로 이게 의문사로 의문문을 만들어줘. 너는 뭘 먹니?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Am anzi come?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여기처럼. 그러면 뭘 먹을래 말래? 바로 이게 질문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긍정 대답,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물어봤으면 그 색깔을 얘기하면 될 텐데, 여기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있냐,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니? 있어. 뭐가 있냐? 하얀 색깔이 있다는 거야. 자, 너는 더, 이런 얘기지? 기존의 이 색깔 말고 하얀 색깔이 더 있어. 자, 그렇다면 제가 쎄, 뭐뭐 할 거예요? 러이 할 거예요. 취할 거예요. 가질 거예요. 하얀 색을, 이런 얘기야. 저 그럼 하얀색으로 할게요. 이런 얘기. 정중하게. 자, 그러면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건이 나왔어요. 이 건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명사 동사가 다 나온다고 그랬지. 나는 건 필요로 해. 못가이 붓. 자, 붓은 펜이야. 펜. 응? 펜을 한 개.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야. 펜이 한개 필요해. 자, 동생은 건할 필요가 있어. 안 먹을 필요가 있어. 동사가 나왔어. new 많이. 허는 비교급이거든. 보다 더. 보다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있다. 자, 명사 동사가 다 나온다. 우리 너희라고 말하는 건 뭐뭐라고 말하다란 뜻이야. 라가 나와서 이 다음에 절을 이끌어요. 뭐뭐라고 말하다. 뭐 구도 나올 수도 있지만 뭐뭐가 뭐뭐가 뭐뭐라고 이라고 그렇게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형이, 그 오빠가 너희, 나 이미 뭐뭐라고 말을 했어요. 험나이 오늘 험딜람. 자, 일하러 가지 않는다고. 일하러 가지 않는다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My 선생님은, 여 선생님이 뭐뭐라고 말했어. 우리 my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단어로 내일이란 뜻이 있어요. 내일. 우리 보통 내일을 이렇게 썼거든. My.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my라고도 할수 있어. 내일 중따 우리 컴업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 이게 좀 설명이 긴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꼭컴 의문문 네 의문사가 함께 쓰여. 그래서 의문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함께 쓰인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뭐뭐 하는가, 어딘가 뭐뭐 하는가, 누군가 뭐뭐 하느냐 이런 얘기야. 누가 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해? 어디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의미상에만 들어간 거고 질문은 컴이 이것이 의문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 의문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문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존재 행위 여부를 묻는다. 자, 보세요. 만디로 친구는 어디 가니? 그러면 답을 나 어디가? 바로 이걸 물어본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의문문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요. 나 공부하러 가, 학교에 가, 학원에 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어. 너 니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야. 너 어딘가 가니?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가면 간다고 그러고 아니면 안 간다고 했죠? 아니, 나 아무 데도 안 가. 나는 지 단지 뭐뭐만 할 뿐이야. 어냐 집에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대화문에서는 어디에 가는지를 물어본 거고 두 번째 대화문은 어딘가 가느냐 안 가느냐. 첫 번째 대화문은 어디를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딘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기 실전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실전 문항은 12문항 중에 4번과 12번 두 문항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15강 강의에서 함께 모아서 풀어볼게요. 오늘 10문항만 풀어볼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이 옷은 매우 뭐해? 저에게, 동생에게. 동생에게 매우 뭐해? 이제 우리가 막 배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풀수 있어. 중또의 우리는 듣는 사람 빼고 우리 이쪽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왔다. 자, 뭘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그치? 공부하러 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누구 만나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온다라고 해서 디, 뭐뭐, 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서술어 앞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거다. 그치?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풀수 있어. 나는 일반 과거. 이미 뭐뭐 했다. 네, 뭐 놓다. 또 여기 어떤 대상이 나오고 동사하면 대상이 뭐뭐 하도록 두다. 트,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워, 유력한데? 부어버이 뭐뭐와 맞는다, 적합하다, 크기가 맞다. 또 부어 동사 나오면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 유력하지요. 택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지금 매강할 때마다 이렇게 다의어 문항이 하나씩 나오지. 30문항 중에서 4번, 5번 두 문항이 어휘 문항이라고 했어요. 그중에 한 문항이 반드시 이런 형식, 빈칸 두 개를 놓고 다의어를 골라봐라 하는 거라고 했지. 이 어휘 문항 두 문항이 4번, 5번 문항이 어려운 문항에 속해요. 우리 고득점자 학생들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그런 문항에 해당해.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우리 고득점을 맞고 싶다, 1등급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항을 잘 공략을 해할 수 있어야 해. 늘 나오는 것들 중에서 나오니까. 자, 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역시 4개 A, B, C, D 주고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두 문장 골라라.
두 문장, 나머지 두 문장은 틀린 거고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문장입니다. 실제는 길게 나온다는 거야, 기출에서는. 이제 요번에 육모, 구모를 보면, 아,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언니는, 누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세요? 정중하게. 자, 명사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여기 z, 의문 명사를 쓴 거야. 맞는 표현이지. 지, 언니는, 누나는 원, 주어, 원, 서술어. 주어가 여전히 서술어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니는, 누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런데 지를 썼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지? 뭐뭐이지? 이런 얘기야. 여전히 건강하지요? 이런 얘기. 응? 맞는 표현. 이제 사실은 이것도 짧긴 하지만 이 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막 배웠으니까 바로 이거 맞네 라고 알수 있어요. 근데 다 20번까지 배우고 이런 문항을 한번 보면 여기 문장이 끝에 컴이 없는데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데 의문문이네. 쯔가 의문사인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다시 빨리 보는 거야. 검색을 해가지고 이 쯔라고 하는 것을 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A, B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C하고 D가 틀렸네. 아잉, 형은, 오빠는 뭐 있어요? 여기 지금 BN이 나왔어. 돈. 그리고 바우니유가 나왔지. 어순이 어떻게 돼요? 바우니유 BN이죠. 그렇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의 돈이 있나요? 이런 얘기지. 틀렸어. 나는 막 입어요. 아오 옷이지. 트. 자, 이 트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보다. 동사가 뭔데? 이거잖아. 그래서 막트 이렇게 와야 된다고. 여기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아오 나이 했을 때이 나이는 지시사잖아. 이. 그러니까 아오 바로 뒤에 와야지. 이옷 이렇게. 그렇지? 이거 어순이 틀렸어. 느컴 가능한가요? 즉 의미는 이 옷을 입어볼 수 있나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어순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문장표에 오른 거 A, B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동생이 이 옷을 교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형은, 오빠는 꼭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 제가 지금 이 옷을 교환하고 싶은데요. 형이 오빠가 뭐뭐 해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긍정 대답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꼭 마우짱느? 하얀색이 더 있어요. 아, 교환하고 싶은데 하얀색, 뭐 다른 색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있어요. 하얀색이 더 있어요. 이런 거 아닐까? 자, 여기 지금 쭉 보니까 뭐예요? 어순에 관련된 문법 문항이야. 지금 다 단어가 똑같아. 다만 어순이 맞는 걸 뭐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색깔이 더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겠지. 자, 지금 이거 보세요. 3번 보세요. 색깔. 어느 색깔. 다른 어떤 색깔이 있나요? 끝에 컴이 붙었지?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랬을 때, 꺼,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꺼가 있지? 있어요. 원래는 이것이 꼬컴 의문문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꼬가 꼬컴 의문문에 꼬도 되지만 이 꼬가 여기선 가시다, 있다 그런 뜻이지? 꼬, 마오. 색깔이니까, 명사니까 이 색깔을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꼬를 두번쓸수 없어서 하나는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색깔이 있나요?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순이 틀려서 정답이 아닌 거죠. 오답이 되는 거지. 3번은 이 어순을 묻는 문법 문항이죠. 3번에 3번. 이제 5번 볼게요. 이 문항들이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 옷이 매우 맞아요. 나에게. 가격이 얼마예요? 강조되는 거지. 가격이 대체 얼마죠? 관심을 보여. 이 옷은 단지 20만 동만 해요. 지, 토이, 단지 뭐뭐일 뿐이야. 왜 그러냐? 뭐 있어? 지금, 랑꼬 쯩쯩, 오호 쯩쯩 나와서 프로그램, 잠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것을 전제해 두고 이것은요, 이것은 따로 그것과 구분해서 얘기할 때 T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인 경우에는요, 이 옷은 단지 이 색깔만 있어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것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옷이 A에게 맞지 않는다. 지금 맞는다고 그랬지? A가. 지금 이건 틀렸어. A는 뭐뭐 할수 있어. 감가 받을 수가 있어. 지금 A가, 그렇지? 30% 그걸 해서 지금 받을 수가 있어. A는 보다 더큰 옷을 사고 싶어. 아니죠? 맞아. 지금 색깔만 지금 물어본 거야. B는 하얀색 옷을 사고 싶어 한다. B는 직원이야. A는 30만 동의 옷을 산다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20만 동이라고 그랬지? 30% 할인해서 20만 동이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죠. 그렇지? A가 받는 거. 자, 이제 6번이에요. 그림이 아주 좋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지금 물건을 파는 분이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즈어 나이. 이 즈어는 지금 보세요. 이 코코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코코넛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거야. 5만 동. 그렇지? 50하고 1000이 붙었어. 5만 동이야. 한 개의 과. 우리 동그란 사물, 과일류 했을 때는 과를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건 단위명사로 쓰인 거야. 한 개에 5만 동이에요. 이런 얘기. 자, 그럼 뭘 물어봤냐 이거야. 가격을 물어봤다. 이거. 가격. 뜨로 렌. 자, 우리 뜨 A 그리고 렌 B가 있는데 그런 상관없고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자, 어디에서부터 이 로우가 어디죠? 어디에서부터 렌 이때 이 대는 동사야. 오다, 도착하다, 이르다. 어디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 팔아요. 테나 어떻게? 5만 동. 맞아 떨어지지? 얼마의 돈이에요? 가격 얼마예요? 역시. 자, 거컴 의문문이야. 응원한가요? 맛있다란 뜻이에요. 맛있나요? 5만 동. 아니죠? 그래서 B와 C가 되는 거지. B, C. 3번. 자, 이거 외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가격 물어보는 거. 총 3개가 나왔지? 자바오니요. 자바오니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3개 중에서 낼 수가 있다는 거야. 3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낸 거야. 4개의 보기를 주고 2개에 맞는 걸 골라보라고 한 거야. 이거 대신에 이걸 넣을 수도 있고, 이거 대신에 이걸 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3개 표현을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에 3번 정답. 이제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순서대로 한번 봐요. 자, 이 치마는 너무 예뻐. 자, 뭐라고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고 말고요. 그러면서 탈의실이 저쪽이에요. 입어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 자, 여기 있죠? 자, 제가 이 치마를 입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B. 자, 탈의실이 저쪽에 있어요. 입어봤어. 아, 이게 저한테 맞네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다 대답이 30만 동이야. 가격을 물어본 거지? 자, 가격. 있죠. 이거 얼마예요? 30만 동이야. 또 뭐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대. 그러면서 당신은, 자, 언니가 쌈. 여기서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감해주는 거예요. 주어가 감해줘. 쪼, 대상에게. 대상을 위해서 저에게 20% 감해주세요. 감해준다는 거지. 자, 물건을 파는 사람, 이 B가 손님에게, 손님 너에게 20% 감해줄게. 응?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가격 세일할 수 있나요? 깎아줄 수 있나요? 했을 때할수 있어. 이렇게 감해줄게. 이런 얘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C. 자, 언니가, 누나가 가격을 깎아줄 수 있어요? 조금 가능해요? 그랬을 때 가능해. 그렇지? 가능한가요? 가능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렇지? 이렇게 지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C가 들어가네.
BAC.

3번이 되겠죠? BAC. 자, 이렇게 했고, 이제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이 신발 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노이 할래? 아니면 잘라이 할래? 교환할 거니? 아니면 환불할 거니? 자, 이 신발이 다른 색깔이 있나요?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정중하게. 아, 미안한데, 다른 색깔은 있지 않아. 없어. 자, 그러면, 형, 당신이 뭐뭐 하세요? 그럴 때, 예, 너, 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잠시 기다리렴. 자, 뭐라고 지금 여기 했어요? 없다고 하니, 다른 색깔이 없다고 하니까. 자, 여기 쪼, 엠, 짤라야. 이렇게 돼 있죠? 쪼.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지. 자, 그럼 이때 쪼의 용법. 기억나요?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 짤라야 하게 하다. 내가 어제 돈을 내고 받았어, 물건을. 근데 내가 다시 색깔이 없으니까. 다시 물건을 돌려줘. 뭐 하는 거예요? 환불하는 거야. 저로 하여금 돌려주도록 하세요. 환불할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형이. 형태는 그런 거야. 지금 물건 파는 당신이 저로 하여금 잘라야 하도록 해주세요. 사역동사. 쪼. 대상, 명사가 나왔을 때는. 대상에게 명사를 주다라는 거였지, 단순하게. 근데 동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자세히 봐야 돼. 1번 유력해요. 1번 유력해. 만 팔다란 뜻이야. 룸사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사 가격할 때 가짜였지? 근데 룸이 나왔네? 룸은 무슨 뜻인데? 맞다, 옳다 그런 뜻이야. 정가란 뜻이야. 맞는 가격, 옳은 가격. 정가로 판매한다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둠사 쯔, 뭐뭐이지? 뭐뭐이고 말고. 정가로 판매하고 말고. 이런 얘기 아니고. 트엉, 보통, 무어 사요, 사이. 신발을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서 신발을 사네. 이런 얘기지? 그거 아니고. 자, 컵 무언이 나왔네요. 원하다인데. 원하지 않는 거지? 네, 이 신발을 해보는 거. 신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고. 자, 멋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멋은 빼다란 뜻입니다. 여기 쇼핑할 때는 어떤 뜻이냐? 가격을 빼다. 가격을 깎다란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 동생에게 10만 동을 깎아주세요. 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환불을 해달라는 거야. 저로 하여금 환불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렴. 이런 얘기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9번과 10번. 역시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한 지문을 가지고 여기 지금 두 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치마가 아주 예뻐요. 자, 언니, 제가 한번 이 치마를 입어봐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자, 저쪽에 탈의실 있습니다. 입어봤어. 저에게 맞아요. 얼마지요? 30만 동인데 오늘 할인을 해서, 그래서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뭐 할게요. 이런 말. 여기 들어갈 거. 이것을 살게요. 뭐 유력하네. 그렇지? 정황으로 봐서. 자, 룸서 정각에 정해진 시각 정시에 이르렀다. 그 얘기 아니고. 응원미행이 아주 입맛이 좋은 맛있는 뭘 맛있게 먹다라고 할때 여기 안응원미행 이렇게 돼 있죠? 응원은 맛있다고 미행이 입이야. 그래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고. 네오낑 안경을 끼다. 그리고 모자를 쓰다. 그러고 있다. 아니고. 짤라이. 우리 환불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신발을 환불하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상황이 사는 거지. 1번 정답이고.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B는 A보다 나이가 적다. 지금 호칭을 보면 알아. A가 B에게 언니, 누나, 그리고 자기를 M 동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B가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지. A가 더 적어. 아니고. B는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 자, 그게 아니고 지금 A가

옷을 입어보는 거죠. A가 B는 옷을 파는 사람이지. A는 바지를 구매하려고 한다. 자, 지금 치마를 입어본 거예요. B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았다. 자, 지금 A가 입어본 거지. A가 사려고 하는 옷은 현재 할인 중이다. 그렇지? A가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 현재 할인 중이야. 20% 할인. 그래서 A가 지금 사는 거지.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맞은 거. 자, 이제 11번. 우리 마지막 문항 풀어볼게요. 자, 안녕. 너는 뭘 필요로 하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이 신발 샀는데 아버지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 그러면 로이 교환할래? 아니면 환불할래? 자나, 저는 교환하고 싶어요. 다른 색깔이 있나요? 있어. 하얀 색깔이 더 있어. 자, 그러면 제가 하얀 색깔로 취할게요. 할게요. 자, 그런 내용. A는 남성이다. 자, B가 A를 뭐라고 해요? 자, 왕이 이렇게 돼 있죠? 안녕하세요, 형, 오빠. 자, 이렇게. 알맞지 않은 거니까 이게 아니네요. 자, A는 B에게 환불해 주었다. 지금 환불해 주는 게 아니지. B는 알맞지 않은 거니까, 이제 유력한데 그러면. 자, B는 어제 신발을 구매했어. 그렇지? 어제 제가 신발을 구매했어.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고. B가 어제 구매한 신발은 다른 색상도 있어. 그렇지? 하얀 색깔이 있어. B의 아버지는 신발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맞아. 다 맞네.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A는 B에게 환불해 주었다가 알맞지 않겠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알맞지 않은 것으로. 자, 여기까지 우리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절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새로운 단어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우리 앞에 차곡차곡 많이 공부를 해놨고, 거기에 이 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 할인하고, 흥정하는 그런 새로운 표현들만 나오니까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는 15강 강의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9, 10, 11, 12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와 거기에 해당하는 뭐 우리 한두 문항, 세 문항 정도 따로 빼놨었죠?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된 문항들 함께 풀어보려고 그것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수능 따라잡기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친구에게 세계로 초대할 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강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행성이 여기에서 관측이 됩니다. 이 행성이 금성일까요? 수성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주 파트, 천문학 파트를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죠. 뭐 적경, 적이라든지 일주운동과 연주운동, 행성의 시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저번 시간 마찬가지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접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고 동일한 문제 좀 어려웠던 거 다시 또 풀어보고 안 되면 계속 풀어보고요. 한 다섯 번 정도 풀어보고요. 이렇게 열 번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까요? 그죠? 아니겠죠. 여러 번 풀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보면 얘가 어떻게 빙글빙글 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제 뭐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반복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상황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릴 길이에요. 뭐 요것만 알면 이거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상황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 행성 이야기입니다. 자, 행성.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 물론,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보다가 보면은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자, 이 행성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성이죠? 금성이 화성보다 좀 사이즈가 큰 애야. 지구만한 애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사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뒤에 문제 풀때 그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치 변화 이야기부터 하려면 첫 번째 이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각은 태양과 지구와 행성. 가운데 누가 끼어 있죠? 태양, 지구, 행성. 즉, 지구에서 태양과 행성을 봤을 때그 사이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태양 기준으로 너 행성 여기 있어? 아니면 반대로 저쪽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방이가, 서쪽에 있으면 서방이가, 그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위치예요. 우리 지구가 있고요. 외행성이에요. 바깥궤도죠? 안쪽궤도, 내행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잡히게 되고요. 항상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태양 쪽에, 태양 쪽 방향이죠? 우리가 태양과 행성 사이 각을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태양 쪽에 있으면 거의 각은 0에 가깝겠죠. 자,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행성은 하나밖에 없지만, 내행성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합, 외합. 자, 그 다음에 90도 각도가 될 때가 있어요. 자, 동구와 서구고요.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각.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방이각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자,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오른손 가마지듯이 자전하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자, 그러니까 동쪽에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자, 태양이 여기 있고 행성이 이런 위치들에 혹은 요런 위치들에 있다면 지구가 봤을 때 태양보다는 동쪽에 있구나. 요런 데 있으면 동방이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구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편에는 서쪽에 있는 거죠? 서구라고 부르시면 되겠고요. 태양 지구가 있는데 반대편에 있죠? 동쪽도 서쪽도 아니죠? 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과 충이 있는 거예요. 내행성은요, 합은 있는데, 그죠? 동구서구 없고요. 충도 없어요. 그죠? 뭐만 있죠? 이각의 최대값만 있습니다.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행성의 위치 변화는 사실은 이제 행성의 어떤 공전 속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려면 뒤에 우리 케플러 법칙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라고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뭐냐면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고요. 지구는 외행성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안쪽은 빠른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주기도 짧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느리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잡은 두 번째 행성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태양과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행성은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지구보다 공전하는 속도, 주기, 각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게 되면요.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서방 최대이각으로 갔다가 외합으로 갔다가 동방 최대이각으로 넘어오는 이런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다만 내합에서 내합까지를 공전주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회합주기예요. 1, 2, 3, 4, 네 번째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 외행성은 충에 있다가 우리보다 느리기 때문에 다 같이 반시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게 돼요. 충에 있다가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동구, 합, 서구, 충 이런 위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 초저녁에 남쪽에 보입니다.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행성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 변화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위상 변화예요. 자, 위상이 뭐예요? 태양 빛 빛을 받아서 반사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름달 모양이야.
반달 모양이야, 초승달이야, 금은달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행성들의 위치 관계, 자, 반사, 태양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외행성은 대부분 다 보름달이고요. 내행성은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 행성이 여기 있어요. 자, 행성. 자,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그럼 태양빛을 받아서 행성은 태양 쪽이 빛나게 됩니다. 요렇게 태양 쪽이 빛을 나게 돼요. 이렇게 빛을 내는데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름달이냐 반달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관측자가 여기 있어. 자, 그림자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여기 있으면 동그란 친구를 보겠죠? 예, 보름달을 보는 거예요. 관측자가 여기 반대편에 있으면 어때요?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우리 달의 위상에서 삭이라고 부르잖아요. 삭 이런 게 보이게 되겠고요. 반달이 되고 싶어, 반달로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태양과 행성과 지구 사이 각도가 직각이 되면 돼요. 즉 뭐냐면 위상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가운데 행성이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이각은 태양, 지구 가운데 그리고 행성 요 사이 각이었죠. 위상을 결정할 땐 행성을 가운데 두세요. 태양, 행성, 지구. 90도면 반달 모양이에요.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서 보면 작으면 작을수록 보름달에 가깝게. 각이 크면 클수록 홀쭉한 모양이 되게, 사계에 가깝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행성과 같은 경우는요, 이 행성의 이 각도를 한번 살짝 보면요, 거의 다 각도가 작아요. 90도가 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외행성의 궤도가 여기 있어요. 안에 누구 있죠? 태양이 있죠. 그러면 일단 태양 행성하고 지구가 어디냐면 지구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태양 S라고 하고요. 지구를 E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마 외행성의 위치를 아무리 잡아도 각도가 어때요? 작죠. 혹시 90도 될수 있나요? 90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하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90도가 되려면 어디여야 되냐면 여기 태양, sun, 여기 지구 있어요. 선을 쭉 그어서 이 사이까지 90도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하. 뭐가 돼야 돼요? 요렇게 요 친구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잡으세요. 여기에서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 그지? 원이잖아, 원. 요렇게. 여기가 돼요. 외행성이 이 위치에 올수 있어요? 못 온다는 거죠. 이 위치는 누구만 올수 있어요? 그쵸. 내행성만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행성은 뭐가 된다고요? 이런 최대 이각 위치 있죠? 여기서 정확하게 반달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최대 이각이 나오게 되면, 여기 90도야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 접선이 되게 돼요. 상당히 기하적인 내용이다. 그죠? 자, 어쨌든 내행성은요. 여기는 홀쭉한 모양, 여기 최대 이각에서는 반달 모양, 저기 바깥쪽에서는 보름달 모양,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행성은 위상 변화 많이 생기는 거고요. 외행성은 언제나 보름달 비슷하다. 즉, 어떤 지문에 화성이 상현달 모양으로 보인다. 혹은 상현달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거는 잘못된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다시 지구로 오잖아요. 그럼 이건 밝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밝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내행성과 외행성은 조금 다른데, 외행성은 그냥 충부근에서 가장 밝아요. 가까운 데다가 보름달 모양이니까. 하지만 내행성은 조금 달라요. 금성 같은 경우는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최대 이각이랑 안쪽. 내앞 부분에서.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빛나는 부분이 없고요. 멀리 있으면 동그랗게 보이는데 그 너무 멀어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쯤이에요. 그래서 초승달이나 금음달 모양일 때 가장 밝습니다. 수성은 또 달라요. 수성은 또. 수성은 약간 저기 외앞 부분에서 또 밝아요. 그러니까 내행성은 좀 복잡해요. 하지만 외행성은 충에서 최대가 됩니다. 이건 딱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순행역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과 2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행성들도 어디 있어? 이런 내용이고요. 순행과 역행은 지구에서 행성을 바라보는데 이번에 태양은 필요 없어요. 배경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순행 역행이요. 자, 우리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라는 말을 배웠어요.

일지운동, 연지운동 한거 기억나시죠? 태양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죠? 태양? 별자리 사이를 황도를 따라서 적경이 증가하는 서에서 동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은 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 별자리 사이를. 그게 순행이고요. 역행은 거꾸로예요. 자, 그러니까 행성은 어떤 공전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역행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나 달은 그런 거안 생겨요. 행성들만. 그래서 순행은 뭐라고요?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배경의 별에 대해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순행이라고 한다. 역행은 반대로 동에서 서라고 한다. 동서. 배경별에 대한 거예요. 배경별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기 동방이각에서 서방이각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건 그 동서 말고요. 그 동과 서는 태양 기준으로 동쪽에서 태양 기준으로 서쪽에서 이 얘기고요. 지금 순행과 역행은 태양이 아니라 배경의 별에 대해서 서에서 동, 동에서 서예요. 요거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시면 행성의 시운동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온 거야. 웬만한 문제를 봐서는 틀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요게 구분이 잘안 돼요. 배경별에 대해서 서에서 동과 태양에 대해서 서에서 동,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약간 미세한 물음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더잘 생각해 보세요. 순행과 역행은 별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뭐 저기 뭐 합이다, 뭐 충이다, 뭐 남중 시간이 빨라진다, 늦어진다 이런 건 모두 태양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역행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라고 하게 되면요, 자 태양과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위치에 들어올 때마다예요. 내행성은 내합 부근을 지날 때마다 배경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합 부근이에요. 외행성은 충 부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요 정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합 주기가 등장하는데 회합 주기는 사실은 이제 저기 케플러 법칙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 회합 주기 이야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행성의 시운동, 겉보기 운동을 풀다가 보면은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회합 주기도 나와요. 같이 엮여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회합 주기 알고 계시죠? 상대적으로 위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위치 변화가 생길 때 합에서 합까지. 자, 요런 것들. 혹은 충에서 충까지. 요런 것이 하나의 뭐냐면 회합 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됩니다. 뭐냐면 둘다 움직여서 그래요. 둘다 움직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와 내행성, 뭐 혹은 지구와 외행성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요. 안쪽에 내행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둘이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한번더 어디선가 같은 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시간 동안에 안쪽에 있는 내행성 혹은 안쪽에 있는 지구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빙글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요. 밖에 있는 친구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푸셔야 되죠. 둘의 회전하는 그것이 한 바퀴 딱 차이나요. 뭐 하는 시간 동안에? S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다? S분의 1. 자, 회합하는 시간 S는 내행성의 경우는 이렇게. 왜냐면 내행성은 공전 주기 짧잖아요.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셔야죠. 요렇게. 외행성은 어떻게? S분의 1은 지구가 공전 주기가 짧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빼. 역수니까 작은 게큰 거죠, 분모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냥 절대값 이렇게 씌워놨어요. 이런 게 이제 회합 주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요 정도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조금 강조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걸 바탕으로 자, 우리 기출들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이고요.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지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항상 보는 문제는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

지구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지구가 있고, 이렇게 내 행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나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구 위치, 지구 위치. 자, 이쪽 합이야. 이쪽은 뭐? 동구, 충, 서구. 자, 그런데 여기 내 행성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동방이각축이고, 여기 서방이각축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구 기준으로, 자, 여기 문제는 뭐 6월 1일과 12월 1일 지구 위치 맡아낸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냥 이거니까 여기 그림만 보고 바로 얘기할게요. 6월 1일 태양,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자, 이 십자선이요. 요 친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 1일 금성의 위치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6월 1일 이 그림에서 요 위치에 있잖아요. 거의 어디 있죠? 여기쯤 있다고요. 자, 6월 1일 날너 여기 있구나. 자, 이번에 12월 1일 지구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12월 1일 지구 여기 있어요. 그럼 태양 요렇게 요렇게 선이 그어지고요. 이 십자선을 요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있다고요? 한 여기 정도 가 있네요. 그죠? 12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내행성이니까 비교적 지구보다 빠른 속도로. 자, 원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자,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동방이각 쪽에서 내합을 지나 서방이각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지식으로 사전적인 지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회합 주기. 수성, 금성, 화성 정도의 회합 주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수성은 얼마입니까? 4개월이에요. 수성 4개월이고요. 금성은 한 1년 반 정도 돼요. 1년 반, 한 19개월 정도 됩니다.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화성은 2년 약간 넘어가요. 이 정도를 약간 감을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면 그런 감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상황이 접해졌을 때, 오, 이거 금성 회합 주기인데? 하면서 아 이거 금성이다 이러면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6월 1일에서 12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에서 한 바퀴 돌아서 빙글 돌아서 다시 올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다시 원위치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1년 반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6개월 하게 되면 한이 정도 가는 거죠. 한 3분의 1 바퀴 정도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금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요. 너무 쉽다. 금성 내행성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때? 맞죠? 내행성이에요. 두 번째, 6월 1일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자, 6월 1일에 태양보다 먼저 뜨면 당연히 새벽에 보이겠죠. 근데 여기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 태양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할때 계속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 지으면 앞에 것도 여러분들 다 젖어요. 자, 지구 여기 있어요. 지구 자전 어느 방향으로 하나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하는 거고요.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적경 증가? 즉, 여기 동방이각은 태양보다 적경이 큰 쪽이에요. 즉, 남중을 하더라도 적경이 크기 때문에 늦게. 뜰 때도 늦게, 질 때도 늦게 지는 거야. 늦게 지는 거니까 저녁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우리 배운 걸로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 지으세요. 유기적으로 연결 짓다 보면은, 이거 왜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오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6월 1일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아, 했구나. 그죠? 태양보다 먼저 뜬다. 이거 잘못된 거였죠? 태양보다 늦게. 나중에.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1일 기간 중에 내합 지났죠? 내합 지날 때, 자, 태양 기준으로 위치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행할 때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야, 이런 위치 변화상에서, 요 구간에서, 내합 지나는 이 일부 구간에서, 배경별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 역행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역행 생겨요. 그래서, 어때? 맞는 이야기 됩니다. 디귿, 동그라미. 자, 기역과 디귿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25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런 자료도 이제 꽤 등장하는 자료니까 한번 볼때 유심히 잘 보세요. 첫 번째. X축은 시간이에요. 아,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자, 근데 Y축은 뭐예요?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

거리가 누구에 대한 거리냐라고 하는 걸잘 봐주셔야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지구로부터 행성 A, B까지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고요. A와 같은 친구는 가장 가까울 때 여기, 가장 멀때 여기 2.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B와 같은 친구는 가장 가까울 때 여기, 가장 멀때 1.16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A와 B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내 행성이 있어요. 자, 이 친구 내 행성이에요. 자, 여기에 누가 있나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울 때 거리 얼마니? 이만큼이고요. 가장 멀때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맞나요? 내 행성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이것과 이것을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자, 이게 태양이 있죠? 자, 지구의 공전 궤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가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원궤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렇게 살짝 그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평균 내면 1의 유 나오죠. 자, 1의 유 나오는 친구 누구야? B죠. 요 친구 딱 요렇게 평균 내면 1 정도 나오잖아. 이거 내 행성이에요. 내 행성. 특히 가장 가까울 때요 정도 0.3 정도 거리, 즉이 친구의 공전궤도 반대로 0.7인 금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는 어때요? 외행성이에요. A는 가장 가까울 때 여기, 가장 멀 때는 저쪽이에요. 이거랑 요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이 외행성의 궤도 지름이 나와요. 평균 내면 뭐가 되겠어? 외행성의 궤도 반지름. 요 친구 1.5예요. 화성입니다. 화성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은 이 궤도 반지름이 0.7이 금성이고, 궤도 반지름이 0.4인 친구가 금성이고, 1.5가 화성이고, 5 정도 되는 친구가 목성이고, 10 정도 되는 친구가 토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잖아. 이게 문제에서 금성과 화성 중 하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금성, 화성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일단 그러면 이 친구 금성, 화성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볼게요. 첫 번째, 기역 A는 금성입니다. 어때요? 아니죠. 이 친구 궤도 반지름은 1.5예요. 화성입니다. 기역식에 우리나라에서 비는 새벽 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자, 기역식이 여기 있어요. 금성이 가장 가까운 내압에서 외압까지 갑니다. 내압에서 외압까지 가는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볼수 있어. 다시 한번. 금성의 적경이 태양보다 작기 때문에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할 거고요. 먼저 지는 상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새벽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맞아요. 세 번째, 니은 시기에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시기에 A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충이에요. 그죠? 충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태양과 지구 기준으로 충이라는 위치 부근에 있을 때, 배경별에 대해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역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역행하고 있네요. 그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니은 디귿 맞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도 한번 볼까요? 2026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자, 탐구 과정이 있는데 행성의 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기 별자리들이 적혀 있고 서와 동이 적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관측되는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알아보는 탐구 과정입니다. 첫 번째, 태양계 모형, 각도기, 별자리판, 막대를 준비하고요. 지구와 외행성을 A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자,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 그죠? 여기 지구 위치에 놔두고요. 외행성 위치에, 이거 좀 길게 놔두고, 여기 태양이겠지,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지구도 이렇게 돌 거고, 외행성도 이렇게 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구를 A를 보는 방향으로 막대를 놓고, 자, 지구를 외행성 A로 보는 방향으로 막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 뭐 레이저 포인트로 해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두는 거예요. 막대 끝이 가리키는 위치를 별자리판에 점으로 꽝 하고 찍어요. 1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구 결과 보면 요거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1 여기 찍혀 있대, 그죠? 사자 자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닭.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를 돌릴 거래. 얼마? 10도를 돌릴 거래. 그러고 너를 몇 도를 돌릴까라는 겁니다. 외행성이니까 지구보다 느리잖아요. 속도도 느리고 주기는 길고 각속도는 작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10도 돌리면요, 외행성은 10도보다는 작게 돌리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A는 기역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10도보다 크지 않게 뭐 9도가 돼도 되고 8도가 돼도 되고 7도가 돼도 되고요. 이렇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서동 보이시죠? 이런 서와 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서동을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남쪽, 동쪽, 서쪽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태양이나 행성이나 혹은 달을 관찰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나 달이나 행성이 북쪽 하늘에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이 동쪽 부근, 남쪽 부근, 서쪽 부근에서만 보이게 돼요. 즉,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정동에서 정서까지 이렇게 천구의 적도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부근에서 위쪽으로 23.5도, 아래쪽으로 23.5도, 황도가 존재하는 영역이죠. 그 부근에서만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별자리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뭔가 화성이나 뭐 금성이나 이런 움직임을 내가 확인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텐데 오른쪽이 서쪽이고요. 왼쪽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죠? 1, 2, 3, 4, 5. 그 다음에 6이 어디 있어요? 6, 7, 8, 9, 10, 11. 6, 7, 8, 9, 10, 11하고 12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에서 5 정도까지 순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 11 정도까지 역행을 하다가 다시 순행하는 모습. 아무래도 지구를 빨리 움직이고 외행성을 천천히 움직이다가 보면은 충의 위치에 올 거고요. 이런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역행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기역. 기역은 10도보다 작다. 아까 탐구 과정에서 외행성은, 자, 지구는 10도 움직였는데 외행성 얼마나 움직일 거야? 10도보다 작게 움직일 거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탐구 결과에서 6에서 10, 6, 7, 8, 9, 10, 뭐11 정도까지도 포함해도 되겠다. 그죠? 자, 어쨌든 이때 순행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서에서 동으로 순행, 동에서 서가 역행입니다. 요 역행이에요. 프틸레마이오스 우주관에서 역행을 설명할 수 있는 탐구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중심으로 지구도 움직이고 외행성도 움직였죠. 이거 프틸레마이오스 우주관이에요. 프틸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중심이죠. 태양 중심으로 지구도 움직였어라고 하니까 이건 코페르니쿠스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림보기. 기역 하나 답이고요. 답 1번이겠죠. 자,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어느 날. 7일 간격으로 뭔가 관찰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해? 7월 D1부터 뭐 7월 20일부터 뭐 이런 거죠. 자, 7일 간격으로 일주일마다 상황을 찍은 거예요. 근데 해가 진후 같은 시각에. 자, 지금 현재 보면 천구의 적도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평선 어디, 요 위치가 아마 지평선이겠죠? 지평선이 있고요. 요 부근 어딘가에 태양이 있을 거예요. 해진 직후예요. 해진 후 서쪽 하늘에 보여요. 오, 내행성 서쪽 하늘에 보일 수 있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행성 A, 행성 B, 그리고 별 C. 자, C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A, B는 행성이고 C는 별.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위치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아, 여기다가? 여기. 지금 이 사자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자리 요 위치쯤에 A가 있죠. 자, 요 위치쯤에 있었어. 지금 뭐냐면 A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A가 움직인 거야. 자, B 위치 보세요. 요 사자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래 B 위치 있었죠.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B 위치가 있었어. B 이렇게. 자, 움직임 반대 보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쪽 바라보고 있다고요? 서쪽 바라보고 있다고요. 저쪽이 누구예요? 저쪽으로 가야? 저쪽으로 가야 이게 동쪽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A는 순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역행을 하고 있는 친구가 B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A와 B, C가 있고, A, B는 행성이라고 했고요. A와 B는 금성과 화성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태양 쪽으로 보이는데 합 쪽이죠? 합쪽 부근에서 역행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B. 그럼 이거 누구야? 라는 겁니다. 내 행성이죠. 내합 부근에서 역행합니다. 내 행성. 외행성은요, 어디, 이쪽에서 역행할 수가 없어요. 외행성은 태양과 완전 반대편 충에서 역행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는 현재 B가 내 행성인, 누구라 그랬죠? 내 행성 누구? 금성이라 그랬죠? 금성 화성이니까 B는 금성이고요. 순행하고 있는 A가 바로 누가 되겠다? 화성이 되겠다. 가 되겠습니다. 자, A, 화성이고요. 이 기간,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B와 태양의 적경 차이는 작아진다. 지금 B는 동방이각에 있어요. 그죠? 태양보다 늦게 지는 거예요. 초저녁 서쪽이에요. 근데 점점점 내합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각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동방 최대 이각에서, 최대 이각에서 0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요. 그 얘기는 원래는 태양과 이 정도 각거리를 벌리면서 이 친구가 적경 차이가 이만큼 났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적경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 니은 맞고요. C가 지평선 위로 뜰때 방향은 90도보다 작습니다. 자, C는 이렇게 서쪽으로 일주권을 그리면서 질 거예요. 청보적도 이렇게 있으니까 현재 270도보다 큰 곳. 아, 씨, 지금 저기가 플러스구나. 그러니까 뜰 때도 플러스였고, 저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90도보다 작은 쪽. 즉, 북동쪽에서 떠올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90도보다 작았어야 돼요. 그래서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크다?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니은 답이 되겠습니다. 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자, 이게 뭐냐면 남중하는 시각을 표시한 것 같아요. 남중하는 시각. 태양은 점선으로 했고 누군가는 A로 해놨어요. A가 누구지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보니까 수성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어느 해 태양과 행성에 의해 남중 시각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태양은 12시 정도에 남중하죠. 자, 그러니까 1월이든 뭐 6, 7월이든 12월이든 태양은 이때 남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성 A는 태양보다 일찍 남중하다가 즉 적경이 작다가 그다음에 늦게 일찍 늦게 일찍 늦게 일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내 행성이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는데. 자, 지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태양보다 일찍 떠올라서 태양보다 늦게 지고요. 일찍 늦게 요런 형태로 운동하는 친구다라는 겁니다. 즉, 먼저 이렇게 되죠. 먼저. 자, 먼저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서방이각 쪽입니다.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먼저 남중할 거예요. 라고 하는 구간이 누구예요? 이 구간이에요. 빨간색 구간. 이 구간, 빨간색 구간. 이 구간, 빨간색 구간이 되겠습니다. 태양보다는 늦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가 요 친구예요. 그죠? 누구예요? 여기, 여기, 그리고 요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찾아놓자. 여기가 내합에서 역행하잖아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여기 역행, 여기 역행, 여기 역행할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참고로 내 앞에서 내 앞까지 어느 정도 1, 2,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죠? 이 친구는 수성이라고요. 그래서 회합주기 수성 약 4개월 정도다라고 하는 거 문제 푸시면서 알아두시면 오, 이거 수성이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전주기는 회합주기보다 짧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냉성이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4개월 정도의 시간.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친구는 회합주기라고 하는 친구는 내행성의 공전주기 빼기 지구의 공전 1분의 1, 그냥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큰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큰 거고요. 따라서 P는 작아요. P는 작아요. 그 회합주기가 길고 4개월, 이 친구의 공전주기는 3개월 정도 납니다. 자, 그러니까 공전주기는 회합주기보다 짧습니다. 네,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기억기간에. 기억기간에, 오, 지워버렸네. 기억나시죠? 동방이각 초저녁 서쪽 하늘에 볼 때요. 해진우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맞아요. 세 번째, 니은기간에 서방이각이 되겠습니다. 지구와의 거리, 자, 합으로 외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멀어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 모두 맞아요. 다음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문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언제 문제인가요?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지름이 좀 필요한데, 자, 뭐냐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행성 ABC의 시지름을 나타냅니다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500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5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500일은 1년 넘어요, 그죠? 관측한 거고요. ABC는 수성금성 화성 중 하나이다. 자, ABC가 있는데 수성금성 화성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지름이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거, 지구랑 가장 가까울 때고요. 시지름이 작아요? 그러면 가장 멀리 있을 때예요. 그러면 C라는 친구를 잘 보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게 짧으니까 이제 냉성, 이거 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일단은 그래서 C를 누구로 보시면 되냐면 수성으로 보시면 돼요. 회합주기는 4개월입니다. 내합, 내합, 내합, 내합. 그럼 여기 외합, 외합, 외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C,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어요. 자, 이때 뭐가 차이 나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시지름이 많이 크죠. A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졌을 때,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하나는 화성이고 하나는 금성인데, 가까워지게 되면 B 많이 크죠? A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B가 큽니다. 그러면 화성과 금성 중에서 크기가 누가 크나요? 라고 하면 금성이 화성보다 두배 정도, 반지름이 커요. 두배 정도 커요. 금성은 사실 지구만 하네요. 지구 정도, 지구보다 약간 작아요. 그 정도고요. 금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0.7이고요. 화성은 1.5거든요. 가장 가까우면 금성은 0.3 거리까지. 화성은 충일 때 가장 가깝군요. 0.5까지. 크기도 큰데, 두배 정도 큰데, 거리도 한 1.6배 정도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비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비가 바로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성의 사이즈, 크기,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자, 이 친구 누구? 너는 화성이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 금성, 수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공전주기는 수, 금, 화. 외행성으로 갈수록,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시면 돼요. 기억? A, B, C? 맞네요. 제대로 됐어. 기억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기억 시기에 여기에요. A의 적경은. 자, A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화성이에요. 그러면 기억 시기에 시지름이 제일 커요. 지구랑 가장 가까워요. 그러면 너는 어느 상황이에요? 충이에요. 가까운 거니까. 태양과 적경이 같습니다. 아니요, 태양과 완전 반대편. 12시간 차이 나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에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니까 그다음에 니은이 되는 거예요.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 시기에, 요 니은 시기에요. 우리나라에서 비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비는 금성은 니은 시기에. 자, 이때가 언제라고 가장 커 보이죠? 이때가 내합이에요. 내합을 들어오기 전이에요. 가장 작을 때가 누구겠어요? 저기 멀리 있는 외합이겠죠. 외합에서 내합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재 너는 어느 쪽에 있는 동방이각에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제 동방 최대기가 지나서 내합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자, 니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비는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동방이각이니까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죠. 서방이각일 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뭐야?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기억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냐면 X축을 잘 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1년이 되지 않는 330일,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1개월 정도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지름, 행성의 이 크기 변화, 시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이게 가장 컸다가 가장 큰 거죠. 외행성이라고 하면 충에서 충까지. 내행성이라고 하면 내압에서 내압까지인데 너무 짧아요. 수성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죠? 태양계 행성이라고 한다면. 자,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해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계 행성 A, B 시지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A와 B가 있어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문제에서 보면 태양계 행성 AB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행성, 수금, 화, 목, 토, 천의 이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이렇게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친구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친구, 너는 수성일 수밖에 없겠는 걸이 되는 거예요. 수성 참고로 기억해 둡시다. 회합 주기 얼마라고요? 너는 회합 주기 얼마로 기억하라고요? 약 4개월 정도로 기억하세요. 4개월이니까 3, 4, 12, 한 120일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일, 뭐한 250일이니까 한 120일 정도 나오네요. 그죠? 확실하게 수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크죠? 커 보이죠? 작아 보이죠? 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내행성이라고 한다면 내합에서 외합까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행성이라고 한다면 합이랑 충 사이 거리죠. 그러니까 요거 두 배를 하셔야 뭐가 나온다고요? 이 친구의 회합 주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A는 여기에서부터 70일부터 그다음에 여기 뜨다다다닥 줄어듭니다. 여기 250 말고요. 여기에 여기 270일. 그러면 200일 차이 나는 거니까 요 친구는 일단 회합 주기가 얼마다? 400일 정도 됩니다. 거의 400. 400일이면 1년하고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1년 1개월 정도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첫 번째.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어. 자, 수성은 회합 주기가 4개월이야. 그럼 만약에 금성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회합 주기를 알아. 1년 반 정도. 한 19개월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거 금성은 아닐 것 같은데? 가 되는 거야. 한 500일 넘죠. 590일, 막 600일 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성은 아닐 것 같은데. 화성의 회합 주기는 선생님이 2년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실은 이런 친구들은 어떤 누구냐? 목토천해죠. 완전 바깥쪽에 있는 사실은 외행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있다고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A의 공전 주기 400일이다. 자, 이거 확실하게 틀린 거 아시겠죠? 회합 주기가 400일이에요. 회합 주기가 400일. 그럼 400일이기 때문에 너 요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회합 주기 400일 가지고 365 해서 이 친구의 실제적인 공전 주기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억은 400일이다. 틀렸어요. 두 번째, A는 외행성, B는 내행성입니다. 자, B는 내행성 확실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금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회합 주기로 할 수도 있어요. 400일 금성 회합 주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약간

성이념 시지름이 한 6배는 차이 나야 돼요. 근데 6배 차이 나는 걸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금성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사실은 원한 거예요. 근데만 우리 회합주기로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A는 외행성이고 B는 내행성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관측 기간 동안에 B의 이각이 0인 시기는 자 B는 요고 요고 요고 아 이때가 내합이니까 0이겠구나. 대신에 외합이니까 이것도 0이겠구나. 그럼 세번 아니에요.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은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답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행성의 겉보기 운동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간, 저번 시간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는 거. 꼭 필요한 거니까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균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올림픽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자, 근데 올림픽에서 항상 우리를 환호하게 만드는 팀이 있죠. 바로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입니다.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우리 양궁 대표팀의 훈련법입니다. 자, 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훈련법이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루틴 지키기입니다. 자, 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들겠어. 근데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루틴화 시켜놓는 거야. 활시위를 당길 때, 당기고 나서 관역에 조준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시위를 놓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루틴화 시키고 꾸준히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도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었을 때 몇 번 문제

어디서부터 풀지, 아,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어디서부터 읽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루틴화 시켜놓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미지, 심상 훈련이에요. 양궁 선수들은요, 모든 상황들을 미리 다 상상해 본다고 해. 관중 속이 그날따라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날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카메라 플래시가 마구마구 터질 수도 있잖아. 이런 온갖 변수의 상황들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능 시험 날 갑자기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앞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떨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그날따라 내가 굉장히 허기지고 지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 한번 상상해 보면 훨씬 더덜 당황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self-talk입니다. 자, 양궁 선수들은 멘탈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매번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올리고 또 나는 할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 우리도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3번 주제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주제 문제 3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제가 어렵게 나오면 사실 초반부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험 운용이 다 망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정말 이 앞에 21, 2, 3, 4 부분을 잘 처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3점짜리가 나와도 우리는 잘할수 있다. 자, 어떻게 문제 풀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evolution, culture as well as biological 이라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진화는 문화적인 것,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 둘 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it's a competitive process. 무엇이냐면은, competitive, 경쟁적인 과정입니다라고 해. 그리고 그것은 played out through millions of tiny experiments.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수백만의 tiny experiments, 작은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진화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고, 그거는 수백만의 tiny experiments,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가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a path dependent. 이것은 경로 의존적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meaning that. 그것은 의미합니다. The state of an organism or society today. 자, 무엇이냐면은 organism or society today. 오늘날의 사회라던가 유기체의 상태가 constraints. 뭐를 하냐면 제어를 한대요. 뭐를 제어를 하냐? What it might turn into tomorrow. 자, 그것이 내일 무엇으로 변할지를 제어를 하고요. And it is usually messy. 자, 이것은 보통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심지어는 violent, 폭력적인 그러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초반 부분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조금 참고 더 가야 돼요. 일단은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화라는 것이 뭔가 constrain 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 제약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쉬운 과정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but as these competitions between mutations get resolved. 그러나 이러한 경쟁들. 근데 between mutations 뭐냐면은 변이들 사이에 이런 경쟁들이 get resolved. 어떻게 되냐면은 풀려요. 해결이 됨에 따라서 traits that work well in a particular environment replace traits that don't. 자, 여기가 중요한 힌트네. trait 어떠한 특성인데 어떠한 특성이냐면 that work well in a particular environment. 특정한 환경에서 잘 작동을 했었던 특성이 replace. 자, 뭐를 해요? traits that don't. 자, 그렇지 않은 특성을 대체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특성이 있는데 뭐 문화적인 특성이든 아니면 생물학적인 특성이든 특성이 있는데 자, 잘 작동하는 특성이 있을 거고, 잘 작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을 거야. 근데 잘 작동하는 특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 특성을 대체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잘 안 맞는 거는 이제 퇴화가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요. That I think is.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why we see so many similarities in behavior, institutions, and value systems within each of the three broad stages of foraging, farming, and fossil fuel society까지 읽어볼게요. 자, 내 생각에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된다라는 거야. 무엇의 이유냐면 we see so many similarities. 너무나 많은 유사성을 본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행동과 기관과 가치관에 있어서요. 근데 어디에서? 이 각각의 세계의 넓은 단계에서. 그 세계의 단계가 무엇인데? foraging 하면은 수렵 채집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farming 하면 농경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fossil fuel society라고 하면은 화석 연료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이 각각 아주 옛날 그리고 농경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각각의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단계에서 자, 행동이나 기관이나 가치 시스템에 유사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3단계. 자, 여기 보시면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사회. 근데 이 단계별로 서로 1단계만의 유사성이 있고 2단계만의 유사성이 있고 3단계만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일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God-like kings. 자, 킹인데 어떤 킹이냐면요. God-like, 마치 신과 같아요. 엄청 위엄이 있는 그러한 킹이에요. 그리고 slavery, 노예 시스템. 그것이 were so common, 굉장히 흔했다는 거야. 어디에서? 네, but not universal. 모든 곳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흔했대요. In farming societies.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나 so rare, 너무나 희귀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In fossil fuel societies, 현대사회, 화석연료 사회에서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드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왕이 신 같고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가 farming 2단계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했는데 3단계 사회에서는 굉장히 rare하다. 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일반적이래요. 그런 공통점들이, 그런 특성들이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에서 다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easant tended to accept hierarchy not because they were all bliss but because that was not worked. 자, peasant라고 하면은 소작농 얘기하는 건데 자, 소작농들은 tended to accept hierarchy 뭐를 받아들였냐면은 위계를 받아들였어요. Not because they were all bliss. 자, 그들이 불량배여서가 아니라 but because that was what worked.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Fossil fuel users, 자, 이런 석탄을 사용하는 그러한 유저들은 tended to accept democracy. 뭐를 받아들였냐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Not because they were saints. 그들이 어떤 성인이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but because a flood of energy. 뭐 때문이냐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had changed the world. 지금 세상을 바꿨어. 너무나 많이. 그래서 that democracy was now what worked. 이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환경에 따라서 farming society였을 때는 그거에 맞는 사회체제가 있었고 또 화석연료 사회로 바뀐 후에는 그거에 맞는 사회체제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사회도 바뀌었다. 사회도 진화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더 착하거나 특별히 더 못돼서 바뀐 건 아니에요. 라는 부연 설명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봅시다. 1번 Inevitability of conflict in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conflict의 불가피함이에요. conflict 뭐냐면은 갈등이잖아. 갈등의 불가피함이에요. 뭐에 있어서? 인간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려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자, 2번 볼게요. Moral transition from inequality to equality in modern societies. 자, 이거는 moral이라는 단어가 확 튀죠. 이것 때문에 확 틀렸다라고 알 수 있잖아. 도덕적인 변화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죠.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언제? In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이것도 아니고. 자, 3번. correlation. 자, 이 단어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 뭐야? 상관관계라는 거지. 몰랐으면 지금 외우면 되지. correlation. 상관관계예요. 뭐랑 뭐 사이에?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oral development. 자, 기술적인 혁신과 도덕적인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 기술 혁신, 도덕 발달 둘 다 틀렸어요. 4번 볼게요. Environmental functionality as the basis for prevailing social structures 라고 합니다. 자,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헤맸을 것 같아. 자, 환경적인 기능이래요. 무엇으로써? as the basis, 근간, 기반으로써. 뭐에 있어서? prevailing social structures. 자, 우세한 사회 구조의 기반으로서 환경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어때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이 농경 사회냐, 수렵 채집 사회냐, 아니면은 화석연료 사회냐에 따라서 그때 우세하는 시스템도 달라졌죠. 데모크래시가 유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이어키 있는 사회가 더 우세하기도 했잖아요. 맞네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됐어요. 부제치고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볼게요. Importance of individual choices in directing historical outcomes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역사적인 결과를 이렇게 방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선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으로 가볼게요. AI 나왔다. AI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죠. 이번에도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 자, because AI related skills are currently scarce. 자, AI와 관련된 스킬이 현재 scarce, 부족하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the learning process for both humans and businesses will be costly. 자, 배우는 과정. 그걸 배우는 과정은 인간들 그리고 사업체들에게 둘다 어떠냐면은 비용이 듭니다라고 했어. AI 기술이 흔하지 않은가 봐. AI 기술이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costly, 돈이 들어요.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해. 2017년에 more than a thousand of 7,000 undergraduate. 자, 이 학부생 7,000명 중에서 a thousand,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이 학생들이 enrolled, 뭐를 했냐면 등록을 했대요. 어디에 등록을 했냐면 in its introductory machine learning course. 자, 초급 머신 러닝 코스에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했어. 자, 근데 the same trend is happening elsewhere. 같은 트렌드가 다른 곳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머신 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코스에 등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but that represent, 그것은 대표해요. Only a fraction, 뭐만 대표하냐면, a fraction of the workforce, 바로 노동력의 a fraction,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일부만을 대표합니다라는 거야. 자,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데, the majority of the workforce, 이 노동력의 대부분은요, was trained decades ago. 어때요? decades 하면은 수십 년을 얘기하잖아. 수십 년 전에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그걸 배울 수 있겠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translates to a need for retraining and reskilling. 무엇으로 변환이 되냐면, 자, 필요성이에요.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retraining,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리고 다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 자, 그것의 필요성으로 변환이 됩니다라는 거죠. 자, AI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 AI 시대니까. 근데 그걸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 배웠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 retraining, 재교육. 또는 reskilling, 다시 스킬을 배우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근데 our industrial education system, 우리의 이 산업적인 교육 시스템은 not designed for that.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지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비즈니스들은 should not expect the system to change quickly. 자, 이 시스템이요. 충분히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뭐를? With the workers they need to compete in the AI age. AI 시대에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워커들을 그들에게, 사업체들에게 바로바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빨리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지금 못해요. 자, 이거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The policy changes are, challenges are not simple. 자, 이런 policy, 정책의 도전 과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단순하지 않을까? 자, 땡땡 하고 이어지죠. Increase education is costly. 자, 증가된 교육은 다시 한번 나오죠.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 Such costs need to be paid. 자, 그러한 비용을 누군가 대야 되는데, either by, 자, either A or B, 여기 나오죠. Higher taxes. 자, 높은 tax 때문에, tax를 이용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시켜서 그걸로 비용을 댈 수도 있겠고, 또는 or by businesses or individuals directly. 자, 사업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직접 그 비용을 대야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even if the cost could be easily covered. 자, 그 비용이 쉽게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many middle-aged people, 중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might not be eager to return to school. 자, 딱히 의욕이 없을 수 있어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로 돌아가는데. 아, 그냥 하던 거 하고 싶은데 굳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the people most hurt by skill bias technology.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이런 스킬에 기반한 기술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 자, 가장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might be the least prepared for lifelong education.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겠습니까? 이 AI 기반을 해서 AI 기반 사회가 되면서 리트레이닝이 필요하나?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부터 볼까요? Addressing the absence of consistent policies for AI educ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addressing 하면은 무슨 뜻이야?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죠. 동사로 썼을 때. 자, 뭐를 다루냐면 absence of consistent policies. 지속적인 정책의 부재를 다루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AI 교육에 있어서 라고 해요.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두 번째, why businesses should quickly retrain workers for new careers? 왜 비즈니스가 빨리 리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가?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빨리 왜 시켜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었어. 키워드들이 대충 다 맞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자, 그 트레이닝을 빨리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 헷갈리기 쉽지만 정답은 아니야. 3번 볼게. How AI technology is revolutionizing the industrial education system. AI 기술이 어떻게 산업 교육 시스템을 혁신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자, 교육 시스템을 혁신화시키고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4번, the unprepared majority. 자,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 Complex hurdles to workforce reskilling. 자, 복잡한 허들, 뭐를 함에 있어서 노동력을 다시 교육시킴에 있어서. 이거네요. 노동력을 다시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게 다수이다라는 말 전부 다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5번 볼게요. Skill bias technology. 자, 스킬에 기반한, 스킬에 편향된 기술. An actual barrier to entry level workers. 자, 초급 워커들에게 있어서 실제 장벽이라고 하는데, 무슨 entry level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잖아.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됐어요. 오케이. 자, 주제 제목 다 풀었고요. 이제 도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자, 첫 번째 파트는 그치만 편하게 읽어도 된다. 1번 선택지부터 꼼꼼하게 읽으면 돼요. 자, 이거는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 shows the share of respondents. 자, 응답자의 몫을 보여줍니다. Who think major tech companies should be regulated more, the same, or less? 자, 이런 테크 컴퍼니들, 기술 회사들이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 동일하게 규제가 되어도 된다? 덜 규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응답.

혼합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18, 2020, 2022, 2024년에 이루어진 서베이에 기반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1번 볼게요. 자, 2018년에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favoring more regulation. 자, 뭐라고요? More regulation.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이 51%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more than 5 times. 5배가 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less regulation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보다. 자, 2018년 그래프를 볼게요. 자,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예요. 51% 맞죠? 그리고 less regulation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9%니까 5배보다 더 많네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겠죠? 두 번째. 자, compared to 2018, 2018년이랑 비교를 하면 the share of respondents desiring more regulation decrease in 2020. 2020년에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감소했습니다라고 해. 자, 51에서 2020, 47로 감소했죠. 맞죠? 그 다음에 whereas 반면에 the shares for two other categories, other two categories both increase. 나머지 두 개는 둘다 증가했습니다라고 해. 38에서 39로 증가했고 9에서 11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 됐고. 3번. The percentage of those favoring more regulation reached its lowest point in 2022. 자,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lowest point, 가장 낮은 포인트를 기록을 했대요. 언제? 2022년에 몇 퍼센트로? 44%로. 자, 여기서 44%로 가장 낮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while the percentage for less regulation. 자, less regulation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reached its peak,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In the same year. 동일한 year. 그러니까 2022년에. 자, less도 20으로 여기가 가장 높아요.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supporting more regulation in 2024. 자, 뭐한 비율이냐면은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언제? 2024년에. 이 사람들은요, rebounded to the same level. 자, 다시 rebound 했다라는 건 다시 올라갔다라는 뜻이잖아. 자,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냐면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답니다. 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죠. 51로 다시 올라갔어요. 맞고요. Account for 하면은 차지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Slightly over half of the total respondents. 자,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게 차지했습니다라고 해.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게 차지한 거 51% 맞네요. 자, 다음 볼게요. The gap between the percentage for the same regulation and less regulation. 자, same과 less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was the widest in 2020. 2020년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작았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은 29. 이렇게 빼면은 28. 이렇게 빼면은 13. 이렇게 빼면은 1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넓었던 거는 2020년이 아니네요. 2018년에 더 넓었네요. 가장 좁았던 거는 2022년이 맞는데. 그래서, 아, 앞에 부분이 틀렸구나.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도표 문제 잘 풀어봤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자, 21번이 아니라 26번이네요, 이제. 26번. 내용 일치, 불일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그노디케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 하면서 풀어보는 거 알죠? 자, 아그노디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Late 4th century BCE. 기원전 4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1번 선택지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떡하니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 그쵸? 근데 이 사람은요, 그리스의 의사였습니다. She disguised herself. 그녀는요, 변장을 했습니다. As a man, 남성으로. 그리고 studied under the physician. 자, 이 헤로필러스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의사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성으로 변장하여 이 의사분에게 공부를 했다. 맞죠? 자, 그다음에 at the time 당시에 아테네의 여성들은요, were forbidden 뭐를 했냐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To practice medicine 의술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died in childbirth 출산을 하다가 사망했어요. Rather than 뭐 하지 않고 seek help from male physicians. 자, 남성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fter her training, 자,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이분은요, committed herself, 전념을 했습니다. To practicing medicine, 뭐를 하는데? 의술을 행하는데요. 자, disguised as a man, 자, 어떻게 했냐면은 변장을 한 거죠. 남성으로 변장을 해서 she attempted to attend a woman in labor, 분만 중인 여성의 을 돌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but her services were refused. 자, 그녀의 서비스, 그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 Were refused.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분만 중인 여성을 돌보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he then confessed it. 그래서 그녀는 뭐를 했냐면 고백을 했습니다. That she was a woman. 아, 자기가 여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And successfully treated her patient. 성공적으로 자신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자, 아그노디케는요,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디에서? 최고 재판소에서. For violating the law.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음 4번 선택지가 있는데 법을 어긴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까지는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A conviction could have resulted in the death penalty. 자, 그럼 여기에서의 유죄 선고는 could have resulted in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냐면 the death penalty 바로 death penalty 사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however 그러나 large groups of women supported her. 자, 많은 그룹의 여성들이 그녀를 서포트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case eventually moved the judge. 어떻게 했냐면 판사들을 움직였어요. 뭐를 하도록? To replace a restrictive law with a new one. 자, replace A with B입니다. Replace A with B. 이런 제한적인 법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도록 판사들을 움직였다. 아,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she contributed to changing the law. 그녀는 기여했습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Changing the law.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법은요, that had long prevented women from entering the medical field. 여성들을 오랫동안 이 의학 분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던 법인데, 그것을 바꾸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한적인 의료법이 바뀌는 것에 이바지했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오케이. 자, 이제 안내문 내용 보는 거 해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27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웨스트뷰의 공공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when and where? 자, 시간과 장소를 볼게요. 자, date 3월 21일. 시간 이때고요. location 장소가 나왔는데 웨스트뷰 퍼블릭 라이브리 공공도서관의 multi-purpose room 어디? 다목적실에서 열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모든 씨앗 봉투에 식물 이름과 수확 연도를 적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please write the plant name. 자, 플랜트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harvest year 수확의 연도를 적으세요. 어디에? On all seed envelopes 씨앗의 봉투에. 아, 2번 선택지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요 꺾꽂이 수는 뿌리의 흙을 제거하고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plant cuttings. 자, 이 플랜트 꺾어서 오는 거 환영해요. 그런데 please remove all soil from the roots. 자, 모든 흙을 제거해 주세요. 뿌리에서. Before bringing them into 가지고 오기 전에 뭐를 하기 가지고 오기 전에 to prevent pests.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면 3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씨앗 저장에 대해서

대한 수업이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라고 했어요. You do not need to bring seeds to take new ones home. 자, 당신이 새로운 씨앗을 가져가기 위해서 꼭 씨앗을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lease bring your own small envelopes or jars to collect your new seeds라고 합니다. 자, 작은 봉투나 병을 가지고 와주세요. 새로운 씨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Class on seed saving. 씨앗의 저장에 대한 클래스가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2시 30분에. Beginners are welcome. 자,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라고 했죠. 씨앗 저장에 관한 수업이 2시 30분에 열린다. 맞는 선택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행사에 참여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No pre-registration is required.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즐기세요. 라고 하네요. 자, 5번이 틀렸네요.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네, 이제 28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o you have broken items at home? 자, 부서진 물건이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Instead, 대신에 bring them to the 2026 Middlemount Repair Cafe. 자,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은 2026년 Middlemount Repair Cafe로 가지고 와주세요. Our volunteers will help you fix them for free. 자, 우리의 volunteers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고치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how to future repairs on your own. 스스로 어떻게 미래에 고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1번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물건을 맡기고 갈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디 이 내용이 나오냐면, You will work with a repair coach to fix your item. 리페어 코치랑 같이 아이템을 고칠 거예요. 자, 그런데 items cannot be dropped off.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템들을 맡기고 갈수 없습니다라고 하잖아. drop off가 맡기고 가다예요. 맡기고 갈수 없다라고 하니까 1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문객당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limited time,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there is a limit of one item per visitor. 뭐요? 비지터마다 한 개의 아이템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틀린 거예요. 3번 볼게요. 수리에 필요한 교체 부품은 현장에서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We don't provide spare parts. 자, 여기에 고칠 수 있는 스페어 물품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lease bring any specific parts needed for your repair. 자, 당신이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공된다도 틀린 거죠. 다음 볼게요. 오염된 의류나 가전제품은 접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All items must be clean. 자, 모든 아이템들은 클린해야 돼요. 그래서 we do not accept. 우리는 받지 않아요. 뭐를? Dirty clothing or appliances. 더러운 옷이나 가전제품은 받지 않는다. 여기 나왔네. 받지 않는다. 아,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수리 접수는 오후 1시까지 할수 있다. 자, we may stop accepting new items before 12. 12시까지 한다. 이거죠. 왜냐면은 1시까지 수리를 마쳐야 되니까. 접수는 오후 1시가 아니라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28번 됐고요. 이제 대망의 29번 어법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이언트 시크릿 픽. 재기대명사 나왔습니다. 자, 재기대명사가 간간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언제 맞고 언제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대명사. 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명사가 대신하는 거. 명사가 대신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명사가 단수라면 대명사가 단수로 쓰였고 명사가 복수라면 대명사가 복수로 쓰였는지 수일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뭐요? 수일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재기 대명사예요. 재기 대명사가 뭐지? 뒤에가 뭘로 끝나는 애들을 재기 대명사라고 해? self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 뭐 myself, yourself, themselves 이런 것들.

그거를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자, 제기대명사는 언제 써? 언제 써?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있는데, 자, 이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제기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I love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가 그거를 확인하시면 얘가 제기대명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시험에 나왔나? 조금 옛날에 좀 많이 나왔어요. 2020년에 itself 나왔고요. 2020년 9월에도 himself 나왔고요. 2019년도 9월에도 themselves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itself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itself가 나왔으니까 아, 이게 제기대명사 자리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하나하나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despite the limited shipbuilding technologies of the time 이라고 합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냐면요. 제한된 배를 만드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라고 할수 있겠어요. A reasonably large chunk of the Roman Empire's total grain consumption was traded around the Mediterranean. 자, 상당히 많은 부분에 of the Roman Empire's total grain consumption, 로마 제국의 전체 grain consumption 하면 뭐야? 곡물의 소비죠. 곡물의 소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was traded, 어떻게 되었냐면은 무역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지중해 근처에서라고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워즈의 밑줄이 쳐 있다. 동사의 밑줄이 쳐 있는데 얘 동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자, 주어가 앞에가 다 주어라고 볼수 있죠. 이 주어에 핵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청크입니다. 그러면 단수네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 단수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one estimate suggests. 자, 하나의 추정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the empire's agricultural output. 자,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농업적인 결과값이 was about 18 million tons of grain. 얼마나 컸냐면, 100만이잖아. 그럼 18 million 하면 얼마야? 1800만. 1800만 톤이나 되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리고 perhaps half a million tons. 자, half a million 하면은 100만의 절반이니까 50만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50만 톤은 was traded freely over medium or long distances.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유롭게 무역이 되었어요. 어떤 곳에서 over medium or long distances. 중간거리 또는 장거리에서 자유롭게 무역이 되었대요. 그리고 more than twice, 그것의 두배 이상, that in shorter journeys. 자, 두배 이상의 that이 shorter journeys, 그거보다 짧은 거리에서 무역이 되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at이 가리키는 건 뭘까? that은 일단 뭐야? 대명사잖아. 대명사 나오면 우리 뭐부터 보기로 했었지? 수일치를 보기로 했었잖아. 얘가 대신하는 게 단수면 대시여야 되고, 만약에 복수라면 those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틀린 거지. 근데 얘가 대신하는 게 뭘까? Half a million tons를 가리키겠죠. Half a million tons는 그것은 중간거리 그리고 긴 거리에서 무역이 되었는데, 그것의 두 배가 짧은 거리에서 무역이 되었다. 라고 보이니까 대시 가리키는 건 half a million이고 얘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단수로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2번도 잘 풀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another 1.8 million tons traveled long distance after exacted as taxes in kind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1.8 밀리언 톤스, 그러니까 180만 밀리언 톤이 되겠네요. 180만 톤이 되겠네요. 180만 톤이 traveled, 이동을 했어요. long distance, 긴 거리를. 뭐한 후에? 자, exact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된 후에 무엇으로써 as taxes in kind. 자, tax in kind라고 하면 현물세라고 해가지고 화폐 대신 곡물 등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인 거거든. 세금으로 요구된 후에 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라고 해. 자, 그다음에 if we count taxes in kind as trade.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현물세라는 것을 trade, 무역이라고 치면 and even without taking itself by force.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징수를 하지 않아도 Rome은요, would still have had to get the grain somehow. 자, 로마는 어떨 것이냐면은 해야 됐어요. Get the grain somehow. 자, 이 grain을 어떤 식으로든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3번에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뭐가 나왔어? 제기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제기대명사.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가 나왔다면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제기대명사가 주어와 이 제기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되죠. 그래서 주어랑 같다면 제기대명사살이고 주어랑 같지 않고 다르다면은 거기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명사 자리구나라는 거 우리 내가 아까 잠깐 찝어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의 Rome이 grain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without taking itself by force. 힘으로 걷지 않아도 라는 뜻이야. 그러면 힘으로 걷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주체,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로마야. 롬이야. 그리고 그걸 걷는데. 자, 뭐를 걷어요? 그레인을 걷는 거죠.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건 the grain이야. 그러면은 단수는 맞는데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itself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야 돼? is로 바꿔야지 올바른 문장이 된다라는 거야. 제기대명사가 요즘 엄청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출제가 분명히 되는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연계 교재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 통해서 알아두세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만 제기대명사를 쓴다. 근데 여기서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itself가 아니라 it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중요한 거 나왔다. 자, 그리고 there is a substantial amount. 그것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In truth, 그리고 사실요. It was remarkable how much was traded at all. 자, 굉장히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냐면 how much was traded at all. 얼마나 많은 양이 traded, 무역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remarkable, 놀라웠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4번도 잘 봐야 되지. it에 밑줄이 쳐 있다? it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어. 근데 대명사로서의 it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it으로 쓰인 것 같아? 해석을 할때 얼마나 많은 양이 무역이 되었는가가 놀랍습니다라고 하잖아. 즉, 얘는 해석이 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how much was traded at all 이 부분이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it을 갖다가 뭐라고 하지? 그치, 이거를 가주어라고 하죠. 얘는 가주어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 여기가 how much was traded at all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인 거죠.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라고 하기도 하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it은 가주어 it, 형식상의 주어 it으로서 적절하게 잘 쓰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relative luxuries, 상대적인 사치품들, such as olive oil and wine,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와인 같은 사치품은요, which could not be produced in all parts of the Greek or Roman empires. 어떤 것이냐면은 생산이 될수 없었어요. 모든 파트에서. 그리스나 로마 제국의 모든 파트에서 생산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것은 여기저기서 다 생산이 되는데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와인 같은 것은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던 거야. 자, 그런 것은 were fairly obvious contenders. 그러니까 꽤나 명확한 contenders, 후보였던 거야. For trade, 무엇을 함에 있어서? 무역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물품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Grain. 근데 이 곡물이라는 것은 being bulkier, 더 커지고 heavier.

0: 무거워지고, cheaper, 더 쉬워지고, 더 싸지고, and more likely to spoil. 또 어땠냐면은, 썩기가 쉬웠어요. 또는 be eaten by rat. 어떨 수도 있냐면은, 쥐에 의해서 먹혀질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be eaten이라는 수동태 동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동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and more likely. 뭐할 확률이 높았냐면, spoil 하거나, 상하거나, 또는 be eaten. 먹혀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어요. 자, 병렬 구조네요. 뭐랑 뭐가 병렬 구조? spoil이랑 be eaten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spoil 원형이죠? 아, be eaten 원형이죠? 그리고 내용상 쥐에게 먹히는 거니까 수동태도 맞죠? 아, 그래서 이 be eaten은 올바른 표현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제기대명사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어요. 자, 29번까지 우리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을 고치는 퀴즈 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문장이에요. 방금 본 문장. 아, 알겠지? itself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빈칸 문제 또 들어갈 거예요. 빈칸 문제. 여러 번 훈련을 했고,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팁들과 함께 잘 풀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 잘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법 문제에서 특히 복습할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어법은 그냥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 5가 각각 왜 맞고 각각 왜 틀리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푼 문제 하나하나 다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연습하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즐겁게 만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수능 완성 5강입니다. 5강에서는 2회 문제의 마지막 부분과 3회 문제의 앞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구성이 항상 알아보는 일정하게, 발음, 철자, 어휘, 뭐 모음 배열,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앞에 다섯 문항 있고, 문법이 6번에서 9번까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항들이 25번까지 있고요. 26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는 문화 문항이에요. 항상 이 규칙대로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능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그 규칙을 유지합니다. 다른 언어권에서 이걸 풀어서 막 어디가 문화인지 몰라갖고 되게 쩔쩔매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면 딱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완성도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 배분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연습할 때 시간을 뒤에다가 쓴다 생각하고 앞부분은 좀 빨리 푸는 그런 연습 훈련 좀 필요하죠. 자, 뒤에 부분 왔습니다. 25번.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의 문항들이 대부분 되게 편하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행인 거예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의 장래 희망은 마다 투리두 안 투스비하 필 무스타크발리. 그러면 A가 무엇이 되고 싶냐 이런 말이죠. 둘이 이거 빼고요. 둘이 단 투스비 하려면 당신은 되고 싶습니다예요. 근데 마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필 무스타크발 뭐예요? 필 무스타크발리 미래에 앞으로 당신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했을 때 우리도 안 우스비하 쇼르티안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 이게 좀 단어가 어렵죠. 사실은 어휘 문제 중에서도 되게 난도가 있는 문항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은 경찰관이에요. 이 문항은 사실은 그 의사소통에서 어렵다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냐 아니냐, 빈도가 얼만큼 자주 나타났냐, 여러분이 익숙하냐, 여러분이 이 단어에 노출이 많이 됐느냐, 이런 것에 여러분의 그 실력이 가늠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쇼르띠. 쇼르띠윤, 아쇼르띠. 언제 많이 나왔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길묻기. 길찾기에 많이 나왔어요. 길찾기 항상 할때 뭐에게 물어봤어요? 아쇼르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드한 우스비아 쇼르띠안. 자, 이 동사들 중에서 특이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우스비아. 이 단어들은 미완료 동사예요. 아랍어 동사의 미완료형은 보통은 이렇게 돼요. 다라사 야드 루스. 다라사 야드 루스 그러면 앞에 이 완료 동사에서 미완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붙는 거. 그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아가 붙죠. 아가 붙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드루스, 타드루스, 타드루스이나 야드루스, 타드루스. 이렇게 아타타, 야타가 붙을 때 아로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아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우로 시작했어요. 우리도 우스비하.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동사 자체가 완료 동사일 때 아라다, 아라다, 아스바하, 아스바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완료 동사일 때, 미완료 말고 완료 동사일 때, 하나, 둘, 셋, 네 개. 글자가 네 개일 때. 또, 우스비야 말고 아스바하도 아스바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글자가 있을 때, 미완료 동사로 바뀌면, 아가 아니고 우로 바뀝니다. 우리도 우스비야 오히뿌, 이렇게 움키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움키누 전부 다 암카나에서 움키누가 되고 우스비야 마찬가지죠. 아스바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오히뿌도 아하빠 동사에서 아흐바바죠. 아하바바 네개 글자에서 미완료가 되면 오히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가 붙는 것은 완료 동사 형태가 네개 글자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자, 경찰관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문화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이클인 것 같아요. 마이클. 예, 마이클을 그 영어로 쓰면 되게 힘들잖아요. 미카엘로 자꾸 읽게 되는데 마이클. 리마다 라 타슈라블 마. 리마다 라 타슈라블 마. 왜? 리죠. 리. 왜? 무엇을 위해서 라 타슈라블 마시지 않느냐? 리마다 라 타슈라블 마.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마시지 않니? 왜 마시지 않니? 알마, 물을 마시지 않니? 라는 뜻이에요. 그왜 물을 마시지 않니? 알저우 하룬 쥐딴.
날씨가 매우 덥다. 림 알죠? 하룬 짓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물을 왜안 마셔? 그랬더니 이드리스라는 이제 아랍 이름인데 이건 이제 외래어죠. 외래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드리스 이격입니다. 남자 이름이에요. 아수움을 알아나. 나는 지금 단식 중이야. 나는 단식하고 있어. 아수우무 알아나. 지금 단식해. 아수우무는 내가 단식 중이다. 피 샤하르 라마다나. 라마단 달에는 라 나쿨루 왈라 나슈라부 피 나하르. 나하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수우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무슬리무나가 아니고 무슬리미나로 써야 됩니다. 라나슈라부 피나하르. 낮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마이클이 뭐라고 그랬고? 아트마나 라카 샤흐란 무바라칸. 그러면 복된 한 달을 너를 위해서 뭐 바래. 한 달이 복된 달이 되길 바래 했습니다. 그때 라마단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라마단 딸 인사말을 썼겠죠. 1번 말 아사피. 아, 유감스럽다. 말 아사피. 유감스럽다. 2번 라 요지부니. 라 요지부니.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3번 라스투 무아피칸. 나는 찬성하지 않아. 뭐 라마단 딸인데 찬성 안할게뭐 있어요? 가이루 마꾸울린.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 이건 약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낮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뭐 무슬림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5번 라마단우 카리문. 라마단이 복된 달이다. 라마단은 관대한 달이다. 이런 말이죠. 라마단 복되다 관대하다 이런 말인데 이 라마단 카림이 라마단 달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단에 먹지 않느냐, 뭐 맛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건 우리가 먹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밝혀줬으면 좋았을 걸. 그걸 안 밝혀준 게 약간 흠이지만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따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 해서 고른 것은 이런 문항에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고 알수 있을 거예요. 아따진. 아따진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이그 음식 요리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요리가 스팀 다바코 스팀드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에다 올려놓고 요리가 약간 스팀으로 쪄서 내는 요리유인데 저런 그 그릇들이 특이한 그릇이 보통 마그립 지역에 많습니다. 뭐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통적인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동부에는 많지 않은데 서부에 그러니까 아랍 아니라 북아프리카 쪽에 많은 그런 그 요리 형태예요. 따진이라는 것은 따문 마슈고른 유명한 음식입니다. 따진은 음식보다는 음식 요리 방법에 가깝죠. 그래서 뭐 따진이 음식입니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쪄갖고 내는 모든 요리 종류를 다 따진이라 그래요. 필 마그리비. 마그립은 여기서는 모로코예요. 모로코와 투니사, 투니지, 왈자자에리. 그러면 모로코와 튀니지와 알제리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이거 북아프리카. 그 아랍 세계를 보통 메나라고 그래요. 미들 이스트하고 노스 아프리카라고 그러는데 그 메나의 그 나, 노스 아프리카.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보통 뭐 프랑스어 영향을 받아서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따지니. 야트부흐 아흘루 하디히 두알. 그러면 이 국가들의 아흘 가족들은 이 국가들의 가족이란 뭔 말이에요? 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죠. 아흘루 하디히 두알. 아흘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 아흘이란 건 어디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흘 원래 가족이란 말인데 우스라란 말인데 아흘을 쓸때 거기에 속한 사람들 어디 사람들 쓸때 씁니다. 아흘루 하디히 두알. 이 나라 사람들이 야트부흐 요리합니다. 뭘 요리해요? 아, 따진을 갖다가 요리합니다. 따진을 요리해요. 뭘로? 뭘 넣고 요리하느냐? 이 재료의 민입니다. 재료. 민 알라하미. 고기를 넣거나 와 라함. 고기인데 이제 살코기인 거죠. 아우 사마키. 고기나 생선을 넣고 요리합니다. 마 바딜 호다리. 마알 바딜 호다리면은 몇 가지 야채를 곁들여서 야채와 함께 고기나 생선을 넣고 요리합니다. 이런 요리는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거 따지냐 굳이 얘기하느냐? 이 요리 그릇과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수증기, 증기로 하는 거죠. 우리 그 아랍어로 말할 때도 아랍 사람이나 외국 사람 말할 때 한국의 밥을 스팀드라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팀드라이스, 타바코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아로즈비 타바코르. 그러면 스팀해서 쪄갖고 먹는 밥이죠. 다바후루가.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요, 뭐 밥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지만 스팀드라이스예요. 스팀으로 쪄서 낸그 밥이 쌀인 거죠. 그때 스팀드라이스가 되게 건강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따진도 굉장히 건강식이죠. 물론 칼로리는 높겠지만 고기가 들어가니까 칼로리는 높겠지만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은 거의 볶음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데
한국 음식은

찌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대로 찌지는 않고 조금 스팀들해서 조금 이렇게 좀톤 다운된 느낌? 약간 좀덜 찌는 느낌? 칼로리가 좀 적어진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따진도 그래요. 야채와 함께 고기나 생선을 넣고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와훔, 아할루 하디 누아리 훔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야 쿨루나 하다 따마 그리고 그들은 아할루 하딜 두아리죠. 이 나라 사람들은 야 쿨루나 먹습니다. 하다 따마 이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아다탄, 아다탄은 보통 이런 말이죠. 보통 습관적으로 말 호브스 그러면 빵과 함께 먹습니다. 예, 이미 밥도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 고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빵과 함께 먹습니다. 따진에 대한 요리 설명이었습니다. 보기에서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맞죠? B. 베르베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모릅니다. 베르베르에서 유래된 이름인지 몰라요. 베르베르는 뭐냐? 베르베르는 약간 그 외국에서 들어온 야만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베르베르가. 근데 지금 이제 뭐 아마지기라 해서 베르베르 이제 그 이름, 민족들을 갖다가 아마지기라는 자기들 고유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지기인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르에서 유래된 이름에 대해서 재밌게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는 이 베르베르 족의 그한 부족 이름을 따서 자동차 그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특이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지역이죠, 베르베르. 북아프리카에 사는 아랍 사람이 아닌 민족들. 지금 이제 아랍화됐지만, 그래도 베르베르를 씁니다. 아마지기어를 써요. C. 모로코와 튀니지의 유명한 음식이다. 맞죠? 모로코와 튀니지와 알제리에서 했습니다. D. 가족 행사나 명절에 더 많이 먹는다. 그럴 순 있지만, 글을 이해한 내용하고는 상관없죠. 여기 언급된 게 아니니까, 일단 A와 C가 언급된 내용이죠. A C가 언급된 것은 2번이네요. 정답은 2번. A와 C였습니다. 28번. 글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장이 주어지고, 또 이렇게 대화가 주어지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답을 맞추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 왜냐면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럴 거예요.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뭔 말인가? 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야스타흐디물 아랍을 무슬리무나 아랍을 무슬리무나 무슬리무나를 아랍할 수도 있고 아랍을 무슬리무나 하는데 보통은 큰 단위를 먼저 씁니다. 큰 거를 먼저 쓰니까 무슬림보다는 아랍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쓴것 같아요. 아랍 중에서 아랍 사람 중에서 알 무슬리무나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아랍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야스타흐디무 사용합니다. 비스밀라히는 비이스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이스미 비스미에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온 말이냐? 비 전치사하고 플러스 있음에서 왔습니다. 있음문에서 왔어요. 그러면 비스미인데 비스미를 써갖고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건 알리프는 빌려온 알리프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가 붙으면 발음되지 않고 음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스미예요. 근데 맨 문장의 맨 앞에 쓸 때는 이 알리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스밀라 할 때. 그래서 알리프를 떨어지고 비스미가 됐어요. 비스미라는 것은 비스미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이 말에서 저까지 간 거예요. 언제고 여러분에게 문항을 갖다가 이제 얘기할 때저 말의 원래 형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걸 찾으라는 말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스미 할때 비스미의 이거 비하고 있음이 합성된 그 단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비스밀라히.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제? 아인다마 야브다우나. 시작할 때. 야브다우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샤이안 마. 여기서 마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샤이안은 것이에요. 영어로 thing이에요. 어떤 것인가를 시작할 때. 비스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일 때 샤이안 마. 기타밥 마. 그러면 나는 책을 샀, 어떤 책을 하나 사고 싶어요? 기타밥 마. 어떤 책. 마가, 라줄룸 마, 어떤 사람. 이렇게. 뒤에 마가 붙어서 어떤 사람, 어떤이 됩니다. 야브다오는 바다아에서 온 말이에요. 바다아. 바다아에서 와서 야브다오. 야브다우라고 쓰기도 하고,

다우라고 쓸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바다 야부다우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왜? 이게 알리프 함자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우를 쓰지 않고 야부다우 해서 우니까 이렇게 알리프 함자 밑에다 와우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발음의 규칙에 따라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니다. 이 원래 어근이 바다아 어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근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 특히 이집트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복수 형태를 이렇게 씁니다. 야부다우나. 근데 이렇게 위에 같이 쓰는 사람들은 야부다우나로 써요. 야부다우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야부다우나는 이 규칙을 알리프 함자 이 자체를 어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것을 함자만 어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간 형태가, 어근에서 나온 어간 형태가 다르게 생각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야브다우나 또는 야브다우나 이렇게 야브다우나 표기법이 다른 거죠. 알리플 넣냐 와를 넣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형태니까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야브다우나 이렇게 써도 되고 야브다우나 써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이거보다는. 예. 야보다 오나샤야마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비스밀라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와야쿨루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야쿨루나 알함두릴라히 함두 그 찬양이 또는 찬미가 알라에게 함두릴라히라고 말합니다. 함두릴라히라고 말합니다. 아인다마 얀타후나 얀타후나는 얀타히에서 복수 형태가 됐어요. 얀타히 얀타히라는 말이 끝나다라는 말이에요. 끝나다. 끝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민이 붙으면 무엇을 끝내다예요. 그러니까 얀타히 민은 히드마틀 아스카리아. 그는 군 복무를 끝냈다 할 때, 얀타히 민, 뭐 뒤에. 얀타히 민, 예를 들면 뭐, 드라사트 필, 뭐, 자메. 대학교에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졸업했다는 얘기겠죠. 얀타히 민, 그럼 무엇을 끝내다고? 이 민이 없으면 그냥 끝나다예요. 근데 여기서 얀타이 민이 있어요. 얀타 후나 민 그러면 그것을 끝냈을 때 뭐를 끝내세요? 아따암 뭔가 음식을 끝냈을 때좀 이상하죠? 얀타 후나 민 아클리따암이 아클리따암 그냥 말하면 안 돼. 음식을 끝내는 건 없죠. 음식 먹기를 끝내는 거죠. 동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말은 되는데 아랍어로는 안 되는 거죠. 얀타 후나 민 아클리따암 음식 먹기를 끝냈을 때, 음식을 끝냈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음식 먹기를 끝냈을 때, 함두릴라, 어우, 잘 먹었어. 어우, 덕분에. 뭐 이런 말이지. 알라에게 감사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감사하다는 말을 함두릴라로 씁니다. 얀타후나도 얀타이의 복수 형태예요. 얀타이의 복수 형태를 갖다가, 여기 우나가 붙죠. 우나. 우나가 붙었는데, 이것도 우니까, 이거는 이제 우가 복수 형태의 우예요. 남성형 복수일 때 항상 우나를 쓰고, 여성 복수일 때는 나만 씁니다. 근데 얀타히 우가 그대로 복수 형태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 형태가 이거 붙으면 원래가 이가 남아있어야 돼요. 얀타히나가 돼야 되는데, 얀타히나 그러면 여성형 복수하고 똑같아져요. 여성형 복수, 얀타히나. 그래서 여성형 복수가 되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없애고 얀타 후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얀타 후나 그러면 남성형 복수 형태예요. 3인칭 남성, 3인칭 남성 복수 형태를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얀타 후나 미날 민 아클리 다음 잘못된 거죠. 아클 다음은 안 돼요. 음식을 끝낸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될 수는 있지만 아랍어로는 음식 먹기를 끝낸 거지 음식을 어떻게 끝내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를 끝냈을 때는 함두릴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알무알리마투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다 나꾸울루. 나꾸울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라고 물어본 거죠. 마다 나꾸울루. 나흐누. 나흐누는 나를 강조한 말이에요. 강조입니다. 마다 나꾸울루 나흐누. 알무슬림이나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쓴다면 괄호 열고 나흐눌 무슬림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말이 중간에 삽입절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요. 이 지금 문제가 잘못된 건데 마다 나꾸울루 나흐누까지는 가능하고 이건 뺀다. 그렇게 되면 가능해요. 또는 이걸 빼고 마다 나꾸울루
무슬림 문화는 이거 어차피 틀린 말이에요. 알 무슬리미나. 무슬리미나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마다 나꼴루 마다 나꼴루 안나 마다 나꼴루 무슬리미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마다 나꼴루 나하누 무슬리미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마다 나꼴루 나하누 그러면 나하누가 이것에 대한 강조죠. 근데 아랍어에서 이 그 언어가 아랍어만이 아니고 강 복수라는 개념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복수는 책과 책과 책일 때 책들이에요. 학생, 학생, 학생들 때 학생들이죠. 근데 우리라는 말은 나와 나와 나가 아니에요. 나와 나와 남은 간단한데 나와 다른 누구예요. 이게 복수 형태가 되나요? 원래는 안 되는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가 될 수 없는 개념인데 복수 형태로 써요. 왜? 내가 들어간 일단의 사람들. 내가 들어간데 남자들도 될 수 있고요. 나는 아랍어를 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나는 집안의 가족인도 될 수 있어요. 나한우가 어디 속하는지 몰라요. 내가 속하는 어떤 단체나 그룹에 나한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한우는 복수 형태가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우 그러면 나한우 뭐? 학교에서, 집에서, 뭐 학원에서, 시장에서 어디에 속한 나한우야? 하고 모르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누군지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말하는 나한우란 우리란 내가 말하는 것 그때 아호스 알 무슬림이나 내가 말하는 그 나훈우 우리라는 말은 내가 뜻하는 것은 알 무슬림이나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뜻은 내가 말하는 뜻은 무슬림이나 목적어로 쓰는 거예요. 이걸 익티사스라는 좀 어려운 그 아랍 문법이 있는데 나훈우 무슬림이나 이렇게 씁니다. 우리 무슬림은 할 때 나훈우 알 무슬림이나가 아니고 나훈우 알 무슬림이나 나훈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나훈우는 누구라는 뜻이야 할 때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마다 나꼴루 나훈우 무슬림이나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걸 빼거나 둘 중에 하나 마다 나꼴루 나훈우 이렇게 쓰거나 또는 마다 나꼴루 나훈우 무슬림이나 또는 마다 나꼴루 알 무슬림이나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나훈우가 누군지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가능한 무슬림은 빼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강조해요. 우리들이 말합니까? 이렇게. 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 낙구리에 우리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왜? 교실에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대화한 거죠. 우리라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말하죠? 이런 말이죠. 근데 무슬림은 이제 뭐 모든 학생에다 무슬림이면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무슬림이나로 써야 됩니다. 예, 문제가 잘못됐어요. 아블라 안 납다 아다르스. 공부를 시작,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다 나꼴루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말할 때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비스밀라 하겠죠. 아랍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비스밀라 하고 밥 먹고 회의할 때도 비스밀라 하고 회의 시작하고 이렇게 뭔가를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시작한다는 동사가 줄어들어서 비스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스밀라 한 거예요. 시작합니다. 마다 나꼴루 까불란 나부다 다르스. 공부 시작 전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마다 나꼴루 까블란나보다 다르스 이게 제일 좋고요. 이게 제일 좋고 두 번째 좋은 거는 마다 나꼴루 나누 이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꼭 쓰고 싶다라면 무슬림이나로 바꿔야 돼요. 소유격으로 목적격으로 마다 나누 알 무슬림이나 이렇게. 그래서 길게 설명했는데 나누가 복수 형태인데 같은 거에 복수 나와 나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혼란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자세히 공부하면 이런 것에 대한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단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 거 놓고 오류다 하고 끝내세요. 마다 나꼴루 나한우 까블란 나브다 다르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똘라비 학생들이 뭐라고 답했겠죠. 뭐라고 말합니다. 알무알리마투 선생님이 제이둔 짓단 제이둔 짓단 그러면 매우 좋아요. 제이둔 굿이에요. 베리 굿이죠. 제이둔 짓단 왈 아나 사납다우 다르사나.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사납다 다르사나. 이거는 이제 시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 공부 시작합니다. 지금과 미래 시제는 원래는 같이 쓸 수 없죠. 지금과 미래 시제는 지금이라는 말과 미래 시제는 안 맞아요. 지금과 현재 시제를 써야 되죠. 그렇지만 시제는 상당히 변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알 안사납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것이다라는 말은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이지 지금 공부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또는 잠자다가 일어나서 전화 받으면서 뭐해? 자고 있어.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고 있으면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고 있어 해야지. 정확히는 뭐해? 그럼 전화 받고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또는 뭐 자고 있었는데 지금 전화 받았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은 앞뒤 맥락을 다 여러분이 재서 그게 이제 통할 수 있으면 그걸 다 생략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전화 받았어.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언어라는 게 상당히 우리의 좀 논리와 맞지 않는 것이 많죠. 문 닫고 나가. 그럼 저는 못 나가겠는데요. 뭐 반항하는 거야? 문을 닫으면 선생님이 못 나가요. 나가서 문 닫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언어는 좀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나오는 무슬림 문화는 잘못됐습니다. 답은 뭐예요? 비스밀라. 1번이 정답입니다. 시작할 때 하는 말. 살라마투카. 살라마투카는 당신의 건강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평안, 당신의 안녕. 제일 많이 쓰는 거 언제냐면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 뭔 말이야? 나 좀 알면 안 돼? 살라마투카. 너 건강하라고, 너 잘 살라고, 너 안녕히 지내라고.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뭐예요? 뒷담화 한 거야, 그때는. 그때 제일 많이 썼고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또는 살라마투카, 잘 지내시기를,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샤파칼라후,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라는 그 기원문이에요.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말이죠. 마샤알라후, 샤아는 완료동사고, 여기도 완료동사예요. 알라가 당신을 치료했습니다가 아니라 치료해 주시기를 마샤 알라후 알라가 원했던 것입니다. 알라가 원하는 것입니다인데 알라가 원했던 것입니다라고 썼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느냐? 완료동사를 알라게 쓸 때는 시제의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알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제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란에도 보면 알라가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썼거든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샤파 샤 전부 과거형 완료형 동사인데 이건 전부 다 미완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라와 관계될 때만 그래요. 알라와 관계될 때만. 그래서 알라가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니라 치료해 주시기를 또는 알라가 원하시고 있는 바로 그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건 뭔가 잘했을 때 마샤알라 너 진짜 오늘 대단히 뭐 옷 잘 입었다 정말 깔맞춤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또는 오늘 옷 진짜 예쁘게 잘 입었네 어디 가? 뭐 이렇게 할 때 물어볼 때 마샤알라 쓸 수 있고요. 공부를 100점 받아왔어요. 뭐 마샤알라 뭐 이런 사람 쓸 수 있습니다. 자 빌 하나와 쉬파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건 이제 남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 뭐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표현이죠. 이것도 역시 다 비는 말들인데 네. 이런 말 중에서 비스밀라가 정답이 됩니다. 29번 이브누 바투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브누 바투타 알프 와살라스미야 와르바 일라 알프 살라스미야 사바와 사브니 릴 밀라드 사바와 사빈 1377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후와 라할라툰 마슈후룬 라할라투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 없는 단어는 여성 형태로만 쓰이는 저 단어는 남자에게도 그냥 쓰여요. 후한데 라할라툰 쓰여요. 여성형이 아니고 이 단어는 남녀성 구분이 없는 형태만 여성형을 갖춘 단어예요. 이럴 땐 후와 라할라툰 것도 맞고 히야 라할라툰도 맞아요. 근데 후와 라할라툰 해놓고 뒤에 마슈훌은 남성형 수식을 썼다? 그러면 라할라툰은 남성이에요. 그 다음에 라할라툰 마슈후라툰 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슈후라툰. 라할라툰의 성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수식하는 말 보고 알아요. 라할라툰 마슈후룬 그러면 남자예요. 유명한 여행가였습니다. 여행가입니다. 미날 마그립, 모로코 출신의 유명한 여행가입니다. 저 라할라툰은 이게 과장형 형태예요. 그래서 되게 그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이런 말을 씁니다. 사파라 일라 빌라딘 무흐탈리파틴 다양한 국가들로 여행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와피 아무릴 하디아티 와슈리나 21살 나이에 피 하디아

21, 21살 나이에 바다 리힐라타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비자하비 일라 마카틸 하지. 하지. 하지는 성지순례죠. 메카로 가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위해서 메카로 가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여행은 21살에 첫 여행 메카로 성지순례 간걸 시작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메카가 이게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일라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 형태로 쓰였지만 이거는 이격 형태의 명사라서 그래요. 장소 명사니까 마카타 리하지. 예, 성지 순례를 위해 메카로 감으로써 첫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훔마 사파라 일라 우루파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리모타티 하왈레 살라신 사나. 훔마 그리고 나서 사파라 일라 우루파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우루파 유럽과 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 동안? 리무타티 얼마 동안? 하왈라이 약이에요. 살라시나 사나탄 30년간 30년 정도 30년간 30년이 딱 맞지 않아도 하왈라이 있으면은 그 전후로 이렇게 30년 전후로 약 30년 동안 3대륙을 여행했습니다. 왓갓 카타바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카타발 기타바 알마루파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뭘로 유명하냐? 마루파 비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기타반 마루파니 더 좋은데 지금 이분 바뚜따 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오케이 뭐알 기타발 마루파 뭐 됐다고 칩시다. 그 이스미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름? 레헬라투 이브니 바뚜따타 이분 바뚜따 여행기죠. 그러니까 이분 바뚜따의 여행 이런 말인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언제? 마다 레헬라티히 그가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의 여행 후에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썼습니다. 네, 라할라기네 여행가라고 레헬라티 이븐 바투타를 집필했다 맞죠? 첫 번째 여행 목적은 순례였다 그렇죠? 21살에 메카로 순례하러 갔었죠. 30여 년 동안 세계를 여행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여자가 남는 거예요. 30년보다 많이 한 경우에만 쓸수 있습니다. 30여 년인지는 지금 여기는 이 글을 보면 몰라요. 30년, 약 30년이죠. 30년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30년 넘었다면 이 말은 맞는데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30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30, 약 30년 동안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말로 무심코 한국말을 쓰는데 30여 년 동안인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맞는 걸로 칩시다. 네, 이건 애교 정도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메카 출신의 유명한 여행가다. 아니죠. 메카가 아니라 마그립에서 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 마그립이니까 4번이 더 내용과 다르죠. 그래서 아까 3번도 확인할 바는 없지만 4번은 확실한 아닌 답이기 때문에 4번으로 했습니다. 5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했다. 맞죠? 그 나라의 많은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커피에 대한 얘기네요. 야르지아 대리흘 카후와틸 아라비야티 아랍 커피는 그 자리에서 쪄서 볶아서 그 자리에서 볶아갖고 보는 앞에서 쿵쿵 쪄갖고 가루를 내서 그 자리에서 물을 끓여서 해주는 되게 특이한 그 커피 접대 문화가 있는데 그런 이제 아랍 커피는 잔도 되게 조그만 잔이에요. 콜라로 치면 한뭐한 50ml 정도 들어가는 요만한 잔 있죠. 콜라 잔이 이만하다면 요만한 잔에 줘요. 요만한 잔에 조그만 잔에 요만큼 맛도 반밖에 안 주는 되게 그 박하게 주는 그런 커피인데 굉장히 진합니다. 까후와 아라비아의 역사는 야르지 아일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와알라이 까른을 하미살 아샤라 까른 세기죠. 몇 세기? 5, 10, 15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5세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 커피의 역사가 15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하왈라이는 약이에요. 알 밀라디 그러면 서기 15세기니까 AD 15세기죠. 피틸 칼파트라 그 기간에는 15세기 그때에 바다트 즈라트 카후와티 필리에멘 그 예멘에서 커피 농사가 바다트 시작되었습니다. 완타샤라트 완타샤라트는 그리고 퍼졌습니다.

전래되었습니다. 또는 퍼졌습니다. 미날 야만이 일라 두알리 이슬라미아틸 우크라. 그리고 예멘에서부터 다른 이슬람 국가들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가 그 예멘이, 그래서 예멘에서 그 모카 항구가 있죠. 미카 항구가 있는데 그 미카 항구를 통해서 전파된 그 커피 이름이 모카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셔드 민 예멘 일라 두알리 이슬라미엘 우크라, 다른 이슬람 국가로 특히 이제 터키 같은 나라로 퍼졌습니다. 와 유헤불 아랍 알카후아, 아랍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우파 그리고 아인다 지아르트 더이프, 손님이 방문할 경우, 손님이 방문했을 때 아인다 뭐 하자 했을 때 바로 그때 요카 디무 알 아랍 라후, 손님에게 알카후아타 커피를 제공합니다. 예, 손님이가 처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갈 때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앞에와 뒤에가 나오고 중간에는 차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커피, 홍차, 그다음 맨 갈 때 커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커피를 대접합니다. 아랍인들은 커피를 좋아한다. 맞는 말이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차를 선호한다. 맞습니다. 차를 선호하는데 이 말은 여기 없어요. 차를 선호한다는 말은. 그죠? 그를 이해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하더라도 이슬람 국가 차를 선호합니다. 아니죠. 물이 안 좋아서, 아랍 세계가 물이 안 좋아요. 또 이슬람 국가가 물이 안 좋아서 차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맞는 말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2번이 정답으로 되어야 돼요. 아랍 커피는 예멘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 아랍 커피는 예멘에서 시작됐다. 맞죠? 원래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는데 그건 아랍 커피라고 안 그러죠. 그 다음에 4번. 아랍커피 역사는 15세기로 거슬러 간다. 맞죠? 아랍인들은 손님이 방문하면 커피를 대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차를 선호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회 모의고사 1번입니다. 빗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A가 아나 마스루룬 빌리카이크, 당신을 만난 것으로 마스루르, 나는 기뻐졌습니다. 기뻐졌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뭐 기뻐졌습니다. 이런 말인데 수동분사예요. 기뻐졌습니다. 이때 글자 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인데 점이 있어요. 모음별이죠. 미안합니다. 모음별은 그럼 마스룰은 아, 으, 우, 으, 우예요. 그죠? 이 장모음도 스쿤인 거죠. 아, 우, 우, 으, 우 이렇게. 그럴 때 다섯 개 글자니까 아스와두 검은 네 개 글자는 일단 글자 수가 안 맞아서 모음 배열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아스와두 검은, 2번 사기룬 작거나 또 나이가 어린, 역시 네 개 글자예요. 카티분 글을 쓰고 있는 또는 작가라는 말인데 역시 네 개 글자예요. 카아티부 해서 네 개 글자라서 모음이 네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글자하고는 맞지 않죠. 그러면 마루푼 저와누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4번 마루푼은 잘 알려진, 마루푼 알려진 유명한 이런 말인데 마루푼 같은 수동분사 패턴이고 마아으우으운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아으우가 아니고 이번엔 아네요. 여기가 우였었는데 여기가 아래서 다르죠. 저와누는 배고픈 이런 뜻인데 그래서 한 개의 그 글자가 한 개의 모음이 달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2번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아나 사이둔. 아나 사이둔 그럼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도 되고요. 나는 사이드라는 사람입니다 도 돼요. 나는 내 이름은 사이드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해봅시다. 후와 아트샤누 그는 목마릅니다. 사이둔과 아트샤누에서 같이 쓰인 말이 어딨나 보겠습니다. 일단 점을 볼게요. 여기 점 위에 하나 있는 거 여기 없죠. 이거 아니고요. 점 세 개 있는 거 위에 없죠. 이것도 아니에요. 점 두 개 있는 거 밑에 없죠. 점 있는 건 일단 없어요. 그럼 점 빼고 나머지 중에 찾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둔 사 이게 W 모양의 글자가 없죠. 여기에 이것도 빼겠습니다. 드 없죠. 빼겠습니다. 남는 게 뭐예요? 아인이에요. 이 단어 이 글자가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어두 형태와 어중 형태가 다르죠. 여기는 어중 형태, 여기는 어두 형태라서 아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그 점을 보고 일단 제하고 나면 나머지 걸로 풀면 굉장히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좀 어려운 문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우모와 아티플루, 어머니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사나즈하부 일라 하디카틸 하이와니 가단. 내일, 가단, 내일 동물원에 사나즈하부, 우리 갈 거다. 그랬더니 띠플이, 아이가, 이단, 그렇다면 할 용키누안 아라 하이와나틴, 동물을 볼수 있겠네요. 할 용킨, 볼수 있나요? 아라 하이와나틴, 제가 동물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슬라 하이와나틴이니까 동물들을 보는 거죠.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미슬라, 뭐 같은 동물? 동물? 여기 알자말, 알자말. 자말이 뭐예요? 낙타죠. 동물. 근데 동물은 동물인데 아랍어로 해놓고 쌍봉낙타를 해놨네요. 쌍봉낙타는 아랍에 없습니다. 아랍은 전부 단봉낙타예요. 이렇게 봉이 하나예요. 그래도 뭐 이건 아랍어로만 했지 뭐 몽골에서 한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능하죠. 오이, 공책, 가방, 포도인데 낙타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했을 때그한 단어가 두 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서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 따로 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뭐뭐뭐 택시. 택시를 타세요라고 했어요. 또는 뭐뭐뭐 나와 까블라이옴, 아, 꿀라이옴, 꿀라이옴, 매일 그 약을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약을 뭐 먹는다 했을 때 여기서 드세요 아니면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겠죠. 아하다 택시, 그가 택시를 탔습니다. 아하다 택시 말이 돼요. 아하다 나와 그가 약을 먹습니다. 꼴라요, 그는 매일 약을 먹습니다. 말이 되죠. 아하다란 동사는 영어의 테이크란 말인데 테이크와 같은 뜻인데 먹다란 말도 되고 복용하다도 되고 또는 타다도 되고, 못을 하다, 잡다도 되고, 이렇게, 아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의 테이크 같은 말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두 개가 다 됩니다. 택시 타다도 되고, 약을 먹다도 됩니다. 그래서 아하다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동음, 동철, 의어, 동음, 동음, 음이 똑같고, 동철, 철자도 똑같아요. 이, 의어. 뜻이 다른 거. 그런 걸 이제 보통 동음, 동철이라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편하게 동음, 이어라고 하세요. 예, 파슬룬도 마찬가지예요. 파슬룬도 계절도 되고 교실도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 파슬룬과 아하다 동사 또는 호드 명령어로 호드가 됐다면 여러분이 두개 정도는 좀 외우고 계세요. 호드와 파슬룬 같은 단어로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다라사도 농사 짓는데 쓰이는 단어도 있고요. 공부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도 있지만 여러분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딱 그까지만 배우니까 그렇게 많은 단어를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아카다와 파스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카다 택시, 아카다와 두개다 가능한 아카다가 정답이고요. 샤리바는 택시는 마실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마시다. 하라자 나갔다. 택시가 나갔다는 되는데 약이 나갔다는 안 되죠. 왜 이거 택시에 모음보가 없으니까 주어로 해갖고 택시가 방금 나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을 나갔어요. 말이 안 되죠. 따바카, 택시를 요리해서 약을 요리했어요. 요리하는 건안 되고요. 라비사, 옷을 입다. 옷도 안 되죠. 그래서 둘다안 되는 거여서 라비사도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아하다 동사였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사우카디무 라쿰 할라 탁스 알야 알안. 지금 아후알 자위야. 보통은 이제 여기 쓸때 아후알 자위야로 쓰거든요. 아후알 자위야, 아후알 알 자위야, 자위야타, 아후알 알 자위야타. 사우카디무 라쿰 아후알 알 자위야타 알안. 이렇게 써요. 뉴스에서 보면 기상의 상태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라 딱스 그러면 날씨 상태 이렇게 딱 단정져서 했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사우카티 물라쿰 할라 딱스 알란. 지금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디힐민따카투. 이 지역은요 카이로네요. 이 지역은 사야쿠누 자우 피하의 하는 이 지역이죠. 카이로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의 날씨는 사야쿠누 무슈미산 와하란. 날씨가 무슈미스 무시미스, 날씨가 해가 났고

그다음에 와하르 덥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해가 나고 해가 쨍쨍하고 날이 덥습니다. 카이로의 날씨는 해가 나고 덥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말. 하랏 지. 지는 옷이에요. 옷. 그래서 지일 마드라시 그러면 학생 교복들이죠. 학교 옷 그러면 교복이죠. 그런 식으로 엘저발, 저발은 산입니다. 아샤이. 샤이는 중국에서 차에서 와갖고 차에서 와서 터키어로는 차이, 아랍에서는 샤이로 그 전래된 거예요. 중국에서 온 이름이 차가 샤이로 아랍으로 왔고 터키어로는 차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 샤이 그러면 홍차 뭐차 같은 거예요. 오더 딱스 날씨죠. 딱스 정답. 하라 딱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알라우니 색깔이죠. 색깔 상태 아니죠. 네, 정답 4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옴무키 무다리사툰. 옴무키 너의 어머니인데 지금 여학생들이에요, 그죠? 여학생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여학생. 이 사람이 여학생인가 보네요. 할 옴무키 무다리사툰. 너의 어머니는 무다리사툰 선생님이시니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선생님이 신이라고 말했을 때라 움미 라이사트. 라이사트 아니셔. 뭐뭐가 아니다 했을 때 무다리사 탄 되겠죠. 왜? 아랍어에서 목적어만 탄이 돼. 목적어만 목적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인나 안나 리안나 라킨나 뒤에가 목적격이 되는 주어 목적격 주어가 오고 또는 카나와 라이사의 보조동사의 뒤에 오는 수로. 카나와 라이사 뒤에 보조동사의 수로가 목적격이 됩니다. 근데 목적격이 무다리사 툰에서 목적격이 되니까 무다리사 탄이 되겠죠. 옴미 라이사트 무다리사 탄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남성용으로 쓰일 순 없고 무다리사 툰 여성용으로 쓰일 순 없어요. 아주 주격으로 쓰일 순 없어요. 왜냐면 라이사 때문에 목적격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문제를 굉장히 바쁘게 풀어봤는데 문항에 좀 오류가 있는 것들은 고치면서 여러분이 체크해두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사라마.

안녕하세요. 얍장 공략 문장 삽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은비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포춘 쿠키 먼저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춘 쿠키는 Look back and see how far you've come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봐라 얼마나 멀리 우리가 왔는지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영어가 참 특히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공부가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부터 막 엄청 지식이 쌓이는 느낌 드는 공부는 없겠지만 특히 영어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휘도 열심히 쌓다 보면 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이걸 이제 읽을 수 있네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문장 삽입의 이런 전략들도 처음에 그냥 사실 역접 하나만 갖고 풀라고 하면 틀리는 문제도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이거를 쌓아가다 보니까 여기 이러한 단절들, 이러한 단절들이 눈에 보이면서 또 시그널들이 눈에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봤을 때 문제 푸는 방법 좀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지금쯤은 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단절들 봤지? 내가 이런 시그널들 봤지?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때 이런 표현들 좀 유의하면서 봐야지라는 생각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보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장 3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단절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다른 날과 조금은 그림이 다른 거 느껴지셨나요? 여기 제가 물음표를 살짝 넣어놨어요. 단절을 찾아라! 아? 라고 이제 약간 질문을, 물음표를 살짝 넣어놨습니다. 왜 물음표가 있을까? 사실은 단절이 아예 없는 그런 문장 3의 문제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문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단절, 그리고 뭔가 논리에 그 단절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빼냈고, 그걸 넣어라, 라고 나오는 건데, 그게 체감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접 같은 거 아주 명확하지. 하지만 요런 아이들, 우리가 오늘 볼 아이들 포함해서 앞으로 한 번씩 나올 아이들은요, 이 단절이 눈에 완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내용에 전환이 있네, 단절이 있어 보이네. 이분 분들을 다 표시를 하고 그래봐야 뭐두 개. 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장을 넣어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절 생각했던 부분들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갔을 때 예쁘게 이어지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요두 개의 조합으로 무적의 조합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시그널 확인 한번 하고, 소재 확인한 다음에, 시그널을 유일하면서 단절을 찾는데, 얘가 만약에 너무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용의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다 체크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넣어서 연결을 마지막까지 확인 잘 하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제 사실 이제 대명사가 눈에 딱 하니 보였죠. 데이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따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래 이제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또 눈으로 쓱 봤을 때 뒤에 만약에 벗이 보였다면 얘도 좋아요. 아, 뭔가 역적 전환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들은 연구하고 있대. How are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 우리의 일상의 신체적 경험들이, 우리 세상에서의 신체적 경험들이 기여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이해인데요. Of mathematical concepts. 수학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신체적 경험들이 기여하는지 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숲뭔 거야? 그치? 우리의 신체적 경험. 신체 경험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수학 개념에. 자, 그거에 대한 설명글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은.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라고 시작을 합니다. 길을 따라 걷는 경험이에요. 얘가 바로 신체 경험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잘 받아줬어요. 신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For example, 예시를 들어준대. 이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간 상황인 거고요. Can be a metaphor, 은유가 될수 있대. 뭐에 대해서? Think about arithmetic, 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자, 그러니까 걷는 신체 경험이 수학 개념, 즉 산수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내용 맞죠? 더잘 이어졌습니다. The path starts at some point zero. 자,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 경로가 0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nd as children walk along, 아이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every step, 각 발자국은요, takes them one unit further, 한 단위 더 멀어지는 거겠죠. From the starting point, 우리 시작점에서부터. 자, 어느 한 지점을 0이라고 봤을 때 얘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한 단위씩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They can even take half steps. 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고, 혹은 skip along two steps. 두 걸음을 건너뛸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체적 경험.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얘가 한번 봐봐. 이제 애기한테. 봐봐. 라면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봐. 자, 여기가 우리가 0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네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아마 1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귀여운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개념을 안다라고 했을 때, 너가 반 걸음만 걸어? 그럼 0.5가 되겠지. 너가 한 번에 두 걸음을 걸어? 그러면 2가 되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괜찮죠? 이 신체적 경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준 겁니다. 자, if they want to imagine, 얘네들이 상상하고 싶어요. What it might mean, 무엇을 의미를 할지, to add 5 and 9, 5랑 9를 더하는 것, 산수 맞지? 산수를 하는 거를 만약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5 더하기 9가 무슨 의미인지를 얘네들이 상상하고 싶다면, 그럼 뭐 하면 돼? They could think of first walking 9 steps. 처음에는 몇 걸음을 걸어가요? 9개의 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and then walking 5 more. 5개를 더걸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도 산수랑 신체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마치 수학적 개념, 5 더하기 9라는 수학적 개념을 뭐로 통해서 이해를 했다고? 즉, 걷는 신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1, 2, 3, 4, 뭐 워킹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5 더하기 9 나와가지고 좀 단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그 개념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이라고 나와. 자, 이렇게 번 나오면 또그 앞에 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잘 다잡아야 돼. 다잡고 앞이랑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단절이 맞는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항상 봐주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이라고 얘기합니다. That also helps them think about. 자, that 앞에 걷는 거 얘기하는 건데 또한 도와주는데 생각하는 것 뭐에 대해서 what 14-3, 14 빼기 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은 they can imagine 상상할 수 있거든 무엇을 walking backwards 뒤로 가는 것도 상상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일단 14걸음을 걸어가 자그 다음에 뒷걸음질을 세 걸음질 친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를 이제 또 마찬가지 walking backwards 신체를 통해서 지금 산수를 알고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선생님 그럼 여기 왜 벗이 있나요? 라고 하면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썼기 때문이야. 그쵸? 그러한 미니 역접? 이런데도 이렇게 벗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역접이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내용의 전환의 벗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that 마찬가지로 그 신체적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앞으로 걸어가고 뒤로 걸어가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도 단절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뭐 넣고 싶었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if they close their eyes 눈을 감잖아. 자, 여기 있는 데이가 누굴까라고 하면 앞에 있는 아기들이 되겠죠. 그 아이들은요, might even imagine 상상할 수 있대요. The shape of the path 이 경로의 모양. 나무의 냄새, 그리고 소린데, that is made when they step on the dried leaves. 그래서 나뭇잎, 마른 나뭇잎을 걸어가면서 들려 만들어지는 그 소리. 자, 그럼 지금 여기는 모양, 냄새, 소리. 자, 얘는 산수인가요? 여기서는 산수가 등장하지 않았죠. 산수의 개념, 수의 개념, 수학과 관련된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확실하고 5번이 단절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단절. 아까 사실 우리가 여기 벗이 있어가지고 완전 반대되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얘는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이 벗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 뭔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반대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 그저 내용의 전환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럼 그 전환 역할을 얘가 잘 하는지, 잘하는지 한번 넣고 확인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데이가 가리키는 거 역시나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줘. 여기 있는 데이랑 똑같겠죠? 아이들입니다. 자,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어. As they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Back and forth 그러니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나옴으로써 얘가 위치가 완전 여기로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왜? 앞에 앞으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여기가 나왔고 뒤로 걸어가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앞뒤로 걸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도 이 all of this back and forth라는 이러한 재진술 반복하는 표현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었고요. Along their path, 그들의 길을 따라 앞뒤로 걸어가는 것을 다 상상할 수 있대. 하지만
얘네들은 real living, 재현하고 있는 거지. At least in their imagination.

imagination, 그들의 상상 속에서 the movement of their feet. 자신의 발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움직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인 거야? 움직이면서 경로의 모양이라든지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이제 상상한다는 얘기겠지. 냄새라든지 혹은 내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상할 수 있다. 어때? 예, 괜찮죠?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는 산수,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뒤에서는 그 자체, 그 상황에 대한 상상을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 신체 활동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여서, 신체적 경험이 수학 개념에 영향을, 도움을 줄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논리를 마지막에 강화해 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시겠죠?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게, 단절이라는 게 우리 여태까지 봤던 역접의 단절, 지층, 요 사실 지층이 얘 때문에 지층이기도 하지만 요 단절 내에서는 지층이 막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죠. 지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아예 이렇게 전환되는 그 포인트, 그 단절을 찾는 연습도 여러분 같이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들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봤더니 여기에도 딱히 막 눈에 띄는 아이는 없었어요. 자, 다만 딱 봤을 때 대충 읽었을 때더 라이센싱이 보였다면 구체적으로 너무 되게 자세히 해석해야 보이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근데 딱 봤는데 주어가 더 라이센싱이네, 근데 더라고 썼네, 뭐 이런 게 조금 보인다면 아 지금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하겠다, 이거 앞에 등장하겠다, 요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음악을 라이선싱 하는 것은요, has always been an integral and lucrative part 라고 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었대요. 음악 산업에 있어서. 하지만, there has often been, 종종 뭐가 있었냐면은, attention, 긴장감, 대립이 있었던 거지, 뭐 사이에 music publishers 라고 해서 음악을 출판한 애들, 그리고 and record labels 라고 해서 음반사들 사이에서는 뭔가 묘한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소재는 음악 라이선싱이에요. 그래서 음악 라이선싱. 영어로 쓸게요. 라이선싱. 한국말로도 라이선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이선싱 하는 것, 라이선스를 하는 것은 그것은 되게 중요했는데, 근데 지금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지. 누가? 음악 출판하는 애들과 그리고 음반사들. 출판사와 음반사는 지금 입장이 좀 달랐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가 봐주면 되겠지. 자, although music, 음악이요, is the shared value. 공통된 가치야 for both publishers and labels. 이 두, 출판사, 음반사 둘 다에게 공통된 그러한 가치가 맞긴 해, 음악 자체가. Their aims and their business models differ. 걔네들의 목표와 그리고 사업 모델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달라, 대립이 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라, 다르다는 얘기 그냥 한번더 해준 거야. 그래서 내용이 없죠. 그냥 그대로 이 얘기 받아준 거라서 여기는 잘 이어졌습니다. To the music publisher or the licensing department 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두 입장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겠죠. 지금 일단 출판사 입장 얘기했습니다. 자, 출판사에게는 혹은 라이선싱 부서예요. Full service, 전체적인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음악 회사의 입장에서는, 즉 출판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라이선싱이라는 것은요, 라이선싱 기회는요, are often the bread and butter. Bread and butter이라고 하면 이제 빵과 버터인데, 얘가 바로 이제 생계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밥인 거야, 그냥. of their business. 자신의 사업의 생계수단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다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생계를, 생계를. 되게 중요한 거지. 자, there's simply no other kind of income. 단순히 뭐가 없어요?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대요. Besides the royalties paid by the licenses. licensees 라고 해서 이 라이선스를 갖다 쓰는 사람들이 지불을 하는 이용료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대. 즉 생계. 이 얘기 한번더 해준 거지.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얘기한 거죠. 얘가 생계 유지 수단이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수입은 없어. 얘가 꼭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이 얘기와 앞에 있는 생계수단, 사실 주석도 줬는데, 생계수단이라는 얘기, 이게 주수입이다. 라는 얘기와 뒤에 다른 수입이 없다. 이게 주수입이다.

그 아이싱을 이제 우리가 설탕으로 이제 만든 그런 꾸밍 데코레이션에 우리가 아이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아이싱 온더 케이크라고 하면 이거 그냥 잘 쓰이는 이디엄인데요. 저잘 쓰이는 그런 미국에서의 수거 같은 건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케이크를 먹을 때 설탕만 먹으려고 케이크 먹지 않지. 중요한 건 뭐야? 그 케이크죠, 케이크. 근데 아이싱이 많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설탕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크 정말 좋은데, 그 위에, 더 좋은 것도 있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좋은 게 있네. 그러니까 케이크가 제일 좋은 거지만, 뭐, 그냥 부가적으로 오는 더 좋은 애들. 부가적으로 오는 좋은 애들이네. 정도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주된 건 케이크야. 얘가 주야. 아이싱은 부야. 그러니까 이 라이선싱 이용료가 여기서는 주가 아니라 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미 단절이 온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아이싱 온더 케이크가 와닿지 않았어. 그럼 계속 읽어야겠지. 계속 읽어볼게. Since 뭐이기 때문에 majority of traditional record labels revenues, 그래서 대다수의 전통적인 음반사. 여기서도 또 한번 걸려야 돼. 아, 지금 여태까지 음악 출판사 얘기를 했는데, 음반사가 등장을 했잖아요. 갑자기. 얘 수입은 are generated by, 뭐에 의해서 발생하냐면은, selling audio recordings. 음반을요, 그쵸? Primarily CDs. 얘가 CD인데, 소비자들에게 음반을 팔면서 오는 수입이라는 거죠, 얘들은. 주된 수입이. 주 수입이. 자, 그러니까, 라이선싱 이용료가 아니라 얘네들은 음반을 팔아서 돈을 버는 애들이야. 근데 음반으로 돈을 버는데 그럼 이 라이선스 이용료 받긴 받죠. 얘는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냥 그 설탕이라는 거죠. 아니 뭐 들어오니까 좋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여기서 단절 있는 거 맞지? 얘는 되게 중요했어. 생계를 책임지는 애였어. 근데 음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해, 얘가? 얘는 그냥 부수입이래요. 부수입. 자, 여기 단절 있는 거 맞으니까 여기 중간에 내용이 뭔가 들어가야지 얘기를 할수 있었겠죠. From the record label's point of view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음반사 얘기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전까지 음악 출판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음반사 얘기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고. 이 라이센싱이라는 것은요, has a completely different purpose. 아, 다르다. 라는 요 different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아, 여기서 역접이다. 전환이 있다. 이런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죠.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은 is to promote an act.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거였어? 여기 나오면 요거겠죠? 음반을 사게 만드는 그 행동을 촉진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4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친구들이 좀꽤 넣었습니다. In a competition. To have song included in a film, etc. 어떤 경쟁이야? 이 노래를요, 포함시켜요. 영화 같은 데 포함시키고 싶은 그런 경쟁에서 이 음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might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waive. 포기할 수 있대요. 무엇을? The fee, 이 이용료를.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And achieve the much desired media presence. 라고 해서 훨씬 더 원하는 그런 미디어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라이선스료가 좋긴 좋은데, 이용료가 좋긴 좋은데, 이것보다는 음반을 더 많이 팔아야 하니까 노출이 더 많이 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이제 넣을 때 영화 보통 이제 이용료 지불하고 음악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봐. 그럼 이 음악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서 이 음악이 인기 있어지겠죠. 사람들이 그 음반을 사러 가겠지. 약간 이러한 논리로 그래, 이용료 없이 쓰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출판사는? 내 생계인데. 내가 이용료를 받지 못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둘 간에 대립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프로모션 액트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해결된 거예요. 어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거야? 음반을 사려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지? 위에서 있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이 라이선스라는 것이.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we are also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also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앞에 관련된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야. In addition, similarly 이런 거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좀더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one way to catch a flight.

라이벌이라고 해서 이제 뜬공 얘기하는 거죠. 높이 던진 공을 잡는 방식은 is to solve all the differential equations. 뭐야? 미분방 정식을 해결하는 거래요. 푸는 거래요. Governing the ball's trajectory. 지배하는데 이 공의 궤도, 궤적을 이제 지배하는 as well as your own movements, 너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그리고 at the same time 같은 동시에 reposition your body, 너의 몸을 재배치하는 거죠. Based on those solutions, 그 해결에 의해서, 그 해결 문제 풀이에 의해서 너의 몸을 재배치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 날아오는 높이 뜬 공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미분방 정식이 필요하다예요. 그렇죠? 높이 뜬 공. 높이 친 공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분해야 돼. 자, 불행히도 반대된 얘기 나오면 되겠지. 불행히도 you don't have a differential equation solving device. 해서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그런 장치가 없대요. 너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 컴퓨터 아니잖아. 이게 딱 뜨자마자 와, 막 이렇게 막할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So instead, 대신에 you solve a simpler problem. 더 단순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How to place the glove most effectively? 너의 글러브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배치할지 between the ball and your body. 공과 너의 몸 사이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잡을지를 해결을 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제 글러브를 배치하는 거지. 글러브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시키는 걸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unfortunately 같이 나와서 앞에 있는 것까지 잘 받아준 그런 내용이었죠. 자, 미분 방정식 바로 받아줬습니다. The cerebellum assumes that your hand and the ball should appear in similar relative positions for each catch. 라고 해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된다고? 자, 손해가 가정을 한대요. 추정을 한대요. 너의 손, 그리고 너의 공이 비슷한 상대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각 잡는 데 있어서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가 추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손을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공이 is dropping too fast,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And your hand appears to be going too slowly. 그리고 너의 손이 모처럼 보여.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 손해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손해는요, will direct your hand, 너의 손을 지시할 거래요. To move more quickly,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To match the familiar relative position. 뭐 하기 위해서? 그치? 눈 친숙한 그 상대적인 위치.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로 갈수 있도록, 그거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손 보고 더 빨리 움직여! 라고 지시를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 그대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so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한번 넣어봤겠지만, 앞에 있는 거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손을 잘 위치시켜줘야 된다라고 우리의 손해가 알려주고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더 빨리 움직여! 라고 얘기를 한다. 잘 이어지고 있죠. 지금 손해가 우리의 손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these simple actions by the cerebellum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단순한 행동들이야. 우리 손해에 의한 이 단순한 행동들. To map sensory inputs onto muscle movements. 뭐 하는 거야? 맞추는 거죠? 이 감각적인 그런 인풋을요, 뭐로 근육의 움직임, 손을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은 enable us to catch the ball, 이 공을 잡게 해준대요. 뭐 하지 않고 without solving any differential equations, 뭐 하지 않고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얘는 어때요? 얘도 잘 받아주고 있죠. These simple actions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것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 손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위치되어 있지 않아? 그럼 빨리, 손을 빨리 움직이는 이러한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우리의 감각 입력값, 즉, 공이 어디 있냐, 내 손이 어디 있냐, 라는 이 입력값을 가지고 우리의 손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뭐하지 않고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잘, 앞에 있었던 과정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없어요.

단절이 없었어요. 자, 너의 손에는 알려줄 수 있대요. 너한테 말해줄 수 있대. That you could catch the ball. 너가 공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너는 you're likely to crash into another player. 다른 선수에게 부딪힐 수 있다. So maybe you should not take this action.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는 어때요? 앞에 있는 거랑 좀 결이 다르죠. 앞에는 지금 우리의 손해가 알려줘가지고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어? 갑자기 손해가 너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때? 이 행동을 하지 마. 부딪힐 수 있으니까 라고도 얘기를 한대. 그럼 여기 중간에 어떤 단절이 있었겠죠. 내용의 전환이 뭔가 있었겠지? 그럼 한번 보는 거야. You're also able to use the cerebellum 이라고 해서 우리 손해를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 to anticipate 예측한대요. What our actions would be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무엇일지 even if 모임에도 불구하고 we don't actually take them 그것을 실제로 그 행동을 실제로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예측을 한 거야. 자, 아까는 공을 잡으러 가라라는 감각적 신호를 통해서 움직였을 뿐인데, 그렇게 움직였을 때의 결과가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선수와 부딪힐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행동의 예측이 바로 다른 선수와의 부딪힐 수 있는 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라서 5번에 넣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손해가 뭘 예측해 주냐면은 잡을 수도 있어. 하지만 또 동시에 부딪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과까지도 갈수 있다로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5번에 들어가면 예쁘게 이어지죠. 그래서 5번에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환들이 지금 다막 엄청 역접이 아니죠. 내용의 방향성이 좀 달라진 애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active involvement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 능동적인 참여는 이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한번 또 봐주시면은요.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그래서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 뭐에 있어서 상대적인 중요성인데, of subject matter 하면 주제예요. 형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이죠. background. 배경. 에 이런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균형이 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어떤 주제와 즉 형상과 그리고 스타일이죠. 스타일 즉 배경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이 문장 보고는 뭐 전혀 모르겠어.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아, 이것도 그림 얘기였어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구상적인 그런 그림에서 연극에서 혹은 이야기에서 이제 구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주제에 있대요. That resembles 닮아 있는 거죠. 일상을. 그리고 and the role of the background style 그리고 배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is to facilitate 촉진해 주는 거래요. 이 구성을 mental models에서 우리 심상 모델의 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구상주의에서는 어떠냐? 지금 주제가 있고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해준다고? 용이하게 해준대요. 이 배경이 스타일이 주제를 돕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제는 일상적인 주제가 들어가 있고 스타일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용이하게 해주는 거지, 쉽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주제를 잘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carried a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래서 이 우리의 관객을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야? 이 작품의 결론까지 데리고 가준다고 합니다. 이 배경, 스타일의 도움을 받아 주제를 잘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이 구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라고 해서, 이번에는 다른 작품이 나왔지. 이번에는 표현주의가 나왔어요. 표현주의에서는 어떻냐?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새로운 스타일의 장치가 작용을 한대,

부조화스러운 방법으로 뭐와 반하여 주제에 반하여 thereby creating 만든다는 거죠. Disquieting atmosphere 불안한 분위기를 만든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주제와 스타일의 관계가 달라요. 여기서는 용이하게 줬어. 도와주었다면 여기에서의 주제와 스타일은 지금 불안하게 만들어. 얘네들은 조화가 되지 않아. 조화롭지 않아. 부조화가 있어. 그러니까 불안함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와 있죠. 따라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부조화스러워. 그렇지? 부조화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불안해. 자, 그랬을 때 얘는 아까 기뻤는데 얘는 불안해. 이 작품이 덜 읽을 만해. 즉 쉽게 해석이 되지 않아. 리더블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러면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이 전통적인 그러한 형태에서의 벗어남이 reminds the viewer 이 관객 혹은 독자에게 뭐라고 상기시켜 주냐면 aesthetic attitude, 심미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전체 이야기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라고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어렵죠?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있는 거랑 이어지는 거냐의 측면에서 한번 보신다면 앞에서 어땠어? 부조화가 있었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해석하기 어려웠겠지. 부조화스러우니까. 배경과 주제가 부조화스러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읽히지가 않아. 해석이 쉽게 되지 않아. 자, 그래서 그러면 전통적인 형태에서의 떠남. 이 바로 아까 얘기한 새로운 스타일리스틱한 장치를 얘기하는 거군요. 하필이면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요. 잘. 는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태도가 필요해. 미학적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면 아까는 이 배경만으로도 얘가 도와줘서 이 주제를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치? 스타일만으로도 얘는 이 스타일이 어때? 부조화스러우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야? 미학적 태도인 거야. 자,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로 시작을 합니다. 자, 능력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단절 없었어요. 능력인데, to switch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실용적인 태도와 그리고 미학적인 태도 사이에서의 이 전환이 근본적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 잡힌 삶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우리가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해. 뭔가 이해가 끝나지 않았지?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해. 자, 그래서 미학적인 태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죠? 고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바로 균형을 잡아라로 넘어가 버리니 앞에 있는 내용이 끝난 느낌이 없어서 여기도 전환이 좀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this active involvement라고 가리키는 게 앞에 있나라고 한번 본다면 있죠? 어디 있어요? 이 aesthetic attitude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태도가 필요해.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이런 능동적인 참여가요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반을 더 깊이인데 미학적인 처리와 그리고 성찰이야 on the meaning of the work 이 작품의 미학적인 그런 처리 과정과 그리고 성찰에 있어서의 기반을 이 참여가 마련을 해줘. 자, 따라서 그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 태도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능력이 근데 필요한데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서 여기도 아주 예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 여기서 얻은 거 뭔가 내용이 전환이 여기에 하나가 있구나. 내용에 전환이 있는 건 맞죠? 이게 없고 앞에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구상주의가 끝난 요 타이밍에 하나의 전환이 있었고 표현주의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요 타이밍에 이제 있는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균형이었어요. 균형.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려면 두 개의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의 전환을 할수 있어야 된다. 요런 얘기를 결론이 지어진 거라 제가 단절이 없을 때는 두 가지 단절 다 찾으라고 했죠. 여기
욕이 단절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요 능동적인 참여, 그치? 미학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5번에 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8.7%밖에 고르지 않았겠죠. 어려웠던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일 어려웠던 애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 말한 그 두 단절 중에 지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체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ds 라고 시작을 하는 이 부분이고요. 여기도 als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West. 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빨간색이라는 게 유일한 색깔이었대요. Worthy of that name. 그 이름의 가치가 있는. The only true color. 진정한 색깔이 있는 거. 그렇죠? As much on the historical and hierarchical level 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적이고 위계적인 그 수준에서의 대다수에서는 exceeded all others, 다른 색깔 모두를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인공 누구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자, 빨간색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빨간색. 자, 그리고 색깔이라는 그 가치 있는 아주 중요한 빨간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ot that they did not exist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day라고 하면 all others, other colors 얘기하는 거였죠. 다른 색깔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얘 지금 not A, but B의 구조로 가고 있고요. 얘네들이 존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얘네들은요, wait a long time,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대요. 뭐 하기 전에 they were considered colors, 얘네들이 색깔이라고 여겨지기 전까지. And then played a comparable role, 그렇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immaterial culture, 물질 세계에서, 물질 문화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빨간색만 색깔이었다. social codes, 이 사회적 규범, 그리고 systems of thought라고 해서 사고 체계, 이런 데 있어서 비슷한 역할, 빨간색과 비슷한 역할을 할 때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빨간색이 뭐야? 오랫동안 색, 유일한 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오랫동안 되게 유일한 색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그 얘기 다른 색깔들은 색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 라는 얘기까지 부연 설명 붙은 거라 잘 이어졌죠. It was with red that 이라고 해서 바로 이 빨간색이었는데 여기서 it that은 강조해줬습니다. 바로 빨간색이었는데 인간들이 걔네들 첫 번째 색깔 실험한 게 바로 빨간색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성공을 달성한 게 바로 빨간색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만든 거죠. Chromatic Universe라고 색채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도 빨간색이었다. 빨간색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색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her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 lexicon seems in keeping with pictorial practices and coloring techniques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어휘 목록이 라고 했을 때 지금 어휘 목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좀 큰 힌트가 되긴 했어요. 이 어휘 목록 어떤 목록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어휘 목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사실 없죠. 뭐 여기 뒤에 색채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색채 세계에 있는 어휘 목록 이 정도로까지 조금 유추를 막 해가지고 굳이 쓴다면 쓸 수는 있긴 한데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맞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있는 내용과 맞진 않습니다. 색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뒤에 읽어보면은 seems in keeping with 일치한다. 뭐랑 pictorial practices 회화 관행가 그리고 색깔 기술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다. 좀 맞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이 있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더 렉시컨이라는 표현이 어휘 목록이 지칭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앞에는 없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여기 위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ds 라고 얘기를 해서 맛 또한 이 빨간색의 범위 내에서였다. 여기 있는 it was that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That they learned 학습을 한 거지. Early on, 초기에
To diversify, 다양화했어요. 이 색채를, 그리고 색채 형성된 것을, 그리고 또 만들어낸 거지. 다양한 색조랑 명암을. As the oldest known color terms demonstrate. 가장 오래된 알려진 색깔 용어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자, 그러면 렉시콘이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거 이제 뭐가 된 거야? Color terms. 됐죠. 어휘의 목록. 색깔 용어들. 옛날에 이제 보여주는 색깔 용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때?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얘도 지칭하는 걸로 좀 풀어주셨으면 됐고, 앞에 있는 내용과의 단절이라기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칭하는 부분이 충분히 앞에서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단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계속 빨간색이 중요한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조금 연결을 해 주시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빨간색 중요한 얘기까지 여기서 했어요. 그죠? 했고, 그리고 나서 빨간색의 범위가 생겼죠? 자, 빨간색이라는 이 범위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색채들이 다양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색조도 생겼고, 여러 명암들도 생겼어. 자, 그게 되게 오래된 색깔 용어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요런 애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어들이 seems in keeping with. 근데 얘가 또 일치를 하는데, 우리 회화 가능가, 그림 그리는 가능가, 그리고 색깔 기술가도 일치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치할지 뒤에 이제 나오겠지. 그쵸? 한번 봐주시면은, 빨간색이라는 그 색조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In certain languages, 어떠한 언어들에서는요. The same word, 같은 색깔이 can mean red or simply colored. 빨간색 혹은 단순히 색깔이 칠해진을 의미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을 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건데 얘가 일치한다라는 이제 큰 일반 진술을 했고,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시가 뒤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for example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였겠죠? 하지만, 어차피 여기에도 for example은 없고요. 그쵸? 그리고 그 예시, for example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시가 잘 붙으면 바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 나온 거죠. 같은 단어가 빨간색 혹은 색칠이 되어진을 얘기를 할수 있다. Depending on the context, 이 맥락에 따라서요. Such as 예를 들면은 coloratus라는 표현이에요. 라틴어, 클래식 라틴어에서 혹은 colorado in modern Castilian이라고 해서 이 카스티아어에서의 이런 colorado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는 이게 빨간색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색칠해진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in other languages에서 다른 언어에서는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친구들이 조금 넣어줬죠. 다른 언어에서는. The words meaning red and beautiful. 자, 이 빨간색,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색이,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share a common root. 같은 어원을, 공통된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얘도 사실 앞에 있는 거는 색깔에 대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여기도 조금 단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더큰 의미, 그러니까 제일 일반 진술이 사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오는 그 구조를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다 예시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 여기서 뭐라고 했어? 빨간색의 범위로, 색채를 다양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색조와 다양한 명암을 만들었대요. 그쵸? 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얘기를 한게 바로 뭐였던 거야? 얘가 어떤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들이랑 그런 관행과 기술들이랑 일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치를 했어? 색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빨간색이랑 비슷한 어휘로 썼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쓴다고? 우리가 색칠한 거 아름답잖아, 그쵸? 그래서 색깔, 빨간색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같은 어원을 가진 애로 쓰고 있다로 이제 가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That is the case in Russian, 러시아어에서. 그렇다고 해요. In which. 그 러시아어에서 이 용어들인데 이러한 단어와 그리고 perceive이라는 beautiful이라는 그런 단어가 belong to the same lexical family 같은 어휘 가족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어원이 같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생긴 거 진짜 비슷하죠?
cross.

0: 라는 단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빨간색으로부터 색깔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색깔 된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다 사실은 빨간색과 관련된 어휘들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뻗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 우리가 단절이 지금 문제 한번 봤더니 어때요? 단절이 우리 여태까지 봤던 것만큼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에 전환이 있는 곳들 제가 다 체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 있으면 항상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애들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었다고 해서 어디다 딱 넣어야겠다라는 감이 오는 거 아닌 거. 이제는 좀 알겠죠? 소재 확인해 주시면서 이제 주제 잘 끌어나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내 시그널에 유의하면서 단절 찾기, 단절 찾는데 여기 제가 느낌표, 물음표 두개 넣었던 거 이제 이해하셨나요? 되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전환. 내용의 전환이 있는 곳들 다 체크하시고, 대명사, 이런 애들, 이어지지 않은 애들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어진 문장 넣어가지고 앞뒤랑 연결 잘 되는지까지 체크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풀수 있습니다. 오늘 푼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워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훈련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오늘 푼 문제들까지 잘풀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만약에 잘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조금 더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내령입니다. 선생님의 로직 유니버스 역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드디어 6강이거든 얘들아. 벌써 거의 다 왔어. 명시적 단서, 구조적 단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내용적 단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finally, eventually, and in the end 명시적 단서가 사라졌을 때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지난 강의까지 너무 잘 듣고 있었지. 그래서 오늘의 공부 완료 퀴즈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의 패턴, 이게 내용 단서였거든?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 단어씩 세 개를 모두 다 써보라고 했었어. 자, 전개 패턴에서 흔하게 나오는 요 세 가지 뭐였죠? 바로 첫 번째, 그렇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건데 요즘 지문에는 해결책까지 나오지 않고 원인 분석까지 나오는 지문도 있더라 이거야.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끝낼 수는 없어.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게 인지상정. 그리고 이 지문이 조금 더 논리적이라면 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말해주는 게 좋겠지. 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글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뭐? 통념에서부터 우리가 진실로 가는 my favorite pattern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통념이라고 말하면 어떤 거야?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Most people think, many people believe 이렇게 말하면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지나가. 왜? 항상 그 다음에 역접의 접속사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실이란 무엇인가? 이 필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해 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본 지문이에요. 경제된 거나 아니면 뭐 우주라거나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말해주고 도대체 이 개념? 처음 들어보는 건데? 모르잖아. 걔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겁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요? 사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 또는 상황에 적용하면서 풀어보는 원리와 적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패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여러분 501 퀴즈 잘 채웠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공부 시작해봅시다. 자, 그래 출제 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네가 말할 수 있겠지? 정답은 몇 개? 그렇지, 하나. 자, 그래 단서를 찾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내용적 단서에서 선생님, 보이지도 않고 패턴도 안 보여 라는 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그 논리적 틈새가 존재한다라는 거. 정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단락을 꼭꼭 씹어서 보면서 보이는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까지 찾아낼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아주 화려하게 시작했잖아. Finally, in the end, eventually라고 말하면서 논리적 단절이 생긴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단절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순서를 배열해 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까지 보았던 지문들도 꽤 수준이 높았던,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들이라서 마음 편하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누구랑 함께 하고 있어? 나랑 같이 하고 있잖아. 자, 풀이 방법은 얘들아, 하나, 약속하자.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번도 예측한 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괜찮아.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가 우리 진짜 수능 날에는 그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 순서대로 단서가 나올 때까지 읽을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오답을 중간중간, 아, 주어진 글 다음에 B는 안 되겠구나라고 소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보통 A, B, C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에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속어 마지막에 선생님 답 하나 고르는 거 미리 지워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아, 이런 풀이 방법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우리 오늘 내용 단절? 도대체 이게 뭐지? 논리적인 단절이라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소재가 같아도 속성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명시적 단서가 없어. 지시대명사도 없고 연결사도 없는데 그런데 긍정에서 부정으로 무언가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랑 오늘 읽을 지문 아주 조금만 스포하면 무언가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negotiation, 협상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얘들아, 협상이라는 게 항상 좋게만 흘러가나?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요 사이에 연결해주는 무언가 이런 however, but 같은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딱요 지나가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순서를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허? 누구랑 같이 한다고? 나랑 같이 기다리라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일반론에서 구체론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어 글의 성격입니다. 사례에서 시작하고 얘를 점점 확장해 나갈 수도 있지만 보통의 논리적인 글은 전제를 깔아놓고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듣겠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또 다른 예시를 말해줄까? 라고 하면서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넣는 이런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문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 밤하늘에 별이 떠 있네? 근데 내일 보면 안 되지. 어제 봤던데 그 별이 움직였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조금 더 파헤치고, 이거 정말 흥미롭구나. 야, 이것도 필자의 지금 주관적인 생각이야. 흥미롭다, 중요하다, 요런 형용사들. 진짜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거든요. 평가하는 말들은 없는지 한번 챙겨주세요. 생각해봐. 너무나 흥미로워. 하고 나서 원리를 말한 다음 현상을 말할 수는 없어. 물론 이 현상이 흥미롭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평가가 적절한 위치에 들어있는가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의 태스크. 좋아, 하나 더 볼까요? 가짜 대명사 주의. 선생님이 명시적 단서에서 언급한 적은 있는데 it, they, this, 이런 아이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서 연결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앞단락의 복수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they와 these, it과 this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꼭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this 같은 경우는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tha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명사가 정말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도 확인하는 연습을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시적인 단서가 사라졌을 때 얘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문을 풀 건데 오늘 배울 지문 우리 단어 20개 먼저 한번 보고 가야겠죠?

단어도 받겠다. 뼈대도 잡겠다. 지문은 그냥 술술 풀리지.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지문은요. 여러분에게 조금은 친숙한 그런 지문일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야? 허구? 이제 fictional world라는 허구 세계라는 말이 등장할 건데 일단 주어진 글 짧고 간단한데? 한번 볼까? 허구 세계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현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벗어난다는 게 다르다라는 거니까. 어? 뭐야? 궁금한 게 팍 생기지 않았어? 바로 뭐 허구 세계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현실과 벗어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말 안 해줄 거야? 이게 궁금하지 않아? 당연히 얘를 찾아서 떠나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이가 있다, 다르다. 예고만 했지 뭐가 다른 건지 말을 안 해주는 게 어딨어. 자, A 한번 봅니다. 작가는, 어머, 작가가 왜 벌써 나오죠? 얘는 현실은 이렇고 허구는 이렇다 라고 말을 하든가, 허구는 이렇고 현실은 이렇다 라고 말을 하든가, 뭘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작가 너무 성급한데. B 한번 볼까요? 개인이 부여받은 내적 자질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마음은 필터로.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현실은 이래요, 허구는 이래요, 이걸 말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C로 갑니다. 왜? 현실과 허구를 얘기했던 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개인이 직면하는 현실 세계는, 그래, 현실 세계 무한한 사건의 혼돈이다. 먼저 현실부터 정의하고 가자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단어를 추상적으로만 바라보지 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딱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무한한 사건의 혼돈인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돈, 인간의 마음에 의해 인식될 때만 처리되고 수정된다. 근데 너의 인생이잖아. 지금 누구 마음 말하는 거야? 너 마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에 따라서 인식이 되는데 그때 그 현실이 처리가 되고 수정이 되면서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 마음 누구 마음이냐고. 네 마음이라고. 그래서 작가가 아니잖아. 개인의 마음은 필터로 기능한다라는 거지. 선생님도 선생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여러분 성격이 있죠. 갖고 있는 그런 내적 자질 때문에 그 개인의 마음 필터로 기능을 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으로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거지. 이 혼돈스러운 세계. 그러나 뒤집을 겁니다. 여기에는 명시적 단서도 들어가 있네요. 독자가 갑자기 주체가 바뀌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독자가 문학에서 만나는, 그렇다면 이 문학 허구세계가 되겠습니다. 허구세계에서 만나는 이 독자는 다른 의식에 의해, 그러면 내 마음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에 의해서 처리되고 걸러진다? 필터라는 거잖아. 자, 이 문학 누가 쓴 거야? 누구의 관점으로 세계를 본 거야? 그렇지, 작가.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내용을 선택했고 그 내용을 너네가 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풀면 어쩌면 좋아. 완벽하잖아. 한글로 보았죠?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spite of 이렇게 시작하네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접속사, 전치사 중에 하나기는 한데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접속사, 무슨 전치사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약간 혼동스럽겠나? In spite of는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얘와 같은 의미는 although 이뤄내겠죠. 자, 얘를 양보의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양보, 뭐야 얘들아? 내가 먼저 가? 그건 양보가 아니야. 남이 먼저 가, 내가 할 말 뒤에 따라와. 뒤집을 거야.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컴마가 나와 있으면 oh, thank you, 여기서부터. 해석 안 돼도 괜찮아, 버려. 그 다음 주절부터가 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친절하니까. 한번 읽어볼까? 남의 말이에요. The likeness between the fictional and real world. 지금 허구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의 그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 닮긴 닮았어. 닮은 것도 있지만, 깔아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 주어진 문장. The fictional world. 허구 세계는요, deviates from the real one. 그 현실 세계와는 다릅니다. 선생님 약간 의역했죠? 지금 각주에 벗어나다,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거니 다른 거잖아. 다릅니다. In one important respect.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왜 나한테 말안 해주냐고. 궁금하지 않아? 너무너무 궁금해. 자, 궁금증 갖고 이 둘의 차이를 예고만 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누구와 누구의 차이? 허구와 현실. 우리의 테마는 허구와 현실이야. 근데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 자, 그래서 A로 갑니다. The author 나와 있는데 한글에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보여. The author. 그 작가잖아. 그러면 한번 언급이 됐어야 된다는 소리지. 명시적인 단서에서 우리 뭐 배웠어? The author, 더를 쓰려면요. 우리 앞에 an author, 작가가 한명 나와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 이 지문에 작가가 언급이 되었다가 the author 쓴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the author가 갑자기 어떻게 등장한 건지 우리 조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긴 써줄 건데 주어진 문장에서 A로 넘어갈 수가 없다. 작가라니. 나 지금 차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도대체 한 가지 차이가 뭐야? 자, B 봅시다. Because of inner qualities. 이게 바로 내적인 특성이지. 어떤 내적인 특성? With which 그 특성을 가지고 individual is endowed. 부여받았대요. Endow with가 이것을 부여하다란 뜻이어서요. 지금 그 개인이 부여받은 내적 자질 때문에.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받았대요? Through heritage, 유산, and environment,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는 뭐 유산에서 물려받은 거지. 그래서 부여받은 내적 자질 때문에. 아, 잠깐 고민해봐. 우리는 분명 허구와 현실의 차이가 있다. 개인을 얘기할 수가 있나? 좀더 읽어볼까? 개인이 각각 다르다는 소리잖아. The mind functions. 응? The mind라고 있잖아. 그 마인드? 그 마인드는 또 누구의 마인드야? Functions as a filter. 필터로 기능한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도 개인별 특성이 다른데, The mind. 요것만 챙겨서 가겠습니다. 최대한 명시적 단서 다 뽑아보는 거야. 자, C로 갑니다. The existing world. 아, 등장했어. Existing world, 존재하는 세계,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두 가지 세계를 얘기해요. 허구와 현실. 존재하는 세계는 무슨 세계? 당연하지. 현실 세계. 허구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현실 세계. 근데 이 현실 세계가요, faced by, 직면된 현실 세계예요. By the individual, 개인에 의해서 직면되었는데요. 그 현실 세계는 is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An infinite chaos of events and details. 무한한 혼돈이래. 그래서 엄청난 혼돈의 세계야. 막 사건이 터지고 상세 사항 같은 것들이 막 넘쳐. 그런 세계인데, before it is organized, 그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이러하답니다. 네, 얘들아, 우리 진짜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 무엇을 할 때, 그거 다 예측되어 있는 경우의 수였어요? 아니요. 근데 그것은 정리가 돼요. 무엇으로? via human mind. a human mind. 요렇게 우리 명시적 단서를 굳이 굳이 긁어내서도 볼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나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 혼돈이야. 근데 이 혼돈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누가? 개인의 정신. 마인드를 정신이라고 해석할게요. 자, 그래서 a human mind가 등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고 this chaos, 현실로 오는 이 chaos, 혼돈이요. only gets processed, 처리가 되고 modified, 수정될 겁니다. when perceived by human mind. 그한 사람의 마인드, 그 너의 마음. 너의 정신으로 그것이 인식이 되면 그것이 싹 처리가 잘 되고 딱 수정이 되어서 정리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 현실이 그 개인의 정신에 의해서 정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좋아. 그렇다면 마인드가 나와 있으니까 뭐밖에 없어? 당연히 B로 넘어가야 됩니다.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개인으로 넘어오는 거야. 개인이 바로 나잖아. 내가 부여받은 나의 특성 때문에 그 나의 마음이 the mind. 필터로 기능을 해서, 그래서 every outside impression, 바깥에서 오는 그런 모든 인상들, 내가 느끼는 것들, 그 that pass through it, 그것을 통과하는, 다시 말해, 내 정신이 기능하는 그 필터를 통과하는 그런 바깥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is filtered, 걸러지고 interpreted,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However, 그러나. 어떻게? 지금 단서 party가 돼버렸네. 자, 그러나 넘어왔습니다. 비에 그러나 이렇게 써볼까요?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s in literature. 문학에서 독자가 만나는 세계. 이거 어디? 허구 세계. 자, 약간 칸이 모자란데 여기서부터 갈게요. 허구 세계에서. 잠시만 얘들아. 여기다가 써야겠다. 하지만 허구. 요 정도면 충분하지. 허구 세계에는 is already processed. 이미 처리가 되고 이미 걸러졌어. 누구에 의해서요? By another consciousness. 요거 보이십니까? another는 사실 찾기가 엄청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왜? another를 막 팡팡 쓰는 경우가 있거든. A filter the individual 이렇게 쓰거든. 선생님 individual을 an individual 나온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의식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 Another가 등장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앞에 적어도 하나의 무언가 하나의 정신은 있어야 another 또 다른 정신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우리 아까 뭐였어요? 현실 세계 내 정신이었지, 나의 mind, 나의 consciousness였지. 그 다음 B에서 말하는 허구 세계로 넘어갔어. 이제는 현실이 아니라 허구야. 그 다음 이 허구에서 말하는 another consciousness, 선생님 다 쓰지 않고 another만 쓸게요. 요, 그 정신, another 정신. 얘 도대체 뭐냔 말이야. 문학의 another 정신, 그래서 이것이 A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nother, 우리가 누군지 알았잖아. 알았기 때문에 the author가 되는 거야. 만약에 처음 작가가 등장하는 거라면 an author 써줘야지. 그런데 the author 쓴 건 뭐야? 방금 내가 비해서 그 다른 정신, 얘 작가야 라는 언급 한번 했어. 그래서 우리 the author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작가는요. 지금 그 내용을 이미 골랐죠. 여기 한번 후루룩 가보세요. According to his own worldview.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세계 관점, 자신만의 그런 개념 of relevance 중요성.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쓸지 이미 그 내용을 다 결정했잖아. In an attempt to be neutral and objective. 내가 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시도로 또는 아예 convey a subjective view, 아예 주관적인 관점을 내가 줘야 되겠다, 전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시도로 어쨌든 골랐어. 이미 소설은, 문학 작품은 작가가 셀렉한 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ever the motives, 도대체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내가 중립적이 되어야지, 아니면 나는 주관적이어야지 라는 동기 필요 없어. 상관없이 the author's subjective conception 전부 다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인식이죠. 세계에 대한 그 인식은 stands between, 여기 한번 잘 읽어봐요. 어디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하잖아? The reader, 작가와 무엇 사이에? The original untouched world. 이거 뭐야? 그 자체의 가공되지 않은, 건드려지지 않은 세계, 바로 무슨 세계? 현실 세계가 되는 거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떤 현실 세계요? 마지막 마무리. On which the story is based. 그 이야기, 문학 허구가 놓여지는 세계. 자, 그렇다면 독자가 있고 진짜 세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보는 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작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 지문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마지막 정리, 답 당연히 C, B, A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잠깐 살려놓고 글 한번 정리해볼까? 자, 단서는 어디에 있다? 단서를 여러분들이 어와 더로 찾았다. 그러면 이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단서는요. Another consciousness입니다. 와우! 여기까지 써야겠다. 여러분들은 칸에 맞춰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정신이 나의 정신, 개인의 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했어? 짝짝짝. 이게 작가라는 걸 알았다고 한 눈에 브라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단서 another이라는 걸 여러분 꼭꼭 눈에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명시적 단서처럼 보이지가 않거든. 자, 그래서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의 차이를 존재해? 라고만 말하고 지금 현실 세계의 정보 처리,
허구세계의 정보 처리는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결국 다른 의식, another consciousness란 무엇인가 착각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나 훌륭한 재미있는 지문이었어요. 요렇게 첫 번째 지문 어떻게 가볍게 start 했지? 자,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것을 귀여워하는 것 같아. 하지만 얘들아, 세상은 귀여운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아? 진짜 보면 안 그럴 수 있는데, 물벼룩,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매력적인 물벼룩 종이래요. 뭔가 얘한테서도 배울 게 있겠지. 주어진 글 한번 읽어보자. 매력적인 물벼룩 종은 매력적이다라는 뭔가 필자에 주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필자의 세계, 필자의 눈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같이 보는 거잖아. 뭔가 좋은 게 있나 봐. 자, 진화 생물학자들이 진화론 쪽으로 뭐가 있네요? 적응적 가소성이라 부르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자, 물벼룩에게는요, 적응적 가소성이라는 게 있대요. 들었을 때 뭔지 모르겠지? 그러면 기다려야지. 너희 앞에 밥상이 펼쳐질 거야. 적응적 가소성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말해 줄 거라고. 근데 요 단어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 사실 선생님은 가소성이라는 걸 영어로 plasticity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볼 주어진 글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가소성은 뭔가 형태나 특성이 환경에 맞게 내가 거기에 적응하게 바뀌는 성질을 뜻해. 만약에 물건이 가소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열을 가했는데 얘가 형태가 바뀌었어? 그게 가소성을 지닌 거야. 자, 물벼룩 또한 적응적 가소성이라는 부르는 유연성이 있대요. 자, 근데 이 유연성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건가? 그것이래. 선생님. 유연성. 그거. 그쵸. 영리한 속임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까? 물벼룩은 오직 필요할 때에만 에너지를 쓴다. 얼추 그럴 듯한데 벌써 이거 1번이 정답인가? 하지 마. 선생님이 속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하나니까 하나 연결이 안 된다고. 영리한 속임수? 잘 생각해. 선생님이랑 아까 풀이 방법 뭐뭐뭐뭐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두 번째쯤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걸?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거야. 점점 좁혀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해줄 거야. 그런데 현상이 있으면 그 원리를 말해줄 거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필자가, 와, 이거 이렇구나. 평가. 봐, 이거 뭔지. 평가잖아. 이거는 영리한 속임수야. 아,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해. 인지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전부 다 필자의 평가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영리한 속임수야. 평가가 먼저 언급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자, 만약 아기 물벼룩, 귀여운 물벼룩이 등장합니다. 얘가 포식자의 화학적 신호가 있는 물에서 너무너무 어렵잖아? 포식자가 있을 것 같은 물에서 자라면 얘는 자랄 때부터 뭔가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야. 귀엽지 않아? 방어용 투구 가시를 만들면서 자라나. 근데 포식자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런 거안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물에서 태어났을 때 모양이 다른 거지. 다른 물에서 태어났을 때. 자, 봅니다. 그래서 이 가소성은, 적응적 가소성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가소성, 이거 맞나? 하나의 적응일 수 있다. 응? 환경에 충분한 변이가 있다면, 가소성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거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이 가소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다 끝내고, 얘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야. 환경이 다르면 가소성은 생존에 도움이 돼. 이건 물벼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으로 남겨놔야지. 가소성 나왔으니까 가소성으로 온다고? No. 앞에 명사 하나 있으니까 명사 하나 그것이라고 연결한다고? No. 그러지 말라고. 이게 바로 내용적 단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지문으로 볼게요. 좋아.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단어 보여, 얘들아. Plasticity. 한번 눈에 팍 박아두고 같이 보자. 자,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지금 뭐 해석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런 물벼룩이 exhibits. 뭔가 보여준다라는 거야. 뭘? 유연성, flexibility. 어떠한 종류의 유연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that evolutionary biologists. 지금 진화 생물학자들이 커. 뭐라고 부르는? 그래. Adaptive plasticity. 지금 적응적 가소성이래요. 플라스3라는 요 단어 오늘 단어장에 꼭 한번 적어보기. 자, 주어진 글에서 물벼룩
물벼룩밖에 안 나오니까 선생님 물벼룩 안 적는다. 여기에 적응적 가소성 요거.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conserving energy,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essential for an organism's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선생님, 한 번에 왔어. 에너지 보존은 진짜 중요해.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생명체가 자기가 살아남고 번식하는 그 능력을 위해서는 진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정말 정말 essential, 필수적이란 말이야. 하거든? 근데 넘어올 수가 없지. 적응적 가소성을 설명을 안 했잖아. 그래서 A를 우리가 정리는 할 거야. 뭐 한다? 그거는 정말 영리한 속임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가소성. 내가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였는데. 에너지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에너지 보존과 무엇이 대립해? 지금 가소성 성질이 대립하고 있는 거지. 요렇게만 살짝 뉘앙스만 정리해보자. 자, 우리 B로 갑니다. If the baby water flea. 그래서 물벼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B가 딱 맞는데, 근데 C 잠깐 봐. So it may well. 뭐뭐일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뭐일 거야? That this plasticity. 바로 넘어올 것 같아. 왜? 가소성 방금 주어진 문장 마지막 단어였잖아. 그래서 this plasticity, this로 넘어오는데 속지 마. 이게 함정이야. 알았어? 자, 이것은 an adaptation. 지금 적응입니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일반화를 할 건지. There are many cases. 거기엔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어요. Across many species, 많은 종.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려. 요 씨는 마지막에 등장할 거야. 얘는 안 봐도 일반화잖아. 자, 그래서 B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 아기 물벼룩, 아기 물벼룩? 물벼룩도 귀여워. 자, developing into an adult. 성체로 얘가 발달을 하는데요. In water. 물에서 발달합니다. 물 같이 한번 쭉 가요. 거기에는 포함해요. 화학적 신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생명체의 신호냐면, prey on. 잡아먹고 사는 생명체. 뭘? 물벼룩을. 그래서 포식자의 뭐, 냄새, 화학적 어떤 신호가 있는 물에서 자라게 되면, 물벼룩은 무엇을 발전시키게 된다? 헬멧과 가시가 솟는데. 선생님이 가시가 팍팍팍팍 솟는 거야. 성체가 되면서. To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s. 지금 그 포식자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Water around it. 그 물벼룩 주변의 물이. 다시 한번 따라와. 포함하지 않아요. 같은 말이잖아. 화학적 신호를 그 포식자에. 신호가 없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물벼룩은 그 these protective devices, 여기서 말했던 가시와 헬멧이죠? 그 보호 장비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C에서 말하는 건 뭐야? 물의 상황. 물 상황이라고 하는가 좀 이상하지만 포식자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방어 기제를 발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달라진다 이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다? 가소성이지. 자, 여기서부터 C는 바로 왔어야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B를 볼지 A를 볼지 같이 한번 결정할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A를 갔을 때, This is clever trick. 영리하다라고 말한 걸로 넘어왔어요. 왜? 지금 뭐 얘기했어? Spines and helmet. 요렇게 얘기했잖아. 방금 가시와 그 헬멧, 투구? 이것이 에너지 측면에서 보존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대가가 꽤 톡톡했던 거거든? The water flea only expends. 물벼룩 얘기하잖아. 물벼룩은 오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언제요? Needed to produce spines and a helmet. 가시와 투구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것이 needs to. 필요할 때만. 그래서 지금 A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과 가소성에서 이거는 필요할 때만이라는 거지. 필요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B 완전 최종 일반론으로 가볼까요? 영리하다라고. 아, B가 아니네, 얘들아. 미안. C로 가야 되겠네요. 선생님, 아까 정리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C 너무 아래가 있는데. 자, 나와 있는 C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현혹되지 마. 이 가소성. 바로 앞문단에서 가소성이라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 가소성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돼. 앞문단 단어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었어. 이 가소성은 바로 적응입니다. 적응의 일종이라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적응,

어떤 특성 that came to exist 존재하게 되었어요. In a species. 자, 종이라고 우리가 더 확장시켰잖아. 물벼룩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의 종에 존재하는 특성인데요. 왜? It contributed to reproductive fitness. 그것이 어디에 기여했으니까? 생식, 번식, 적합성에 기여했으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게그 목표라고 하거든? 과학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생식 적합성은 내가 오래 살아남아서 내 유전자를 남기는 거야. 그 적합성에 기여를 하니까 내가 그 가소성 적응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존재하게 되었다. There are many cases, 많은 경우에, 많은 종들에게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고? Of adaptive plasticity. 그래서 지금 이 적응적 가소성이라는 것은 많은 종들에게도 있다. 마지막까지, C까지 보이지, 얘들아? 그래서 plasticity,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선생님, 요렇게, 뺨, 별표 하나. is conducive. 어려운 단어 맞아요.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 적합성, 생식, 번식, 적합성에. 만약 there is sufficient variation, 거기에 충분한 차이가 환경에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이 가소성 매우 유용합니다.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죠. 선생님 중간에 글자 잘못 써서 혼란을 주었다면 미안.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 지금 B로 가는 거죠? 일단은 한번 사례를 얘기해 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B로 먼저 넘어가서 A, C 이렇게 한번 순서를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 자, 그래서 단서는 어디 있었어? 디스가 단서야? 아니야. 디스는 오히려 함정이야. 여기서 말했었던 건 바로 일단 적응적 가소성이 무엇이냐? 개념을 말해줬어. 뭔지 전혀 모르겠지? 자, 일반적인 것. 무엇을 통해서 말해줄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말해줄 겁니다. 아, 이런 거예요. 이런 사례?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라고 말해준 다음에 얘를 최종적으로 뭐 한다? 일반화. 넓혀 나가긴 했지만 마지막 결론 문장인 거지. 물벼룩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의 많은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하나를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예를 들자, clever trick. 이라고 말했었던 필자의 평가까지 주어진 거 개념화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얘들아. 그거 한번 생각해봐. 자, 핵심 키워드를 말해주는데요. 지금 그 구체적 작동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사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도 같이 한번 사례랑 설명했죠. 내가 무조건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뭐할 때만 필요할 때만 그때만 발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우리 모든 종들의 환경의 차이가 있을 때 변이가 있을 때 가소성 좋은 거야라는 지문으로 clear. 자, 개념에서 사례로 그 원리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문장까지 여러분 한번 유기적으로 잘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한 번씩 복습하면서 읽고 있지? 좋아, 넘어갑시다. 마지막 지문이에요. 협상이 나오네. 선생님이 살짝 스포했었던 건데, 기억하려나? 협상은 영어로 뭐? 그렇지, negotiation. 우리가 negotiation은 사실 우리 상황,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네고한다, 네고한다, 약간 이러잖아? 자, 주어진 글 한번 보자. 협상은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둘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수용 가능한 결과 아니야? 협상은 그래서 둘이 만족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충하는 입장, 예를 들어 A, B 이렇게 생각해. A, B의 입장을 탐색하고 화해시키는 그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협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네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협상이 탐색을 하고 화해를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려나? 정의를 얘기했어. 정의?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 예측, 그걸로 너무 소중해. 진짜 꼭 한번 해봐. 혼잣말 너무 좋아요. 자, A 봅니다. 차이는 자주 남으며. 야, 지금 우리가 화해시키자. 그래서 협상을 해서 둘이 사이좋게 만들자. 라고 했는데, 왜 차이가 자주 남을까? 아마도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남을 것이다. 갑자기 우리가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A는 좀 곤란하네. B를 볼까? 이러한
속지 말기. 협상 말했잖아. 때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이러한 협상에서 선생님. 협상 얘기했죠. 이러한 협상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게 함정이라니까. 나온 단어 찾아서 이거 진짜 이러한 지시사구나. 아니야. 선생님이 너무 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봐. 협상에서 벌써 다른 형태가 왜 나와? 지금 여기서는 형태를 먼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협상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의할 뿐. 자, C 봅니다. 결과의 성격이 무엇이든 협상의 목적은 공통이. 자, 협상은 이러한 거야. 협상의 목적은 이러한 거야. 협상을 일단 설명부터 하는 거야. 공통의 이익과 갈등의 영역을 식별, 구별, 나누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공통 이익 영역이 명확해지고 협상된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확실히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영역을 나 확실히 차이를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협상하자가 되는 거지. 협상하자가 되었을 때 그때 공통이익과 갈등의 영역을 뭐하자? 구별하자고 했잖아. 이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바야. 라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았더니 뭐가 발생해? 찾았어. 차이를 발견했어. 그게 식별이지. 차이는 자주 남아. 그래서 그걸 화해할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그때 당사자들이 적대적이 될 수도 있지.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갔다. 자, B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의 협상에서 협상은 상충하는 이익, 갈등하는 그런 이익들을 조정하는 것, 조정하지 못하고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가 됩니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서 부정으로 마무리하는 지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핵심. 긍정과 부정의 경계를 찾아보자. 같이 한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gotiation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협상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무슨 시도래 얘들아? 아까 탐색하고 화해시키는 조정하는 거야. 상충하는 입장들을 뭐 하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글 간단하게 협상의 정의. 협상이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게 긍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요 정도만 갈까? A는 먼저 좀 이상해. Areas of difference라고 말하잖아. 차이 영역은 차이점은요.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자주 남을 수 있다? 우리 아직 차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A 키워드 차이 요것만 적어볼게. B 한번 볼까요?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이게 아까 내가 빠지지 마라고 한 함정이지. 이러한 협상 또는 다른 형태의 협상. 협상 나왔다고 협상 찾지 말라고. 뒤에 무슨 얘기 나와? Negotiation serves functions. 지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Other than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상충하는 이익들을 화해시키는 거 왜라잖아. 나 근데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이거 지금 탐색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정의만 내렸는데 B에서는 화해시키는 것 왜에 라고 이야기하잖아. 여기는 다른 협상이지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C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자,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결과가 어쨌든. 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협상의 과정, 정의로 설명했죠. 그게 어쨌든, which may actually, 그리고 이것은요. 아마 협상을 해도 둘이 어떻게 똑같이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어? Actually favor one party more. 한쪽 이해 당사자를 더 선호할 겁니다. 이 사람한테 더 유리하단 소리야. 다른 사람보다. 근데 결과가 어쨌든 얘가 100개 얻고 얘가 90개를 얻든 뭐가 됐든 The purpose of negotiation 협상의 목적은 is the identification 바로 그것을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conflict 갈등이 무엇인지 아까 탐색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익과 갈등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협상의 목표다가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방금 체크한 identification 이거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적어주면 in this sense 이러한 측면에서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그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그 공통의 이익에

그 영역. 서로서로 이거 좋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maybe clarified, 명확해지고 refined, 조금 더 다듬어지고 그리고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요? 협상된 그런 형태라고 말했거든. 형태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뭐야? 이러한 측면에서 얘네들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아, 이 협상? 좋은 거네요. 좀 더 명확해지네요. 공통의 이익들이.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협상을 지금 긍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끝냈거든. 근데 여기에서 하지만 화해 외에 갈등이 더 벌어질 수 있어요. B는 좀 곤란하지. A를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요소가 올 것인가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넘어갈 것인가를 보면 되죠. Errors difference. 아까 차이가 등장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뭐라고? 이익과 갈등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구별 명확하게 해보자. 그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차이는 여전히 남아요. 협상한다고 A와 B가 완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는 없잖아. 차이는 여전히 남고요. And will perhaps. 아마도 이럴 겁니다.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 미래 협상에 무언가 그 핵심 주체가 되겠죠. 주체라고 말하기는 좀 주제. 그래서 그 핵심 대상이 될 겁니다.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라고 말했으니까 reconcile 우리가 화해하다잖아. 화해할 수 없는 정도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 화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in those instances 이러한 경우에 무슨 경우?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 차이가 여전히 남아서 협상이 결렬되는 그 경우에 in which, 어떤 경우래요? The parties have highly, 그 지금 이해 당사자들이 진짜 어떻게 된다는 거야? Antagonistic, 적대적이거나 polarized relations,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관계, 얘네가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거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경우에 the process is, 그 과정? 협상의 과정이잖아. 그 과정은 likely to be dominated. 이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배될 수 있습니다. 야. 협상이 이것에 의해 좌우된다니, 이것에 의해 지배된다니 뭐요? By the exposition. 어려운 단어는 맞는데 얘들아 한번 봐. Very often in public 이라고 말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설명. 근데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Areas of conflict. 갈등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 주장인 거지. 갈등에 대해서 무언가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그런 주장으로 지금 그 협상이 좌우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러면 됩니까? 당신 그래서 돼요? 이렇게 서로서로 갈등을 그냥 공개적으로 표출한다라는 거야. 자, A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치달았어? 우리 더 이상 화해할 수가 없어. 갈등이 막 밖으로 팡팡팡팡 새어나가. 그래서 지금 여기 A에서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 B, 바로 이 경우에 negotiation은 이제 더 이상 화해가 아니야. 이것은 무엇이 된다? 지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홍보용이거나 아니면 diverting attention, 지금 그 관심을 divert, 다른 데로 우리가 분산시키는 거죠. 그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seeking intelligence, 사람들의 무언가 의견을 찾는 것, 지능을 찾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무엇에 대한 about the other party. 다른 이해 당사자 그리고 그것의 negotiating position, 지금 협상하는 그런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다른 기능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B는 결국 화해에 협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 근데 협상이 뭔가 결렬됐을 때,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으니 마지막 부정적인 뉘앙스까지 이렇게 마무리. 그렇다면 우리 순서 지금 협상이란 무엇인가 협상에 대해서 목표를 설명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설명했으나 처음으로 언급했었던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협상이 오히려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죠. 부정적인 걸 먼저 언급하는 A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C, A, B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C를 잘 골라주고 긍정과 부정의 경계를 나눌 수만 있다면 best. 그래서 같이 한번 지문 정리해보면 결국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 진짜 기호로만 딱 써볼까? 협상의 긍정적인 부분. 그런데 그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었을 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경계만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단서는 충분합니다. 자, 사전적 정의를 하고 목적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한계점은 무엇인가? 차이는 존재한다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부정적인 뉘앙스로 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 결국 다른 기능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어때 얘들아? 세 번째 우리 내용산 단절이 있었을 때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오공학 퀴즈 선생님이 지문에서 가지고 왔지. 현실과 허구를 대비해서 도대체 허구란 무엇인가? 요 한 단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이번 강의도 학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단서 다 살펴보았다 이거야. 다음 강의는 실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약점 공략으로 실력 폭발.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우리 6강에서는 어휘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로 했었지. 자, 그런데 우리 어휘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 한 번만 볼까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어휘를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아, 어휘 그냥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 오답률 한번 볼래? 2025학년도 3월, 작년 3월, 작년 5월, 올해 3월, 올해 5월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오답률 2위, 오답률 5위, 오답률 1위, 그리고 오답률 3위가 뭐였어? 어휘 문제였어. 자, 그리고 얘들아 오답률 그 퍼센테이지도 한번 봐봐. 60%는 사실 기본으로 넘고 있고, 지금 올해 3월 모의고사 어휘 보잖아? 80.9%야. 10명 중에 8명이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어휘가 요즘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단어만 무작정 외워서는 어휘 맞출 수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휘를 공략해 볼지 한번 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 얘들아, 반의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반의어를 살펴봐야 되냐면 얘들아,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중에 정답이 되려면 반의어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사어로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아. 자, 반의어라고 하는 것부터 가장 먼저 살펴볼 건데, 쌤이 10개 단어씩 끊었어. 10개 단어씩 끊고 이렇게 세 묶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30개 세트가 있을 텐데, 이 정도의 반의어는 우리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정답으로 많이 출제된 반의어만 쌤이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10개씩 끊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거야. 아는 단어더라도 얘네의 반의어가 누구였지? 그리고 또 다른 반의어들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보면 얘들아, abstract 하면 추상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이거의 반대말은요, concrete, 구체적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추상적인 abstract도 있지만 이거의 반대말 중에 또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말고 concrete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tangible 이라고 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건 만질 수 없는 거지만 tangible 하면 만질 수 있는 유형의라고 하는 것도 반의어로 써볼 수 있겠고요.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이란 뜻이지만 subjective 하면 주관적인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거에 또 반대말로 뭐 나올 수 있을까? biased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iased 뭐야, 얘들아? 편향된이란 뜻이지. 그래서 객관적인이라고 하는 objective와 biased라고 하는 편향적인도 반의어가 될 수 있고요. innate는 타고난 거야, 얘들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건데 이거의 반대말은 acquired, 후천적으로 습득한이란 뜻이지. 자, 또 다른 반의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learned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학습된, 학습한 이런 뜻으로 learned도 반의어에 같이 넣어줄 수 있겠죠. 자, 다음에 voluntary, 자발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거의 반대말로 compulsory라고 해서 의무적인이란 뜻 있거든? 여러분 혹시 의무적인, 이 compulsory 말고 다른 단어 혹시 하나 아는 게 있을까? 이 단어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mandatory라고 하는, 우리 의무적인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오른편에 쓰는 단어들은 여러분들도 학습지에 스스로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때 자발적인이라고 하는 반의어 중에 mandatory라고 하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explicit이라고 하는 명시적인이라고 하는 뜻의 반대말은 implicit. 암묵적인이라고 하는 뜻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명시적인 거에 반대말 중에서 모호한 있을 수 있거든? 그치?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반대말 모호한, 뭐 있을 수 있을까? vague 있을 수 있겠죠. 모호한이라고 하는 vague 있을 수 있고, acknowledge,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 반대말로 deny, 부인하다. 그러면 부인하다, 거절하다, 거역하다, 뭐 있어? reject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nverge 하나로 수렴하는 느낌이거든요. converge 하나로 수렴하는 느낌이면 diverge라고 하면 발산하다, 퍼지는 느낌이죠. 이거와 같은 말로 disperse라고 하는 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산하다, 분산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리고 superficial 피상적인, 뭔가 겉표면만 겉도는 이런 뜻이죠. 피상적인이라고 하는 뜻 반대말로는 profound 심오한 혹은 deep 깊은 이런 단어 있을 수 있고요. rational, 이성적인이라고 하는 뜻이면 이거의 반대말로 irrational 할 수도 있지만 unreasonable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한번 보면 struggle 하면 고전하다, 애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는 거 thrive, 번영하다, 번성하다, 잘 해내다, 번영하다 또 다른 거 단어 뭐 알고 있을까? flourish라고 하는 단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번영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 세트들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반의어 세트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 두 개만 한번 풀고 넘어가 보자. Critics argu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비평가들은 뭐 했다? 주장한다. 자, 뭐라고 주장한대요? That Reducing a complex artwork to a single message. 여기까지 한번 볼게. 자,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복잡한 예술 작품을 하나의 메시지로 줄이는 것은 너무 superficial 뭐였어? 피상적인, profound는 심오한 이 뜻이지. 그래서 복잡한 예술 작품은 하나의 메시지로 줄이는 것은 얘들아, 피상적일까 혹은 심오할까? 피상적이겠지. 그치? 엄청 복잡한 건데 단순한 메시지로 줄이는 거는 너무 피상적이야. 자, 그런데 뒤에서 또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 Ignoring the many layers of meaning it cont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술 작품이 담고 있는 많은 층들을 무시하면서 너무 피상적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면 Unlike instinctive behaviors 라고 나오고 있어. instinctive 하면 본능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들과는 달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본능적인 행동과는 달리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반의어여야겠지. 뭔가 습득한 내용이어야 될 거야.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냐면 innate, 내재된이라고 했고 acquired, 습득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들과는 달리 언어는 뭐가 아니다?

당연한 것,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learn it,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entirely through exposure and pract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출과 연습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바니어 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defensive이라고 해서 방어적인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럼 이거의 바니얼은 offensive, 공격적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또 다른 뜻으로는 얘들아, aggressive라고 하는 표현 있을 수 있죠. 공격적인. 두 번째, conform 하면 순응하다. 무언가에, 아, 그냥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 deviate이라고 하면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이지. 어디를 벗어나는 거. 자, 그러면 그냥 순응하는 거 말고 저항하는 거. 아까 전에 나왔었는데. 뭐 있었지? 저항하다, 거역하다, resist 라고 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저항하다, 거역하다. innovative, 얘들아, 혁신적인 거야. 자, 그거의 반대말로 conventional, 이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 그쵸? 여러분, 관습적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혁신적인에 반대되는 말 뭐 있을 수 있을까? 전통적인, traditional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lausible 하면 그럴듯한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 그럴듯한데 라고 할 때 plausible. 자, 그러면 믿기 어려운, 뭔가 그럴듯하지 않은 이라고 하면 implausible 이 나오겠죠. 그러면 믿기 어려운, 뭔가 그럴듯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많이 쓰이는 거 unlikely 라고 하는 표현 있을 겁니다.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뜻이죠. 자, essential 필수적인. 자, 이거의 반대말 redundant 불필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필수적인의 반대말 또 뭐 있을까요? unnecessarily가 있을 수 있겠죠. unnecessarily, 불필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을 수 있겠고 dominant, 지배적인, 뭔가를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거의 반대말은 subordinate, 종속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얘들아, 지배적인 거의 반대말 중에는 열등한도 있죠. inferior 한번 써볼 겁니다. 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같이 쓰고 있는 거 맞죠? 그쵸? 자, static 하면 정적인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 dynamic 하면 동적인 거, 역동적인 거죠. 자, 그러면 정적인 거의 반대말 중에 active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temporary, 일시적인, 일시적인. 자,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은 permanent, 영구적인, 오래 지속되는. 얘들아, 오래 지속되는 중에 뭐 알고 있어? lasting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lasting이라고 하는 단어 써주고요. accumulate, 축적하다 라고 하는 뜻이지. 자,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는요, 고갈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deplete 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자, 그러면 축적하다의 반대, 축적하는 거 말고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reduce 라고 하는 거, 혹은 diminish 라고 하는 단어가 감소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coherent, 일관성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inconsistent 하면 일관성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 일관성 있는 중에 incoherent 라고 하는 표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관성 없는 이란 뜻이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우리 한번 문장 해석을 해볼 건데 둘 중 하나 고를 거죠. Members of tightly knit communities often feel strong press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그 community라고 하면 뭔가 집단들이겠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종종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압박감, 얘들아? conform 하면 순응하다고 deviate 아까 전에 뭐였어? 순응하다의 반대말?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순응하도록 압박을 받을까? 혹은 벗어나도록 압박을 받을까? 순응하도록 압박을 받겠죠. 자, 그러면 conform에 동그라미를 치고 뒤에를 한번 읽어보니까 adjusting their belief, 그들의 믿음을 좀 조정하라고 하는 거야. 뭐 하도록? To match the group's expec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바꿔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응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문장. Some economists argue that 몇몇 경제학자들은요, 뭐라고 주장한다?

markets naturally tend toward equilibriu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평형화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고 주장을 한다. 자, 반면, 그럼 반대 내용 말할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시장은 평형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요, believe, 뭐라고 믿냐면, 이런 불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can accumulate, 축적될 수 있을까 혹은 고갈될까? 반대 내용 말해야 되니까, 지금 imbalance, 불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accumulate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축적됐냐고요? Until a crisis forces corr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기가 수정을 강요할 때까지 이러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반이어 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Optimistic, 낙관적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pessimistic, 비관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얘 반대로 positive, negative, 긍정적인, 부정적인도 이렇게 반이어 관계로 써볼 수 있겠죠. 자, flexible 하면 유연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rigid 하면 경직된이라고 하는 뜻인데, 또 경직된 말고 뻣뻣한이라고 하는 뜻에는 sti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bandon 하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gain, seek 하면 얻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버리는 거에 반대말로 keep,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gradual 하면 점진적으로, 차츰적으로 이런 뜻인데, abrupt라고 하면 급격한이란 뜻이죠. 또 얘와 마찬가지로 sudden이라고 하는 거, instant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라고 해서 아, 반의어로 등장할 수 있겠네요. 자, enhance, 향상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 undermine 하면 저해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향상시키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을까요? 향상시키다에 increase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그거의 반의어로는 decrease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facilitate 하면 촉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촉진하다의 반대말로는 hinder, 방해하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impede라고 해서 또한 번에 방해하다라고 하는 반의어 같이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abundant, 풍부한. 얘들아,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 자원과 관련된, 특히 지문 나올 때좀 상상해 가세요. 자원이 풍부하다,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abundant, scarce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서 insufficient, 불충분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있을 수 있겠죠. insufficient라고 하면 insufficient. 여기서 불충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의어로 등장할 수 있고요. amplify 하면 증폭시키다, diminish 하면 감소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감소시키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reduce가 있을 수 있겠고요. inevitable 하면 불가피하냐, 피할 수 없는이란 뜻이고, avoidable은 피할 수 있는이겠지. 그러면 누가 봐도 불가피한 반의어로 또뭐 나올 수 있을까? Evitable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 한번 보면 authentic, 진짜의, 진품의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로 얘들아 artificial 요즘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나오면서 인위적인, 인공적인이라고 하는 artificial 나올 수 있고요. fake, 가품의라고 하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30개 단어 정리했는데, 30개 단어뿐만 아니라 쌤이 옆에다가 쓴 단어들까지 하면 여러분들 훨씬 많은 단어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 풀어 볼 건데, despite repeated setback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복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워드를 줬어. 그치? 반복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the research team, 그 연구팀은요, remained, 유지했대. optimistic. 뭐야? 낙관적인, pessimistic. 비관적인이라는 뜻이잖아. 자, 그럼 앞에 뭐라 그랬어? 여러 번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팀은 어떤 상태를 유지한 거야? 긍정적인, 낙관적인 상태를 유지한 거죠. optimistic.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project's outcome. 그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믿으면서 그 각각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돌파구에 더 가까이 데려갔다라고 믿으면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고요. A rigid bureaucracy that resists change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rigid, 경직된 이라고 하는 뜻이죠. bureaucracy는 관료주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경직된 관료주의.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변화하는 것을 거절하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아주 고리타분한 rigid bureaucracy,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will struggle to adapt 라고 나오고 있어. 적응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할 거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다른 얘기하고 있겠지. 반면에 a more flexible, 더 유연한 혹은 더 rigid, 딱딱한 뭐가 나올까 얘들아? 반면에가 나왔잖아. 그러면 더 flexible, 유연한이 나올 수 있겠죠. 경직되는 또 한 번 등장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연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can respond quickly,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unexpected challenge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의어가 어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거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에 또 뭐 다룰 거냐면 얘들아, 다의어라고 하는 거를 다뤄볼 거예요. 얘들아, 다의어가 왜 중요하냐면 문맥 속에서 단어가 하나의 뜻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헷갈려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쌤이 가장 자주 쓰이는 다의어들을 쏙쏙 뽑아왔거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ddress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소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뭐 mail address라고 하면 이메일 주소잖아요. 자, 그런데 이 뜻보다는 얘들아 동사로 많이 쓰여요. address는 다루다, 처리하다예요. 동사로 썼을 때. 자, 그리고 또 다른 뜻 중에 뭐 있냐면 연설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소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동사로 등장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ddress 할 때 다루다, 처리하다, 연설하다도 반드시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자, 두 번째, subject 하면 주제, 과목이라고 하는 게 쉽지. 자, 그런데 실험 상황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얘들아? 피실험자, 대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랬을 때 피실험자, 대상이란 뜻도 있고 혹은 형용사로 뭐뭐 되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be subject to라고 하면 뭐뭐의 대상이 되는, 뭐뭐 되기 쉬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novel 하면 여러분 소설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novel이 형용사로 쓰이면 참신한, 새로운 이런 뜻이고요. concern 하면 걱정, 우려라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걱정, 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관련되다도 있어. 자, 그런데 관련되다가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놓자. concern, 관련되다 라고 하는 뜻 가장 많이 나와요. 자, account라고 하면요. bank account, 계좌죠. 이런 뜻도 있지만 account 중요성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고 사실 얘가 많이 나오죠. account for 하면 얘들아 설명하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account for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for가.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 쳐보시고 matter 하면 물질 그리고 혹은 문제, 사안이란 뜻도 있지만 that matters 그러면 그거 나한테 중요해 라고 하는 거니까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fine 하면 좋은, 훌륭한이라고 하는 뜻이면요. 뭐 fine instrument 하면 좋은 악기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미세한, 정교한 뜻도 있죠. 그러면 fine sand 하면 미세한 모래알갱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fine이 만약에 명사로 쓰이거나 동사로 쓰이면 벌금이라고 쓰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몰랐으면 지금 당장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자주 등장하니까 fine 벌금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계셔야 되고 plant 하면요. 식물, 공장까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공장 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factory로도 나오지만 plant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사로 심다라는 뜻 있습니다. 자, 뱅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은행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강뚝이라는 뜻도 있고요. 뱅크
on 하면 얘들아 rely on 의지하다랑 똑같은 뜻이야. bank on me라고 하면 나한테 의지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capital 하면요. 수도라는 뜻도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모의고사 지문에서 많이 나오죠. capitalist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방금 예문에서도 나왔었어. 그지? capitalist 하면 자본주의 할때그 capital은 자본이다.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면 대문자. capital letter 하면 대문자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아마 이 단어는 잘 모르셨을걸요? 사형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의어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문맥에서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 건지 한번 살펴볼게. The committee has yet to formally address the growing complaints from resi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address, 주소 아니고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다루거나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 주민들로 오는 growing complaints, 높아지는 불평, 불만을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처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그럼 두 번째. rising fuel cost. 이렇게 높아지는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account for. 얘들아. account 계좌 아니고 account for 하면 동사로 쓰인다고 했지? 그러면 설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연료비는요,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The sudden increase in shipping prices this quarte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번 분기에 있어서의 높아지는,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그 운송비를 설명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의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두 번째 다이어 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어 세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운드. 여러분 소리로 많이 알고 있겠지. 근데 소리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건전한, 타당한이라고는 형용사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sound idea라고 하면 타당한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소리 생각 아니에요. 타당한 생각. 자,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볼수 있고요. present 하면 물론 선물 좋지. 현재 참석한 좋지. 자, 그런데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제시하다, 발표하다. 그래서 여러분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이 발표하다가 명사형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아, 제시하다, 발표하다라고는 동사로 쓸 수도 있구나. 자, 세 번째, term이라고 하는 거 용어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용어도 있지만 몇몇 학기 혹은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얘들아, 복수 형태로 쓰이잖아? 즉, terms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 계약할 때 쓰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라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쓰이면 얘 조건이라는 거예요. 계약할 때 쓰는 조건. 그래서 terms라고 할 때는 조건으로 보시면 된다. 자, 세 번째, spring 하면 봄이라고 많이 알고 있겠지만, 튀어오르다라고 하는 동사 뜻도 있고, 샘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und 하면 설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또 found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냐면, fin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생각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found는 설립하다 이거나 혹은 find의 과거형이 되고요. compound에 한번 별표 쳐볼까, 얘들아? compound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실험할 때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compound 화합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화합물이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 복합의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복합물, 복합의, 화합물까지는 괜찮은데, 동사 한번 볼래, 얘들아? 악화시키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 있습니다. 이 형태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컴파운드가 동사 형태로 악화시키다라고 하는 뜻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리드가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 있지만, 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선두, 우위, 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 같이 명사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state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나의 현재 상태를 말할 때 current state
할 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사로 쓰면 뭐야? state. 진술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statement 하면 진술문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잖아. 그래서 state라고 하는 게 동사로 쓰이면 진술하다 라고 쓰일 수 있고, figure은 얘들아, 얘도 별표 하나 쳐볼래? 아마 여러분들 도표 문제 풀 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figure이 등장하면 아마도 수치라고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이거는 도표 문제에선 수치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외에 다른 지문에서 figure이 나오면 한 번쯤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인물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인물, 등장인물 할 때 그 character랑 비슷한 뜻으로 figure 하면 인물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면 생각하다, 판단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figure out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figure out 하면 해결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동사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까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역시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지. Without a controlled experiment, 자, 뭐 없이는 이런 통제 실험이 없었더라면 없이는 It is hard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 어렵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Whether A or B. A인지 혹은 B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whether the drug alone caused an improvement, 그 약물 자체가, 오직 약물만이 그 진전을 이루어냈는지, 발생시켰는지, 혹은 다른 요인들이 compound effe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mpound 뭐라고 했지? 지금 다시 떠올려 보셔야 돼요. compound, 화합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었고 복합의라고 하는 뜻도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 형태로는 악화시키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요인들이 그 효과를 악화시켰는지 혹은 그 약물 혼자만이 improvement,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했는지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컴파운드가 악화시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문장, economists praise the government's sound policy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요, 칭찬했다, 높이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부의 sound policy, 소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게 뭐다?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보면 타당한, 건전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로 아 정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높이 평가했다. 그 정부의 타당한 정책을. 자, 뭐를 위한 타당한 정책이었냐면요. Stabilizing inf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flation이라고 하는 현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타당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이어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뭐 해야 되냐면 쌤이 첫 번째 이 강의 시작할 때 네 개 문제 보여줬거든. 작년 3월, 5월, 올해 3월, 5월 문제를 보여줬어요. 왜? 오답률이 높다고 보여줬다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그 네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6강이랑 7강에 걸쳐서 이 네 문제 두 문제, 두 문제씩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다룰 거냐면 2026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 가져왔고요. 오답률 보시면 1위입니다. 당당하게 80.9%.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가장 어려운 유형들, 빈칸, 순서를 제치고 어휘가 1등을 한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Every time you conceptualize, categorize, and put a name on something that is not a proper na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너가 개념화라고 하는 것을 하고 너가 분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름을 붙일 때 무언가에 자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That is not a proper name 고유명사가 아닌 무언가에 너가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마다 You abstract away from its particularit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버린대? 떼어버린대. 자, 그리고 너는 뭘 하냐면 You abstract, 추상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가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거나 개념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분류를 할 때 너는 뭐 한대?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라고 하는 거,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picture daisies and clover flowers in a lawn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래요? 데이지 꽃, 클로버 꽃, 꽃, 그리고 lawn in a lawn, 잔디밭에 있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ose four ordinary nouns leave out their differenc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일반 명사들, 데이지, 클로버, 꽃, 잔디밭이라고 하는 네 개의 명사는요, leave out their differences. 그 차이점들을 배제하는 거죠. 꽃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다 라고 하는 게 어디 등장했었냐면 앞부분에 abstract away from its particularity. 이 부분에 등장한 게 1번에 대한 클루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lower, 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co-categorizes, 공동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the white and yellow types, 그 흰색 꽃이나 노란색 꽃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분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과 공동으로 분류하게 되냐면 the beig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베이지색 꽃이랑 다 그냥 같은 꽃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요. And all the many other sorts to be found elsewhere. 다른 곳에서 찾아질 수 있는 다른 꽃들을 다 공동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만든 거죠. 자, 그랬을 때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래요. 자, 얘들아 인정한다고 했어. 무엇을? The variety of grass and all the non-grassy plants that are the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래. 풀이든 풀이 아니든지 간에 모든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했거든. 얘들아, 여기서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했어? 아니야.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 흰색 꽃이든 베이지 꽃이든 노란색 꽃이든 다 그냥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넣기로 했어. 이 말인즉슨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거는 아니야. 다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2번에서 답이 이미 사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로는 얘가 뭔가 좋은 말이잖아. 잔디밭이라고 하는 게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구나. 좋아, 좋아. 라고 일반적인 진술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이 틀렸겠지만 이 문맥에서는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풀이든 풀이 아닌 것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고 한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얘들아? 아마도 ignores 혹은 neglects 라고 하는 표현들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러면 2번으로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나머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zoom in. 그런데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you will find individuality. 너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and uniqueness.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래. 그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각각의 개성이나 고유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a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두 개의 데이지 꽃을 가져와봐. 두 개의 클로버 꽃을 가져왔을 때 둘이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같은 클로버 꽃이라고 해도 둘은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verywhe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alike 하는 부분에 뒷받침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And yet, they present to a quick glance a carpet pattern uniformity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리고 하지만 그 두 개의 클로버 꽃, 두 개의 데이지 꽃을요. 재빠르게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요. A carpet pattern uniformly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비슷한 모양을 가진 카페트 모양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둘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For most practical purpo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가장 실용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서는 얘들아 실용적이려면 우리 빨리빨리 말해야 돼. 그치? 그러면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요.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될 수밖에 없어. 데이지가 아 얘는 여기가 잎이 조금 더 작네. 아 얘는 초록색 부분이 좀 더 길네.

성장 속도가 매우 중요하죠. 축구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디가 자라는 속도, 잔디의 종류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차이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and to an infinite mind, 아주 무한한 마음,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infinite memory, 무한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정신을 위해서는, each blade of grass, 그 각각의 풀이 가지고 있는 이파리들은요, with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무엇을 가지고 있대? 각각의 고유한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대. 모든 풀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인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야. 그랬을 때 need not to be co-categorized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각각의 이파리가 그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테니까 뭐될 필요는 없다. 같이 묶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구와? With its all fellows, 그 다른 동료들과 다른 데이지 꽃들과 한꺼번에 묶일 필요는 없다. 각각은요. could have its own name, 각각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as you yourself d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이름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 스스로만큼이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풀어보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아요? 오답률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번이 어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타격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하나 짚으면서 내려오니까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 얘도 솔직히 오답률 높아요. 오답률 3이고, 61% 정도 되는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틀렸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살펴볼게. In humans. 인간 안에서는요, the infant's immune system is less active than that of adult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신생아의 면역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덜 활동적이래요.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른의 면역 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신생아의 면역 체계는 덜 활동적이래. 머릿속에 넣어야 돼. 덜 활동적이야. Enabling a wide range of bacteria to establish in our guts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덜 활동적이라서 우리의 장 안에서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similarly 유사한 내용이 나와야 돼. 알았지? 어휘야 얘들아. 유사한 내용이 나와야 돼. Young plants, 어린 식물들, 여기서 말하는 infants, 신생아들과 같은 부류겠지? 어린 식물들은요, release fewer defensive compon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은 방어 물질을 내보낸대. 아, 여기서 less active랑 fewer defensive components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구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어린 식물들은 덜 defensive compon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적인 물질을 덜 내보낸대. 어디로? Into the soil. That older ones, 그 나이가 있는 식물들보다 흙으로 덜 내보내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냐면요. A broad variety of microbes to colonize ther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뭐할수 있도록 해준대요? Colonize,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어디에? 이런 식물 뿌리 주변의 토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자, 그랬을 때 human breast milk contains sugar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유에는요, 뭐가 있냐면 당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t first 초반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어? To understand why mothers express these component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들이 왜 이러한 물질들을 내보낼까? 왜 이런 당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낼까?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거죠. 자, 그런데 as babies can't digest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당분이라고 하는 거를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모유로 이러한 당분들을 내보낼까?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고생을 한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뒤에 내용 볼까? It now seem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제는 모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알아냈겠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뒤에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알아냈어.